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이어서 바람꽃 18번째 주인공 주혜미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함께해온 삶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편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 나의 어머니는 부유한 가정의 막내딸로서 그 옛날 시공관, 국립극장에서 발레를 공연하셨습니다. 막내 아들로 성장하신 아버지 역시 기계체조와 음악을 좋아하셨기에 두 분은 잘 어울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인천에서 유리공업사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끄셨지만 어느 날 불이 나서 살림이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가운데서도 늘 남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사건 후 아버지는 모든 일상의 의욕이 떨어지고 생활력마저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장녀로서 어깨에 진 짐이 무거웠습니다. 어릴 때 겪은 그런 환경과 어머니의 선행이 남을 돕고 격려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실행하는 나로 키운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고무줄 놀이를 하며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호기심도 많아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를 따라 교회에도 갔습니다. 처음 간 날 풍금을 연주할 반주자가 없다는 말에 제가 기꺼이 나서 드렸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회의 고정 반주자로 봉사했고 대학 시절에는 중 고등부 교사로 활동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어린이 성가대 지휘자로 청소년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기만 했지 믿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책임이 주어지는 대로 활동하는 것이 마냥 즐거웠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에는 인천선인재단 맞은편 동인중학원에서 신문팔이나 구두닦기 아이들을 가르치며 검정고시를 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후 미국에 와서도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도 많은 사역을 통하여 가르치는 일로 봉사했으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달란트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한인 노인은 15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 2만 8천여 명이 혼자 생활한다고 합니다. 애틀랜타의 어느 노인 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시다가 사망하신 분이 10일 만에 발견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소일거리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노환이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그들의 외로움과 고통이 우울증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도움은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외로움도 육체적인 질병도 모두 말씀과 찬양 안에서 치유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정보를 들은 사람들은 지인이나 공동체를 통해 도움을 청합니다. 어느 한가한 오후, 베드로 노인대학 여학생 두 분이 우리 집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칠순을 훨씬 넘기신 분들이 척추가 아파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하는 상태인데도 말버디 그리워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날은 모든 일을 덮어두고 두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드려야 합니다. 이북에서 월남하는 중에 남편은 전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중풍을 앓으시는 시아버지와 자식들의 생계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참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한 해 전에 아들을 사고로 잃어버리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오래되고 역사가 깊어져 하나님이 망령이 드셨나요? 하며 억지소리로 원망도 많이 했다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언제나 뵈어도 잔잔한 미소를 잃지 않

0: 턴 할머니가 그날은 마음껏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슬픔과 외로움을 눈물로 뱉어내는 모습을 뵈며 노인들은 이렇게 들어만 드리는 것으로도 치유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산과 바다를 찾기에 들떠 있는 뜨거운 계절 7월에 우리는 방에 앉아 기도를 했습니다. 노인 대학생들의 남은 여생이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복된 수련 기간이 되도록,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잔치 후에 빚진 느낌이 들지 않도록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친절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표정, 몸짓 하나, 따스한 손길에서 노인들은 위로를 받으며 삶의 희망을 가지고 정을 쌓아 가십니다. 누군가의 조그마한 정성에도 쉴 새 없이 감동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해 드려야 하는지 깊이 느낀 하루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모두 똑같습니다. 아웅다웅한 세상을 산 사람도, 풍요와 희락을 누린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벌거숭이가 됩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생애 순례길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길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에서 일을 할 때 가끔 임종 환자들을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 없이 떠난 분은 남아있는 가족이 후회와 죄책감으로 힘든 날을 보내지만, 준비를 하고 떠난 분은 남아있는 가족에게 용서와 화해 같은 사랑의 선물을 남기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길목에서 웰빙 시대를 외치면서도 우리는 삶의 질 안에 죽음의 질이 있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습니다. 건당하여 죽음이 요원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도 죽음에 대비하며 살면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집니다. 통증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사람도 막상 임종 시간이 가까워지면 통증을 견디는 것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욱 힘들어합니다. 그런 환자를 대할 때마다 죽음 준비에 대한 계몽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 도움을 청하는 암말기 환자와 임종 전 환자를 대할 때마다 그들의 외로운 여행길에 우리가 할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소망이란 저에게 어떤 곳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라고 말했습니다. 소망이란 학교에 10년간 다니며 소망과 함께하는 동안 제가 원하는 일들이 축복처럼 주어졌습니다. 이제 강산이 변해가고 저도 변해갑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바위에 계속 떨어지면 구멍을 만들듯 10년의 세월이 제 삶에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소망을 떠나 한국으로 가는 날, 많은 봉사자들의 작별 인사를 받으며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준 편지를 저는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낌대로 판단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애썼어. 잘 살았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안에서 주님의 섭리가 드러나기 위해 기지개를 폈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이후 싱글맘이 되고 세월이 흘러 이제는 지난 세월만큼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아픔 뒤에는 반드시 특별한 소명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저의 시간과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친밀한 관계로 새 길을 열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근육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살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를 지지하며 돌봐주는 그런 관계, 인생 여정을 함께할 공동체를 꿈꾸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제게 상처를 준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줄 알게 되었고, 저에게 가해진 질책을 통해 한 발 성장한 저를 보며 제 그릇이 커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늘나라로 가기까지 남은 시간은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이웃을 위해 쓰고, 앞으로 어떤 모양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폭넓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1: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2: 이번 건강정보 시간에는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꼭 챙겨야 할 발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의 작은 문제가 어떻게 걷기와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발관리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 여러분은 하루에 자신의 발을 얼마나 자주 살펴보시나요? 우리는 얼굴이나 손의 작은 변화는 쉽게 발견하지만 정작 매일 우리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발에는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발 건강은 단순히 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이 아프면 걷는 양이 줄어들고 걷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도 떨어지면서 결국 넘어질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발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발의 감각이 떨어지면 작은 상처가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작은 물집이나 상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오래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매일 자신의 발을 한번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발바닥까지 직접 보기 어렵다면 거울을 이용하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나 물집은 없는지, 피부색이 달라진 곳은 없는지, 붓거나 열감이 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발톱도 중요합니다. 너무 짧게 자르거나 모서리를 깊게 자르면 상처가 생기거나 발톱이 살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분은 발톱이나 굳은 살 관리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너무 크거나 작은 신발은 발에 상처를 만들 수 있고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이나 발에 잘 고정되지 않는 슬리퍼는 넘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발을 고를 때는 발에 잘 맞고 뒤꿈치가 안정적으로 잡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맨발로 다니기보다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실내화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평생 우리를 수많은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고, 일을 하러 가고, 여행을 하며 우리의 삶을 함께 걸어온 소중한 부분입니다. 건강한 발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독립성을 지켜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양말을 벗고 자신의 발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발을 돌보는 작은 습관이 앞으로도 오래 건강하게 걷는 힘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4: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트라우마를 넘어서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회복되지 않는 상처의 흔적을 말합니다. 원래는 육체적 외상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심리학에서는 감정이나 마음, 신경계에 남겨진 잘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압도적인 사건을 경험한다든가 어릴 때 겪은 폭력이나 학대, 재난 혹은 전쟁 같은 것이 그 원인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상 주어진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이 신경계에 남긴 영향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입니다. PTSD라고 합니다.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하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지나친 대인 기피 현상이나 심지어 폭력적인 반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79년도에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영화 중에 The Deer Hunter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한 영화입니다만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3명의 남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터공에게 붙잡혀서 엄청난 고초를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파괴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마약 중독자가 되고 또 한 명은 러시안 룰렛으로 자살을 하고 말죠. 이것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가져온 영향입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어느 정도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FPP 중국반 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마음의 벽이라는 책을 쓰신 브루스 탐슨 같은 경우 로렌 커닝햄과 함께 YM 열방대학을 세운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8살 때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어느 아침인데 선생님이 다른 교실로 가서 그게 걸리는 시계를 보고라고 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갔는데요. 가다가 생각난 것이 자신은 시계를 볼 줄 모른다는 사실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다른 학교 시계를 바라보며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시계를 볼 줄 모른다는 사실이 반 전체에게 알려지게 될 텐데 그 창피함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한참을 고민하던 그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 놨습니다. 대충 어림잡이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교실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할 때 그는 6시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인데 6시일 수가 없죠. 그 순간 선생님이 눈썹을 올린 채 쳐다보더니 웃기 시작하셨어요. 반원 전체가 깔깔대며 웃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학교 가는 것이 지옥같이 느껴지게 되고 평생 그것이 자신의 트라우마가 됐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화 유사한 트라우마들이 있죠.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남긴 상처, 편견이나 학대 같은 것이 남긴 상처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이혼이나 버림받음 등으로 말미암은 상처 같은 것이 트라우마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아버지가 학대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트라우마가 무엇이건 그것에 얽매여 살게 되면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야지 정말 해야 될 바른 일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트라우마에 걸렸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로 끝나지 아니하고 소명으로 나간 케이스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그 사람의 디테일한 인생 내용은 다 알 수가 없지만 수많은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고 하는데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상처가 많은 여인인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랬기에 그녀에게는 대인 기피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나오지 않은 낮 12시에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서 생수를 맛보게 되자 수가성을 복음화시키는 주역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과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평생 트라우마로 삼고 그것을 씹으며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 속에서 본인이 해야 될 사명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에 처한 근동지방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가족을 건져내는 역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트라우마를 이겨서 사명으로 간 좋은 케이스죠. 그렇습니다. 트라우마가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아픔이 변화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의료 지시서, 가족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과 타주에 계신 가족 간병인을 위한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비대면 줌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어 C3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5가지 핵심 주제로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2: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라디오는 방송이 끝나면 목소리는 사라지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말과 마음은 오래 남기도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가운데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남은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 같은 목소리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대한민국 서울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글로벌 도시인데요. 서울특별시가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세계인들이 머무는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서울에 머물고 있는 세계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리얼 서울 라이프를 소개합니다. 월드 오브 수울파. 오랜만에 서울시에서 글로벌 도시 서울을 알리러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예, 정말 하루가 다르게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는 서울시의 다양한 소식들을 예,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들에게 유용한 소식 들고 오셨습니다. 서울시 김누리 주무관, 김예인 주무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예,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누리 주무관님부터.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다문화 담당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누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예.
5: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외국인 이민 담당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예인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예인 주무관님 오랜만에 뵙고 네. 우리 김누리 주무관님 처음 뵙습니다. 네. 원래 예인 주무관님, 김누리 주무관님 이렇게 막 네. 다소곳하시고 이렇게 조용조용 하세요, 원래가?
5: 아닙니다.
2: 네, 목소리 네. 평소대로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4: 알겠습니다. 네. 네.
5: 전혀 아니고요.
2: 네, 네. 예, 그러니까.
5: 곧 탈로가 날 예정입니다. 네.
2: 예. 두 분 너무 반갑고 오랜만에 서울파 찾아와 주셨는데 네. 그동안 좀 뜸하셨어요, 우리 예인 주무관님.
5: 아, 네. 사실 저도 너무 찾아뵙고 싶었는데 뭐 익히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바빴습니다. 글로벌 도시 서울답게. 근데 또 제가 오랜만에 찾아오는 만큼 굉장히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들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들고 왔고요.
2: 네.
5: 이제 저희 작년에도 이맘때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영국의 고등교육 평가기관 콰카렐리 시몬스라고 있는데 이제 QS라고 약칭하겠습니다. QS에서 올해도 평가를 하셨는데 글로벌 대학생에게 좋은 도시 1위에 이번에도 변함없이 서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야. 박수 한번 하실까요?
2: 축하드립니다. 네. 2년 연속이네요. 2년 연속.
5: 네. 2년 연속입니다.
2: 이게 2년 연속 해내기가 쉬운 거 아닐 것 같은데요?
5: 네. 물론 저희도 기대는 했지만 사실 또 그 기대가 늘 현실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모두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2: 총 몇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5: 이게 이제 60개국이 넘어가는데 이제 사실 또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그 대상이 이제 대학이 QS 순위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인구가 25만 명 이상이면서 이런 조건을 충족한 그 전제 하에 평가를 하는 건데 이제 총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도쿄, 런던 제치고 서울이 1위를 차지하면서 저희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국의 고등교육 평가기관에서 그러니까 QS 이제 평가인 건데 글로벌 대학생 최고의 도시.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도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에서 서울이 네. 2년 연속 1위 했다는 반가운 소식부터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많이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이 글로벌 대학생 최고의 도시를 읽어내시느라 우리 예인 주무관님 포함하여 우리 누리 주무관님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서울시 관계자분들이 노력하셨을까 싶습니다. 이게 평가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게 냉정하게 기준에 의해서 네, 결과가 그렇죠. 나오는 걸 거 아니에요?
5: 이제 사실 모든 평가라는 것이 특히나 이렇게 랭킹을 매기는 이제 평가는 거의 다 이제 정량적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도 뭐 글로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학생 구성 또 도시 선호도 고용주 활동, 경제성, 학생 평가 등 이렇게 총 6개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이제 먼저 분석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특히 이제 졸업생들과 뭐 기업의 평가 그리고 청년들의 취업 여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에서 취업하기 얼마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고용주 활동 부문에서도 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네. 결과인 거고 지금 두 분의 부서가 다릅니다. 우리 네. 예인 주무관님은
5: 외국인 이민 담당관.
2: 외국인 이민 담당관이고 누리 주무관님은 다문화 담당관이거든요. 다문화 네. 담당관 부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4: 저희 다문화 담당관에서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유학생,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동포, 그리고 이주 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형태로 서울을 살아가시는 외국인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 그러면 다문화 담당관과 서울시 이민 담당관, 그죠?
5: 네.
2: 정확하게 뭐 약간 겹치는 업무도 있고 전혀 다른 업무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5: 네, 물론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 정책관이라는 국 단위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 국 안에 네 개의 과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1번 과인 거고 누리 주무관님이 2번 과 그리고 3번, 4번 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로 이제 서울에 거주하시는 유학생 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그분들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큰 비전이었다면
2: 서울로 이제는 오게 하는
5: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오세요 하지 않아도 오세요. 뭐 너무 기쁜 일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결국은 정말 저희가 지향하는 다문화 사회의 바람직한 그렇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결국에 이 유학생분들이 정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가정을 이루세요. 다양한 방식으로. 네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다문화 사회 구성원이 되는 거거든요.
2: 그렇죠.
5: 그러면 이제 그 단계부터 지원은 다문화 담당관에서 하시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다문화 담당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유학생이나 대학생 대상이 아닌 건데요?
5: 그렇죠.
2: 전 연령대가 네, 네.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5: 맞습니다.
2: 그렇군요. 실제로 이렇게 일본 부서에서 네. 이렇게 해서 서울로 유치를 했어요. 많은 분들, 외국인 이제 유학생분들을. 그럼 이제 이번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서울에서 잘 정착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 잘 생활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네. 책임이 막중하시겠습니까? 다시 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아. 여기서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해서 나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4: 그렇죠. 이제 또 서울에서 특히 서울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어려움이 없으실 게 저희가 뭐 시설이라든가 다양한 지원 사업들 통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그럼 보는 그 시선이 조금 방향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학생 입장, 유학생 입장에서 많이 포커스를 그렇죠. 둔다면 우리 다문화 담당관께서는 서울 내에서의 생활을 네네네. 중점적으로 보실 거 아니에요?
4: 네, 맞습니다.
2: 그럼 굉장히 광범위한 거를 다 봐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4: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외국인분들 지원해주는 시설 이름 중에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민센터처럼 아, 그런 분들이 그렇죠.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는 그러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2: 서울에 정착해서 사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나요? 확실히 체감되세요?
5: 뭐 굉장히 체감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2: 말문이 막히셨어요.
5: 네. 지금 누리 주무관님이
2: 이거는 곧 네. 내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5: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예가 사실 가장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2: 저도 바로 와닿았어요.
5: 네, 그렇죠. 네. 그 외국인 주민센터라는 그러니까요. 그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과만 해도 그 저희가 또 운영하는 센터는 서울 글로벌 유학생 지원센터예요. 그러니까 타겟이 분명하게 맞아, 드러나죠. 맞아. 네이밍에서.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데서 벌써 이제 부서의 그 대상이 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특별히 우리 다문화 담당관께서 오늘 나오신 이유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글로벌 도시 서울을 구성하는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우리가 진행하는가 이걸 오늘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이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하나씩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드디어 그 소식을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언박싱.
4: 좀 언박싱하기 앞서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분께서는 어떤 특정 정보가 필요할 때 어디서 정보를 찾으시는 편이신가요?
2: 저는 요즘에 가장 쉽게 뭐 인터넷 검색이죠. 뭐 그리고 뭐 어떤 기관이 있으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요?
5: 네, 저도 비슷한데 저는 좀 그 SNS 이용을 아하.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 기관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또는 뭐 블로그 이런 걸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방금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궁극적으로는 뭔가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정보를 받더라도 이게 정말 확실한가? 라는 확인을 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를 결국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2: 맞아요.
4: 네, 말씀 네. 주신 것처럼 요새는 워낙 뭐 정보의 홍수라고 표현할 만큼 정보가 다양하지만 저희가 정확도와 신뢰도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특히 외국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외국어로 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식 플랫폼이 더더욱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서울시가 서울 외국인 포털을 보다 더 정교하고 고도화하여서 리뉴얼 오픈을 하였습니다.
2: 오늘 박수.
5: 네, 네 박수 쳐야 됩니다.
2: 부분이 많네요. 네. 서울 외국인 포털,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는데 네. 새 단장을 한 거예요?
4: 네, 맞습니다.
2: 어떻게 새 단장을 한 건가요?
4: 저희 리뉴얼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했습니다. 뭐 유학생,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이주 배경 청소년 등 각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보여드릴 수 있는 맞춤 정보 메뉴를 신설했습니다.
2: 서울 외국인 포털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실 수 있고 저희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 첫 메인 화면인가 봐요.
5: 네, 지금 저희 사이에 이렇게 화면이
4: 네, 영문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2: 네, 서울 외국인 포털입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포털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4: 저희 뭐 분야별 그리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초기 정착부터 서울시 생활에 궁금한 정보를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취업에 관련된 거, 비자 관련된 거, 서울에서 집 구하기라든가 보건, 의료 이런 정보, 다양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영어 버전이에요?
4: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4개국어를 제공하고요. 네. 이 외에도 자동 번역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양한 외국 언어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렇군요. 당신의 모든 여정 서울이 함께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포털에 들어와도 무엇을 검색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5: 맞아요. 네,
2: 그럴 때 뭐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뭐 제공되는 게 있나요?
4: 네, 뭐 특정 검색어나 메뉴를 모르더라도 저희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AI 챗봇을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챗봇에 뭐 서울에 직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국인 등록 어떻게 해야 돼? 한국어 교육 받을 수 있는 곳 알려줘. 이렇게 해당 언어로 검색을 하면 챗봇이 저희 홈페이지에 등록된 답 그 콘텐츠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2: 일단 PC에서 볼 수 있는 거고
5: PC에 당연히 보실 수 있고요. 모바일에서도 당연히 보실 수 있습니다.
2: 그럼 모바일은 앱이 있어요? 앱을 깔아야 돼요?
4: 별도 앱 없이 모바일 그 주소창에 네,
5: 주소창으로
4: 됩니다.
5: 들어가시면 돼요.
2: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국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다른 언어도 그 안에 자동 번역 네. 기능이 있어가지고 네. 웬만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네요. 외국인들이. 네. 보니까 9월 1일에 리뉴얼 그랜드 오픈을 했네요. 며칠 안 됐네요?
4: 네, 맞습니다.
2: 이거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고 브랜드가 조금 새로 런칭하신 것 같던데요?
5: 네, 맞습니다. 예. 마침 딱 그 뉴스를 보셨다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제가 누리 주임님하고 정말 으쌰으쌰 해가지고 보도자료 배포를 했는데 잘 봐주셨네요.
2: 두 분이 뿌리신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5: 그 저희가 사실 외국인 포털 리뉴얼 오픈을 하면서 이제 구조적으로 잘 만들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잘 와닿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새롭게 이름 하나 붙여주면 좋겠다. 요새는 또 이제 브랜딩이 너무 중요한 시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외국인 분들이 서울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기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더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마이서울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2: 서울 외국인 포털에 새로운 이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네. 외국인 포털이라고 쳐도 되는 거잖아요.
5: 아, 그렇게 치셔도 되고요. 네.
2: 닉네임 뭐 별칭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이 브랜드 자체가 생긴 거예요?
5: 브랜드가 생긴 거죠.
2: 새 네. 브랜드가 됐습니다. 네. 마이 서울 플러스가 네. 서울 외국인 포털의 새로운 브랜드명입니다. 마이 서울 플러스 어떤 의미인가요? 누가 지으셨어요?
3: 누가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2: 아, 두 분이 지으신 거 아니에요?
5: 네. 아,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네. 그건 아닙니다.
2: 그럼 네. 이런 이름 같은 거 어떤 식으로 결정을
4: 저희
2: 하나요?
4: 저희 이번에는 시 내부 직원 공모하고 또 저희 여러 지원기관 분들, 전문가 분들 의견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선정을 했습니다.
2: 여러 개 아이디어가 있었겠네요.
4: 네.
2: 근데 마이 서울 플러스라고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뽑은 거는 다문화 담당관 그 부서에서 뽑은 거예요?
4: 너무 좀 소소한 부분이라서
2: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왜냐하면 선정 기준 마이 서울 플러스의 의미 네.
5: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의미가 가장 중요하긴 그러니까요. 했는데요.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포털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저희가 그걸 가장 고려를 많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후보도 있었고 선정 기준이 있지만 비공개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마이서울 네. 플러스다. 네. 리뉴얼 오픈하시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4: 네. 정말 준비하면서 흘린 땀과 눈물이 몇 바가지는
5: 네, 제가 직관했습니다.
2: 진짜?
5: 네, 정말 몇 바가지 흘리셨어요.
4: 근데 어쨌든 이렇게 딱 오픈해서 결과물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서울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 전역 곳곳에 많은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 주민센터도 7개소, 글로벌 빌리지센터 7개소, 이주여성상담센터, 글로벌센터, 가족센터까지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방문하시는 외국인 분들의 다양한 니즈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용한 플랫폼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작업했는데요. 모쪼록 서울에 거주하시는 많은 외국인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사실 이거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쉽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포털인 거잖아요.
5: 그렇죠.
2: 마이서울 플러스도 그래서 이분들한테 더 직관적으로 갈 수 있게 이름을 새로 만들어준 건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사전 설문이나 이런 거 하셨겠네요 그러면. 아닌가요?
4: 뭐 진행한 네. 걸로 알고 있는
5: 그런 당연히요. 과정이 네. 당연히 수반이 됐었고요. 왜냐하면 이 저희 서울 외국인 포털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그 사용자의 타겟이 워낙에 명확하기 때문에
2: 그러니까요.
5: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어떠한 경로로 무슨 정보가 필요한지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아까 누리주민관님이 그 서두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 구조적으로 재설계를 했다는 의미 자체가 이미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정보 접근이 이전보다 분명하게 좋아져야 하는 방향으로 리뉴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가장 많이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2: 리뉴얼된 지 일주일 정도 됐어요.
5: 네, 그죠? 정말 따끈따끈합니다.
2: 반응 들리나요? 사용해 보신 분들이 네. 그래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5: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영역은 또 제가 홍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 영역이기도 한데 사실 보도자료 배포되기 전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유학생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소통하는 그 단톡방 이런데 이제 오픈하자마자 링크를 들여봤어요.
2: 네네.
5: 그랬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던 건 확실히 챗봇 기능. 네. 그래서 어떤 그 이제 한 외국인 유학생 분이 글로벌 빌리지 센터 위치 알려줘 이렇게 검색을 해보셨대요. 그런데 이제 너무 답이 명확하게 잘 나오니까 아 솔직히 너무 고생하셨겠지만 진짜 편리하다. 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이제 사용이 잘 되고 사실 요새는 연령대 상관없이 모든 플랫폼 활용에서 모바일 환경 이제 비율이 너무 압도적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편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서울 외국인 포털 이런 플랫폼이 앞으로 우리 유학생을 서울로 오게 하는 그 유치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5: 굉장히 그 저희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그 오픈을 하면서 이 과정을 저도 거치면서 좀 느낀 거긴 한데 아무리 글로벌 선도도시 이런 거를 저희가 표방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어야 사실 그 이제 캐치프레이즈와 우리가 맞닿을 수 있는 건데 홈페이지에서 다국어 번역 기능 뭐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기능들이 안 되면 이제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2: 그렇죠.
5: 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사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제공이 되다가 베트남어가 요번에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것도 저희가 베트남어 추가하고 싶다 해서 했다기보다는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유학생 분들 숫자가 중국 국적에서 베트남 국적이 1위를 선점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런 이제 변화하는 환경들을 저희가 다 고려해서 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번에 새로운 플랫폼 서울 외국인 포털 마이 서울 플러스라는 포털 새로 리뉴얼을 하셨을까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반응도 좋은 것 같아서 두 분 참 뿌듯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0332번님이요.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 탑이라니 정말 놀라운 세계적인 스마트한 도시군요. 아 대한민국 이러면서 감동의 문자를 주셨습니다.
5: 개인적으로 서울시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서울시 굿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0332번님 서울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됩니까?
5: 네,
2: SNS 들어가면 됩니까?
5: 서울시 글로벌 도시정책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굿즈 서울시에 있다고 하고요. 가시는 김에 서울 외국인 포털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국내인들도 이거 사용할 수 있나요?
5: 물론입니다. 네.
2: 한국어 버전으로 해서 뭐 어떤 정보들 그럼 국내인들을 유용하게 찾아볼 수 있나요?
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유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학생분들이 초기에 서울에 정착하시면 그러니까 요새는 전반적으로 한국어 수준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된 상태로 오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국인 같지는 않거든요.
2: 아,
5: 이제
2: 그렇죠.
5: 그럴 때 유학생분들은 그래도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이러시면 내국인 친구분들하고 네트워킹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내국인 친구분들이 공유해 주시는 거죠. 너 비자 관련 상담 서울 글로벌 센터 종각 이런 데 있는데 이런 거 정보 여기 다 있어 하면서 뭐 메신저로 이렇게 링크만 딱 공유해주면 이제 그분들이 너무 유입하기가 맞네요. 좋은 거죠.
6: 맞습니다. 네. 굉장히 유용한 정보. 우리 서울시에 있는 시민 포함하여 한국인 학생들도 친구들 외국인 있으면 많이 이런 거 정보들 평소에 좀 모아두셨다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글로벌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서울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누리 주무관님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고 그런지. 한 1분 정도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예.
4: 네, 뭐 앞서서 김유인 주무관이 워낙 정리 잘 해주셔서 잠깐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번 리뉴얼 작업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외국인 주민분들 지원 시설들 정보를 편리하게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 기반 안내로 내가 살고 있는 곳이나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도 있고요. 또 각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들, 예를 들면 뭐 교육이라든가 상담, 뭐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같은 대관 같은 것도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서 저희 네이버에 서울 외국인 포털 검색하셔도 되고 주소창에 global.seoul.go.kr 입력하셔서 바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서울 외국인 포털 마이 서울 플러스 여러분들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외국인 이민 담당관 김혜인 주무관, 다문화 담당관 김누리 주무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7: 네, 전쟁도 안 끝나고 안 끝나는 걸 넘어서서 점점 심화하고 있고요. 에너지 가격도 출렁거리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도 올린다고 하고 뭐 안 좋은 소식만 가득 있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그럴 때도 우리 잘 헤쳐나왔잖아요.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랜만에 YTN에드 스튜디오에 이 아침에 나와주셨습니다. 오로라 투자자문 이지환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세요.
7: 네, 자 어제도 조금 위태위태하면서 어쨌든 바닥 7천선을 지키면서 마감했거든요. 그런데 간밤 뉴욕장 보니까 또 파란색입니다. 상황과 좀 분위기 짚어주시죠.
8: 아마 이제 걱정이 좀 커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까지 해서 4일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했던 이유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국채금리의 고공행진, 여기에 유가의 급등,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화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유가, 금리, 환율까지 모두 문제가 되면서 매크로적인 불안감이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상 상이 또 더 다가오지 않았냐라는 우려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를 비롯한 경기 소비재 모두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는 4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증시에 반영되는 부분과 기술주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아침에는 어느 정도 시간에서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7: 예, 그것보다 일단은 막 많은 또 보도에서 유가 얘기를 계속합니다. 뭐 $108 6% 가까이 올랐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투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8: 사실 이제 브렌트유는 이미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100달러 넘어섰고요. 어제는 WTI 기준으로 해서 다시 100달러 넘어서면서 사실 장중에 7% 넘는 급등을 했거든요.
7: 네.
8: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어제는 후티 반군이 그 모카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점령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홍해까지도 막힐 수 있다라는 두려움, 이제 아마 그게 좀 큰 폭으로 반영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압박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 전반 적으로 소비에 대한 불안감, 침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FOMC에서 이번 달 금리 혹은 다음 달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뭔가 증시에 대해서 오늘 내일 뭐 다급하게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매크로적으로 계속해서 불안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결국은 유가라는 부분이 어제 생산자 물가 지표에서도 역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어제는 상품 지수 쪽이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는 에너지 가격이 한 4% 넘는 급등.
7: 예.
8: 여기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게 결국은 디젤 가격의 급등이었거든요. 그리고 24%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물가 압력을 야기하면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 네. 미국 국민들의 심리적 지지선 갤런당 4달러 이걸 넘어섰거든요. 지금 9일 기준으로. 그러면 돈 안 쓰고 아끼게 되잖아요. 그럼 서비스 내놔도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체인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만 좀 생각해 보면 위기 악재인 건 아는데 우리가 예측했던 거야라고 하면 사실 시장은 그렇게 출렁이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안도하지 못하는 모양새예요. 이번 주에 단기 변동성 굉장히 많잖아요, 이벤트가.
8: 아마 이제 사실은 어제 수치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오버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0.1% 정도 전월 대비로 그놈 좀 오버했는데, 근데 이제 절대 수치 자체가 이제 많이 높다라는 거죠.
7: 예.
8: 절대 수치 자체가 지금 5.4% 정도면 사실 상당히 높은 거고, 또 전월 대비로 0.4% 올랐기 때문에 네. 최근에 0.1% 0.2%에서 컨트롤 좀 되다가 0.4% 특히 이제 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젤유 가격이 24.1% 거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다
7: 예.
8: 보니까 이게 에너지 가격에 전체적으로 4% 넘는 상승을 이끌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 지수도 역시 상승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젤 가격의 급등이 디젤유 가격의 급등이 상품 지수를 1% 이상 끌어올렸다. 라고 보면 소비가 이제 위축될 정도로 유가가 이제 상당히 실생활에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던 게 어제 증시에서는 아마도 좀 급격하게 국채 금리 상승과 맞물리면서 일시적으로 증시에 좀 우려감을 증폭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예, 국채 때문에 한번 코스피 출렁하고 힘든 적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3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5.37.
9: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아빠 토요일 오후가 참 좋습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재현이고요. 밤이면 자작곡도 만들고 가끔 물구나무도 서는 조금 엉뚱한 동네 사람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주말 오후 맑은 하늘 아래 식구들하고 느긋하게 듣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오늘은 LA 한인타운 올림픽이랑 윌셔 버몬트 근처 그 북적북적한 풍경 속에서 보내는 멋진 토요일 오후와 멋진 저녁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0: 한인타운은 다운타운 서쪽에 자리한 가게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한국식 식당이며 마켓이며 문화시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잖아요. 한 40년 넘게 쌓인 정서가 골목골목에 남아있어서 걷다 보면 괜히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새로 생긴 가게들 보며 여긴 또 뭐가 들어왔나 싶기도 하고요.
1: 맞아요, 선배. 윌셔와 버몬트 근처만 지나도 늘 차도 사람도 분주한데 그 속에 또 주말의 여유가 있거든요. 오늘은 가족이랑 같이 드라이브 하시는 분,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 집에서 쉬면서 듣는 분들까지 다 같이 한 동네 기분으로 가보면 좋겠어요.
0: 그리고 잠시 뒤 양념 코너에서는 제 자작곡 LA 멋진 토요일도 들려드릴 텐데요. 제목만 들어도 괜히 어깨가 들썩입니다. 주말 저녁 계획 세우시면서 맛집 추천이나 사연 있으시면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1650루피로 보내주세요.
1: 그럼 지금부터 LA의 멋진 토요일 오후 그리고 멋진 저녁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0: 좋은 토요일 오후입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 아래 주말 저녁까지 기분 좋게 이어지는 시간이고요. 본편 들어가기 전에 양념 코너부터 살짝 풀어볼게요. 제가 오늘 자작곡 제목을 그대로 LA 멋진 토요일로 붙였는데 이게 뭐냐면요. 윌셔 지나고 올림픽 지나고 한인타운 골목마다 주말 공기가 얼마나 반짝이는지 그걸 제가 좀 과하게 찬양해봤습니다. UFO도 안 보이고 제다이도 안 오지만 토요일 오후만큼은 충분히 멋지더라고요.
1: 선배, 오늘은 진짜 딱 그 분위기네요. 맑은 날씨에 주말 기분까지 살아있어서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괜히 한 번 더 창밖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요. 그리고 오늘 양념 코너 끝나고 본편 들어가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가면 식구들끼리 식탁 앞에 둘러앉은 것처럼 마음이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사연이나 맛집 추천도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1650루피로 보내주시면 좋고요. 오늘은 LA의 멋진 토요일 오후 그리고 멋진 저녁까지 저희가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ELA 사는 이야기 재현입니다. 오늘도 맑은 토요일 오후인데요. 더웠던 여름이 슬슬 숨 고르는 느낌이죠. 그래도 LA는 참 묘해서 낮엔 아직 덥고도 저녁 바람은 살짝 달라졌어요.
1: 안녕하세요, 재현 선배님. 맞아요. 요즘 한인타운도 낮에는 아직 여름 같다가도 해가 기울면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런 날엔 괜히 마음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0: 그게 참 신기하죠. 제가 80년대에 처음 이 동네 왔을 때도 가을이란 게 한국처럼 딱 눈에 보이는 계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아침 저녁 공기가 바뀌면 아, 계절이 오긴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1: 선배, 그 표현 너무 좋아요. 요즘은 더위가 길어져서 그런지 가을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살짝 문을 두드리는 느낌이거든요. 낮엔 시원한 척 못해도 밤 공기가 먼저 인사하더라고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오늘 같은 날은 한인타운 식당들 앞이 조금 더 북적이면 좋겠어요. 날씨가 좋으면 사람 마음도 풀리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토요일이 참 고맙죠.
1: 맞아요. 그리고 이 동네는 신기하게 계절을 음식으로 먼저 느끼잖아요. 추석 무렵이면 마트에 배랑 대추, 밤 같은 게 보이고요. 그런 걸 보면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오긴 오는구나 싶어요.
0: 그렇죠. 코리아타운은 한때 올림픽과 웨스턴 쪽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대도 훨씬 넓어졌잖아요. 예전엔 이민 와서 버티는 동네였다면 이제는 여기서 자란 분들도 다시 돌아오는 동네가 됐고요.
1: 선배, 그 변화가 정말 커요. 예전엔 부모님 따라온 동네였다면 지금은 제가 그렇듯이 다시 뿌리 찾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절 앞에서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더우면 덥고 시원해지면 반가운 거요.
0: 그 말이 맞네요. LA의 가을은 화려하진 않아도 분명히 와요. 오늘은 그 조용한 변화를 좀 같이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온다는 그 마음으로요.
1: 이제 천천히 그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선배. 토요일 오후답게 가볍게 시작해서 들으시면서 고개 끄덕이실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0: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세현입니다. 토요일 오후 햇볕은 여전히 뜨겁지만 아침 저녁 바람은 확실히 달라졌네요. 아무리 더워도 계절이 슬쩍 방향을 튼다는 게 느껴져요.
1: 박지수입니다. 선배, 제가 요 며칠 새벽에 한인타운 골목 걷다가 깜짝 놀랐어요. 낮에는 거의 여름인데 새벽에는 후드 집어 꼭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그 온도 차이가 진짜 LA식 가을 같은 느낌이었어요.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지수씨. 날씨 데이터를 보면요. 이 동네 9월 10월 낮 기온은 여전히 거의 한여름인데 새벽이나 밤에는 슬슬 열기가 빠진다고들 하잖아요. 몸으로 느끼는 것도 딱 그런 식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선배. 기후자료 보면 9월 10월 코리아타운 낮 최고 기온이 거의 20 후반대까지 올라가는 날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비는 별로 안 오고 하늘은 맑은데 스모그랑 열기만 남아있는 그런 계절인 거죠.
0: 요즘은 또 기후변화 영향 때문에 여름 더위가 길게 이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노동절 지나면 좀 시원해지는 듯 했는데 요즘은 그 이후에도 덥고 한창 열파 얘기 뉴스로 듣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저녁바람에서 계절이 바뀌는 냄새가 나요.
1: 환경 쪽 자료들을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LA 전체적으로 폭염 일수가 늘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청취자분들 체감은 아침에 창문 조금만 열어도 선선하다 이런 데서 계절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기온 숫자보다 몸의 기억이 더 정확한 거죠.
0: 제가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가 80년대 중반쯤인데요. 그때도 가을은 좀 특이했어요. 해가 중천에 있을 때는 한국 여름보다 더 더운 것 같다가도 저녁에 올림픽 거리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바람이 차가워서 가디건을 꺼내 입게 되고요. 낮과 밤이 다른 도시였죠.
1: 그때는 한인타운도 지금이랑 분위기가 많이 달랐겠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본 자료에는 옛날에는 올림픽이랑 웨스턴 근처에 처음 한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작은 마켓들, 식당들 하나둘 생기면서 동네가 서서히 한인 동네가 돼갔다고요.
0: 맞아요. 올림픽과 호바트 근처에 있던 올림픽 마켓 같은 곳이 많은 분들 기억 속에는나 저기가 시작이었지 않은 상징 같은 자리였어요. 그 주변으로 한국식료품 가게, 세탁소, 헬스클럽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가을이면 가게 앞에 배상자 밤대추 같은 게 쌓이기 시작했죠.
1: 그 사진들 보면요. 80년대만 해도 지금처럼 큰 마트보다는 골목마다 작은 상점들이 촘촘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LA시 기록 같은 걸 보면 그 무렵 한인 인구가 몇천에서 몇만으로 훌쩍 늘어나면서 다운타운 서쪽으로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가 확장됐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게 사람도 늘고 가게도 늘고 교회도 생기고 하면서 어느 순간 이 동네가 코리아타운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얻게 됐죠. 그 무렵엔 주말마다 윌셔 근처 교회들에서 추석 행사도 하고 아이들 한복 입혀서 사진도 찍고 그 주간에만큼은 더워도 마음은 가을이었어요.
1: 제가 봤던 한 연구에는요. 80년대 뒤로 가면서 한인교회랑 단체 한인신문 라디오 방송이 엄청 많이 생기면서 이 동네가 미국 내에서 꽤 알려진 이민 커뮤니티로 커졌다고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 많은 모임들이 계절마다 또 다 자기 방식으로 가을을 맞이했을 거잖아요.
0: 그렇죠.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앞두고 찬양제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성당에서는 김장봉사 일정 나누고 상조회에서는 햅쌀 들어왔다고 알리고요. 거기다 추석 무렵이면 웨스턴 골목마다 송편 주문 받는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걸 보면 더워도 아 이제 가을이구나 했죠.
1: 선배 말씀 들으니까 지금도 비슷한 풍경이 떠오르는데요. 작년 추석 때 제가 한인타운으로 이사와서 처음 맞은 가을이었거든요. 올림픽 거리 큰 마트 들어가니까 송편밤 대추 배가 진십대 앞을 거의 다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장보는 어르신들 표정이 되게 차분했어요.
0: 지수씨가 어릴 때는 한인타운이 좀 촌스럽다고 느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맞이하는 가을은 어떠셨어요? 같은 동네인데 계절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1: 어릴 때는 왜 이렇게 간판이 다 한글이야 이랬는데요. 지금은 퇴근길에 그런 간판들이 딱 보이면 오히려 안도감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가을에는 추석 송편, 포스터, 김장 예약 안내, 교회, 행사 안내문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내가 여기 뿌리 내리고 있구나 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0: 저는 요즘 청취자분들 중에 2세대, 3세대 분들이 꽤 많다고 느끼거든요. 그분들에게 LA의 가을은 한국처럼 단풍이 빨갛게 물드는 풍경이 아니라 일을 마치고 코리아타운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나왔을 때 부는 저녁바람 같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1: 요즘 친구들은 가을하면 또 카페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윌셔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들 보면 9월만 되면 메뉴판에 갓을 라떼 이런 이름 붙이고 호박향 나는 음료들 내놓고 그래요. 밖은 더운데 그 음료 한 잔 들고 있으면 마음만은 담요 덮은 것 같은 그런 계절감이 생겨요.
0: 그게 재미있네요. 예전에는 가을을 느끼는 통로가 주로 교회나 가족 행사였다면 지금은 카페 콘텐츠 SNS 사진 같은 걸로 계절을 공유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다 같이 뭔가를 나누면서 그래도 가을이 왔구나 확인하는 거죠.
1: 맞아요, 선배. 데이터 보면 코리아타운에 사는 한인 인구는 예전만큼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아도 여전히 LA에서 제일 밀집된 동네로 나오거든요. 그만큼 추석 김장교회 바자회 같은 거 할 때 동네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0: 또 한 가지, 요즘은 기후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더위가 길어지면서 냉방비도 부담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전기료 걱정이 크고 길거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건강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가게 안에서는 가을 음식 준비하는 손길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참 대단해요.
1: 환경 관련 보고서들을 보면 앞으로도 LA에서 더운 날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아요. 그래서인지 요즘 교회나 한인단체들에서 냉방 쉼터 소개해주거나 노인분들 대상 건강 세미나 열거나 하는 움직임도 조금씩 늘더라고요. 더위가 길어져도 서로 챙기는 문화가 같이 자라나는 느낌이에요.
0: 추석 얘기 잠깐 더 해보면요. 예전에는 코리아타운 마트들에 들어가면 송편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옆에서 아주머니들이 직접 빚은 송편을 트레이에 담아 내놓고 손님들은 맛을 보면서 올해는 흰 송편이 맛있네, 쑥 송편이 낫네 이런 얘기 나누셨죠. 그 소리 자체가 가을이었어요.
1: 지금은 자동화가 많이 됐지만 그래도 추석 즈음에 가면 마트 직원분들이 바빠서 거의 뛰어다니시잖아요. 제가 작년에 송편 주문하러 갔을 때 계산줄이 길었는데도 다들 표정이 그렇게 짜증나 보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올해는 몇 개나 하셨어요. 이런 얘기 나누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0: 김장 시즌도 그렇죠. 예전에는 집집마다 차고에서 김장했는데 요즘은 마트에서 재료 세트도 팔고 교회에서 김장 공동 작업을 하잖아요. 그게 한번 모이면 100포기, 200포기씩 쌓여서 어려운 이웃들께 나누기도 하고요. 그때 매운 냄새 배추 씻는 소리, 비닐장갑 비비는 소리가 다 가을 소리입니다.
1: 선배, 요즘은 또 봉사단체들이 코리아타운 곳곳에서 가을에 푸드뱅크 같은 것도 열더라고요. 식료품 나눔 행사에 송편 라면 쌀이 같이 들어가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LA 기후는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도 이 동네 사람들은 계절마다 서로 챙기는 방식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 말씀 들으니까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결국 사람 사이에서 먼저 오는 것 같네요. 공기 온도보다 누군가가 송편 한 접시 들고 찾아와서 안부 묻는 순간 그게 바로 가을이에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같은 토요일 오후에 혹시 생각나는 분께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그러게요, 선배. 밖은 아직 햇볕이 강하지만 저녁에 한인 식당 가셔서 따뜻한 국이나 전골 드시고 옆 테이블 떠드는 소리 들으시면서 아, 나도 이 동네 가을 안에 들어와 있구나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잠시 후에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 LA식 가을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0: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김세현입니다. 지수씨, 오늘은 이 더운 토요일에 딱 어울리는 옛날 가을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1: 좋아요, 선배. 아까 메인에서 요즘 새벽 공기 얘기해 주셨잖아요. 선배가 처음 LA 오셨을 때 그 가을 공기는 어땠는지 진짜 궁금했어요.
0: 제가 이 동네 처음 왔을 때가 80년대 중반 가을이었어요. 올림픽 거리 근처에 부모님 작은 그로서리 마켓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셔터 올릴 때 그 공기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1: 올림픽 거리 아침 공기요? 지금은 차 소리, 버스 소리 냄새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때는 좀 달랐나요, 선배?
0: 그때는 말이죠. 차도 지금보다 적었고요. 마켓 문을 열면 바로 앞 주차장에 약간 서늘한 공기가 내려앉아 있는 느낌이었어요. 밤새 식은 아스팔트 냄새에 멀리서 빵집에서 나는 냄새가 같이 섞여서 들어왔죠.
1: 와, 지금 윌셔나 웨스턴 아침하고는 완전 다르네요. 선배, 그로서리 마켓 안은 어땠는지 더 듣고 싶어요. 계절이 딱 느껴지는 장면이요.
0: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요, 먼저 콜라 냉장고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기운이 얼굴을 딱 치고요. 오른쪽에는 라면 쌓아놓은 진십대 왼쪽에는 과일 박스들이 있었어요. 가을 되면 그 박스에 베랑밤이 조금씩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죠.
1: 아, 그거 알 것 같아요. 요즘도 한인마트 가을 되면 과일 코너 분위기 살짝 바뀌잖아요. 근데 선배 당시엔 그런 과일들이 지금만큼 다양하진 않았겠죠?
0: 그렇죠. 지금처럼 화려하진 않았어요. 배도 크지 않고 조금씩 드러났는데요. 그 옆에 조그만 송편이랑 약간 낯선 모양의 과자들이 박스째 놓이면아 이제 추석이 다가오나 보다 이런 느낌이 가게 안에서 먼저 나는 거예요.
1: 재밌네요. 요즘 저는 하늘이나 바람 보고 가을을 느끼는데 선배는 가게 진열대에서 먼저 느끼신 거네요. 그때 추석 즈음에 좀 기억 남는 하루 같은 거 있으세요?
0: 어딨죠? 어느 해 추석 전날이었는데요. 오후 내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다가 밤에 문 닫으려고 나가보니 바람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가게 앞 길가에 떨어진 마른 나뭇잎 몇 개가 슬슬 굴러가는데 그때 귀에 들어오던 소리가 아직도 또렷해요.
1: 어떤 소리였어요, 선배? 차 소리 같은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 말소리?
0: 길 건너에서 누군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어요. 한국 가요였는데 가을 노래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곡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노래가 더운 공기를 살짝 식혀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1: 와, 요즘은 차 안에서 팟캐스트 많이 듣는데 그때는 길가 라디오가 계절 배경 음악이었네요. 선배, 그때 분위기 좀 더 말씀해 주세요. 그 코리아타운 골목 전체를요.
0: 올림픽에서 웨스턴 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요. 낮에는 햇볕이 뜨거워서 간판 글자가 다 번쩍거리는데 해가 기울면 간판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서 골목 색깔이 확 달라졌어요. 갈비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의 분식집에서 튀김 기름 냄새가 모여서 저녁 공기가 따로 있는 것 같았죠.
1: 지금도 그 거리에서 저녁에 걸으면 고기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근데 선배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는 냄새가 더 또렷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들은 어땠어요? 옷차림 같은 것도 좀 달랐나요?
0: 초가을쯤 되면요. 낮에는 반팔로 돌아다니다가 저녁에는 얇은 가디건 하나 걸치는 분들이 늘었어요. 교회에서 수요회 마치고 나오는 어른들은 정장 위 코트 대신 스웨터 정도만 어깨에 걸치고 아이들은 긴팔 티셔츠에 반바지, 그런 묘한 조합들이 가을 풍경이었죠.
1: 아, 그 반바지에 긴팔 티 조합은 지금도 애들한테 자주 보이거든요. 선배, 그 시절에 교회나 성당에서 가을 되면 꼭 있던 장면 같은 것도 떠오르세요?
0: 있어요. 주일 오후에 위쇼 쪽 작은 교회에 가면요. 예배 끝나고 나와서 주차장 한쪽에서 누가 종이컵에 식혜를 나눠주곤 했어요. 컵을 손에 들고 있으니까 바람이 손등에 닿는데 뜨거운 여름 지나고 나서 처음 느껴보는 부드러운 온도였죠.
1: 그 장면 너무 좋네요. 저는 요즘 교회 앞에서 커피를 더 많이 보는데 선배가 들고 있는 건 식혜였군요. 그 온도 차이가 계절을 더 확 느끼게 해줬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차가운 식혜를 입에 머금고 있으면 머릿속에는 아직 여름인데 피부로 느껴지는 바람은 가을이라서요. 두 계절이 잠깐 겹쳐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1: 선배, 아까 부모님 마켓 얘기하셨잖아요. 추석 즈음이면 그 가게의 손님들도 좀 달라졌나요? 요즘은 추석 앞두고는 확 다르거든요.
0: 추석 가까워지면요. 평소에는 간단히 우유랑 빵만 사가던 손님이 그날은 쌀도 사고 과일도 한 박스씩 챙겨갔어요. 계산대 옆에 임시로 놓은 나뭇잎 깔린 박스에 밤이 조금 얹혀있으면 어르신들이 집게로 조심스럽게 집어담으면서 이런저런 고향 얘기를 하셨죠.
1: 그 나뭇잎이 진짜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냥 박스에 담겨있는 것보다 뭔가 집에서 상 차리는 느낌이 바로 나니까요. 선배는 그때 학생이셨잖아요. 학교에서 가을 느끼던 순간도 있었어요?
0: 페어팩스 하이스쿨 다닐 때요. 운동장에서 느껴지던 공기가 달랐어요. 더운데도 농구공을 잡으면 손에 약간 차가운 느낌이 먼저 와요. 학교 뒤쪽 잔디밭에서 애들이 점심 먹고 앉아있으면 바람이 도시락 냄새 사이로 지나가는 감촉이 있었죠.
1: 그거 상상되네요. 저는 UCLA에서 가을 되면 캠퍼스 잔디에 떨어진 낙엽 보고 느꼈거든요. 선배는 도시락 냄새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이라니 진짜 감각이 다르네요.
0: 그때는 도시락도 좀 다양했어요. 누군가는 김밥을 싸오고 또 누군가는 샌드위치를 들고 오는 시기인데 가을 점심시간엔 김밥에서 나는 참기름 냄새가 바람을 타고 더 멀리 퍼지는 것 같았어요. 햇볕은 따갑지만 그 냄새가 이상하게 포근했죠.
1: 요즘은 점심시간에 다들 폰 보면서 먹으니까 그런 냄새와 바람 기억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선배 얘기 들으니까 그냥 밥 먹는 자리도 계절 풍경이었구나 싶어요.
0: 또 하나 기억나는 게요. 가을 저녁에 부모님 가게 물건 배달 트럭 오는 소리였어요. 골목이 조용해질 무렵에 멀리서 트럭 브레이크 끼익 하는 소리랑 상자 끌어내리는 나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면아 이제 오늘 장사는 거의 끝났다 이런 체감이 오죠.
1: 그 소리가 일종의 하루 마감 알림이었겠네요. 요즘은 마트가 커서 그런 소리가 좀 덜 들리는 것 같아요. 대신 저는 밤에 아이스메이커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하루 끝난 느낌 받거든요.
0: 지수 씨 얘기 들으니까 재밌네요. 저는 그때 계산대 위에 있던 작은 종이 달력 넘기면서 그날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문 닫고 나오는 순간이 생각나요.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오면 그제야 별이 몇 개 보이고 골목 공기가 낮보다 한 톤 어두워졌죠.
1: 별 얘기까지 나오니까 더 새롭네요. 저는 한인타운에서 별을 잘 못 봐서 그런지 선배 말하는 그 어두운 공기 느낌이 되게 낯설어요. 그래도 요즘도 새벽에 나가면 약간 그런 색깔을 아주 엿게나마 느끼긴 해요.
0: 또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올림픽에서 버몬트 쪽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가을 저녁에 버스 안 불빛이 밖보다 훨씬 따뜻해 보였어요. 사람들 얼굴이 그 빛에 비치는데 다들 하루를 끝낸 표정이었죠.
1: 아, 그건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요즘은 사람들이 얼굴에 폰 불빛을 같이 받는 차이가 있죠. 선배 그 버스 정류장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 하나만 더 들려주실 수 있어요?
0: 어느 날이었는데요. 버스가 늦게 오는 바람에 혼자 꽤 오래 서 있었어요. 너무 더워서 지쳐 있다가 갑자기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한번 훅 지나가더니 길가에 심어져 있던 작은 나무가 살짝 흔들렸어요. 그 순간아 이제 여름이 완전히 물러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스스로에게 처음 들었죠.
1: 와, 진짜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온다라는 말이 딱 그 장면 같아요. 선배 몸이 먼저 느끼고 나서 나중에 머리가 따라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전해져요.
0: 맞아요. 머리로 날짜 계산해서 계절을 아는 게 아니라 손등이랑 목덜미가 먼저 알려주고 가게 냄새랑 길소리가 같이 증명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그 시절 가을을 떠올리면 풍경보다 냄새와 소리가 더 떠오르네요.
1: 저는 요즘 에어컨 소리랑 커피향이 먼저 떠오르는데 선배 얘기 듣고 나니까 한번 일부러 에어컨 끄고 창문 열고 동네 소리랑 냄새를 느껴보고 싶어졌어요. 그때 그 시절 방식으로요.
0: 라디오 서울 AM 1650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수 씨, 오늘 블로그에서는 이 더위 속에서도 어떻게 가을을 느끼는지 동네 얘기 좀 더 깊게 해보면 좋겠네요.
1: 박지수입니다. 선배 아까는 공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진짜 데이터랑 우리 체감이랑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요. 코리아타운 9월 10월 날씨 자료를 보니까 낮에는 거의 여름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제가 체감하기에도 9월 10월 한인타운 낮은 그냥 한여름이에요. 햇볕이 센 날은 차 문 열 때 열기가 훅 올라오잖아요. 그런데도 새벽이랑 저녁은 살짝 다른 느낌이 들죠.
1: 맞아요. 자료를 봐도 9월 평균 낮 기온이 거의 20도 후반, 화씨로는 80도 초반 정도라서 숫자만 보면 그냥 여름이에요. 그런데 새벽엔 후드 집업 챙기게 되니까 몸이 먼저 계절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0: 비도 거의 안 오죠, 이때는. 예전에 들으니까 9월 한인타운 비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밖에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열판이 스모그니 이런 뉴스가 더 많이 나오죠. 제가 운전하다가 하늘색만 봐도 느껴져요.
1: 그러게요. 선배 요즘 데이터들 보면 이쪽이 전반적으로 여름 끝에서 초가을까지 덥고 건조한 기간이 길어진 걸로 나오거든요. 기후변화 영향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가을을 챙긴다는 게 재미있어요.
0: 지수 씨, 제가 예전에 부모님 가게 도와줄 때는 그런 기후 데이터 같은 건 잘 몰랐어요. 그냥 몸으로 느끼는 거죠. 아침에 마켓 들어갈 때 땀이 좀 덜 난다, 저녁에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손님들 얇은 가디건을 꺼내 입는다 이런 식으로요.
1: 선배 말씀 들으니까 세대별로 가을을 느끼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선배님 세대는 몸으로 가게 공기로 느꼈다면 저희 세대는 날씨 앱도 보고 SNS에 오늘 가을 같다 이런 글도 올리고 되게 디지털하게 확인하는 느낌이랄까요?
0: 하긴 요즘 분들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온부터 체크하시잖아요. 저희는 옛날에 그냥 현관 앞 나가서 숨 한번 들이마시고 오늘은 좀 선선하네 그러고 출근했거든요. 그게 바로 그날의 계절이었죠.
1: 선배, 그런데 기후가 이렇게 더워져도 가을 느낌을 살려주는 건 결국 사람들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추석 즈음 되면 한인마트에 송편 밤 대추 쭉 깔리잖아요. 낮에는 덥고 에어컨 빵빵해도 진열대만 보면 마음이 달라져요.
0: 맞아요. 요즘도 추석 가까워지면 올림픽 거리 쪽 큰 마트 들어가 보세요. 입구에 배박스 쌓여 있고 송편 전단지 붙어 있고 교회에서 단체로 와서 장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 모습이 한국에서 보던 가을 시장이랑 묘하게 연결됩니다.
1: 저는 한인타운에 다시 이사오고 느낀 게요. 어릴 땐 이 동네가 좀 촌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을 되면 꼭 여기 마트에 와서 배랑 감대추 이런 거 일부러 사요. 내가 이 동네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같이 오는 것 같아요.
0: 지수 씨 세대가 그렇게 느껴주니까 참 고맙네요. 저희가 이 동네 처음 왔을 때는 올림픽 근처 조그만 마켓들에서 한인들이 서로 안부 나누고 한국에서 추석 때 먹던 과일이랑 송편 찾으면서 그래도 계절은 오네 이러면서 버텼거든요.
1: 선배,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자료를 봤는데요. 코리아타운이 공식 동네 이름으로 자리 잡은 게 꽤 오래됐더라고요. 그 사이에 한인 인구가 진짜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이 근처가 LA에서 제일 한인이 밀집해 있는 동네 중 하나로 꼽히더라고요.
0: 그렇죠. 제 기억에는요. 처음엔 올림픽이랑 호바트 근처에 작은 올림픽 마켓 생기면서 이 근방이 한인들 모이는 거점이 됐어요. 그러다가 올림픽 웨스턴 버몬트 쪽으로 상점이 줄줄이 생기고 교회도 여기저기 세워지면서 동네가 확 커졌죠.
1: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가을이 되면 교회 추수감사절 행사, 성당 바자회, 한인회관 문화행사 같은 게 자연스럽게 생긴 거잖아요. 날씨가 더워도 그런 행사들 덕분에 아, 지금은 가을이구나, 몸이 아니라 일정으로 느끼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저는 가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교회 갈비 파티예요. 예전에 윌셔 조금 안쪽에 있던 작은 교회에서 가을만 되면 주차장에서 그릴 펴놓고 갈비 굽고 아이들은 옆에서 바람 좀 선선하다고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올 한 해 수고했다면서 서로 어깨에 두드려주고.
1: 와, 그 느낌 알 것 같아요, 선배. 요즘은 또 다른 방식으로 가을에 K-POP 콘서트나 영화제, 한국 드라마 상영회 이런 것도 많이 열리잖아요. 같은 코리아타운인데 선배님 세대는 교회마당, 저희 세대는 공연장이나 문화센터에서 가을을 느끼는 식으로 풍경이 달라진 것 같아요.
0: 지수 씨, 그런데 저는 때로는 그런 변화가 조금 아쉽기도 해요. 예전엔 동네 골목 전체가 계절을 같이 맞이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켓 진열도 교회 행사도 세탁소 앞 작은 화분도 다 같이 가을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느낌이랄까요?
1: 그 말 이해돼요, 선배. 요즘은 사람들이 바쁘니까 같은 가을이어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챙기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새벽 조깅하면서 느끼고, 누군가는 마트 진십대 보고 느끼고, 또 누군가는 카페에서 시즌 한정 호박 라떼 마시면서 아, 이제 가을이네 하는 식으로요.
0: 그래도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더워도요. 사람들 마음속 어딘가에 이때쯤이면 송편 한번 먹어야지, 부모님께 전화 한번 드려야지, 교회나 성당 한번 들러야지 하는 작은 일정이 들어있어요. 그게 어쩌면 우리식 가을 캘린더 아닐까요?
1: 맞아요. 그리고 그 캘린더가 세대마다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고요. 1세대는 마켓교회 중심의 가을, 2세대, 3세대는 문화행사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의 가을. 같은 코리아타운인데 층층이 다른 가을이 겹쳐져 있는 느낌이라서 저는 그게 참 흥미로워요.
0: 지수 씨가 그런 얘기해 주셔서 제가 요즘 코리아타운을 다시 보는 느낌이에요. 예전엔 그냥 제가 알던 그 동네였는데 이제는 젊은 분들, 새로 들어온 분들이 자기 방식으로 이 계절을 입히는 걸 보는 재미가 있네요.
1: 선배, 그리고 요즘 데이터 보면 이 동네에 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계 라틴계 분들도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길을 걷다 보면 가을에 각 문화권 음식 냄새가 섞여요. 한쪽에서는 송편, 다른 쪽에서는 타말레, 또 다른 곳에서는 폴로아사도 냄새가 나는 그런 복합적인 가을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전에는 간판이 거의 한국어 일색이었는데 지금은 한인타운 안에서도 스페인어 간판, 다른 아시아 언어 간판도 같이 있잖아요. 가을 저녁에 윌셔나 팔가 쪽 걸어보면 서로 다른 집에서 나오는 냄새랑 소리가 한데 섞여서 좀 특별한 계절감을 만들어줍니다.
1: 선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온다는 말이 그냥 문장 이상인 것 같아요. 날씨가 예전 같지 않아도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가을을 꺼내서 동네에 덧입히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코리아타운을 코리아타운답게 만드는 포인트 같아요.
0: 그러게요. 기후가 변하고 동네 모양이 바뀌고 사람들 취향도 달라지지만 그래도 어느 토요일 오후에는 송편장 보러 나가고 어느 저녁에는 바람이 좀 달라졌나 창문 열어보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계절을 초대하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오늘 같은 토요일에는요. 낮에는 아직 덥더라도 저녁쯤에 한인 식당이나 카페 한번 들러서 자신의 방식으로 가을을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따끈한 국물로, 누군가는 차가운 맥주로, 또 누군가는 조용한 산책으로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듣고 계신 여러분, 이제 AI가 본 LA 코너 시간이에요. 선배, 오늘은 진짜 숫자랑 다른 도시 얘기까지 가져와 봤어요.
0: 지수 씨가 또 뭔가 재미있는 걸 찾아오셨네요. 더운 토요일 오후인데 이런 얘기 들으면 머리는 좀 시원해질 수도 있겠어요.
1: 먼저 기온부터요. AI에 물어봤더니 코리아타운 9월 한낮평균이 섭씨로 한 30도 가까이, 밤에는 18도 정도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낮엔 여름 새벽엔 살짝 선선 이 숫자로도 딱 나오는 거죠.
0: 그러면 체감이 꽤 맞네요. 제가 느끼기에도 요즘 9월 낮에는 아직 에어컨 없으면 힘든데 밤에는 창문 열어놓으면 괜찮거든요. 숫자로 들으니까 또 실감이 나네요.
1: 재미있는 건 10월이에요. AI가 정리해준 자료 보면 10월에도 평균 낮 기온이 중 20도 후반까지 올라가고요. 비는 한 달 내내 대략 한 번 이틀 정도 오는 수준이라 거의 건조하게 지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식 가을비랑은 완전히 다른 패턴인 거죠.
0: 그렇죠. 여기 가을은 비 오는 날보다 먼지랑 햇빛이 더 기억에 남아요. 우산 챙기는 계절이라기보다 선글라스 챙기는 계절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죠.
1: 선배, 제가 또 다른 동네랑 비교도 해봤거든요. 같은 9월 기준으로 보니까 LA 전체 평균이 코리아타운이랑 거의 비슷하게 낮에는 29도, 밤에는 18도 정도로 나오는데요. 뉴욕 플러싱 쪽 데이터는 같은 시기에 낮 기온은 조금 낮고 대신 비가 더 자주 오는 걸로 나와요. 즉, LA 한가을은 맑고 덥고 건조 뉴욕은 좀 더 서늘하고 자주 축축한 패턴인 거죠.
0: 아, 그건 제가 한국에서 올 때 뉴욕 잠깐 들렀던 기억이랑 좀 비슷하네요. 거긴 초가을에도 비 한 번 오면 공기가 확 달라졌거든요. LA는 비가 아니라 바람이 바뀌는 걸로 계절을 느끼는 쪽이죠.
1: 코리아타운 사람 얘기도 꽤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AI가 최근 주민 숫자를 뽑아보니까 코리아타운으로 잡히는 구역에 사는 전체 인구가 10만 명 조금 넘고요. 그 중에 한국계 비율은 대략 5분의 1 정도로 추정돼요. 나머지는 대부분 라티노 중남미 계열, 아시아계가 섞여 있고요.
0: 그러면 진짜 우리만의 동네에 라기보다 여러 이웃이 같이 사는 동네라는 얘기네요. 예전에는 한인 가게만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길 걸어도 스페인어가 더 많이 들릴 때도 있거든요.
1: 맞아요, 선배. AI가 또 LA 전체 아시아계 밀집 지역을 비교해줬는데요. 코리아타운이 인구 밀도랑 가게 수는 제일 빽빽한 편이고요. 대신 중국계 분들은 샌게브리엘 밸리 쪽, 일본계 분들은 토렌스 근처 베트남계는 오렌지 카운티 리틀사이공이 또 자기들 가을 동네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마다 가을 풍경이 다 다른 셈이죠.
0: 아, 그 얘기는 흥미롭네요. 저는 한인타운만 보니까 우리만 이렇게 모여 사는 줄 알았는데 각자 자기 추석, 자기 명절, 자기 가게들이 있는 거잖아요. 주말에 운전해서 지나가다 보면 그 동네들에도 사람들 잔뜩 나와 있더라고요.
1: 선배,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시간 흐름이요. AI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타운 일대 인구가 한 몇십 년 전에 비해 지금은 10만 명 넘게 늘어나면서 여전히 LA에서 가장 사람이 꽉 찬 동네 중 하나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한인 비율은 예전보다 줄고 대신 다민족 동네로 바뀌었다는 게 포인트더라고요.
0: 그건 조금 의외네요. 가게 간판만 보면 한국말이 여전히 꽤 보이는데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더 다양해졌다는 거니까요. 제가 가게 앞에서 만나던 손님 얼굴도 예전보다 색깔이 많이 달라졌어요.
1: 기후 얘기도 미래까지 나와요. AI가 정리한 환경 쪽 보고서를 보면 이쪽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름 초가을 폭염이 조금 더 잦아졌다는 분석이 있어서요. 앞으로 몇 년만 지나도 한낮 더위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꽤 많더라고요.
0: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살겠다 하는 9월 가을 느낌이 나중에는 더 늦게 올 수도 있겠네요. 저녁바람이 선선해지는 시점이 뒤로 밀리면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에어컨 비용 같은 것도 좀 걱정되겠어요.
1: 그래서 재미있었던 게 다른 도시랑 비교한 표였어요. 예를 들어 토론토 한인타운 근처는 같은 10월 자료를 보니까 낮 최고 기온이 훨씬 낮고 비나 구름이 훨씬 많은 편이거든요. 반면 LA 코리아타운은 10월에도 해가 쨍한 날이 더 많고요. 그러니 한국분들이 느끼는 가을 이미지랑 LA에서 몸으로 느끼는 가을이랑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0: 그러니까 한인타운에 사는 분들은 머릿속에 있는 가을 그림은 단풍의 코트인데 실제 주말에는 반팔에 선글라스라는 거네요. 그 괴리 때문에 또 이상하게 향수도 생기고 동네 마트에 놓인 추석 음식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마지막으로 AI한테 앞으로 한 5에서 10년 뒤 코리아타운이 어떻게 변할지 물어봤거든요. 기후 쪽 시뮬레이션에서는 초가을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인구 구조 자료를 보면 젊은 아시아계 라티노 세대가 계속 유입되면서 다국적 식당 카페들이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그러면 가을 저녁에 어디 나갈까 할 때 선택지가 지금보다 더 다양해질 수도 있겠죠.
0: 그 얘기 들으니까 오늘 토요일 저녁도 괜히 기대가 되네요. 날씨는 아직 좀 덥더라도 동네 구경할 때가 많아지면 마음이 덜 답답해지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너무 고민만 하시지 말고 잠깐이라도 동네 한 바퀴 걸으면서 이 LA식 가을을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오늘 토요일 오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재현입니다. 지수씨 오늘 낮도 제법 따끈했는데 스튜디오 창밖 하늘은 꽤 맑네요.
1: 박재수입니다. 선배 요즘 한인타운 토요일 오후 하늘이 딱 그런 것 같아요. 햇볕은 세지만 공기가 살짝 가벼워진 느낌이랄까요? 그래서인지 거리에도 산책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0: 그러게요. 제가 올림픽 거리 쪽으로 오면서 봤더니 길가 플라타나스 나무잎이 아직은 푸른데 색이 아주 미묘하게 옅어졌더라고요. 완전 가을은 아닌데 뭔가 이제 슬슬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1: 맞아요. 선배 요즘 아트들 들어가 보면 에어컨 바람은 여름인데 진열대는 이미 가을이잖아요. 송편이랑 밤 대추 박스가 쫙 깔려 있고 포스터에는 추석 행사 안내가 붙어 있어서 걸어 다니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가을 모드로 바뀌는 느낌이에요.
0: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온다. 오늘 저희가 계속 나눈 말이 사실 이런 풍경에서 나오죠. 밖은 아직 뜨겁고 경제도 그렇고 장사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계절이 방향을 살짝 틀어주는 걸 보면 사람 마음도 좀 숨을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1: 또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으시고 뉴스 보기도 부담스럽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선배, 저는 그래서 더더욱 이런 토요일 오후에 동네 카페나 단골 식당 가서 따뜻한 국 한 그릇 커피 한 잔 하시면서 그래도 오늘은 괜찮았다 이렇게 스스로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그러게요.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 저녁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요. 한인타운 어디든 가까운 가게 한 군데 정해서 얼굴 한번 비춰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밥을 챙겨 드셔도 좋고 그냥 사장님이랑 인사 몇 마디만 나눠도 동네 온도가 조금은 달라지거든요.
1: 맞아요. 선배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이면 우리 코리아타운이 더 오래 버티고 더 포근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더워도 또 아무리 마음이 복잡해도 결국 동네 사람들 얼굴 보면서 나누는 그 한두 마디가 가을 공기처럼 조용히 스며들잖아요.
0: 오늘 LA 사는 이야기에서 나눈 얘기들이 여러분 마음의 작은 바람 하나로 남아서 이번 주말 조금만 더 편안하게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LA의 하루 속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1: 함께해 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0: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멋진 LA 토요일 오후마저 잘 누리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지금까지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맑은 토요일 오후 한인타운의 바쁜 골목이든 식구들 둘러앉은 저녁상이든 다들 자기 자리에서 참 잘 살아낸 이야기였죠. 잠시 쉬었다가 방송 뒷이야기 에필로그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1: 주말 오후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인타운은 올림픽과 윌셔 버몬트 쪽으로 늘 사람 냄새가 가득하잖아요. 그 풍경처럼 따뜻했던 본편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방송 뒷이야기 에필로그에서 또 이어갈게요.

0: 아, 끝났다. 효 오늘 좀 늘어지죠? 주말 오후라 그런가 맑은데도 괜히 집 생각나더라고요.
1: 그쵸 그쵸 선배도 아까 말하면서 약간 집에 가고 싶어 보였어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이런 얘기만 나오면 좀 마음이 풀려요. 집에 식구들 있으면 진짜 괜히 든든해.
1: 맞아 맞아. 그냥 밥 먹는 소리, TV 소리 이런 거 있으면 이상하게 편하잖아요.
0: 그렇지. 아까 방송하면서도 자꾸 내가 딴소리 하려고 했잖아. 그때 지수씨가 바로 잡아줘서 살았다.
1: 아 그거요? 선배가 갑자기 얘기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저 진짜 또 시작이다 했잖아요.
0: 에이, 내가 언제 또 시작이야. 오늘은 얌전했어. 아주.
1: 얌전하긴요. 중간에 한 번 더 할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막히는 거 봤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러시던데.
0: 아 맞다. 그거 좀 창피했다. 아니 근데 방송 끝나고 나니까 더 잘 생각나네?
1: 원래 끝나고 다 떠오르죠. 아까 그 부분도 사실 저 웃음 참느라 힘들었어요.
0: 헐 진짜? 나만 긴장한 줄 알았네. 지수씨는 오늘 표정이 너무 멀쩡했어.
1: 멀쩡한 척한 거죠. 저도 속으로는 빨리 끝나라. 아니 끝나면 아쉽다 이랬어요.
0: 그 미묘한 마음 알지? 끝나면 후련한데 또 아쉽고 참 묘해.
1: 맞아요. 특히 주말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집 가서 식구들이랑 밥 먹고 쉬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0: 그래. 별거 아닌데 그게 제일 크지. 아 배고프다. 갑자기 밥 얘기하니까 배고파.
1: 선배 지금 또 식구 얘기하다가 배고픔으로 점프했어요.
0: 아니 이게 연결이 돼. 마음 편하면 배도 고픈 거야. 커피나 한잔 마실까?
1: 좋죠. 근데 선배 커피 마시면 또 잠 못 자고 집에 가서 계속 떠들 것 같은데요?
0: 어 그건 좀 맞다. 그럼 밥만 마시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주 딱 좋게.
1: 딱 좋게요. 그리고 아까처럼 집에서 쉬는 저녁 생각하면서요.
0: 맞아. 오늘 마무리는 그런 느낌이 딱이네. PD가 직접 만든 자작곡도 있고.
1: 아 그거. 제목이 별표 별표 오늘 저녁은 우리 집 빅표 별표 이거죠?
0: 응. 가정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하다는 그 느낌 딱 그거더라.
1: 그쵸. 듣고 있으면 괜히 집 생각나는 노래예요.
0: 그럼 우리 오늘 수다는 여기서 접고 이 노래 들어보시죠.

0: 아, 끝났네 지주씨. 오늘 주말 얘기하니까 괜히 집 가고 싶다.
1: 아, 진짜요? 선배는 지금도 집 가면 바로 놀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오늘 하늘 맑아서 그런지 더 집에 있기 좋았죠.
0: 맞아, 맞아. 이런 날은 식구들하고 그냥 밥 먹고 TV 좀 보고 말 안 해도 편하고 그게 최고야.
1: 그치, 그쵸. 아까 선배도 막 집이 제일 좋다 이 말 계속 하시던데요.
0: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밖에서 아무리 바빠도 집 들어가면 사람이 돼, 사람이 돼.
1: 아이고, 그럼 선배는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TV? 아니면 그냥 멍 때리기?
0: 둘 다지 뭐. 근데 오늘은 괜히 배고프네. 방송 끝나니까 갑자기 배고파.
1: 아, 맞다. 저도요. 선배 지금 먹을 생각하셨죠? 진짜 금방 티나요?
0: 그럼 담주엔 아예 먹는 얘기나 하자. 주말 맛집, 한인타운 숨은집 이런 거.
1: 오, 그거 좋은데? 근데 선배 또 옛날 얘기하다가 삼천포 갈 것 같은데요.
0: 아니야, 이번엔 안 샌다. 그래도 맛집 얘기하면 식구들이랑 같이 가는 데도 나오고 좋잖아.
1: 맞아, 맞아. 가족이랑 가는 집, 혼자 몰래 가는 집 이런 거 다 있잖아요.
0: 오, 좋다. 그럼 다음엔 주말에 뭐 먹고 어디 가는지 그런 편한 얘기로 하자.
1: 좋아요. 아, 근데 선배 다음엔 저한테 맛집 하나라도 좀 알려주셔야 돼요. 맨날 아는 척만 하시지 말고.
0: 에이, 내가 아는 데 얼마나 많은데. 지수 씨가 못 따라오는 거지.
1: 우와, 또 시작이 다 됐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선배.
0: 수고했어요, 지수 씨. 주말 잘 보내고 담주해 보자.
1: 네, 박지수였습니다.
0: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0: 오늘 멋진 토요일 오후 그리고 저녁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맑은 날씨에 식구들하고 한 바퀴 나들이 다녀오신 분도 차 안에서 우리 방송 들어주신 분도 다 마음으로 같이 한 시간이었죠. 저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이었습니다.
1: 박지수입니다. 오늘 한인타운 이야기처럼 올림픽이랑 윌셔 버먼트 근처엔 늘 사람 냄새가 가득하잖아요. 그런 동네의 온기를 여러분이랑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 주에도 LA 살맛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0: 오늘 저녁 꽤 묵직한 얘기 나눴죠. 공중도덕이 먼저냐 인권이 먼저냐. 정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았어요.
1: 저도요. 선배랑 저랑 생각이 좀 달랐는데 그게 오히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들으시면서 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0: 노동절 연휴, 오늘 날씨도 맑고 좋았는데 이 좋은 저녁에 저희 방송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쉬는 날 편하게 들어주신 분들 고생하셨어요.
1: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사연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카오톡 1650루피으로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라디오 서울 AM 1650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2: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히말라야가 녹아서 네팔이 잠긴다는 얘기, 그게 머나먼 나라 뉴스가 아니라 우리 얘기더라고요. 올림픽대로 달리다가 저도 한번 창문 좀 더 자주 닫아야겠다 싶었습니다.
1: 저도요, 선배. 솔직히 저 환경 얘기 나오면 좀 무겁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우리 한인타운 골목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싶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서 뭔가 하나씩 떠올려보셨으면 좋겠어요.
2: 다음 주에도 또 우리 동네 이야기, 우리 사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사연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보내주세요.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1: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AM
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오늘 11월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끝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7: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던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오만 회동은 연기됐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은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50일 정도 뒤에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을 거듭 내놓고 있죠.
8: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일랜드에 있는 자신 소유 둔베그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 전쟁이 11월 3일 치러지는 미 중간선거 직후나 어쩌면 그 전에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협상을 절실히 원하고 있지만 올바른 합의를 해야 한다며 자신은 쓸모없는 합의는 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9: It could end before the midterm, but it'll end after the midterm. Iran, I will tell you this. Iran wants to make a deal so bad.
8: 트럼프 대통령은 또 궁극적으로 베네수엘라처럼 우리가 머물면서 석유를 챙기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이란에서 빠져나올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국 방문과 미중 정상회담을 취소할까 봐 걱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는데요. 시 주석과 훌륭한 관계이며 자신이 집권한 몇 년간 중국은 미국을 매우 공정하게 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분리돼 아일랜드와 통일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연이틀 밝혀서 외교적 파장을 빚고 있는데요. 이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죠.
9: It would seem to me that one of the naturals of all time is put them together. So that's only my opinion. And by the way, many people agree.
8: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아일랜드 위스키에 부과해온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철회 시기 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6: 네, 이어서 이란 전쟁 상황 알아보죠. 이란과 걸프국 간 회의가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요?
8: 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만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란과 걸프 아랍 국가들의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란 외무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일부 영내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회의 연기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은 SNS에서 합의 도출을 위해 영내 회의가 연기됐다고 밝히면서 영내 안정과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간 14일 열리는 회의에 걸프 협력 회의 5개국과 이라크 등이 참석한다고 밝혔는데요. 바레인이 이란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고 참석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국가도 이라크 정도에 그치면서 회의 연기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대통령은 이란 전쟁 발발 뒤 처음으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왕세자와 회담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폐지시키한 대통령은 인도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함마드 알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자와 만났는데요. 이란 전쟁 발발 뒤 이란은 영내 미국 동맹국들을 상대로 보복 공격에 나서서 UAE도 상당한 피해를 받고 이에 UAE도 이란과의 무역과 금융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결국 이란이 전쟁 장기화 속에서 걸프 국가들과의 충돌을 관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영내 협상 공간을 넓히려는 움직임을 계속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6: 다음 소식입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7: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거취 결단 요구를 받았다며 장관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측으로부터 거취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11: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0: 민주당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김민석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귀정이라면서도 용 후보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가 물러났지만 좌파 카르텔이 여전하다며 그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인사검증이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야당을 공세해 여당마저 등을 돌리면서 청문회장에 서보지 못한 채 2차 개각 인사 중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일단 한시름을 덜었지만 남은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TN 이현정입니다.
1: 청와대는 용혜인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효정 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용홍 후보자가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야당의 공격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2: 여당은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어 내일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 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지난 2022년 검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인물들과의 관계를 조사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정치 공작이라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 자체가 야당 인사 탄압 의도로 이뤄진 거였다며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4: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서마저 야당 대표 현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을 찾아내려는 집요함이 엿보입니다.
3: 불법 수사를 이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불법 유출한 수사 자료 녹취록을 짜깁기에 생중계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아무도 모르던 김 후보자를 검찰이 왜 표적 수사하겠느냐며 반박하고는 이 대통령이 진짜 관련이 있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오빠 독약 로비에 연루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저 한동훈에게 공익 제보해 주십시오.
3: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이제 인사참사 끝판왕 김 후보자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가족조합, 위장전입, 음주운전까지 범죄 범벅 장관을 안치려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하나뿐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6: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인사를 안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3: 김 후보자 가족조합이 경기 수원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에 부당한 감점을 주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수원시 내부 심사 과정에 대해 후보자와 그 가족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미 수원시에서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수와 낙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한 의원이 공익 제보를 통해 관련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며 도대체 누구로부터 방대한 수사 기록을 받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과거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을 받고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수사팀의 기소 계획서를 공개했습니다.
1: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됩니다. 야당은 처남 소유 강남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을 내고 살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법원 현안들을 집중 질의하며 송곳 검증에 나설 전망입니다. 반면 여당은 법관으로서 전문성과 자질을 강조하며 방어막

0: 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김수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길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1: 우선 저희 가까운 가족의 장례에 위로의 말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재판과 또 변호와 또 경찰에서 인권위원 등 그런 모든 경험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소중하게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청탁 의혹 등에 청문회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1: 내일 네. 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0: 김승원 후보자 네, 출근길에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내일 청문회 때 소상히 밝히겠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오늘은 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겠다라는 간단한 말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가 오늘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3: 경찰은 중단 수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인데 그간 의혹만 가득했던 살해 동기가 명확히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4: 경기 파주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4일입니다. 경찰은 같은 날 유력한 피의자인 이 카페 사장 30대 남성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A씨가 범행 일주일 전 급히 설치한 냉동창고엔 거래를 목적으로 한 500억 원어치 가짜 상품권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A씨와 제3자의 상품권 거래에 앞서 진위를 감정해달란 의뢰를 받고 창고에 들어갔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A씨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던 여성을 살해한 이유를 두고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거래 과정에 위약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다가 상품권이 가짜라는 걸 알아채 가뒀다고 말을 바꾼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A씨의 상품권 위조의 공범으로 입건된 상품권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관심입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파주에 내려다준 인물로 여성과는 지인 사이였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브로커가 살인에도 관여했는지 범행에 관여한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10억 원대 빚이 있던 A씨가 상품권 판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오늘 A씨를 구속 송치한 뒤 사건 수사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3: 교육부가 수시 접수 마감 직전에 발생한 시스템 오류로 원서 접수를 마치지 못한 학생이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정된다며 오늘부터 구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정한 구제 신청 대상은 당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원래 희망하던 대학에 접수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수험생들입니다. 다만 사이트가 먹통이 된 시간대에 원서를 작성하거나 저장하는 등의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막바지 협상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진 않았지만 이번 주 안에 최종 타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어제 미국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 투자 규모와 분야가 확정된 건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많은 쟁점에 대해 협상에 근접한 건 사실이고 여러 이슈가 남아있다며 이번 주 초에 다시 화상회의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부터 정규장 마감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시작합니다.
3: 그간 장마감 이후에는 거래에는 종목과 가격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상당 부분 제약이 풀리면서 퇴근 후 주식거래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한국거래소가 오늘부터 애프터마켓에 문을 엽니다. 오후 3시 반 정규장이 마감되고 열리는 애프터마켓은 오후 4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됩니다. 장 마감 이후 거래는 기존에도 가능했지만 1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시간 외 단일가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규장과 동일하게 실시간 주문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만 일부 거래는 제한됩니다. 투자 경고나 이상 급등 종목은 거래에서 제외되고 ETF와 ETN도 거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호가도 시장가로는 안 되고 지정가로만 가능하며 상하한가도 정규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이번 애프터마켓 개장으로 지난해부터 정규장 외 거래를 선점해온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NXT와 한국거래소 KRX 두 거래소가 퇴근길 주식거래를 두고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6: 복수시장 간 건전한 경쟁으로 거래 수수료가 인하되고 주식 거래 시간이 연장되어 투자자도 출근 전 퇴근 이후에 여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두 거래소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NXT는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와 20분 더 빠른 거래 시간이 장점입니다. 수수료는 KLX 대비 20에서 40% 정도 더 저렴한 수수료를 제시하고 있고 애프터마켓도 오후 3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반면 KRX 애프터마켓에선 600여 종목만 거래할 수 있는 NXT와 달리 대부분 상장 주식, 최소 2천여 개 종목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다만 장마감 이후 거래 폭이 넓어졌음에도 최근 거래 규모가 크게 늘어난 ETF가 거래에서 제외된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한국거래소 측도 개장 이후 시장 안정성을 검증하며 추후 거래 추진 시점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맥입니다.
3: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지율 하락 속에 당장 표심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외교 카드를 꺼내고 있는데요. 국제정세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러우 전쟁 그리고 이란 전쟁을 동시에 신경 쓰고 있는 점,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는 러시아의 경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중간선거 전에 끝날 수 있다, 여러 차례 공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7: 네, 일단은 하원이 현재 218대 214인데 이게 이제 역전이 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원이 민주당 다수로 넘어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을 통한 어떤 정치적 움직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어떻게든지 저지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변수에서의 불리함을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갑자기 유가와 연결시켰습니다. 지금 이제 디젤 우리가 쓰는 경유가 6달러를 갤런당 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이거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경유 시설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경유 시설을 공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휘발유는 역시 중동산 유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역시 또 갤런당 5달러 선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달러 선이었던 건데 전쟁 이후에 거의 6달러 선에 육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한 6개월 동안 한 200만 원 이상 더 지불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가 안정 없이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아주 무지무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휘발유에 의해서 디젤 경유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이 있다라는, 그래서 이거 전쟁만 끝나면 기름값이 안정되라는 메시지를 지금 미국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3: 예. 사실 뭐 러우 전쟁도 유가에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주요 원인은 이란 전쟁이라고 지배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표적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내에서 AI 기술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니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AI 관련된 그 거대 기업들의 CEO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모으고 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경쟁 승리를 이유로 이 부분들을 부정하고 있더라고요.
7: 예, AI가 이게 국제적인 이슈이자 또 국내적인 이슈로 지금 파장이 급속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다모데이 그 앤스로픽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AI 인간을 통제한다. 인간이 AI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AI가 인간을 통제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가서 결국은 종말로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라든가 샘 엘튼 오픈 AI 대표도 결국은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속도 조절론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AI 기술이 미국이 최고인데 지금 속도 조절을 한다면 중국에게 따라잡을 수 있고 이거는 미국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CEO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11월 중간 선거에서 AI에서의 차별화를 주장을 함으로써 이 AI 속도 조절론이 11월 중간서에 또 하나의 이슈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3: 그동안 민주당과는 또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도 맞붙었는데 지금 이런 AI가 선거 이슈로 떠올랐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고요.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데 그 스키 관세 철회를 갑자기 발표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겁니까?
7: 트럼프 대통령이 아일랜드를 방문한 이유는 본인의 소유 골프장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대회를 열었죠. 본인 골프장의 가치도 올리면서 또 아일랜드를 방문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일랜드 총리나 로리 맥킬로이 등이 이제 아일랜드산 위스키 관세를 내려달라고 쫄랐다 본인한테. 그래서 이제 현재 10%인 아일랜드 위스키의 관세를 내리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인가? 왜 갑자기 아일랜드 위스키가 제끼입니다. 한 1년에 한 8천억 원 정도 아일랜드산 위스키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라 위스키 소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우리도 뭐 독한 술을 소비하지 않는 추세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영국하고 결국은 맞물려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의 호르무즈 해협에 영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데서 불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북아일랜드의 어떤 통일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영국을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 북아일랜드는 현재 영국령입니다. 영국 국가 소유입니다. 예. 그래서 1998년에 이제 벨파스트 협정에서 이거는 이 북아일랜드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다,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지금까지 현상 유지를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영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나 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을 발칵 뒤집혔는데 이 문제는 이제 영국에 대해서 우리가 카드를 갖고 있다.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에서 내가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진짜 트럼프 대통령은 뭐 동맹이고 뭐고 자신의 독자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예, 영국의 내부 균열까지 지금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캐나다와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영국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격 그리고 캐나다의 관세 전쟁 이런 것까지 보면 미국 우선주의의 어떤 서방 세계 자체가 균열이 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7: 예,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뭐 무기만 지금 만들었지 말싸움은 전쟁 수준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양측의 무역이 있는데 관세 전쟁을 하고 있죠. 캐나다산 뭐 농산물, 축산물이 미국으로 수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최고 4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캐나다의 수입을 막고요. 캐나다 역시 미국산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 뭐 회복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이 과정에서 이제 캐나다가 더 이상 미국과의 관계로는 일종의 외교적인 주체성, 독립성이 없다. 그래서 EU 쪽으로 지금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에 이제 가입하려면 아무래도 미국의 또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준회원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EU와 관계를 대폭 개선하고 그래서 미국을 대체하는 일종의 외교 후원국을 EU로 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캐나다의 뿌리가 프랑스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 기원이 EU와 캐나다의 관계는 이제 개선을 넘어서 준회원국 수준으로 갈 것입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도 또 견제를 할지는 다소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국제 질서가 이제 다른 세계로 진행되고 있다.
3: 예.
7: 미국 우선주의, 마가주의로 인해서 동맹이 됐든 아니 됐든 미국 국가 우선주의, 미국 이익주의에 동조, 동참하지 않으면 이 어떤 국가와도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서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세계를 앞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 예. 호르무즈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란과 걸프국이 원래는 오만에서 회동을 갖고 그 자체 항로 협정을 맺으려고 했지만 이게 연기됐습니다. 이건 배경이 어떻습니까?
7: 네, 이 복잡한 상황이죠. 일단 이란은 이 미국의 봉쇄를 뚫고 원유를 수출하는 것이 최대의 지금 중요한 이슈입니다.
3: 네.
7: 또 여기에 이제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뭐 바레인 등 7개국도 이해가 좀 맞물려 있죠. 왜냐하면 기름을 수출하지 않으면 걸프 국가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해가 일부 맞아떨어져서 이란의 제안으로 이제 오만에서 7개국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독자적인 일종의 항해로를 이제 확보하자 그랬는데 이게 역시 뭐 안에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죠. 특히 이게 미국을 자극하는 또 합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또 쿠웨이라든가 친미 국가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꼈고요. 또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연기가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 다소 이렇게 모르는 듯한 반응을 했습니다. 나는 상관없고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물밑에서는 미국의 뭐 결국은 압력으로 이 합의가 결국은 무산된 것이 아니냐. 미국을 빼놓고 지금 독자적인 항해로를 합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일종의 진전을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맹을 오히려 더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동맹이 미국을 착취한다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메시지가 더 강해질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7: 네, 뭐 지금 저희는 두 가지 문제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죠. 지금 김정관 이제 산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이어서 이 3,500억 달러 중에 1차 투자 프로젝트 저희가 뭐 발전소라든가 데이터 센터 등 이런 데 이제 투자하는 안을 이달 안으로는 아마 합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미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성 타당성 입장에서 에너지 전력 쪽에 투자를 확정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동안에 좀 느린 협상이라는 즉 일본과 비교해서 느린 협상. 일본은 5,500억 달러 중에 1차분을 지난 봄에 이제 확정하는 단계에 이르는데 한국은 가을이 돼도 지금 합의가 안 하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느린 협상가라고 이제 지적을 받아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지지해 온 이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no thanks. 아, 우리는 괜찮다, 안 간다라는 입장을 했다고 불평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이게 이제 더 이상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운 순간에 왔고요. 이거 역시 11월 3일 중간선거 이전에 한국이 액션, 즉 파견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한미동맹이라는 안보의 공동 책임자로서 미국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수는 없고요. 다만 또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또 원유 수입의 70-80%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항행의 자유라는 또 국제적인 명분에서는 참여가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파병을 한다라는 것에 이제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또 부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국방부 조사단을 현지에 보내서 지금 돌아왔고 아마 이것도 추석 지나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수준의 병력을 파병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뭐 PA 초계기라고 그래서 해상의 어떤 안전한 항해를 돕는 이 항공기죠. 초계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뢰 제거 병력들이 또 들어갈 수 있고요. 다만 군수 지원함, 거기에는 이제 병력도 들어갈 수 있고 군수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미국을 돕는 거 아니냐는 이란의 어떤 이제 반론 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수많은 과제, 인사 문제와 함께 이 대미 문제에 관해서 추석 전에 아마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입장 표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일단 파병을 하더라도 또 중간선거 이전에 미국이 원하는 시점에 해야지 또 중간선거가 끝난 다음에 한다면 우리로서는 노력을 해놓고도 미국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데 어려움입니다. 사실은 파병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얻을 점은 결국은 핵추진 잠수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일종의 뭐 기브 앤 테이크 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가 파병에 대한 또 대가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로서는 빠른 선택이 불가피하지 않나는 관측을 해봅니다.
3: 네,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이군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북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을 쏴놓고도 그 자체적으로는 보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과 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걸까요?
7: 네, 그렇습니다. 9월 24일 날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국빈 방문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3: 네.
7: 지금 뭐 AI 주도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통상의 현안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 주석에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뭐 군사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공개적이고 큰 목소리로 내는 것이 크게 도움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발을 하되 또 여전히 관계는 또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북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3: 와이티엔은 한 장애 가정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통해 우리 복지 시스템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서 사실상 고독사한 20대 청년 가장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8: 서울 중랑구에 있는 낡은 빌라입니다. 20대 지적장애인 남성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9: 구급차가 한 번, 두 번 왔어요. 확실하게 119 구급차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겠는데.
8: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숨을 거둔 지 며칠은 지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집에는 엄마와 남동생이 함께 있었지만 A씨가 숨진 것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두 식구도 누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심한 지적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 애가 그렇게 이제 누워 있으니까 이제 아이가 사망한지를 모르고 부패기 흘러내렸다고 했어요. 그거를 이렇게 닦고만 계셨나 봐요.
8: 주변 사람들은 A 씨가 건강 이상이 염려될 만큼 몇 달 새 급격히 수척해졌다고 했는데 정작 가족의 돌봄이나 즉각적인 대처를 기대하긴 어려웠던 겁니다. 경제 형편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에어컨 켜는 것조차 꺼리다 보니 집은 찜통이었습니다.
10: 전기세가 이제 많이 나올까봐 또 에어컨을 튼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낡은 선풍기 한 대 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8: A씨 장례는 구청의 도움을 받아 공공장례로 치러졌습니다. 더 싸늘해진 큰아들 모습을 마주하고 나서야 엄마는 찢어지는 심정으로 이별을 실감했습니다.
11: 집에 가면 아들이 생각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집에 가는 게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8: 국과수에 의뢰해 시신을 부검한 결과 정확한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와 연관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계모의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는데요. 친부가 경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사건은 2019년 6월 28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생후 44개월이었던 양가 관련해서 이날 두 차례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이가 열경련을 일으킨 것 같다는 첫 신고에 이어 4시간쯤 뒤에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두 번째 신고가 들어온 건데요. A양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 당시 A양의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 부위에 가해진 강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당시 경찰은 타인에 의한 폭행보다는 A양이 스스로 머리를 부딪히는 등 자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런데 몸에 남은 흔적은 머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양의 팔다리 등 곳곳에서 상처와 멍이 발견돼 의료진도 아동학대 가능성을 의심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정식 입건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게 부적절하다는 게 A양 아버지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다시 살펴봐야 할 진술도 있습니다. A양의 언니가 동생 사망 나흘 뒤에 해바라기 센터에 동생이 말을 듣지 않으면 계모가 억지로 매운 소스를 먹게 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실제로 부검 당시 A양의 혈액에서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이 검출됐는데요. 국과수는 아이가 스스로 캡사이신을 먹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경찰은 검출량이 극미량이라고 설명했다는 게 아버지 측의 주장입니다. 전신의 멍과 머리 손상, 또 캡사이신 검출까지 7년 전 아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있는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승객 24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해 1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거센 파도에 전복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악천 후에 실종자가 많아 인명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구명보트를 타고 바다 위에 떠있는 사람들. 근처를 지나던 어선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보트도 없이 간신히 물 위로 얼굴만 내놓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해에서 여객선이 침몰한 건 이른 새벽 시간. 선장은 조난 신호를 보내기 전 3m가 넘는 파도가 친다며 기상 악화를 무전으로 전했고 그 뒤로 교신이 끊겼습니다. 당국은 지금까지 100명 넘게 구조했지만 더 많은 승객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악천으로 사망자가 더 늘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에선 지난 9일 발생한 여객선 화재 사망자 수가 76명으로 늘었습니다. 해안 경비대가 여객선 내부에 진입해 불에 탄 시신 40여 구를 추가로 수습한 겁니다. 당국은 선박 화재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선장이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며 추적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3: 직장에서 AI 많이 쓰시죠? 단순 반복 작업도 순식간에 해주고 필요한 자료도 척척 찾아주니 어느새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직장인 상당수가 AI 사용 여부를 숨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회계 컨설팅 업체 KPMG가 직원 4만 8천 명에게 물어본 결과 57%가 AI가 만든 결과물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내놓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AI를 쓰면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상사가 직원들의 성과물을 보고 AI 사용을 의심하며 부하 직원의 능력이나 성실성을 낮게 평가하는 일이 있다 보니 이렇게 숨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AI로 인해 직원에 대한 평가 기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BBC는 관련 기사에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소개했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직원들은 AI를 활용해 업무 시간이 줄고 더 많은 일을 처리해도 회사가 휴가를 더 주거나 급여를 높여주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기업 관점에서 보면 같은 조건으로 직원들의 생산성이 올라간 셈이니 이 높아진 생산성이 직원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AI를 써서 업무 효율이 올라갔는데 그랬더니 AI 없으면 일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고 회사는 높아진 생산성을 보며 평가 기준을 올려버리니 AI를 안 쓸 수는 없는데 대놓고 쓰지도 못하는 아주 불편한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과제가 생겼는데요. 이 성과가 정말 직원의 역량인지 아니면 AI 덕분인지 구분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AI를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넣었더니 직원들이 관련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AI 사용을 숨기거나 거꾸로 불필요한 일을 억지로 AI에 맡기는 부작용이 나타났죠. 업무에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과도기적 혼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직장 곳곳에서 규범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는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AI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경쟁에서 앞서야 한다며 현재 AI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최근 엔트로픽과 구글의 핵심 AI 개발 연구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10년 내 인간보다 뛰어난 초지능의 출현으로 인류의 종말을 이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AI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3: I believe that if we don't slow down at the current rate of progress, yes, there is a strong chance that we could all die in the immediate future.
12: 영화에서나 보던 AI 종말론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국에선 AI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AI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위험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이 공개 논의 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AI 위험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의제로 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AI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AI 경쟁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며 승리하는 쪽이 승자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규제보다 중국 견제가 우선이란 판단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 정부는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의 첨단 AI 모델에서 대규모로 데이터를 추출해 경쟁 모델 개발에 활용했다고 공개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24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AI 기술 패권과 타이완 무기 판매 등을 놓고 양국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신입니다.
0: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유가격 급등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경유시설을 공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다. 다른 목표물이 많이 있으니 디젤 연료는 타격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3: 아랍에미리트가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의 3자 회담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현지 인터뷰에서 아부다비의 칼리드 왕세자가 푸틴 대통령을 만나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말하며 이 장소는 상당히 수용할 만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비서방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푸틴 대통령은 이들의 협력 의지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3: 러시아가 폴란드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서부 철도시설을 공습해 영국과 스웨덴 전직 총리가 탄 열차가 공격받을 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군사 화물을 운송하는 우크라이나 서부 철도 인프라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는 우리 열차는 아니지만 국경 통과 지점에서 우리 뒤를 뒤따르던 열차가 공격당했다고 전했습니다.
0: 프랑스와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 임기를 올해 말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확보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을 보면 레바논 정부는 올해 말로 예정된 평화유지군 임기 종료는 시기상조라며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프랑스 등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 같은 요청에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비서방 신흥 경제국 모임인 브릭스 회원국들이 상호 협력과 단결을 강조하며 이틀 일정의 정상회의를 마쳤습니다. 개최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연설에서 최근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이 전 세계 일반 시민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신흥국들이 포용적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USMCA 탈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회담한 뒤 USMCA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멕시코와 훌륭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사실 캐나다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3: 미국 위스콘신주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 톰 티파니 연방 하원 의원이 만찬 뒤 귀갓길에 탑승한 소형 비행기가 동력을 잃어 공항 인근 호수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는 티파니 의원과 조종사가 탑승하고 있었으며 비행기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기체에서 빠져나와 얕은 곳까지 헤엄친 뒤 에어보트를 타고 접근한 구조대에 구조됐습니다.
0: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을 깨고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루어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루어진 다른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치기현에 있는 아시오 광산과 조선인 1,000명가량이 건설에 동원된 구로베댐 등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초기 단계인 세계유산 잠정 일람표 후보자산에 포함하고 등재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본 다카이치 산하의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여론전에 대비해 소셜미디어상에서 가짜 정보에 대한 직접 반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본 내각 홍보실이 국내외 발신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10배 가까운 72억 엔, 약 630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구했는데 이 예산으로 SNS 가짜 정보에 정부가 직접 객관적 사실과 수치를 제시해 반론을 올릴 계획입니다.
0: 중국 수도 베이징시가 드론 규제를 대폭 강화해 오는 11월부터 드론의 비행뿐 아니라 보관과 반입까지 원천 금지합니다. 베이징 일보는 베이징시가 이 같은 내용의 무인 항공기 관리 규정을 의결하고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참사로 삶의 터전을 잃고 카트만두의 수용시설에 살고 있는 네팔 이재민들을 YTN 취재진이 만나고 왔습니다.
3: 우리 정부의 2차 긴급구호대는 홍수 피해 지역 쪽으로 이동하며 본격적인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신호 기자입니다.
14: 카트만두 시내에 있는 한 불교 사원입니다. 이재민들이 잘 때 쓸 매트며 이불이 천정까지 쌓여 있습니다. 계단에는 같은 동네 주민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가방과 공책을 담은 구호 물품을 나눠주자 아이들이 달려와 줄을 섭니다. 네팔과 티베트 국경 마을 샤브루베시 주민 수백 명이 19일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 출발 지점인 이 마을에서는 집을 포함해 건물 4분의 3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트만두 최대 대학병원에는 홍수 피해 직후 환자 83명이 이송됐는데 13명은 아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의사에게 지금 남아있는 환자 상태를 묻자 상당수가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실종자의 얼굴 사진과 인적사항이 가득 적힌 전단지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기다리는 가족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단지들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팔에 파견된 정부 두 번째 긴급구호대는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팔 현지의 의료 구호 전문가들을 만나서 사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5: 현재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우리 의료 지원 측면에서는 현재 저희 대한민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도울 수 있는지 그런 방향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14: 2차 긴급구호대 의료팀은 의료용품을 싣고 홍수 피해 지역인 누아코트의 병원을 향해 출발했는데 다리가 끊겨서 중간에 하루를 숙박해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신호입니다.
0: 네, 청문전국에 돌입한 정치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6: 안녕하세요.
0: 네, 자 용혜인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비례의원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겸직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어제 결국 자진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결국 장관보다 비례의원을 선택한 그런 꼴이 됐어요.
16: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에 늦었지만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정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아쉬운 결정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사태 시점을 지난 10일 날 1차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웨이 정면돌파를 선언했잖아요.
0: 예.
16: 그때 이 정면돌파가 아니라 본인이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자진 사퇴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는 것이죠.
0: 예.
16: 사실 그때 당시의 민심과 의기장을 놓는 그런 그 기자회견이 결국은 정치적 자충수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16: 아무래도 뭐 청와대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전체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용혜인 후보자의 용단을 촉구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용혜인 후보자 입장에서도 아마 본인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여론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측면을 분명히 고려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장관직뿐만 아니라 의원직조차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나름의 뭐랄까 선택이 일종의 선당후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장관직이라는 것이 정치적 커리어나 영광일 수 있지만
0: 예.
16: 그러나 이 자신이 그러니까 이 장관직을 선택하고 원직을 그러니까 포기할 경우에는 당 자체가 원외 정당이 됨으로써 심각한 그러니까 이 당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용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0: 예.
16: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욕심이 결국 용혜인 후보자의 정치적 미래까지 결단내는 그런 용단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용혜인 의원이 직접 여당의 우려를 전달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 때문에 여당도 가만히 있긴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용 의원 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수 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훼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7: 글쎄요, 뭐 이런 어떤 그 인식이 바로 지금 장관직을 내려놓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수 정당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론을 했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을 기억을 합니다.
0: 예.
17: 당시에 민주노동당의 굉장히 명망가 그룹에 속해 있던 심상정 의원이라든지 또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이들이 진보 정당으로서 나왔을 때 어떤 형식으로 정당을 이끌었냐 하면 의원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거나 그렇지 않고요. 보좌관들 9명과 똑같이 월급을 함께 다 걷어서 N분의 1로 다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원이 더 많이 받지도 않고 또 의원이 어떤 특혜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의원은 전체 어떤 그런 당원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정당 활동도 굉장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여다보면 이 기본소득당은 정반대입니다. 개인, 그러니까 완전히 이 기본소득당의 당대표인 용혜원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사당화되고 있거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을 보좌하는 건 의원의 어떤 그런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다 정당에 들어가서 정당활동을 합니다.
0: 예.
17: 정당활동이라는 건 개인의 어떤 운영이 아니거든요. 그건 공당으로서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당하게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계가 전혀 없는 어떤 그런 그 이 정당 활동을 했으면서 이것을 소수 정당의 어려움이다라고 포장을 해서 자신의 어떤 그 정당함을 이야기하는 것 끝까지 사실은 굉장히 문제인식이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0: 예, 이재명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로서 벌써 네 번째 낙마입니다. 또 낙마한 네 명 모두가 여성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16: 일단 뭐 여성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우연의 뭐 일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 지금 그 국무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성에게 참여의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상당히 악재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궁극적인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여성을 선택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그러니까 용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30대 여성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 소구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인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여권이긴 하지만 다른 당의 그러니까 이 지금 의원을 선택했다는 것은 아 대통령이 연대 의지가 정책의 연대 의지가 강하구나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뜻만 쫓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후보자를 둘러싼 개인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검증 자체가 소홀해지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정말 문제라는 것인데 정말 또 충격적인 문제는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사실 용인 후보자가 비례 의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관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러면 관례적으로 비례는 당연히 사퇴할 거야 라고 나름대로 안이한 인식 끝에 이 부분을 미리 조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이 그러니까 용인 후보자가 처음 이렇게 발탁됐을 때 그러면 저 지금 당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이 원내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걸 받아들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상당한 그러니까 사전 합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청와대가 나름대로는 그걸 갖다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 겸직을 허용하는 그런 식으로 봤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조차도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런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이 용해인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아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이번 정권이 망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17: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지금 용해인 후보가 그대로 강행됐을 때 일단 청문회에서 추가 폭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뭐 겸직 때문이다라고는 하지만 겸직 이외에도 용해인 후보가 어느 순간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시점이 있었어요. 네.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언더 조직이라는 부분에서 노동당의 여성위원장 옛 동지가 폭로를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 언더 조직이 굉장히 남성 우월적이고 유교적이고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규율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 그 직전까지 용해인 후보가 나는 거기에 무관한 것처럼 이 용해인 후보 측에서 얘기하다가 그때 그 폭로 아니다 실질적으로 그 조직에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 그러니까 토론도 참여했다라고 이제 폭로를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청문회가 계속됐다면 이 언더 조직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성남시장 시절에 기본소득 네트워크라는 어떤 조직이 있었고 2015년부터 이게 계속 언론에서 폭로되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굉장히 컸을 테고 아마 저는 청문회에서 이것이 계속 연장됐을 거다라는 것. 뭐 두 번째는 인사 실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금 이거 실수라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더라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언급됨으로써 청와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만약 청문회에서 그런 어떤 논란이 계속 벌어진다고 한다면 인사 시스템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뭐 훼손이 될 테고 결정적으로는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계속 강행된다면 추석에서의 어떤 민심이 굉장히 뭐 확산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김현철 이사장이 아쉽다라는 건 이걸 그대로 갔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국민의힘은 용해인 후보자가 사퇴하자 다음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며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 인사청문회 예정일인데 지금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뭐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세요?
16: 아무래도 뭐 신약 청탁을 둘러싼 의혹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본인은 뭐 공익 차원의 고충 민원을 전달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드러난 의혹의 정황을 본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공익이 아니고 사익이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자신의 지인의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나름대로 챙겨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특히 고충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고가로 보인다는 겁니다. 뭐 본인 후보자 스스로도 수천억 버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그리고 또 그리고
1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9: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구의 시네마 천국 라디오 서울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영화 음악 소개 프로그램 이용구의 시네마 천국이 벌써 1주년이 됐습니다. 세월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이맘때 시작했던 프로그램이 벌써 1년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도 오고 또 폭염도 있었죠. 여러분 단 2시간만이라도 영화 음악을 통해서 한 주간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첫곡 들으시겠습니다.

데이비드 린 감독이 연출하고 우마 샤리프와 줄리 크리스티 주연의 1965년 세계적 대서사시 닥터 지바고의 영원한 메인 테마 바로 라라의 테마를 들으셨습니다. 이 곡을 첫 곡으로 한 이유는 너무 더웠기 때문입니다. 소란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여름도 잘 버텨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라는 그 차원에서 바로 라라의 테마 모리스 자르 작곡의 이 라라의 테마를 들려드렸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격동기 속에서 펼쳐지는 의사이자 시인 지바고와 그의 영혼의 연인 라라의 비극적이고 아름다운 사랑.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동명소설이 원작이었던 바로 그 영화에 아련한 사랑을 완벽하게 묘사했던 얼음 궁전과 서론의 고독을 느끼게 하는 바로 이 곡, 라라의 테마를 들으셨습니다.

주디스 크런처의 베스트셀러 소설 미스트랄의 딸을 원작으로 한 1984년작 프렌치 TV 대작 미니시리즈가 되겠죠. 파리와 프로방스를 배경으로 화가 미스트랄과 3대에 걸친 여인들의 운명적인 사랑과 예술 그리고 비극적 유산을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라붐의 전설적인 프랑스 영화 음악 거장 블라디미르 코스마가 천상의 목소리로 불리는 그리스의 국민 디바 나나 무스크리의 아련한 목소리와 함께 세월을 넘어 사는 사랑의 아픔과 낭만과 예술적 고독을 그렸던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문호 마르셀 파누엘의 자전적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이브 로베르 감독 연출의

1990년 명작 영화 어머니의 성의 대표 OST곡 역시 블라디미르 코스마의 명품 왈츠인 오귀스탱의 왈츠 라바스 디 오귀스탱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어로는 오귀스탱이 되겠지만 뭐 영어로 얘기하면 어거스틴이 되겠죠. 뭐 아우구스티누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의 세례명이 등장합니다. 이브 로베르 감독이 연출했고요. 1990년작 프랑스 감성 영화 마르셀의 여름과 쌍벽을 이루는 연작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소년 마르셀의 눈을 통해 보는 19세기 말 프로방스 시골 마을의 자연과 따스했던 가족의 그리고 아련하고 서정적인 어머니 오귀스탱에 대한 향수와 사랑을 담은 명작이었죠. 여기에서 바로 오귀스탱의 따스함과 유년 시절의 추억을 묘사하고 우아한 경쾌한 삼박자 왈츠 리듬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게 오귀스탱의 왈츠입니다. 다음은 마이클 만 감독이 연출하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 주연의 1992년작 대서사시 라스트 모이칸의 메인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트레버 존스와 랜디 에델만 작곡의 웅장한 오케스트라였죠. 18세기 프렌치 인디언 전쟁의 격동기 속에서 벌쳐지는 모이칸족의 마지막 후예들과 순수한 사랑, 자유에 대한 투쟁을 그렸던 제65회 아카데미 시상식 음향상을 수상한 곡이기도 하죠. 얼마나 멋진 곡인지 모릅니다. 나지막이 반복되는 현악 위에서 점점 높게 고조되는 웅장한 드럼 타악기, 바로 북미대륙의 광활한 원시림과 절벽, 그리고 운명적 사랑과 비장한 미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희극 영화의 신화였죠. 찰리 채플린 감독 연출 주연의 1928년작 무성 영화 시대의 금자탑 서커스의 주제가 The Mirror Maze 들으시겠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감독과 극본 제작 음악 주연을 모두 맡아 완성했던 바로 그 영화였죠. 소매치기로 오해받아 경찰을 피해 서커스단에 뛰어들었다가 뜻밖의 서커스단의 스타가 되는 방랑자, 더 트램프의 웃음과 슬픔, 그리고 애달픈 짝사랑을 그렸던 작품입니다. 제1회 아카데미 시상식 특별상을 수상을 했고, 이 경찰에 쫓기던 채플린이 유원지의 거울 미로 수풀 속으로 들어가는 영화 역사상 가장 기발하고 천재적인 슬래시틱 명장면에서 바로 이 음악이 등장했습니다. 다음은 리처드 도널 감독이 연출하고 멜 깁슨과 줄리아 로버트 주연의 1997년 작품 스릴러 명작 컨스피러스의 대표 엔딩 OST 노르웨이 전설의 밴드 아하의 메인 보컬 모튼 하켓이 불렀던 Can't Take My Eyes Off You 들으시겠습니다.

리서 레폰 시리즈의 리처드 도너 감독이 연출했고 멜 깁슨과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였죠. 음모론에 빠진 뉴욕의 택시 운전사 제리가 국가 기밀 사건으로 휘말리며 국방부 검사인 앨리스를 목숨 걸고 지켜내는 낭만적인 스릴러 명작입니다. 제목부터가 컨스피러시입니다. 음모 이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노르웨이 국보급 밴드 아하의 메인 보컬 모튼 아켓이 이 노래를 재해석해서 불러 화제가 됐죠. 아하는 테이크 온 미로 저희 중고등학교 때 가장 인기 있는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화 엔딩 장면에서 앨리스가 말을 타며 제리의 존재를 느끼는 장면에 흘러나와 깊은 여운을 남긴 적이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980년대에서 90년대 일본 J-POP과 시티팝 포크 록의 거장 하마다 쇼고의 대표 발라드 명곡 Another Saturday, 노 히토츠노 도요비 들으시겠습니다.

일본의 영화와 드라마 등등에 자주 삽입되는, 그리고 CF에서도 자주 나오는 곡입니다. 또 하나의 일요일, 뭐 히토츠노 도요비, 뭐 일본의 싱어송라이터의 거장 하마다 쇼고 특유의 선글라스와 트레이드마크의 호소력 짙은 보이스가 일품이었죠. 18번째 싱글 앨범 제이보이에 수록됐던 러브 발라드입니다. 짝사랑하는 여인의 곁에서 그녀의 상처와 외로움을 바라보면서 네가 외롭고 힘들 때 나에게 오라 조용히 건네는 가슴 아린 고백을 담았던 아날로그 시티팝 감성의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리들리 스캇 감독이 연출하고 러셀 크로우와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2000년작 세계적 서사 대작 글래디에이터의 엔딩 테마 Now We Are Free 들으시겠습니다.

한스 짐머 특유의 웅장한 아프리카 지중해풍 타악기 음악 리들리 스콧 감독 연출의 글래디에이터 주제가에 의해서 완벽주의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연출했고 라이언 오닐 주연의 1975년 작품 베리 린든의 주제곡이었던 헨델의 사라방드 들으시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 2부 첫 곡은 시드니 폴락 감독이 연출하고 로버트 레드포드와 메릴 스트립이 주연했던 1985년 세계적 로맨스 대서사시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주제 음악이었습니다. 영화 음악의 거장 존 베리 작곡의 I had a farm in Africa였죠.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의 서사 대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고 많은 여성분들이 이 음악을 듣게 되면 메릴 스트립의 머리를 감겨주던 그 장면과 광활한 아프리카 케냐의 대자연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제5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개 부문을 석권을 했죠. 비록 감독상, 음악상, 뭐 촬영상, 작품상 이런 건다 받았는데 배우들은 상을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옛날의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하고 조지 루카스가 기획했던 해리슨 포드 주연의 모험영화 대명사로 불리는 인디애나 존스의 엔드 크레딧 들으시겠습니다.

1981년 레이더스를 시작으로 전 세계 영화 팬들을 사로잡았던 영화죠. 고고학자로 나왔던 해리슨 포드의 연기가 엄청났습니다. 세계적 어드벤처 시리즈였고 채찍과 페도라 모자를 쓰고 고고학 유물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인디애나 존스의 일대기를 담고 있죠. 최근까지도 후속편이 나와 많은 사람들을 정말 흥분시켰던 그런 영화인데 힘찬 방파르와 다이내믹한 풀 오케스트라 스트링이 매력적인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피아니스트 막심 무라비차의 전설적인 대표곡이자 내전의 아픔 속에서 피어난 정열적인 피아노 랩소디 크로아티안 랩소디를 들으시겠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크로소보 피아니스트 막심 브라바차는 2m가 넘는 장신의 키, 그래서 강렬한 비주얼이 있습니다. 신의 손가락이라 불리는 폭발적인 타겟력도 있고요. 크로아티아의 거장 작곡가 톤치지치가 작곡을 했는데, 1990년대 크로아티아 독립전쟁 당시에 폭격과 총성이 난무하는 포화 속에서도 피아노 연습을 쉬지 않았던 막심 무라비차의 실제 참혹했던 경험과 고국의 아픔을 담아낸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빈 벤더스의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에 등장하는 실존 그룹이죠. 쿠바의 실존 그룹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관타나메라 들으시겠습니다.

한국에 아리랑이 있고 대만에 완춘팽이 있듯이 쿠바에 영혼이 담긴 국민가요 바로 관타나베라인데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은 쿠바의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쿠바가 공산화되고 나서부터 결국에는 외국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활동에도 제약이 많았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복원이 돼서 결국에는 음반이 다시 재발매되고 역주행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쿠바의 국민 시인이자 호세 마르티의 시집 소박한 시의 시구를 바탕으로 훌리안, 오르본 등이 곡을 붙여 완성한 대표적인 라틴 포크 명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977년 동명의 멜로 영화 주제가이자 빌보드 핫차트 100, 10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던 데뷔뿐의 영원한 감사도 발라드 명곡이었던 You Light Up My Life를 만토비니 오케스트라의 곡과 그리고 데뷔뿐의 노래 두 곡을 한꺼번에 들으시겠습니다.

브룩스 감독이 연출했고 디드 콘주연의 1977년작 로맨틱 영화 Your Light Up My Life의 주제가였죠. 싱어송라이터인 주인공이 자신의 음악적 꿈과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던 명작인데 음악 감독을 조셉 브룩스가 맡아서 제50회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과 제35회 골든글로브 주제가상, 제20회 그래미 어워드 올해의 노래상을 동시에 석권해서 데뷔 부분이 엄청난 세계적 스타로 발돋움한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줄리앙 디비비에 감독 연출의 1951년 작품 프랑스 명장 영화 파리의 하늘 아래의 동명 타이틀곡 주제가를 앙드레 리우의 반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앙드레 리우의 반주에 의해서 원곡이었던 줄리엣 그레코의 샹송 함께 들으셨는데요. 1500년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이 파리, 대통로, 좁은 뒷골목, 사람이 많이 다니는 광장, 뭐 이런 서민의 희로애락이 반영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이자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네 차례 아카데미 음악상에 빛나는 영화 음악 및 재즈 클래식의 거장, 앙드레 프레빈의 1960년 명반 앨범 동명 타이틀곡이자 재즈 피아노로 재해석했던 A Touch of Elegance 들으시겠습니다.

마이 페어 레이디, 포기와 베스 같은 영화의 음악 감독으로 아카데미상을 휩쓸었고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세계를 매료시켰던 재즈 클래식의 거장 앙드레 프레빈의 세련된 피아노 터치와 화려한 오케스트라 곡이었죠. 우아함에 대한 한 스푼, A Touch of Elegance. 얼마나 고풍스럽고 세련된 곡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분단과 전쟁의 아픔 그리고 전우애를 다룬 안보 군가풍 가요의 대명사이자 1970년대 후반을 흔들었던 영화음악의 대표곡 전우가 남긴 한마디. 전남전 참전용사의 김기태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곡을 군가로 알고 계시지만 군가가 아니고 영화 주제가였고요. 멜 깁슨 감독 연출 및 주연의 1995년 세계적 대서사시 브레이브 하트의 주제곡 A Gift of a Thistle 들으시겠습니다.

영화음악의 거장 제임스 호너 작곡의 바로 엉겅퀴꽃의 선물, 멜 깁슨 감독의 브레이브하트에 이어서 프랑스의 신성 가수 마르조리 노엘이 1965년 유로비전 송콘테스트에서 발표해 전 유럽을 매료시켰던 명곡 같은 열차 안에서 땅내 매매 와공과 이를 1960년대 한국의 레전드 걸그룹 이시서스가 번안해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랑은 기차를 타고 이두 곡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자, 조용히들 하세요. 조용히들. 자, 조용히들 하세요. 피고인은 반성하기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 과정과 사회적으로 고립돼 살아온 점을 제한적으로 참작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5: 아, 말도 안 돼! 사형을 선고해야죠!
4: 사람을 둘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이라뇨!
6: 약물이든 음료를 건네 남성 두 명을 숨지게 하고 네 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 최근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선택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7: 사람을 죽이려 계획한 적 없습니다. 동의 없이 제 몸을 만져 무서웠고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재우려고 약물을 건넨 겁니다. 죽을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냥 코를 골면서 자는 줄 알았어요.
6: 김소영은 재판 과정에서도 죽일 의도는 없었다, 성추행이 두려워 약물을 건넸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김소영의 주장은 형사재판에서만 이어진 게 아니었죠.
7: 제가 평생 벌어도 갚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12% 이자까지 붙는다고 하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배상액을 줄여주시길.
6: 피해자 유족이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배상액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정한 배상액을 줄여달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6: 남성들에게 약물이든 음료를 건네 두 명을 숨지게 하고 네 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역시 관심은 형량이죠. 변호사님께서도 판사로 재직을 하셨는데 이 사건 검찰은 사형까지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형량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판부의 판단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판결인가요?
8: 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의 사형을 구형했지만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인데요. 이는 법원의 확립된 양형 실무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적인 형벌이고 만에 하나 재판의 오류가 나중에 발견되어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7년 이후로는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없고요.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흉기를 사용해 살인을 저지른 사건에서의 처벌과 비교,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6: 재판부가 참작한 사정 가운데 유년기 학대나 사회적 고립, 이런 성장 환경 이야기 말입니다. 이게 비단 이번 사건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렵게 자란 사정은 분명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범행이 정당화되냐. 그럼에도 형을 정할 때 성장 환경까지 들여다보고 참작하는 이유는 뭐고 실제 양형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까요?
8: 네, 국민들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지만 실제로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 환경은 보조적인 요소일 뿐이라서요. 그것 때문에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그리고 계획적 범행이었다 말하면서도 두 건의 살인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판단했거든요. 계획적 범행이면서 동시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일 수도 있는 건가요?
8: 네,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계획적이라는 것은 예컨대 약물을 미리 준비하고 정보를 습득해 두는 등 그 범행 과정을 미리 구상했다는 뜻이고요. 미필적 고의는 이 약을 먹이면 죽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죽어도 괜찮다. 라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 용인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도된 판결 내용을 보면 재판부도 피고인이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의 위험성과 의학적 근거를 학습하고 결과를 충분히 예견했다고 보아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즉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누군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다라면 계획적 범행 그리고 고의에 의한 살인 이것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6: 그리고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도 살해의 의도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성추행을 하려 해서 약을 먹여 재우려 했던 거다 주장했는데 일단 사망한 피해자를 상대로 나를 성추행했다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게 되나요?
8: 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폭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의 이런 최후 진술 기회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긴 한데요.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은 피고인이 범행을 정당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 한다라는 인상을 주어서 오히려 양형에서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6: 실제 이 성추행 주장에 대해서 유족 측은 2차 가해다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다면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모욕했다든지 뭐 다른 법적 책임 따져볼 수 있겠습니까?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말이에요.
8: 네, 실제로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죄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피고인의 최후 진술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주장이고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유포한 것은 아니라서 별도의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고인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허위 주장을 위자료 액수를 더 높여야 한

0: 부인을 하면 이게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중형을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은 객관적인 물증이 불리하니 예컨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전략적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피고인의 몫입니다. 피고인이 끝까지 부인하겠다고 고집을 꺾지 않으면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그 주장 범위 내에서 최선의 변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 엄마와 언니 옆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싶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말들 재판부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0: 네, 최후 진술을 하고 거기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 자체는 보장된 발언권이긴 하지만 재판부에서 형을 정할 때 이런 감정적인 요소는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호소가 실제 영향을 주려면 진정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실질적인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 그리고 여러 혐의 가운데 한 건이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0: 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의 여러 범죄 혐의 중 음식점에서 한 피해자의 와인에 약물을 넣어 상해를 가했다는 특수상해 혐의 한 건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피해자의 모발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약하게 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결국 그 추정을 뒤집을 정도의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그 부분이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민사소송도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김소영과 그 부모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자필 답변서를 통해 평생 벌어도 갚기 어렵다, 이자까지 붙으면 감당할 수 없다, 배상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법원이 이런 요구를 실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까?
0: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되는데요. 피고가 돈이 없어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이나 법으로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의 변제 능력을 고려해 실제 손해액 중 극히 일부인 3,100만 원 정도와 이에 대한 12%의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피고의 경제적 형편이 아닌 실제로 입은 손해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12%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요구를 실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1: 네. 자, 그런데 무기징역으로 수감되고 뭐 재산도 없다 그러고요. 뭐 그래서 이 부모에게까지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족 입장에서 승소 판결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돈을 뭐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0: 안타까운 대목이지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강제 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에서 확정된 판결을 확보해두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되고 추후 피고인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국가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활용해서 우선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방금 말씀 주신 이 범죄 피해 구조금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가해자로부터 이제 가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이 더 큰 목적일 거기 때문에 방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용하고 싶은 그런 옵션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 워낙 충격적이었던 사건이라서 항소심 결과도 주목이 되는데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사형으로 바뀌는 것,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난 녹음 때도 뭐 여러 차례 좀 여쭤보기는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실제 가능하려면 어떤 부분이 더 입증이 돼야 하는지, 혹시 만약에라도 형이 낮아질 가능성, 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징역으로 바뀔 가능성,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는데요. 법리적으로는 항소심에서 사형으로 바뀔 가능성이나 감형될 가능성은 모두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다른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0: 일관된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려면 피해자 유족 측의 주장처럼 두 번째 살인 당시에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사형 선고 자체가 내려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피고인의 형이 낮아지려면 진지한 반성도 있어야 할 것이고 유족 측과의 합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요. 이 사건으로 일어난 피해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감형이 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입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프레디 머큐리의 The Great Pretender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31살 정창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정창성은 피해자가 교제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는 말에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1: 그를 중국으로 데려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최근 중국 현지 SNS를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하죠. 그는 바로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의 정창성. 최근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3: 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 본인이 죽여놓고 본인이 실종신고까지 했다며.
4: 그니까. 그리고 언론에 공개된 그 CCTV 봤어? 여장까지 했던데?
3: 여장? 어디? 헉!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1: 바로 그 왜가 아직 풀리지 않은 핵심 중 하나입니다만, 피의자는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고 다툼 끝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지인들의 이야기는 또 달랐죠.
3: 그 사람 사이코패스 검사도 거부했다며? 그거 자기가 싫다고 하면 그냥 거부할 수 있는 거야?
4: 강제로는 못한다던데?
3: 혹시 그게 재판에 유리한가?
4: 글쎄? 그리고 중국에선 아예 중국으로 보내라, 한국은 사형 안 되지 않냐, 이런 말도 나온다던데?
3: 그게 가능한가?
1: 피의자도 피해자도 모두 중국인이지만 범행이 벌어진 곳은 한국입니다. 과연 중국 현지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그를 중국으로 보내 그곳에서 재판받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의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1: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미 중국에 취업까지 확정된 상태였고요. 학위 관련 증서를 받으러 잠시 한국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의 흐름 정리를 해주시죠.
0: 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경산 지역의 한 대학원 소속 중국인 유학생이었는데요. 졸업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14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수료증을 받기로 한 전날인 20일 밤 대구로 이동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31세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을 피의자로 포착하고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지역에 분산 유기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정창성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직접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여장까지 하는 등 기만 행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고요. 최근 범행의 잔혹성과 공공이익이 인정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이며 지난 9월 4일자로 검찰에 구속송치되었습니다.
1: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지만 언론을 통해 CCTV 장면이 공개됐는데 이 여장을 한 모습이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긴 옷을 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캐리어를 끌고 원룸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직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동이 침착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동선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1: 자,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의문 역시 도대체 왜 그랬냐라는 이 범행 동기 부분이거든요. 정 씨의 주장과 피해자 주변인들의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혹시 좀 드러난 정황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네, 범행 동기에 대해서 보도에 따르면 정창성은 A씨와 비밀 연인 관계였고 A씨가 결혼을 요구하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다투다가 목 졸라 살해했다라면서 우발적 범행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의 지인들은 A씨에게는 중국에 이미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고 오히려 강사였던 정창성이 평소 A씨를 일방적으로 쫓아다녔을 뿐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죠. 스토킹이나 일방적 집착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1: 지금 수사 과정이 아직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둘 사이에 어떤 이제 관계가 있었음을 좀 추단할 수 있는 그런 대화 내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복원이 됐다는 얘기들도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정확한 얘기가 아직 나왔으니까 나오지 않았으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의 일환인 그런 범죄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스토킹이냐 데이트 폭력이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경찰이 실제 두 사람의 관계부터 범행 동기까지 밝혀내야 할 텐데요. 가능할까요? 만약 끝내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재판에 영향이 있겠죠?
0: 네, 뭐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이나 계좌 내역 등 그런 분석을 통해서 상당 부분 객관적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명확한 동기가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창성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범행 동기는 중요한 양형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발적 살인이냐, 계획적인 범행이냐에 따라서 실제 양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일단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실제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여러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고는 하고 정창성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도 일단은 진실 반응이 확인됐다고는 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알려진 정황만 놓고 보면 이게 계획 범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발적 범행이라고 봐야 할까요?
0: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볼 때 이제 범행 전후의 흐름이 단순 우발적인 범죄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치밀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살인 직후 피해자의 옷을 입었다든가 여장을 했다든가 이동해서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는 점이나 다음날 직접 허위 실종 신고를 했다는 점 그리고 시신을 여러 지역에 나눠서 유기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애초부터 이러한 살인 자체도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1: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단순히 살인을 해서 이 시신을 유기해서 누가 못 찾게 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걸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그 시신들을 여기저기 심지어는 이 사람이 대구 경산 지역에 있었는데 경기도까지 이동을 해서 유기를 하는 그런 이제 치밀한 모습을 보였고 상당히 대단히 아주 엽기적인 그런 범행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뭐 이렇게 유기를 하고 또 여장하고 직접 실종신고까지 하긴 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전부 다 범행 뒤에 행동이 치밀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살인 자체를 미리 계획했다는 것이랑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하는지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판단하는 편입니까?
0: 네, 범행 뒤 행동과 이제 살인 자체의 계획은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뭐 이때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이제 객관적인 사정들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컨대 이제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나온 검색 기록이라든가 물품을 미리 구입한 내용,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여러 압수물에 대한 분석 등이 이런 범행의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도 그런 계획성을 조금 더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이야기 나온 김에 본인이 직접 실종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게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별도의 범죄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또는 살인 형량을 정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0: 네, 보도에 따르면 정창성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되어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 실종 신고로 경찰의 정당한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든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원래 법적으로 자기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자체는 따로 처벌받지가 않는데요. 그런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속임수, 위계를 사용했다면 추가 혐의가 적용돼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규정이 있고요. 대단히 좋지 않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도 평가될 수 있어서 양형에 매우 불리합니다.
1: 네. 자,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지역에 나눠서 유기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엽기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정 씨가 인체 해부 관련한 전문 지식이 있었던 모양이던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0: 네. 보도에 따르면 정창성은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에서 신경해부학 과목을 강의했고 다음 학기에도 인체해부학 강의를 맡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렇게 일반인이 하기 힘든 수준의 잔혹한 시신 훼손과 분산 유기가 피의자의 의학적, 해부학적 전문 지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인 상황인데요. 실제로 사람의 신체를 해부해본 경험이 없으면 이 사건처럼 시신을 조각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창성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만약 자신의 전문 지식을 범행이나 증거인멸에 활용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것도 양형에서 좀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시신 훼손, 유기 사건과 비교했을 때 더 불리하게 볼 여지도 있습니까?
0: 네,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지식을 범죄를 은폐하고 시신을 훼손하는데 정교하게 악용했다는 것은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함을 나타내는 정황이고요. 이를 이용해 시신을 분산 유기해서 유족들이 피해자의 시신조차 온전히 수습하지 못하게 만든 점은 유족에게 더욱 참담한 고통을 준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자, 형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살인, 시신 훼손, 분산 유기, 허위신고.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인데요. 변호사님께서 실제 이 사건을 맡은 판사였다면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을 봤을 때 사형 선고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점 때문이고 반대로 어렵다고 본다면 또 어떤 점 때문일까요?
0: 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한 명이긴 하지만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고 범행 후 정형도 불량해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는 정말 예외적으로 사형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형 선고에 대단히 엄격한 입장이고 더욱 잔혹한 사건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상황들을 비추어 보면 그래도 사형보다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입니다.
1: 그런데 사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은 사형 폐지국,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중국 현지 SNS에서는 중국으로 보내라, 중국으로 데려와라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다는 거예요. 피의자, 피해자 모두 중국인이기도 하고요. 중국이 요청하면 실제로 중국에서 재판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0: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긴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 간에 소위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범행이 일어난 장소인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우선적인 관할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네. 또한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데 사형 폐지국은 피의자가 송환될 경우 사형에 처해질 것이 명백한 국가로 범인을 인도하지 않는 그런 사형 불인도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인도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한국 법원에서 먼저 재판을 받고 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1: 네. 그렇다면 한국에서 형을 마치거나 무기징역 선고받았다가 가석방이 되면 중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경우에 중국에서 이 사건으로 다시 재판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0: 네, 중국인인 정창성은 한국에서 형을 마치거나 가석방이 된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중국으로 추방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사이의 재판권은 독립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았어도 중국 법원은 그에 구애받지 않아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의 사법당국이 정창성을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기소해서 중국 법정에 세우고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샤데이의 By Your Sid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달 말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황토색 수의에 노란색 명찰을 단 채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고 하죠.
5: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죄드립니다. 평생 죗값 가져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 장 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기준점 이하가 나왔지만 사회로 복귀했을 때 살인과 성폭행 등의 재범 위험성이 큽니다. 피고인에게 극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피고인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1: 장 씨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가운데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 사형을 구형했죠. 이제 관건은 검찰의 구형대로 실제 사형이 선고될지, 그리고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려면 어떤 사정들이 뒷받침돼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3: 피고인의 차량에서 길이 40cm가량의 케이블 타이 25개가 발견됐습니다. 장 씨의 DNA도 검출됐죠. 검찰에선 이것을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범행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5: 케이블 타이를 복원한 사실 그 자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함께 구입한 뒤에 보관해왔을 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도구는 아닙니다.
1: 이번 재판에서 새롭게 부각된 40cm가량의 케이블 타이. 과연 이 케이블 타이가 단순히 차 안에 있던 물건인지 아니면 계획 범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3: 피고인은 피해 여학생을 살해하기 불과 이틀 전 직장 동료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1: 이번 공판에서는 장 씨의 과거 성범죄 정황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는데요. 이번 달 말 1심 선고를 앞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평생 죄값을 받겠다며 사죄한 장 씨의 최후 진술은 과연 양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사형과 무기징역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뭐가 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재판의 핵심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1: 자, 먼저 사건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고요. 여기에 피고인 장 씨의 앞선 성범죄 혐의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일단 현재 재판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0: 네, 지난 8월 31일 광주지법에서 피고인 장윤기의 살인, 살인미수 등 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판결 선고 전 마지막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수치는 기준 이하로 나왔지만 냉담한 반응이나 왜곡된 성의식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고 강조했고요. 이에 대해 장윤기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죗값을 받겠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9월 30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1: 그런데 이번 네 번째 공판에서 눈에 띄는 절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추가됐고 이렇게 재판 막바지에 공소 사실을 보강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0: 네, 법적으로는 재판 막바지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기 위해 차량 뒷문을 미리 활짝 열어두었다는 정황이고요. 두 번째는 40cm 길이의 케이블 타이 25개 묶음이 차 안에서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전 차 안을 정리하고 결박 도구까지 미리 준비하는 등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납치 계획이 치밀했다고 보고 이를 공소사실에 명확히 반영한 겁니다.
1: 말씀해주신 그 케이블 타이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랑 장 씨 측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양측 주장이 정확히 어떻게 엇갈리고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럴 때 뭐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를 결박 도구로 보고 계획적인 범행의 흔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반면 장윤기 측은 선 정리용으로 산 것을 차 안에 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면 재판부는 단순히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밝혀진 여러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단순히 함께 사둔 물건이라 보기엔 당시의 여러 행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도 단순히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라기보다는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훨씬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사실 케이블 타이가 40cm면 굉장히 길잖아요.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뭐 사무용으로 쓰거나 선정리용으로 쓰거나 하는 것 치고는 너무 크죠. 공업용으로 보통 쓰는 그런 케이블 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장 씨에게 적용된 강간살인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뿐입니다. 결국 이 케이블 타이가 중요한 것도 범행의 계획성과 연결되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 사형과 무기징역을 가르는데 계획성 여부가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칠까요?
0: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범행의 계획성은 죄질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고 이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큼 극단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인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발적인 범행보다는 사전에 도구를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한 치밀한 계획적 범행의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넘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그리고 보니까 검찰이 이번에 사형을 구형하면서 특히 강조한 게 재범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할 때 재범의 위험성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또 재판부는 그 위험성은 어떤 자료와 정황으로 판단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0: 네,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사형이 구형되거나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그런 재범의 위험성이 가장 핵심적 요소입니다.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넘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또 다른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생길 것인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제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나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같은 전문적인 검사 결과도 참고하지만 범행 전후의 행적도 유심히 봅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범행 직후에 피 묻은 옷을 세탁하고 머리를 손질했고 날이 밝자마자 또 다른 스토킹 피해 여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범한 정황도 법정에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개선의 정이 없다. 즉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극도로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그 판단과 연결되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이번 공판에서 새롭게 공개된 과거 행적인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잠깐 말씀 주시긴 했지만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고 이런 과거의 성범죄 혐의나 성적 행태가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0: 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번 여고생 살해 사건 이틀 전에도 직장 동료 여성을 감금,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과거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을 불법 촬영하거나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를 한 정황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이런 과거의 성범죄 혐의나 성적인 행태, 경향은 실제 형량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단순한 일회성 실수나 우발적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성의식과 과학적 성향이 지속되고 심화되어 결국 강력 범죄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1: 네, 그런데 이런 과거가 있는데 당시 국수본부장은 강간 사건은 조용히 이러면서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어떻게 나눌지는 지휘부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했다 반발하기도 했는데 이 경계는 어떻게 나뉘고 이번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물론 수사기관의 판단에 수사를 어떻게 분리하거나 병합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려면 수사지휘권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결과 당시 경찰이 이미 다른 스토킹 살인 사건의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던 상황에서 장윤기가 스토킹과 성폭행에서 나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박 전 본부장이 이런 지시를 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이 재판에서 어떻게 입증될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장 씨의 최후 진술도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가 됐는데 평생 죄값 가져가겠다, 뭐 사죄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검찰이나 유가족 측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다, 지금 사죄하는 것도 증거가 드러나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최후 진술이 실제 양형에 영향을 줍니까? 그리고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이 진짜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변호사님이 현직에 계셨을 때 경험을 좀 토대로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법원은 증거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사건 초기부터의 태도나 실제 반성한 내용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장윤기처럼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자살 전 길동무를 데려가려 했다는 등 핑계를 대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해왔다면 법정에서 한 반성은 감형 목적의 형식적 반성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어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유족은 시민 5만 명이 넘게 참여한 엄벌 탄원서도 제출을 했는데 물론 여론으로 재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규모 엄벌 탄원이나 사회적인 파장 실제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요?
0: 물론 여론이나 엄벌 탄원 자체가 양형을 직접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법관은 오직 법률과 증거에 따라 양심에 의해 재판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 그리고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한 엄벌 탄원서는 피해자 측의 엄벌 의사와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친 큰 파장과 중대성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는 법으로도 명시된 양형 조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더라도 중형 선고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 부분 참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0: 변호사로서 신중하게 전망해보자면 실제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며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시도와 살인, 범행의 계획성이나 범행 후 보인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 과거 전력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많고 피해자를 도우려다 중상을 입은 남학생까지 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합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매우 예외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만큼 사형을 매우 예외적으로만 선고해야 하는 형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건들 또한 결국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죠. 결국 심정적인 부분과는 다르게 이 사건에서도 실제 사형 선고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CLGN 크로프츠의 Summer Breez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6: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가정폭력 신고만 수차례 피해자는 남편을 피해 살고 있었고 스마트워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남편은 아내가 있는 곳을 찾아내 살인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범행 이유는 정말이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3: 왜 아내를 살해한 겁니까?
4: 아,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 같아서.
3: 뭐라고요?
4: 그 최근에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도 그렇고 재산 분할에 양육비까지 다 불리해질 것 같아가지고요.
1: 이혼 소송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는 이 남성. 그리고 이 사건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4: 아니 근데 여자가 남편 피해서 다른 데 숨어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찾아갔대?
3: 그게 아주 황당한 대목이야. 이혼 소송 과정에서 주소가 노출됐다는 것 같던데 뉴스에 그렇게 나오던데.
4: 잠깐만, 가정폭력으로 신고까지 하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는데 주소가 이혼 소송 때문에 알려줬다고? 그게 말이 돼?
1: 경찰도 현재 그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통로가 된 건 아닌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건 범행 당시 현장에 어린 자녀도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4: 범행 당시 애도 있었다며?
3: 그니까 엄마가 공격당하는 그 현장에.
4: 와, 어린아이가 그걸 직접 겪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일 텐데.
1: 아이가 범행 현장에 노출된 것 자체로 별도의 아동학대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왜 피해자는 지켜지지 못했던 걸까요? 최근 발생한 사건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획범죄 여부 등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1: 최근 발생한 사건인 만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짚어주시겠습니까?
0: 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오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 계단에서 30대 여성 피해자가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피해 따로 거처를 옮겨 살고 있었고요.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보호 명령을 받고 스마트워치까지 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에 미리 숨어 기다리던 남편에게 변을 당했는데요. 피해자의 남편은 현직 공무원으로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가 수원 모텔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9월 3일 남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정폭력이 수차례 있었고 특히 지난 4월에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서 특수협박 혐의로 정식으로 수사까지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후 불구속 송치된 상태로 최종적인 처벌이 아직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가해자를 더 강하게 격리하거나 통제할 방법은 없었던 겁니까?
0: 네, 법제도의 한계와 물리적 통제의 어려움이 극명히 드러난 부분입니다. 당시 경찰도 수사를 거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고 법원에서도 접근 및 연락금지 같은 임시보호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이런 보호조치를 작정하고 어겼을 때 현장에서 즉시 물리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마땅치도 않았죠.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도 당시 이제 가정폭력 혐의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기각이 되었다라고 했었습니다. 또 특히 스토킹 처벌법과 달리 현행 가정폭력 관련법에는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소위 전자발찌를 임시로 부착하게 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이제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쫓을 수가 없다 보니까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도 흉기를 들고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런 가해자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1: 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좀 한 가지 의문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결국엔 이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기각이 난 걸로 보입니다. 기각이 난 이유를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는 가정폭력 혐의는 빠지고 경찰 폭행 혐의만 들어있었다고 해요. 이 가정폭력 혐의가 빠진 이유는 아마도 이제 피해자가 뭐 원치 않았거나 아니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실에서 빠졌던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 당시에 가정폭력 혐의가 빠지지 않았다면 혹시라도 영장이 그 당시에 발부가 되고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판단 기준은 당시 그 범죄 사실을 비추어서 범죄 사실이 중대하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를 판단해서 이제 영장을 발부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거기까지 예상해서 이제 발부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중대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죠. 하지만 당시 수사 상황에 비추어서 만약에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살인의 결과까지 발생했을까를 법원이 예상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또 의문인 건 피해 여성이 심한 가정폭력을 피해 남편과 따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도대체 그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서 찾아간 거냐 이거잖아요. 지금까지 알려진 경위를 들으면 맥이 빠질 정도로 황당합니다. 어떤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까?
0: 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남편이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새 거처 주소를 파악했을 가능성을 높게 두고 수사했는데 조사 결과 남편도 최근 받은 이혼 소장을 보고 소장에 적힌 아내의 새 주소를 알게 되어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몇 주 전 경찰 모니터링 상담에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주소지 비공개 신청을 따로 못해서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 라고 불안감을 호소했던 기록도 확인된 상태입니다.
1: 그러니까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까지 옮겼고 법원에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정작 이혼소송 과정에서 그 주소가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법적으로 별 수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렇게 된 겁니까?
0: 결과적으로 제도 안내에 빈틈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사건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방어권을 위해서 송달 주소가 공유되는 게 기본인데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원의 주소나 연락처를 비밀로 해달라는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제한이나 송달 장소 비공개 신청을 별도로 제출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혼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가 노출돼 범죄 피해를 입으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법원이 알아서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비공개 신청 절차를 미처 알지 못해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위험성에 비해서 행정적, 법적 보호 절차가 너무 자발적인 신청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1: 이런 경우라면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주소가 자동으로 마스킹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법원도 접근을 막아야 한다 판단을 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이혼 소송에서 대리인까지 선임이 된 경우라고 한다면 굳이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어떤 주소가 꼭 있어야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런 빈틈,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따져볼 여지는 없겠습니까?
0: 네, 이런 허점으로 인한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에는 사실 요건도 복잡하고 법적 문턱이 매우 높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 목소리는 대단히 거셉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송 절차가 가해자의 보복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사전에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안전장치를 당장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원이 이미 가정폭력 등으로 임시조치를 내린 상태였다면 그 피해자와 관련된 소송이 접수되었을 때 시스템 내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자동으로 비공개 처리되도록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이 남성이 경찰에서 밝혔다는 범행 이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실 이제 맥이 빠지기도 하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0: 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피해 도망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해놓고는 그 이유가 돈이나 양육권에서 손해를 볼까 봐였다니 정말 참담한 진술입니다.
1: 듣기에는 사실상 앙심을 품었으니 보복 범죄로도 들리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보복이랑 법률상 보복 범죄는 또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다르고 이 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보복 살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보복과는 달리 법적인 보복살인은 수사나 재판에서 고소, 고발,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당연히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은 무겁고요. 만약 이 사건에서 남편이 과거 가정폭력 고소나 신고에 화가 나서 죽였다라고 진술했다면 보복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단지 이혼소송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범행한 것이라면 이 보복살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서 찾아간 만큼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는 당장 이혼소송 때문에 앙심을 품었다 진술을 했지만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인 조언을 받으면서 또 말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경우들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진술이 달라진다면 재판부는 처음 경찰에서 한 진술과 나중에 바뀐 진술 중에서 어떤 걸 더 신용을 하게 되나요? 최초 진술이 실제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0: 네, 진술이 언제라도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최초의 한 진술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조언을 받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거나 우발적이었다라고 말을 바꾸더라도 사건 직후의 진술과 물증이 일치한다면 법원은 최초에 했던 그 진술의 신빙성을 훨씬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핑계를 대면서 번복하는 모습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경찰이 또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 계획 범행 여부일 텐데 보도에 피해자의 출근 시간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범행했다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어떤 정황들을 보고 계획살인이다 판단을 하게 됩니까? 이 사건은 어떨 것 같습니까?
0: 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는지 그 범행 장소를 사전에 물색했는지 뭐 피해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런 객관적인 정황들을 종합해서 계획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 보도 내용을 보면 가해자는 모자를 눌러쓰고 오토바이를 탄 채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피해자를 찾아갔고요. 피해자의 출근 시간을 알고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건물 계단에 숨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또 범행 후 곧바로 모텔로 도주했다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는 명백히 사전 준비를 거친 치밀한 계획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무엇보다 범행 현장에 이 어린 딸이 함께 있었다는 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아이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엄마가 공격당하는 현장에 그대로 노출됐다. 별도의 법적인 책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0: 네, 이렇게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자녀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77심사죠. 당시에 살인죄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혐의도 같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경합범이 돼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마일리 사이러스의 Young Girl You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하 18도 A씨가 갇혀있던 냉동창고의 온도입니다.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추위일까요? 평상복 차림이라면 수십 분만 지나도 손발 감각이 떨어지고 한두 시간 이상 노출되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추위라고 하죠. 그런데 A씨는 이곳에 갇힌 뒤 약 27시간여 만에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이미 숨진 뒤였죠.
3: 아니 그러면 27시간 동안 카페 사장은 어디에 있었던 거야?
4: 그게 소름인데 그냥 가버린 게 아니고
3: 아니고?
4: 그 사이 냉동창고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대.
3: 몇 번이나? 그럼 안에 있는 사람 상태를 확인했던 거 아니야?
1: 보도에 따르면 카페 사장인 피의자 B씨는 A씨를 냉동창고에 가둔 뒤 경찰이 발견하기까지 수차례 이곳을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 그런데 냉동창고가 원래 거기 있었던 거야?
4: 아니, 사건 딱 일주일 전에 들어왔대.
3: 일주일 전?
4: 새벽에 냉동창고 싣고 온 트럭이 카페로 들어가는 게 CCTV에도 찍혔대.
1: 과연 이 냉동창고 자체가 계획 범죄를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3: 피해자 휴대전화도 이상해.
4: 그게 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3: 그 사장이 차에 두고 내리라고 했대. 그리고 나중엔 전원까지 끄고 따로 보관했다던데?
4: 어? 뭔가 치밀해 보이는데?
1: 냉동창고는 범행 일주일 전 설치됐고 범행 당일에는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 카페 문까지 닫았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최근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죠. 과연 우발적 범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얄 법무법인 안광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안광희 변호사입니다.
1: 자, 사건부터 정확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피해자인 여성 A씨가 왜 파주에 있는 카페까지 가게 됐는지 그리고 냉동창고에서 발견되기까지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7: 네, 아직 수사 중이라 확정된 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뭐 보도된 내용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한 대형 카페입니다.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는 상품권이 진짜인지 봐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 카페를 찾았다고 해요. 카페 사장 B씨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상품권 깡 일을 해왔고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가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며 A씨를 건물 옆 냉동 컨테이너로 데리고 들어갔고 CCTV에는 B씨만 혼자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고 전해집니다. 내부 온도는 영하 18도 안팎이었고요. 다음 날 딸이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그날 오후 창고를 열었을 때 A씨는 얼어붙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1: 최근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새롭게 확인되는 사실들이 많은데 냉동창고가 범행 일주일 전에 설치가 됐고요. 피해자에게 차에 핸드폰 두고 내려라, 상품권 제작을 직접 뭐 의뢰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추가로 확인된 정황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7: 네, 나중에 나온 것들이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다만 취재로 전해진 내용이라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요. 첫 번째로 냉동창고가 범행 일주일 전쯤 들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새벽에 창고를 실은 트럭이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보도도 있고요. 두 번째는 휴대전화입니다. B씨가 A씨에게 차에 두고 내리라 뭐 그런 식으로 했고요. 이후 전원까지 끈 채 따로 보관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상품권 제작을 B씨가 직접 인쇄업체에 의뢰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창고에 나온 건 액면가 기준 약 500억 원어치고요. 네 번째로는 A씨를 가둔 뒤 27시간가량 창고를 여러 차례 드나든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일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문을 닫았다는 상황입니다.
8: 야, 진짜 내용만 놓고 보면 사실 계획 범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카페 사장에게 피유인자 살해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게 죄명이 좀 생소해요, 사실. 이게 그냥 살인죄와는 뭐가 다르고 이번 사건에서는 왜 이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까?
7: 네, 일반적인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행위 하나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사람을 먼저 깨어내 데려간 뒤 살해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대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옮겨져 도움을 청할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A씨가 스스로 들어간 것인지 속아서 유인된 것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반대로 유인이나 감금은 인정되는데 살해의 고의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치사 쪽으로 갈 수 있고요. 이건 경찰 단계에서의 혐의라 기소하면서 죄명이 달라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8: 그런데 피의자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계획 범죄를 의심할 만한 진술도 했다가 최근에는 또 우발적이었던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해왔고 왜 이렇게까지 말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7: 네, 흐름이 뭐 뚜렷합니다. 처음에는 상품권이 위조된 걸 들키지 않으려고 창고를 만들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추우면 상대가 오래 머물며 꼼꼼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다는 거죠. 들키면 가두려고 만들었다는 진술도 전해졌고요. 수사 초기엔 없는 인물을 내세워 혼선을 준 정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문을 닫았다며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바꿨습니다. 계획성이 인정되면 형이 크게 올라가니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신빙성을 낮게 보는 편입니다.
8: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계획범죄로 볼 만한 정황들이 꽤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주장을 한다면 뭐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사전 정황들이 계획범죄를 입증하는 쪽으로 더 불리하게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까?
7: 네, 지금까지 정해진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발적이라는 건 예상 못한 일에 그 순간 반사적으로 행동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앞에 준비로 볼 만한 게 너무 많긴 합니다. AM
8: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올가을에는 진짜 어디를 좀 떠나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아,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행지의 역사부터 숨은 맛집까지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시죠? 아주 관광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예,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관광에, 예, 스티브 조 전무 이사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1: 아이고, 과찬입니다.
0: 소문이 자자합니다.
1: 아이고, 무슨 말씀이요? 아,
0: 너무 재밌게 가이드 하신다면서요.
1: 아이고, 뭐.
0: 네네네. 이번 가을에 정말 특별한 여행지를 준비하셨다고 해서 모셨거든요.
1: 네, 이제 가을이 되면 단풍이죠, 그렇죠?
0: 아, 그렇죠. 네,
1: 봄에는 벚꽃이고,
0: 맞습니다.
1: 그렇죠? 네, 이제 네. 그 단풍과 벚꽃에 따라서 봄에는 저희가 벚꽃 관광을 많은 분들이 한국에 다녀오셨어요.
0: 네.
1: 그래서 한국과 더불어 일본 이렇게 많이 다녀오셨는데 가을이 이제 10월 달 되면 이제 단풍이 지고,
0: 네,
1: 그다음에
0: 네.
1: 일본의 또 단풍이 참 이쁘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의 단풍이 진 다음에 그다음에 한국에 와요.
0: 아.
1: 근데 단풍 시즌이 예전같이 이렇게 10월 중순이면 많이 이렇게 폈는데
0: 네.
1: 조금 이렇게 좀 10월 말로 이렇게 많이들 단풍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관광하고 그다음에 모국 관광도 하면은 단풍
0: 네.
1: 관광 이렇게 하면서 또 아울러서 이제 또 간 김에 동남아 관광을 또 많이들 하세요.
0: 네.
1: 요즘 추세가 또 동남아들 많이 가시고
0: 네.
1: 특히 이제 베트남들 많이들 가시는데 올해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저희가 가려고 그리고 목 관광 가려고 이거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0: 예, 좋습니다. 뭐 일본을 통해서 일본을 먼저 가고 그다음에 모국 관광으로 하는
1: 아니요,
0: 건가요?
1: 먼저 모국 관광도 하도 되고요.
0: 예, 예,
1: 그다음에
0: 예.
1: 일본 관광 한 다음에 뭐
0: 네.
1: 베트남 가셔도 되고 이 날짜별로 다 있습니다.
0: 예,
1: 저희는 이제 10월 15일 날 모국 관광을 이제 해서 5박 6일을 모국 관광 하고요. 끝나면은 20일입니다. 20일 날서부터 24일까지 10월 20일서 24일까지 베트남 관광을 갑니다.
0: 네네네.
1: 그럼 24일 날 끝나면은 거기서 이제 일본 관광은 10월 29일부터 시작하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한 4일 정도 비어 있잖아요.
0: 네.
1: 그때 이왕 한국에 간 김에 가족도
0: 아,
1: 만나고
0: 네네.
1: 예, 그때 이제 자유시간 갖고 29일 날 일본에 가서
0: 네.
1: 일본은 이제 9박 10일 일정인데 일본의 그 동경으로 가서 동경에서부터 5박 6일 동안 저 후쿠오카까지 5박 6일 돌고요. 그 다음에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저 북해도 가서
0: 네,
1: 또 4박
0: 네, 네.
1: 5일을 돌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왔다가 거기서 헤어지는 그런 관광이다. 꼭 끝나고 나서 또 모국 관광을 해도 되고요.
0: 네, 네, 네, 네. 네,
1: 그런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왕 한국에 간 김에 뭐 충분히 여유를 갖고
0: 그쵸.
1: 물론 비즈니스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뭐 짧게 짧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선택의 폭을 여러 개 만들어놨습니다.
0: 네. 와, 다양하네요. 이거 패키지 뭐 여행 상품도 될 수 있고.
1: 네. 제가 네. 안 들었으면 뭐라 그러죠?
0: 예, 패키지 여행 상품.
1: 네. 이게 패키지 예. 여행 상품이죠.
0: 그쵸.
1: 예.
0: 아, 네. 참 가을 하면 진짜 단풍 구경하러 이제 한국에 많이 가시거든요.
1: 네.
0: 예, 가을이 특히 더 많이 떠나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가을에 이제 예. 저도 이 한국에 있을 때는 다 한국의 단풍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0: 네.
1: 근데 이제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곳곳에 뭐 여기 단풍지대에 많이 가서 단풍이 좋다고 하지만
0: 네, 네.
1: 한국만큼 이렇게 단풍이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0: 하긴 단풍이 굉장히 고와요.
1: 곱고 또 다양하고 이쁘고
0: 예.
1: 그래서 한국에 가면서 야 내가 옛날 한국 살 때 이렇게 단풍이 눈에 안 들어왔는데
0: 네, 네.
1: 뭐 여러 나라 가봤지만 단풍이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0: 네, 설악산 단풍도 굉장히 곱고 내장산도 곱고
1: 그럼요. 내장산
0: 지리산 단풍도
1: 뭐 아름답고 대단하죠. 한국의 그렇죠. 그 단풍이
0: 네.
1: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0: 네.
1: 저희가 이제 코스를 이제 설명하게 되면은
0: 네.
1: 일단 저희가 10월 15일 날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0: 네.
1: 그 전에 가셨다가 15일 날 합류하셔도 되고요.
0: 네, 네, 네, 네.
1: 그래서 15일서부터 20일까지 동안 5박 6일 동안 이제 우리가 모국 관광을 합니다.
0: 네.
1: 모국 관광
0: 어디
1: 코스는
0: 어디 가보나요?
1: 네, 이제 다른 분들 다 이렇게 이제 타주에서 오신 분은 다 만나셔서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5일 날 서울에서 1박을 합니다. 서울 관광을 왔으니까 서울도 관광해야 되겠죠.
0: 네,
1: 서울 관광을 하는 게 이제 특징이라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충청도로 내려갔다가 충청도에 가서 이제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가서 구경하고
0: 네네네.
1: 전라남도로 해가지고 남해를 다 도는데 요번 주에 그 여수의 선박람회 여수의 선박람회 이제 오픈했거든요.
0: 네, 네, 네, 네.
1: 거기도 이제 특별히 저희가 좋죠. 들립니다.
0: 네.
1: 그래서 선박람회도 구경하고 이 남해는 먹거리가 많잖아요.
0: 그렇죠.
1: 먹거리가 많으니까 남해 이제 다 돌고 거제해가지고 부산에 가서 주무신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는 코스입니다.
0: 네.
1: 아주 좋죠.
0: 좋은데요. 여수 밤바다 이 노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노래가 생각나는.
0: 그래서
1: 이 5박 6일 동안 이 목관광을 돌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20일 날 저희가 이제 오비행기로 해서 베트남을 갑니다.
0: 베트남은 코스가 어떻게 돼요?
1: 베트남은 이제 베트남이 이제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베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약 3,000km예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0: 그러네요.
1: 이게 3등분을 하면은 이 북부에는 이제 하노이 하롱베이가 있습니다. 하노이 하롱베이 베트남의 수도가 하롱베이인데.

0: 물을 다 파도를 막아줍니다.
1: 그 섬들이
0: 물이 잠잠해요. 섬들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1: 네네네.
0: 뭐 멀미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호수 같아요. 그래서 섬마다 다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1: 네네네네.
0: 그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거기서 이제 섬마다 그 구경을 하고 거기서 뭐 제트보트도 한번 타고 그다음에 뭐 우리 저쪽 한번 돌아오면서 그 하롱베이를 구경하고
1: 네네.
0: 그다음에 또 하노이 가면은 또 오토바이 베트남은 오토바이 상당히 많죠.
1: 거의 오토바이
0: 그
1: 많이
0: 오토바이
1: 타고
0: 부대,
1: 다니죠.
0: 예, 예. 어마어마 오토바이 부대인데 그 교통사고 날 것 같은데도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노이 같은 거 이제 도심도 구경하고 오는 3박 4일 코스인데 나는 네. 하노이 하롱베이 갔다 왔어 하신 분은 다낭으로 선수단에 갈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초이스에서 다낭도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 가시는데 요번에 또 가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갔는데 이왕 간 김에 동남아 캄보디아도 가겠다.
1: 캄보디아까지요.
0: 또 이제 태국도 가겠다. 그래서 3개국을 묶어놨어요.
1: 네네네.
0: 그렇게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캄보디아는
1: 완전 개인 맞춤터죠.
0: 아니에요.
1: 여행이네요.
0: 네. 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도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다 요게 뭐 여러 사건 위험한 사건이 일어나서 위험하다고 막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저희가 아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는 캄보디아가 관광 수입으로 먹고 다는 데인데 관광지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관광을 안 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는 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1: 안전한
0: CNB라든지 좋은 데이고 그다음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또 이제 걱정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야, 그 동남아 그 호텔도 안 좋고 복잡하고 식사도 안 좋고 막 그러는데 다 좋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관광지로서 개발됐기 때문에 호텔, 식사 뭐 이런 게 다 좋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태국까지 돌아오는 이렇게 관광 코스 이렇게 마련돼 있는데 다 하려면 9박 10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3개국을 하시는 분은 10월 29일 날 끝나는데
1: 네네.
0: 대부분 베트남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국에 왔다가
1: 네네.
0: 그다음에 이제 10월 29일 날서부터 일본을
1: 여행.
0: 관광하는 거예요.
1: 아, 일본 좋은데 너무 많잖아요.
0: 네.
1: 진짜 좋죠.
0: 네. 예. 저희 일본을 관광하는데
1: 네네네.
0: 우리 MC께서는 일본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1: 일본 하면 저는 온천.
0: 온천 맞죠. 온천도 좋죠.
1: 온천도 너무 좋고.
0: 또 먹거리도 좋잖아요.
1: 먹거리도 좋고.
0: 예. 예. 또
1: 볼거리.
0: 일본 생각하면 예. 뭐 캐릭터도 생각이
1: 그렇죠,
0: 나고요.
1: 그렇죠. 예.
0: 또 이 일본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랑 예전에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일본을 상당히 우리가 싫어했잖아요. 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일본 애니메이션도 지금 못 보고 그렇게 했는데
1: 네.
0: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또 좋은 게 엔화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1: 아.
0: 관광하기 너무 좋아요.
1: 아, 그렇습니까?
0: 예. 그래서 일본을 갔다가 관광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10월 29일 날
1: 네.
0: 일본을 이제 가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 가이드가 아예 인천공항에서부터 떠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동경으로 갑니다.
1: 네.
0: 예, 동경으로 가서 이 동경에서 1박을 해요. 예, 동경에서 1박을 하고 5박 6일 동안 오사카, 교토 뭐 해가지고 저쪽에 후쿠오카까지 5박 6일 도는 거예요.
1: 겨울에 가면 그렇게 또 설경이 멋있잖아요.
0: 설경이 그리고. 멋있죠. 설경 이제 저쪽에 그 북해도 지금 제가 좀
1: 예,
0: 이따
1: 예,
0: 얘기하는
1: 예.
0: 북해도가 나오는데 그리고
1: 네.
0: 5박 6일을 돌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우리가 후쿠오카에서 비행기 타고서 저 북해도 가서 지금 얘기한 설경이 아주 아름다운
1: 네.
0: 북해도 이제 4박 5일을 돌고 11월 7일 나오는 일반 9박 10일이에요.
1: 네네네. 북해도의 그 가을 풍경은 어떻습니까?
0: 가을 풍경이 참 좋죠. 이 정오기
1: 예.
0: 만추라 그러죠. 그래서
1: 예,
0: 아주 만추의 그걸 느낄 수 있고
1: 네네네.
0: 시를 쓰는 사람은 시가 생각이 나는 아주 그 아름다운 그 경치인데
1: 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0: 영화 많은 영화 찍었던 거
1: 러브레터라는
0: 그렇죠. 러브레터라든지
1: 겨울 설경을 배경으로
0: 그렇죠.
1: 예,
0: 이 설경을 배경으로 한 건데
1: 예.
0: 저희가 이제 동경을 가면은
1: 예, 예.
0: 동경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저기 오사카로 갑니다. 이게 동경 구경하고 오사카로 가서 오사카에 가면 또 이 먹거리가 좋잖아요. 동경은 이제 빌딩 숲과 더불어
1: 네.
0: 현대적인.
1: 네.
0: 또 오사카는 또 맛의 고장 아닙니까? 그렇죠?
1: 네.
0: 예, 그 일본 말로 벤또라 그러죠? 도시락에. 그
1: 도시락도
0: 아니면 일본
1: 스시라든지
0: 아주 라면도 좋고요.
1: 네,
0: 뭐

0: 먹거리가 많죠. 그쵸,
1: 그래서 그쵸. 일본에 가면 이게 먹거리가 많은 이쪽에 그 오사카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뭐냐 신간센을 탑니다. 신간센을 두 번을 타는데 네. 이 신간센 기차 타고 가서 네. 기차 타면서 일본의 풍경을 보는 것도 참 좋죠.
0: 그것도 좋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거기에 이제 교토하고 구경하고 네. 이제 거기가 말씀하는 사실 온천지가 많이 있습니다.
0: 네.
1: 저희가 이제 가는 호텔들이 온천 호텔들을 많이 잡아놨어요. 그 온천 호텔에서 아예 나는 온천 안 할래 하시는 분들도 다 온천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옷 벗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요. 가시면 네. 저절로 옷을 벗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동경에서부터 하코네 가지고 해서 저쪽에 오사카 가지고 하는데 하코네란 말 아시죠? 하코네란 말 상자잖아. 상자.
0: 상자.
1: 아, 상자란 말인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작가 그 이어령 씨라고 아시죠?
0: 네, 이어령 교수님, 예, 박사님, 이어령 박사님,
1: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입니다.
0: 그쵸.
1: 그 양반의 그 책을 보면 그 교수님의 책을 보면은 네. 그 축소 지향인의 일본이라는 책이 있죠.
0: 네, 그거는 못 읽어봤어요.
1: 못 읽어봤어요. 네.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책을 한번 접했어요.
0: 어떤
1: 접했는데
0: 책이에요?
1: 일본이라는 나라 그 책을 읽으면서. 네.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 조그만 걸 좋아하잖아요.
0: 네,
1: 축소 지향이네 일본이.
0: 예, 예, 예.
1: 그래서 일본의 그 문화를 보면은 일본의 그 문화가 이 부채 있잖아요. 부채 이렇게 부채. 펼치면 그냥 탁 보이고 네, 네. 접으면 이런 접는 문화예요.
0: 아하.
1: 그래서 조그만 걸 주로 이제
0: 그쵸.
1: 좋아하시고.
0: 네, 집도 조금 조그만하고.
1: 그렇죠. 조금만 저희. 그래서 이제 도심을 봤다가 벗어나면 100년 된 주택이 보이고. 그렇죠? 일본의 그 주택들 보이는. 그래서 이 오사카와 더불어 또 이제 저희가 교토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 저쪽에 이제 후쿠오카 가면 후쿠오카의 온천지대입니다.
0: 네.
1: 그게 호텔 자체가 온천지대인데 재미라는 거는 호텔 안에 맥주를 그냥 공짜로 줘요. 온천하면서. 너무 맛있죠.
0: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1: 다 그냥 온천을 프리로 주는 거예요. 포함된 게 아니고 그냥 프리를 주는 거죠.
0: 네.
1: 그냥 뭐 포함됐다고 말씀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저쪽에 후쿠오카로 넘어갑니다.
0: 후쿠오카.
1: 네. 네. 네. 후쿠오카로 넘어가는데 후쿠오카 가면은 저쪽에 후쿠오카에서 온천 그 지옥 온천 구가고 저쪽에 이제 저희가 삿포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0: 네. 삿포로도 안 가볼 수 없죠.
1: 그 북해도 이제 삿포로. 네. 여기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데 아니에요?
0: 네.
1: 네 동계올림픽이 열든 그쪽에 지금 얘기한 눈이 많은 그쪽 지역인데 그쪽 지역 온천지대고 있고. 그러니까 삿포로 하면 또 뭐가 생각나죠? 맥주 아니에요?
0: 네, 삿포로 맥주.
1: 맥주 이렇게 별이 그려져 있는 맥주 생각나죠?
0: 예, 예, 예.
1: 이 맥주가 어떻게 생각나냐면 일본이요. 그 청년을 갔다가 독일을 하면은 맥주가 최고 아니에요.
0: 네.
1: 독일로 보내요. 맥주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0: 어허.
1: 그래서 독일에 가서 맥주 기술을 배워와서 여기 삿포로 와서 맥주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0: 그렇군요.
1: 네, 이렇게 삿포로 맥주가 물이 네.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0: 네, 네, 네. 네.
1: 모든 또 물가가 또 일본에서도 제일 비싼 게 북해도예요. 그래서 이 북해도 가서 그 온천지와 더불어 지금 말씀한 여러 자연의 풍광이 아름답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0: 네.
1: 거기는 이제 벌써 10월 말이면 벌써 그냥 지금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0: 10월 말에 눈이
1: 10월 말 10월 초는 벌써 눈의 마을이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0: 전 겨울에 가보고 싶어요.
1: 겨울이 참 좋죠. 네. 근데 우린 봄에 가을에 가니까
0: 그쵸, 가을이
1: 겨울에도 저희가 이제 코스가 있어요. 뭐 만약에 그 가을에 못 가시는 분은 겨울에 신청해서 가도
0: 그쵸,
1: 돼요.
0: 그쵸,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을에 그 경치를 지킬 수 있는 삿포로 구경하고 오는 코스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0: 그쵸. 사실 일본에서 우리나라까지는 너무 가까우니까
1: 그렇죠.
0: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일본 여행을 즐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그럼요. 제일 가면은
0: 가까우니까 일본, 네. 다녀오기 너무
1: 좋다고. 지난 봄에도 가도 뭐
0: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1: 반 정도는 우리 한국 분들이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요금 아니겠어요?
0: 그렇죠.
1: 듣는 분들이
0: 네.
1: 도대체 요금이 얼마야?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죠?
0: 그것도
1: 않죠?
0: 진짜 궁금합니다.
1: 네. 날짜도 중요하지만
0: 예, 예, 예, 예.
1: 요금이 중요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국 관광은 1,699불이고요. 모국 관광.
0: 네.
1: 베트남 관광은 699불이고요.
0: 어우, 굉장히
1: 싸죠. 싸네요. 여기 뭐 미소보다 더 쌉니다. 그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3개국을 할 땐 네. 1999불이고요.
0: 오, 좋습니다.
1: 네, 그다음에 이제 네. 일본을 했을 때 일본 5박 6일만 했을 때는 1999불. 또 그다음에 후쿠오카 저 홋케이도 했을 때 거의 1799불 해가지고
0: 가격을 너무 잘해 주시는데요.
1: 네?
0: 가격을 진짜 잘해 주시는데요.
1: 그럼요, 이 가격을 네. 상당히 잘해 주시는데.
0: 예예예. 예, 예.
1: 상당히 뭐 우리가 그냥 스페셜로 모집을 하니까. 그래서
0: 네.
1: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또 모시고 지난 봄 가을이어서 올해가 벌써 두 번째인데.
0: 네.
1: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가려고 하시는 분 계시고 또 이왕 한국에 간 김에 난 모국 관광을 많이 해봐가지고 난 베트남 갈래, 일본 갈래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0: 아하.
1: 네. 그래서 비행기
0: 본인의 평은, 취향에 따라서 이제 맞춤별로 이렇게 코스를 정해주시는
1: 거예요. 맞춤별로 선택할 수 있는
0: 선택할
1: 거죠.
0: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예. 많으니까.
1: 그분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 패키지 투어의
0: 아.
1: 날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그런 네. 말씀이셨군요.
1: 네.
0: 자, 모국 관광은 10월 15일 날 출발합니다. 5박 6일 코스고요. 그리고 베트남 관광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10월 29일부터 떠나볼 수 있는 여행은 일본 관광입니다.
1: 예.
0: 자, 요거 미리미리 좀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럼요.
0: 날짜가 얼마 안 남았네요.
1: 그럼요. 이제 예. 요거는 항공이 별도입니다.
0: 아, 예.
1: 네.
0: 예.
1: 항공은 별도니까
0: 별도고요.
1: 항공은 지금 가격을 세일해서
0: 네.
1: 가격이 좀 낮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항공은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0: 네.
1: 한국에 가셔서 한국에 호텔 하나 잡으시면요.
0: 네.
1: 호텔이 아마도 200불 이하짜리가 없어요. 요즘에 서울에는. 그 돈 가지고 네. 이렇게 관광하시는 게 훨씬 더 호텔을 저렴하게
0: 맞아요.
1: 할 수가 있고요.
0: 맞아요.
1: 본인이 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비용이 이중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저희
0: 그렇네요.
1: 이 패키지 투어를 이용해서
0: 예, 예, 예.
1: 간 김에 며칠 배서 이 며칠은 여기 갔다 오고 며칠
0: 네,
1: 며칠
0: 네,
1: 갔다 오고 여기 며칠은 한국에서 친척 만나고 이렇게 스케줄을 만들어서
0: 예, 예, 예.
1: 진행하면 참 좋죠.
0: 그렇죠. 모국 관광 계획 있으신 분들 여기에 플러스 여행까지 하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0: 예, 아주 관광이 준비한 패키지 투어.
1: 네.
0: 이건 너무너무 상품이 좋습니다.
1: 네.
0: 자, 방송을 통해 미리 떠나보는 힐링 여행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자, 오늘 이 시간은 아주 관광의 우리 전무 이사님께서 스티브 조 전무 이사님께서 즐거운 여행 이야기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예약을 서두르시 바랍니다.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주관광 전화번호 213-388-4000번입니다. 213-388-4000번으로 지금 바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us아주투어.com
1: 있고요. 예.
0: 예, 여기로 방문하시면 네. 많은 여행 상품들 둘러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왕 나온 김에 제가 하나만 딱
0: 예, 예,
1: 더
0: 예.
1: 말씀드리면은
0: 네.
1: 저희가 10월 13일 날 떠나는
0: 네.
1: 동유럽 미 스페셜로 떠납니다.
0: 아, 10월 13일
1: 10월 13일 날 떠나는데 요금은 네. 3,699불에
0: 아하.
1: 이게 13일 12박 13일입니다.
0: 네, 네, 네.
1: 이게 그래서 동유럽에 8개국을 갔다 오는 코스가 있으니까
0: 아하.
1: 요것도 시간 되시는 분은
0: 네.
1: 유럽 속에서도 동유럽이 진짜거든요.
0: 그렇군요.
1: 난 서유럽 갔다 북유럽 갔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0: 네네네.
1: 이 유럽의 그다지 옛날 역사가 그대로 잔재하고 있는 이 동유럽을 한번
0: 네.
1: 또 10월 중순에 가니까 요거
0: 네.
1: 한번 다녀오시면 좋으리라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서유럽 다녀오시는 분들 이 동유럽이 진짜라고 하니까 10월 13일 출발 예정입니다. 동유럽 관광 12박 13일 코스 요것도 좀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화번호 아주 좋은 아주 투어 213-388-4000번입니다. 213-388-4000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1: 네, 지금
0: 네.
1: 보니까 지난 일요일 날 비가 많이 왔더죠.
0: 네.
1: 지금 오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0: 너무 더워요, 진짜.
1: 그래서 그냥 따끔따끔한 게
0: 네.
1: 마치 그 사막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건강들 다 조심하시고요.
0: 네.
1: 예, 또 이렇게 또 마음 먹었을 때 여행이라는 건 마음 먹었을 때 떠나는 게 좋습니다.
0: 네.
1: 어떤 분은 내년에 하는데 내년은 계약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 먹었을 때 또
0: 네.
1: 자기가 어디 가고 싶은 버킷리스트의 그 여행지를
0: 네.
1: 선택해서 여행을 계획하시면요. 건강에 사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좋은 아주 투어의 스티브 조 전무 이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매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우리 비니 씨와 함께하는 그땐 그랬지. 커밍 나타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0: 예. 오늘 그 제가 방송 오프닝에서 한 얘기가
1: 네.
0: 보통 이제 연휴가 지나면 화요일이 시작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사실 뭐 우리 달력에는 월요일 같은 느낌인데 화요일 날 시작이다 보니까
1: 네네.
0: 몸이 무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화요일 날 시작하다 보니까 하루는 보너스로 얻은 것 같아요.
1: 몸이 왜 무겁죠?
0: 네, 그래서 뭐 네. 이렇게 저울질은 되는 것 같아요. 네.
1: 이렇게 월요일 날 하루 쉬고 한 주가 네. 시작되면은 한 주가 굉장히 빨라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쉬는 게 금요일 날 쉬는 게 좋으세요? 월요일 날 쉬는 게 좋으세요?
0: 전 뭐 아무 때나 관계없이 쉬는 건 다 좋아요.
1: 무조건 쉬면 되나요?
0: 네, 크게 뭐 저는 이렇게 성격상 네.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 아. 그냥 바람에 실려가려고
1: 아,
0: 하는 편이에요.
1: 맞아요. 조금 그러니까 그러신
0: 뭐
1: 것 같아요.
0: 사람이 만나면 음식 뭐 먹을래? 그러면 그냥 나는 그냥 따라서 먹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네요.
1: 성격이 좀 둥글둥글 하신가 봐요.
0: 그거보다 네. 뭘 먹느냐보다 누구하고 먹느냐가 좀 더 저는 그 제가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먹으면 뭘 먹어도 맛있고
1: 식사는 그렇죠. 무조건 마음이
0: 조금
1: 편하고
0: 조금 편치 않으면
1: 맞아요.
0: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좀 덜 맛있는
1: 맞아요. 맞아요. 저는 네. 금요일날 쉴래 월요일날 쉴래 그러면 저는 월요일날 쉴래요.
0: 아 월요일날 쉰다고?
1: 네.
0: 왜냐하면 금요일은 가든 길이니까 하루 더 하면 되는데 네. 월요일날은 다 걸리니까 그런 것
1: 어차피
0: 같아요.
1: 월요일날 쉬어도 화요일날 또 출근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0: 그렇지.
1: 느낌이 좀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학교 다닐 때도 일요일 저녁 8시가 제일 싫었어요.
0: 밥 먹을 때가 제일 싫죠.
1: 그냥 그거 이제 저녁 8시 지나면 이제 일찍 자야 되잖아요. 어쨌든 아이들은. 그럼 자고 나면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 저녁 8시가 그냥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0: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오늘 첫 네. 곡으로 고장난 벽시계를 틀었어요. 시계가 좀 고장나서 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1: 네,
0: 것 같아요.
1: 그래도 이번 주는 좀 빨리 지나갈 것 같고 연휴에 방송하셨고
0: 그러니까 저야 뭐 변함없이 어떻게 연휴를
1: 저는,
0: 보내셨어요?
1: 토요일 날은 놀러 다니고 막 여기 쇼핑몰도 가고
0: 잘했어,
1: 막 네
0: 잘했어.
1: 맛있는 음식점 가서 밥 먹고 일요일 날은 오디세이를 드디어 봤어요.
0: 오디세이 자 감상평.
1: 그게 좀 죄송한데 제가 기대를 엄청 하고 갔거든요. 근데 처음에 좀 잤어요. 이게 영화관이 불이 확 꺼지면서 의자가 너무 푹신하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막 어떤 몰입감 있게 막 이런 게 없이 뭐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조금 잤는데. 자다가 이제 그 포세이돈의 아들이 나올 때, 예, 그 갑자기 외눈박이 커다란 거인이 나오고 그때부터 잠이 홀딱 깨가지고요. 세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정말 재밌게 봤어요.
0: 그랬구나.
1: 네. 그리고 진짜 너무 영화가 진짜 스케일도 크고 제가 봤더니 그게 CG가 아니었대요. 그 영화 속에 진짜 거인이 나오거든요.
0: 그걸 실제로 다 촬영을 제작했다고.
1: 2m가 넘는 그 거구들의 배우를 했는데 감독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배우들을 좀 키가 작은 배우들을 키가 작은 여배우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이게 정말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렇게 하게끔 감독님 대단하 하시더라고요.
0: 그랬군요.
1: 네, 그리고 뭐 아이맥스 전 아이맥스는 아니고 그냥 보기는 네네. 했는데 중간 중간에 이제 조금 막 잔인한 장면도 나오고 뭐 사람이 갑자기 이제 막 돼지로 변하고 이제 이런 것도
0: 그러니까.
1: 나오는데 제 옆에 외국 분이 앉으셨는데 저 그분 팔 잡을 뻔했어요. 갑자기 너무 무섭더라고요.
0: 그랬구나.
1: 네, 네. 근데 저는 여기 이제 그 마당모래 있는 리젠스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자막이 나와서 아주 좋았어요. 한글 자막이 없으면
0: 한글 자막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1: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영화 발음도 우리는 뭐 포세이돈의 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발음도 틀리고. 아테네도 틀리고 제우스는 겨우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막이 없으면 영화가 좀 몰입이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어르신들도 많이 오셔서 보시고 네 오디세이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아직 상영 중이니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무슨 말이냐고요?
0: 아니 지금 발음 얘기하다가
1: 네.
0: 갑자기 딴 나라로 내가 가서
1: 왜요?
0: 이제 미국에 오래 살다가
1: 네.
0: 한국을 가잖아요.
1: 네.
0: 그러면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1: 기본적으로 우리가
0: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 쓰는 단어
1: 맞아요.
0: 가장 쉬운 게 운전하고 차 타고 갈 때
1: 네.
0: 아저씨 좌회전합시다는 여기서는 절대 안 그러잖아. 영어를 못해도
1: 네.
0: 랩턴 합시다.
1: 네.
0: 응?
1: 라이턴.
0: 네, 라이턴.
1: 네, 네.
0: 합시다.
1: 네.
0: 그런 단어 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들이 많잖아요.
1: 저는 트렁크라 그랬다가 제 친구들한테 진짜 벽돌을 그러니까, 맞을 뻔했잖아요.
0: 그러니까 은행 간다고 안 그러잖아. 뱅크 간다고. 입금한다고 누가 그래. 디파짓 한다고 그러죠.
1: 그러니까 일상 용어 그냥 우리가 늘 쓰는 용어들을 그렇게 하면 이제
0: 그리고 또 뭐 제일 가까운 거 식당 가서 투고 박스.
1: 아 근데 한국에 요새 계시는 분들이 더 영어 잘하세요. 고급 단어 쓰시고 아니, 영어 단어도.
0: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로 많이 사람들이 노려보더라고요.
1: 아우 아우 막 그래요.
0: 특히 택시를 타고 네네네. 그것도 또 뒤에 앉아가지고 아저씨 저기서 레프트 나세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끔 보는 거 있잖아요.
1: 아 이게 백미러로.
0: 이건 뭐야.
1: 당신 어디서 왔어? 그리고 외국물 좀 먹었나?
0: 이제 끝나고 내리다가 나도 아저씨 땡큐 그러고 내리니까
1: 아 땡큐는 좀 느끼했다.
0: 야 이 아이 새끼 네. 모이가 완전히 그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그 그러니까 외국에 살았다는 그 몸에 젖은 습성이 네네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이질감을 느끼게 하고
1: 티가 나요. 네. 아유, 어쩔 수 없이 티는 나더라고요.
0: 그런 것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1: 네, 해서 영화 좀 봤고 와. 네 어저께는 이제 저희 손녀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손녀랑 하루 종일 놀아주고 그러다가 그 연휴 다 가더라고요.
0: 그랬구나. 네. 우리 성주님께서 로빈 씨 그 옆에 분 팔을 잡았어야죠. 그러네.
1: 무서웠어요 갑자기. 예. 영화가 잔잔하게 이렇게 가다가도 갑자기 이제 막 괴물들이 확 나오고 아주 이제 몰입감이 진짜 최고였습니다.
0: 그렇구나. 네. 자 우리 SK 사장님 오래간만이십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음악 듣고 있고 자 오늘은 어떤 네.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1: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러면 오히려 좀 시원해질 줄 알았거든요.
0: 아 전혀 안 그래요.
1: 아니 습도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0: 아니 완전히 오늘은 거의 완벽하게 한국을 떠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그리고 날씨도 이렇게 껌껌하고 굉장히 습하고 조금 불쾌하게 더워요. 네. 네. 좀 비 오고 이러면 약간 좀 청량하게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비가 오니까 일요일날 비 왔잖아요.
0: 아 근데 뭐 내일 기온이 뭐 95도 뭐 간다고
1: 한국의 장마철처럼
0: 예, 딱 그런 것 같아요.
1: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땐 그랬지는 여러분들 장마.
0: 아, 정말 장마.
1: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추억 있잖아요.
0: 매년 겪는 그건 뭐
1: 맞아요.
0: 그 행사 같은 거예요. 네. 장마라는.
1: 그래서 우리 그 주위에 또 누가 지인들이 이제 뭐 8월이나 7월이나 뭐 그때쯤 이제 한국 가신다 그러면 아 그때 장마야? 아 장마 지났어? 아 다행이네. 뭐 이렇게 하고 아 그때 장마철인데 어쩌려고 그래. 뭐 그러기도 하고 그 장마 때는 진짜 장마가 그래도 한 보름 정도 가죠.
0: 뭐 일주일에서 보름 가죠.
1: 네. 굉장히 막 습하고 덥고 막 비 진짜 많이 오고 아 그리고 초반에 우리 그 노래 틀었잖아요. 동요 틀었잖아요. 이슬비 내리는
0: 이름 아침에
1: 근데 제가 왜 저는 빨간 우산 파란 우산인 줄 알았을까요? 듣다 보니까 검정 우산이네요.
0: 검정 우산이에요. 우리는 그냥 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1: 왜 파란색으로 연관이 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찢어지는 우산 네. 그렇게 뭐 길 가다가 갑자기 비 오고 폭우 오고 이러면은 비닐 우산 써야죠.
0: 그럼요.
1: 파란색 네.
0: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우산 얘기하기 전에 우리 순철님이 노래방이 없던 시절
1: 네.
0: 옛날 주점은 간판이 빨간 천으로 왕대포 막걸리 탁주 뭐 이렇게 빨간 천으로 입구에 매달아 놓고
1: 네네.
0: 안에 들어가면 함석으로 짜여진 둥근 자리에 이렇게 동그란 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1: 알죠,
0: 테이블
1: 알죠. 네.
0: 찌그러진 주전자에 담은 막걸리. 한 잔 나눠 마시며 숟가락 전자락 잔단에 합창을 하며 하루의 노고를 그때는 그 젓가락 장단이라고 그래서
1: 맞아요. 네.
0: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 거 있었어요.
1: 네, 맞아요. 그것도 장단이 잘 맞춰지죠. 그것도
0: 뭐 그냥 이렇게
1: 이렇게 식탁도 치고 이렇게 주전자도 치고 주전자 그래서 찌그러진 거예요.
0: 예,
1: 젓가락으로
0: 그럼요.
1: 쳐대가지고
0: 그래갖고 그 탤런트 그러니까 탤런트 겸 우리 김성환 씨라고.
1: 알아요. 그 성대모사 잘하시는 분.
0: 성대모사 잘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손을 이걸로 평생 밥벌이를.
1: 네.
0: 예?
1: 네. 네.
0: 그분이 그분도 호남이세요.
1: 아.
0: 그분이 야간 업소를 가시면.
1: 네.
0: 마음이 약해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1: 마음이 약해서
0: 잡질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1: 짜라짜짜짜.
0: 그거를 손가락을 치면서. 네. 전라도 사투리를 불러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고 매미 약한 게 접덜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혼자 남은 게 쓸쓸헙디다. 내 매미 허전헙디다.
1: 오늘 충청도 아 전라도 일찍 나오네요.
0: 네. 네.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나고 네. 그랬더나요. 자 그래서 네. 우산 얘기 나오니까 그래도 네. 가장 기억나는 건 이렇게 비닐우산 파란
1: 그러니까요.
0: 거 있죠.
1: 그러니까요. 네.
0: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
1: 그렇죠. 그래서 간신히 비만
0: 바람이
1: 피하는
0: 바람이 불면
1: 날아가죠.
0: 훌꺼덕 뒤집어지고 네. 날아가고 네. 그래요.
1: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일기예보에 미리 이제 비가 온다고 하면은 미리 뭐 우비나 그렇지. 뭐 우산 챙겨갖고 가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비닐우산 사서 써야죠. 어떡해요.
0: 그래서 그 네. 비가 갑자기 오게 되면 그 우비를 입은 그 아주 어린 친구들이
1: 네.
0: 우산을 옆에 끼고 네. 우산 팔러 다니던 그런
1: 네.
0: 추억들이
1: 네. 노란색 우산 우비 입고 네. 장화 신고 그리고 그렇게 장마 때 버스 타면 진짜 너무 싫잖아요. 네. 너무 막 안 그래도 꿉꿉한데 더 습기 차고 꼭 그리고 우산 놓고 내리는 거 아시죠?
0: 아, 그냥 뭐 국룰이에요,
1: 국룰.
0: 네.
1: 맞아요. 네,
0: 그런 것 같아요.
1: 뭐 식당 가서 놓고 와도 그냥 이제 밖에 비 오는데 그거 왜 안 챙겨가는지 모르겠어요.
0: 우리 그 여자니까 우리 비니 씨는 학생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 네. 아 그러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때
1: 네.
0: 비 오고 그러면 장화 신고 우비 입고 그랬었나요?
1: 그렇죠. 근데 우비 저는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우비를 입어도 그냥 왠지 다 비를 맞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우산 쓰는 걸 좋아했는데 장화는 신었죠.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 네, 장화 신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
0: 저는 생각보다 비가 오면 굉장히 맞는 편이었어요. 일부러.
1: 어릴 때도요?
0: 네, 홀딱 젖을 정도로
1: 네.
0: 중학교 때도 그랬고
1: 네.
0: 그 비 맞으면 묘하게 기분
1: 있어요.
0: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비를 이렇게 맞으면서 영화 촬영하는 것처럼 하늘도 쳐다보고 어? 그러면 이제 눈으로 막 이렇게 물이 튀고
1: 네.
0: 그런 걸 굉장히 그래가지고 완전히 쫄딱 젖는 거죠.
1: 비 맞으면은 머리에 이 생긴다 그랬어요.
0: 아 그래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1: 네.
0: 저는 비가 오면 굉장히 비를 맞고 돌아다니고
1: 겉멋이 많으셨던 거 아니에요?
0: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장마철이 되면
1: 네.
0: 이렇게 있다가 집에 있다 나가면 또 동네 친구 중에 비를 좋아하는 친구가 한둘은 있었어요.
1: 아
0: 그래서 모여가지고
1: 끼리끼리
0: 쫙 그냥 뭐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걸어가면서
1: 몇 학년 때요? 몇 살 때요?
0: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1: 초등학생
0: 때
1: 초등학생짜리가 뭘 한다고
0: 그러니까 그리고
1: 네.
0: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배수가 안 돼서 보이잖아요.
1: 첨방첨방
0: 그런 데를 일부러 이렇게 걸어 들어가서 철렁철렁 들어가고
1: 그거는 좀 귀엽네요.
0: 그랬던 네. 기억이 나요.
1: 하여튼 그래서 장마가 진짜 힘들죠 좀.
0: 근데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1: 네.
0: 한국을 가니까 장마 때 가니까 정말
1: 너무 싫어요.
0: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1: 맞아요.
0: 숨을
1: 훅훅거려가지고 네,
0: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래도 밤 되면 조금 시원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어쨌든 이 LA 날씨가 점점 조금 습해지고 좀
0: LA가 이렇게 습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1: 그리고 이렇게 여름에 비 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인데
0: 거의 뭐 겨울에 많이 오고
1: 겨울에 그러니까 우기철에만 오기는 하는데
0: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12-13년 전쯤에 LA에 하늘이 구멍 날 정도로 비가 한 1-2주 계속 왔던 적이 한번 있어요.
1: 그거
0: 정말 하늘에 구멍이
1: 네.
0: 날 정도로.
1: 한 4년 전쯤 그때도 비 많이 왔죠.
0: 그러니까
1: 네.
0: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그 카오시 하시는 분들은 비가 오면 굉장히 좀
1: 끌어지잖아요.
0: 슬프죠.
1: 네. 그러니까
0: 무조건 문을 네. 닫게 되죠.
1: 네.
0: 덕분에 쉬긴 하는데 사실 그 한국에도 그 홍수라는 것이
1: 네.
0: 많이
1: 네.
0: 나긴 나잖아요.
1: 네.
0: 근데 좀 스케일이 다른지 지금 뭐 여긴 괜찮지만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가끔 방송한 뉴스를 보면 하와이 쪽에가 거의 무너질 정도로 막 비가 오고 중부 쪽에는 떠내려갈 정도로 비가 오고 그러는데
1: 네.
0: 그래도 저희는 뭐 그런 거는 뭐 그래도
1: 너무
0: 겪지
1: 신기한
0: 않고
1: 게 이렇게 비가 좀 이렇게 고이고 막 웅덩이처럼 뭐 그러고 있어도 그 다음 날 되면은 또 물이 싹 잘
0: 그러니까
1: 빠져 있잖아요.
0: 배수가 잘 되는
1: 네.
0: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한국에도 특히나 그 강원도 쪽인데 저희 그 할머니의 고향이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인데
1: 네.
0: 거기도 그 댐이 있는데 그 홍수가 나고 비가 오면은 이제 못 들어가요.
1: 그치.
0: 길이 막 위험하고 그래서
1: 네.
0: 다리가 차고 그래서
1: 네.
0: 그렇게 못 갔던 기억도 나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함께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 특히 서울 말고 지방 쪽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홍수라는 거에
1: 그쵸.
0: 굉장히 좀
1: 네.
0: 많이 피해도 입으시고 특히 그 시골 가면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 물에 잠겨가고 그냥 사실 가을에 추수해야 되는데 네. 망치고 이랬던 추억들이
1: 이렇게
0: 나는
1: 장마가
0: 것 같아요.
1: 끝나고 이제 그러면 거의 추수철이 조금 됐던 거죠.
0: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좋은 그나마 나은 게 장마가 끝나면 그래도 바로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마 끝자락에 딱 끝나고 휴가를 가니까
1: 네.
0: 그 뭐 그나마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그 1년에 한 번은 겨울 휴가보다 여름 휴가가 훨씬
1: 더 많이 가죠.
0: 많이 즐기는 것
1: 네,
0: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비에 대한 얘기는 생각보다 물론 겨울엔 눈이 오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항상 여름만 되면 거기다 이제 태풍이 또 몰려오니까 그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
1: 태풍 그 이름도 항상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태풍이 또 여자 이름이더라고요.
1: 그렇게 아, 그 봤는데 잊어버렸어요. 무슨
0: 저도 잊어버렸는데
1: 예, 뭐, 뜻이 있던데요.
0: 뭐 잘은 모르겠는데
1: 네.
0: 산불 같은 경우는
1: 네.
0: 뭐 먼저 발견한 사람 이름을 뭐
1: 아~
0: 진다는 그래서 무슨 파이어 것도 있고 뭔가 그런 유래가 있을 거예요.
1: 맞아요. 태풍 그 여자 이름
0: 자세히는 네네네. 모르겠지만
1: 그런 유래가 있긴 그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된 뭐 그런 계기라든가 네.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0: 이렇게 해요.
1: 네.
0: 자 근데 잠깐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이제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
1: 네.
0: 보면
1: 네.
0: 고등학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중학교는 국민학교에서 바로 졸업하자마자 남자들 같은 경우에 문화적인 충격이 가장 오는 게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1: 네.
0: 머리를 좀 뭐 우리 말로는 빡빡 깎는다고
1: 깎아머리.
0: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빡빡 깎는 머리가 있고
1: 네.
0: 이부가리가 있고 삼부가리가 있어. 이부가리가 뭐냐면 그 이렇게
1: 네.
0: 바리깡이라고
1: 네,
0: 해요.
1: 네, 네.
0: 거기에 이제 카터를 이부로 하면 앞에 조금 남기는 거고 그러니까
1: 네.
0: 스포츠 머리라고 그러죠.
1: 네.
0: 앞에가 좀 남는 거. 또 어떤 학교들은 그냥 삭발을 해야 되고 중같이 그래야 되는 적도 있고
1: 왜 남학생들은 그렇게 머리를 빡빡 밀었을까요?
0: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게 일본 옛날 제식주의에서 전통으로 내려와서
1: 네.
0: 사실 저희가 그 겨울에는 동복으로 까만 옷을 입잖아요. 칼라
1: 네.
0: 놓고
1: 네.
0: 그랬던 게 아마 일본 제식주의에서 온 그런 문화라고 그래서
1: 네.
0: 저 때만 해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한 달만 지나면 머리를 기르게 해요.
1: 이제 졸업하니까. 네, 네.
0: 그래서 그게 네. 무슨 큰 끝발인 줄 알았고.
1: 그 대단한 끝발.
0: 대단했던 거고.
1: 진짜 머리 길러도 되는데.
0: 네. 그래서 그런 걸 알았지만 그 머리 깎는 것이 그러니까 군대 가는 거 하고 중학교 가는 거 하고
1: 네.
0: 고등학교 가는 거 하고.
1: 네. 그런 군대 갈 때도 왜 이렇게 머리를 빡빡 밀게 하죠?
0: 아마 훈련하는데 지장이 돼서 그럴 거예요.
1: 그러면 군대 가 있는 동안 머리가 자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은 군대에서 그냥 머리 또 깎아요?
0: 군대에서 이발소에서
1: 네.
0: 군대에서도 기계로 이제 깎는 거죠.
1: 네.
0: 바리깡이란 기계로. 근데 요새는 뭐 이렇게 전기로 돼서 이렇게 막
1: 그러면 이제,
0: 나오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네. 착착착하는 바리깡이라는 기계로
1: 네. 그러면 이제 좀 있다가 머리가 좀 자랐어요.
0: 네네.
1: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이발소를 가는 거예요?
0: 잘라야 돼요. 아니면 학교에서
1: 네.
0: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밀어요. 한쪽만 흉하게.
1: 진짜 나빠.
0: 혹시 머리 얘기 나왔으니까 장발단속 시대 기억 못하시죠?
1: 장발단속이라니요? 저는 두발 자유로워 시대예요.
0: 저 어렸을 때는
1: 네.
0: 제가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은 장발 단속이 있었어요.
1: 네.
0: 그러다가
1: 통금 있고 그럴 때 아니에요?
0: 제가 통금도 네. 물론 있었고
1: 네.
0: 제가 졸업하고 나서도 장발 단속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요. 귀를 덮으면 안 돼요.
1: 네.
0: 머리가
1: 이렇게 넘기면 되잖아요.
0: 그래서 네. 넘기는 게 아니라 귀만 파는 거야. 좀 길더라도
1: 네네.
0: 그 여자들 미니스커트 무릎에서 뭐 얼마
1: 몇
0: 이상
1: 센치. 네. 네.
0: 그래서 장발을 걸려가면
1: 네.
0: 그 긴 머리를 가운데를 고속도로를 내요.
1: 진짜 야비하다.
0: 그러니까
1: 네.
0: 그러니까 아예 장발에 걸리면 빡빡 깎으란 얘기야. 젊은이들한테는 그게 가장 좀 곤욕스럽고 힘든 그런 시절이었던
1: 수치스럽고.
0: 거로.
1: 아니 근데 나라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머리 기르지 말지.
0: 그러니까 뭐 길지 말라면 길지 말아야죠.
1: 네.
0: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1: 네.
0: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모든 게 그 퇴폐풍조라고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미니스커트는 그 원조가 이제 윤복희 씨가
1: 네.
0: 제가 초등학교 때
1: 네.
0: 저희 집을 미국에서 있다가 귀국하면서 처음으로 저희 집을 와요. 전 깜짝 놀랐어요.
1: 네.
0: 그 당시에 미니스커트에
1: 네.
0: 팍스라는 링크코트 있어요.
1: 네,
0: 그
1: 네.
0: 여자들이 입는 거.
1: 네.
0: 팍스 모자까지 쓰고
1: 네.
0: 초미니를 입고 오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야, 사람이 저런 수도 있구나. 에. 그게 바로 윤복희 씨였더라고요.
1: 우리 장마 얘기하다가 왜 미니스커트까지 갔죠?
0: 뭐 꼬불꼬불 돌아돌아 우산 가다 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만담하는 거지.
1: 아니
0: 뭐.
1: 그러니까 왜 그래 여기까지 왔나 지금 생각해 보느라고요. 무슨 얘기하다가 왔죠?
0: 우산 얘기하다가 돌아돌아 왔는데 네. 옛날에 보면 네. 장소팔과 고춘자라는 사람이
1: 만담?
0: 있었어요. 만담.
1: 네.
0: 우리도 만담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주제만 정해놨지 네. 뭐든지 재밌는 거.
1: 주제 정해놓고 초반에만 자꾸 하는 척하고.
0: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니스커트를 아, 그렇게 유행해서 그 당시만 해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세종문화회관이라고 네. 콘서트홀이 네. 옛날에는 시민회관이란 그런 그 공연장이었었어요.
1: 네, 네, 네.
0: 거기서 옛날에는 콘서트란 말이 없고
1: 네.
0: 옛날에는 리사이틀이라고 그랬어요.
1: 네. 네.
0: 그래서 네. 그 윤복희 씨 리사이틀 하면서 네. 미니스커트를 입고
1: 네.
0: 하얀 부스를 신으면서 우리나라에 미니스커트를 퍼뜨렸죠.
1: 아 그냥 너무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웃겨가지고.
0: 뭐 이렇게 웃겼어요 오늘은.
1: 아 진짜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군대 얘기하고.
0: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1: 두발 자유라 얘기하고.
0: 만담 얘기하고 아, 하다 보면
1: 재밌어요.
0: 아니 왜냐하면 이제. 어떤 주제를 갖고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1: 네.
0: 뭐 하나 얘기 나면 거기에 연관해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생각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1: 아이고 진짜 재밌네요.
0: 그랬던
1: 네 어디로 갈까요 이제?
0: 어쨌든 뭐 비혼 얘기를
1: 다시 주제로 억지로 이제 네
0: 그래도
1: 보기는 합니다.
0: 근데 미국에서는 네. 사실 비도 많이 오진 않지만. 그래도 자동차에 항상 우산 정도는 하나 구비해서 다니니까.
1: 그쵸? 네.
0: 그리고
1: 차에
0: 사실
1: 넣어놓죠.
0: 미국은 걸어 다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1: 그리고 이제 차 타고 가도 그 지하로만 다니는 거죠.
0: 그리고 뭐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1: 네, 맞아요.
0: 사실 비를 특별히 맞을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비 소식을 우리 LA 주민분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가 온다면, 네, 비 온다고 그러면 약간 설레고 조금 기다리고, 그리고 그 비 온 뒤에 그 비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0: 아니, 그리고 비 온다면은 네. 항상 공기가 맑아요. 왜냐하면
1: 맞아요.
0: LA가 이 먼지가
1: 스모그가 있는데
0: 때문에.
1: 네, 그것도 딱 없고 진짜 그 대신 차는 조금 더러워지게 비가 왔어요.
0: 뭐 그러니까요.
1: 스팟이 얼룩덜룩하게.
0: 항상 얼룩하죠. 뭐.
1: 아주 그냥 깨끗하게 쫙 오면 좋았을 텐데.
0: 그래야 뭐 카워시도 좀 되고 인생의 조화가 비즈니스의 조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가.
1: 압류.
0: 상부상조. 이제 또 카워시 얘기를 갔습니다.
1: 그래서 이 고니빈이 유쾌한 라디오 진짜 네. 유쾌해요.
0: 네.
1: 주제 하나 딱 정해놓고 거기서만 막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얘기가 막히죠.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근데 우리 너무 전국 팔도를 도네요.
0: 이거는 참고로
1: 네.
0: 뭐 타방송 얘기는 안 하지만 모든 방송들이 이렇게 남녀가 진행하는 프로도 있고 코너도 많이 있어요.
1: 네, 그렇죠.
0: 근데
1: 네.
0: 딱 주제 하나 가지고 그것만
1: 파고들면
0: 네. 근데 그거보다
1: 자유로운 토크 우리 고니빈이가 유일한 것 같아요.
0: 저는 인앤아웃 햄버거를 제일 좋아하는데 인앤아웃이잖아 저희는.
1: 네.
0: 아니 뭔 얘기들을 못하겠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청취자분들도 훨씬 듣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0: 네,
1: 아니 그리고
0: 그러니까.
1: 기대하실 것 같아요. 얘네가 이제 어디로 또 튈까.
0: 그러니까 우리 통계님이 한국에서
1: 네.
0: 대구에서 두발 자유화가 되기 전에 두발 단속에 걸려서 백구로 밀고 그러니까 백구로 민다는 건
1: 빡빡
0: 빡 하얗게 빡빡하고 백구하고 달라요.
1: 이제 눈만 봐도 웃겨요.
0: 빡빡 미는 거는
1: 네.
0: 기계로 미는 거고
1: 네.
0: 백구는
1: 네.
0: 스님용 머리.
1: 아~
0: 반짝반짝하게 그
1: 근데
0: 머리를
1: 지금 통계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0: 네. 백구로 밀고 오니 반항하냐면서
1: 부모님한테 혼나.
0: 학교에 빡빡은 괜찮은데
1: 네네네.
0: 백구는 안 돼요.
1: 아, 그건 선생님 입장에서 진짜
0: 네, 그러니까
1: 제가 반항하나
0: 거죠.
1: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0: 백구는요
1: 네.
0: 면도날로 머리를 싹싹 밀어서 머리가 반짝반짝 스님들 머리를 보고 백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을 비하하는 건
1: 네네,
0: 아니에요.
1: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네, 묘사를
0: 그게
1: 하자면
0: 우리 통계님이
1: 네. 통계님 어쩌다가
0: 두 발 단속이 걸려서 시젯말로 뚜껑이 열려 있어서 백구로 밀고 왔다가 혼났다고.
1: 진짜 왜 그러셨어요, 진짜. 네,
0: 근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1: 네.
0: 우리가 이제 옛날 그 화가 난다 그러면 옛날에
1: 네.
0: 이제 너 화내냐가 아니고 너 꼬장 부리냐 이제 그런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1: 네, 네. 네,
0: 뚜껑이 열려서 꼬장 부리신 거니까 잘하셨습니다, 통계님.
1: 그리고 남자분들의 네. 그 유일한 반항, 나 지금 반항할 거야 이게 그렇죠. 그 머리를 빡빡 미는 거 그런 건가 봐요.
0: 근데 미국에 보면은 생각보다
1: 네.
0: 뭐 유전인자 때문에 머리가 조금 일찍 빠지시는 그 미국 사람들 보면
1: 아예 그냥 밀잖아요.
0: 백구가 많잖아요.
1: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죠.
0: 그러니까 빡빡은 머리가 남아 있는 거고 이렇게 네. 면도로 미니까
1: 네.
0: 오히려 더 뭐 보기가 낫지 굉장히 않나.
1: 굉장히 예. 자연스럽고 예. 나름 되게 잘 어울리시고
0: 나쁘지 않나 싶어요. 네. 특히 연예인들은 거기다 까만 안경 하나 쓰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1: 잠깐 상상해봤어요. 우리 고니님 빡빡 밀면.
0: 저도 뭐
1: 어떠실까?
0: 에, 글쎄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는 거꾸로
1: 네.
0: 머리를 한번 길러서 한번
1: 근데 장발에 어울리실 것 같아요.
0: 꽁지를 한번 해볼까.
1: 네. 약간 그렇게 꽁지머리 조금 하시는 것도
0: 네, 일종의 패션 버킷리스트 네. 중에 하나인데
1: 네, 네.
0: 꽁지머리에 귀걸이 하나 얹어볼까
1: 한번 해보시죠. 네. 네,
0: 가기 전에
1: 네.
0: 70이 되기 전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1: 올겨울에 뭐 지금부터 계속 기르시면은 네. 올겨울에 가죽 점퍼 좀 입으시고
0: 네네.
1: 네. 아, 웨스턴 부츠 좀 신으시고 네. 네
0: 그리고 저는 해보고 싶은 게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1: 네.
0: 멋지게 개량 한복을 하나
1: 엄마야.
0: 만들어서
1: 네.
0: 그걸 입고 할리우드를 한번 걸어볼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니 개량 한복 중에 좀 멋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1: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따로 오면은 굉장히 멋지잖아요. 계량 한복 네. 진짜 멋있죠.
0: 그러니까요.
1: 그 계량 한복 자체로 굉장히 멋있어요.
0: 네.
1: 그리고 머리 길러서 그 장발로 네. 굉장히 멋있어요.
0: 네.
1: 근데 얘네들을 하나로 합쳐놓으면은 네. 어울릴까요?
0: 글쎄, 그러니까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망도 생기고 그런
1: 해보고
0: 것 같아요.
1: 싶은 거 다 해봐야죠. 네. 그게 뭐라고.
0: 네, 그러니까.
1: 네.
0: 사실은 저도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해서 반지도 이렇게도 껴보고 반지도 해보고
1: 네.
0: 뭐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1: 뭐 어때요?
0: 그래야 여한이 없을 것 같아서. 여한이
1: 네.
0: 없을 것 같아서.
1: 뭐 그런다고 뭐 경찰에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벌금 네. 내는 것도 아닌데
0: 네.
1: 해봐야죠.
0: 그래서 한번 그리고
1: 네.
0: 싶어요.
1: 눈빛이 너무 지금 진지하시네요.
0: 아, 진지해요. 네. 혹시 우리 비니 씨는 뭐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
1: 저는 지금 딱히 그렇게 막 생각나는 거는 없어요.
0: 그랬구나.
1: 네, 그래도 저도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쨌든 꼭 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이왕이면 해보는 게 나은 것
1: 네,
0: 같아요.
1: 네.
0: 안 하는 것보다는.
1: 그렇게 딱 하고 나면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야. 내가 뭐 이것 때문에 뭐 그랬었나 그럴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꼭 해내는 것 같아요.
0: 근데 뭐 이제 마무리한 입장에서 제가 미국에 오면 가장 이제 음악을 틀면서 생각나는 추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1: 네.
0: 미국에서보다는 한국에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훨씬 더
1: 많죠.
0: 많다는 거.
1: 맞아요.
0: 그게 가장 그리움이 남고
1: 아쉽고.
0: 그러니까 물론 나이도 있지만 나이를 떠나서
1: 네.
0: 여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1: 제한적이죠.
0: 너무 많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종류잖아. 종류가 좀 다르잖아.
1: 네.
0: 한국에서는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일단 뭐 한국은 편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만나서 밥을 먹든 뭘 하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1: 네.
0: 여기서도 물론 뭐 우리 비니 씨도 그렇지만
1: 조금 다르죠.
0: 오래 사귄 사람이 있지만 친구 같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게
1: 맞아요.
0: 이제 뭐
1: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0: 어떤 부분적인 게 있고 그래서 항상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그 식구들 교민들이 그리움이라는 것이 생기고.
1: 그런 것 같아요. 이민자들은 네, 어쩔 네. 수 없이
0: 예.
1: 그런 게 가슴 한 켠에 다 그런 것들은 다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0: 그게 내 나라가 아니니까
1: 뭐
0: 어떤 때는 시민권도 받았고 세월도 몇십 년 살았더라도
1: 그래도
0: 항상 좀 어디에 이렇게 딱 안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1: 네.
0: 약간은 있는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올해 12월까지 머리는 꼭 길러보십시오.
0: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1: 제가 예쁜 머리핀을 좀 준비를 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리 한번 열심히. 근데
1: 네,
0: 그거
1: 네.
0: 기르려면 한 7, 8개월 길러야 돼요.
1: 아, 그 기르는 데까지 한번 길러보세요.
0: 왜냐하면 그 기르려면
1: 네.
0: 옆에 머리를 길러야 이게 옆으로 돌려서 따질 수가 있어요.
1: 그 와일드싱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오정세 씨가 나오시잖아요.
0: 네네네.
1: 네가 좋아라는 그 노래
0: 네,
1: 부르면서
0: 네가 좋아. 네.
1: 그 12월에 그 길이까지는 될 것 같아요.
0: 어쨌든 열심히
1: 네.
0: 해보겠습니다.
1: 네. 화이팅.
0: 어쨌든 오늘도 돌아서
1: 네.
0: 돌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1: 너무 유쾌하고 재밌었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0: 예, 네. 자 좋은 오후 보내시고
1: 네네.
0: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금요일에 뵐게요.
0: 네.
2: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미옥입니다. 아유,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아유, 더워라 진짜. 어떻게 이런 날이 있어요? 어제 진짜 더우셨죠? 잘 넘어가셨습니까?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우아하게 이 더위를 잘 이겨내는가? 당신의 아이디어는 뭔가? 이 더위에도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우아하게 더위를 잘 이겨내는 분들은 어떻게 견디고 계실까요? 오늘은 내셔널 수업 아이디어 데이입니다. 아이디어 교환의 날. 내가 가진 기발한 생각이나 유용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상대방의 생각과 맞바꾸며 새로운 영감을 얻는 날입니다. 꼭 1대1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가볍게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3: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 우리 있잖아. 어우, 전기세도 너무 나가는데 더운 날은 한 곳에 모여서 에어컨을 그쪽만 몰아서 트는 거야. 맥박이나 옆구리가 아니지, 겨드랑이 이런 곳에다가 아주 차가운 것을 대면 어우, 우리 몸이 아주 그냥 체온이 뚝 떨어진대.
2: 이런 아이디어를 나눠보시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이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혼자서는 막혔던 문제도 함께 얘기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시원한 해답이 나오곤 하죠. 오늘 여러분도 머릿속에 담가만 놨던 아이디어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새로운 기회와 멋진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오늘 그래도 최고 기온,
3: 어제는요 106도를 찍었죠. 한인타운
2: 원래 102도 정도였는데 더 올라갔어요. 오늘은 최고 96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요 많이 떨어졌어요. 아, 이제는 이 고비만 넘기면 살겠다. 더위가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더위,
3: 더워도 좋아,
2: 오늘이 좋아. 더위에게 아양 좀 떨라고 더위 찬양가.

0: 더워도 좋아. 오늘이 좋아. 아우, 정말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전에 에어컨도 없을 때 정말 어떻게 지내셨을까. 이 맥박이 뛰는 곳이 바로 쿨링 포인트라고 그래요. 손목, 목덜미, 겨드랑이, 무릎 뒤쪽. 이 피부 얇은 곳에 차가운 물병이나 아이스팩을 한번 대보세요. 이 부위에는 바로 큰 혈관이 지나가죠. 그래서 이곳을 빠르게 식혀주면 온몸의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향긋하고 시원한 허브, 민트라든가 페퍼민 이런 티백을 띄워서 수시로 마셔주고요. 이 민트에 들어있는 멘톨 성분이 체내 수분을 보충해줄 뿐 아니라 뇌에 시원하다는 신호를 보내준대요. 민트가 향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실제 뇌에 시원하다 이러면서 체감 온도를 뚝 떨어뜨려 준다고 합니다. 창가나 베란다 쪽에 식물을 두거나 잎이 넓은 화분을 놓아보세요. 식물이 스스로 열을 식히기 위해 증산작용, 수분을 공기 중으로 뿜어내는 그 증산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제도 그렇고요. 불을 쓰지 마시고 가스불 키면 진짜 집안의 온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샐러드, 간단한 냉국, 오트밀 요리, 그리고 두부 있잖아요. 생두부 요리, 양념간장 촉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거기에다가 낫또 같은 거 냉동실에 얼려놓은 거 한두 개쯤 있으시죠? 그렇게 같이 해서 먹으면 영양도 만점이겠습니다. 아니면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 활용을 해서 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가스불 노노노. 그리고 샤워하는 거, 너무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요, 일시적으로는 시원하지만 체온을 올리려는 신체 반응 때문에 금방 더위를 느낀다고 그래요. 미지근한 물로 씻거나 잠시 찬물에 발만 담그는 족욕이 좋다고 합니다. 발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전신에 주는 그런 열을 빠르게 식혀줘서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군요. 저는 원래 잠은 진짜 한 번도 안 깨요. 근데 간밤에는 이 더위가, 왜냐면 하루 종일 또 틀고 있을 수 없어서 에어컨을, 이게 시끄러워요, 옛날 에어컨이라. 그래서 우리 그 털 있는 여러분 애완견 애완묘도 축 처져 있죠. 아유, 니들이 웬 고생이니 털을 밀어줄 수도 없고. AM 1150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오후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제일 하고 싶으실까요? 글쎄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요새 본인들의 취미를 갖고 취미 활동하는 분들이 참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예전에 불과 10년 전만 봐도 뭐 제 주변에 그런 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요새 그 뭐 요새는 많은 SNS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트레드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변 지인들의 이제 활동이라든가 뭐 하는지가 보이잖아요. 요새는 주말에 어디 막 여행 가고 뭐 이런 거보다도 자신들의 취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는 지인분들이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어떤 분은 그 도자기 있죠? 도자기를 굽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스포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꽃꽂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서예, 붓글씨, 캘리그래피 뭐 이런 거를 배우신 분도 계시고요. 아무튼 음악, 악기 배우신 분도 계시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뒤늦게라도 색스폰 한번 불어보고 싶다, 그 색스폰 배우신 분도 계시고. 근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 뭐랄까요, 퀄리티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 취미라고 했고 되게 그냥 아이들 장난처럼 그릴 줄 알았더니 그림 그리는 분도 굉장히 잘 그리시고, 서예도 굉장히 잘 하시고, 뭐 악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의 능력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뭐 조각도 하고 도예도 하고 이런 취미를 갖는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말에 뭔가 좀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런 나만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굉장한 참된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또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훈훈한 카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1부, 2부를 준비해봤는데, 1부는 우리 명탐정 훈이의 인물 수사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에 오프닝에 들어왔던 말씀이 조금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2부에서는요, 여러분 그 하루에 듣는 우리 문학 소설 코너를 준비했으니까, 오늘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뭔가 좀 릴렉스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훈이와 함께 고품격 음악방송 훈훈한 카페 한번 같이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명탐정 훈이 인물수사대, 오늘 제4회.

오늘 네 번째 사건, 오늘의 용의자는 정말 특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요. 그림 그리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림. 근데 그림만 그린 게 아닙니다. 사람의 시체를 해부했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원리를 연구했습니다. 또 비행기를 설계했습니다. 전차, 탱크 같은 무기도 그렸습니다. 운하를 연구했고 도시 설계도 했고요. 기계장치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완성된 작품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의 인물, 레오나르도 다빈치. 너무나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오늘 수사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역사상 최고의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모든 걸 시작만 해놓는 사람이었을까요? 자, 명탐정 훈이 함께 여러분 하나씩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는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면 다빈치가 성인 줄 알죠? 라스네임, 성으로 생각하죠? 뭐 한훈, 그러면 훈한, 그러면 한이 이제 성인 것처럼. 하지만 성이 아니었다. 자, 레오나르도 1452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빈치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부릅니다. 다빈치는요, 빈치 출신의 레오나르도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면 말 그대로 빈치에서 온 레오나르도, 출생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이 아닙니다. 자, 출생이 좀 특이해요. 이분은요, 정식 혼인관계 밖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공증인이셨고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집안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류 엘리트 코스를 받기가 좀 어려웠죠. 교육을, 고전 라틴어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는 자유로운 사상, 남들은 책에서 배운 고지고대로 주입식 공부를 하기보다는 직접 보고 관찰하고 직접 그리고 다녔던 그런 오픈된 에듀케이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레오나르도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자연을 굉장히 집요하게 봤다고 합니다. 물은 어떻게 흐르는지, 새의 날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무가 어떻게 가지를 쭉쭉 뻗는지, 사람이 웃을 때는 입가에 어떻게 웃음이 근육이 움직이는지. 보통 우리는 물이 흐르네? 새가 나는구나. 난다요. 새가 난다요. 이런 거 끝나는데 레오나르도는 왜? 어떻게? 어떤 각도로 되지? 어떤 힘으로 되지? 이런 게 어릴 때부터 평생의 어떤 습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던 어린 레오나르도가 이제 청년이 되면서 피렌체로 갑니다. 피렌체 여러분 유명하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당대 유명한 예술가인 안드레아 델 베루키오의 공방에서 배움을 시작하는데요. 안드레아 델 베루키오, 피노키오 아니고요. 안드레아 델 베루키오. 네, 그분한테 배우는데

너무 잘 그려져서 스승이었던 베로키어가 다시는 붓을 잡지 않았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뭐 실제 여부는 뭐알 수가 없고 며느리도 모릅니다. 네, 아무튼 그만큼 젊은 시절부터 어마어마하게 뛰어났다. 스승을 뛰어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리오나르도 이분은 뭔가 완성을 잘 못합니다. 자, 보세요. 누군가 워낙 유명하니까 천재 화가니까 의뢰를 받아요. 시작을 합니다. 조금 막 하다가 갑자기 다른 게 궁금해지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걸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 버려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피렌체의 한 수도원에서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의 경배. 이게 아직도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그런 비슷한 대형 작품들도 중간에 하다가 그냥 안 해요.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야 이 천재 이 사람 천재라고 해서 만든 이거 언제 끝나 이거? 이러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천재니까 뭐더 이상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명탐정 후니가 나섭니다. 수사의 포인트죠. 리오나르도가 미완성 작품을 남긴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완벽주의일까요? 계속 뭔가를 수정하고 싶었을까? 아니면 자꾸 또 다른 거에 관심이 가서 자꾸 다른 걸로 넘어가는 걸까? 아니면 하다가 또 다른 후원자가 생기고 후원자가 생기면 그냥 그분들 따라서 옮기는 걸까요? 이게 다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간에 리오나르도는 너무 게을러서 시작한 걸 끝내지 못한 게 많어라는 그런 약간 루머는 조금 과장된 것 같고 오히려 같은 거를 아니 죄송합니다 많은 거를 너무 같은 시간대에 한 번에 궁금해하고 관심이 많았다 요런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다가 저거 또 빠지고 저거 하다가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리오나르도 천재가 30대쯤에 밀라노로 갑니다. 패션의 도시죠, 밀라노. 당시 밀라노의 실력자는 루도비코 스포르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오나르도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화가입니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저는요 전쟁용 기계를 만들고요 다리를 만들고요 요새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운하를 만들고 공성 장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림이랑 조각도 좀할수 있어요. 요렇게 자신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내가 리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 화가예요. 근데 내가 나를 소개하는 소개서 이력서에 나는 탱크도 만들고요, 무기도 만들고요, 다리도 만들 수 있고요, 요새도 만들 수 있고요, 도시의 시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림도 좀 그려요 라고 쓴 거죠. 이분의 마인드는 참 특이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리오나르도의 그 노트를 보면 현대적으로 보이는 기계 설계들이 많아요. 막 전투 뭐라 그러죠? 그 탱크 같은 것들도 있고 기관총 총을 쏠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고 낙하산 뭐 비행잔치 석궁 뭐 헬리콥터 이런 모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완성되어 사용된 기계는 아니라고 하고요. 다만 컨셉 느낌의 아이디어 그림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당시 기술로는 그거를 구현하기 어려웠겠죠. 그러니까는 많은 또 어떤 분들은 레오나르도가 헬리콥터를 발명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딱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 헬리콥터를 연상하는 공중 나선형 장치를 구상했다 정도가 올바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레오나르도가 새를 막 관찰하고 자연을 관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새를 굉장히 오래 봤다고 해요. 새, 나는 새. 날개의 각도라든지 부는 바람, 공기의 저항, 뭐 활강할 때 모습, 날개의 움직임 등등등. 그걸 보면서 그는 야, 인간도 날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새 날개를 흉내내는 방식, 활공할 때의 모습, 그다음에 나선형 장치,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남겼는데 오늘날 항공기와 뭐 어떻게 너무 똑같고 비슷하다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옛날에 사람이 하늘을 날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왜? 야, 새가 저렇게 나는데 새가 나는 원리를 알수 있다면 우리 인간도 가능한 거 아니야? 우리도 날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야,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보통 우리는 어렸을 때그 물론 뭐 우리가 보고 자란 미디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 때는 이제 어릴 때막 슈퍼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유행했잖아요.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어린 친구들이 본인들이 슈퍼맨을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뭐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그죠? 뭐 이렇게 지붕에서 뛰어내린다거나, 아니면 뭐 1층,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슈퍼맨 그러면서 망토 아닌 무슨 뭐 이불이나 자켓 같은 거, 잠바라고 그러죠? 잠바 같은 걸 걸치고, 아니면 보자기 같은 거 하나 걸치고는 슈퍼맨 그러고 막 뛰어내리고 막 그런 게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친구들이 정말로 본인이 날수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내리는 친구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거를 흉내 내고 싶고 그냥 그 짜릿함, 뭐 이렇게 잠깐 나는 듯한 느낌, 요런 거지 인간이 날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뭔가 원리를 알아내려고 하고 보고 뭔가를 만들어낼 그런 친구는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랬겠죠. 근데 이 리오나르도 다빈치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굉장히 세밀하게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하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현실화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네, 그런 게 굉장히 확실히 그 범상치 않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노래를 한곡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제 스타일 아시죠, 여러분? 이런 노래 할때 크게 의미 없는 그런 노래들을 항상 틀어드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소개하면서 어떤 노래를 제가 틀을까요? 그냥 이름 비슷합니다. 다빈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일단 들려드리고 잠시 전화를 마침 듣고 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더 마지막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훈훈한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은 인물 탐험, 저희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레오나르도 얘기하면서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여러분 뭐 탱크도 그려보고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충격적인 게 있죠. 일반 화가와 다릅니다. 뭘까요? 바로 사람의 몸. 네. 인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시신을 해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장시 기준은 진짜 쉽지 않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냉동, 냉장 시설이 없습니다. 조명도 거의 뭐 없죠. 조명이라고 할 것도. 물론 위생 상태도 지금처럼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근육, 시체를 근육, 뼈, 장기, 혈관, 심장, 태아 이런 거를 관찰하고 해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아주 세밀하게 그림으로 남깁니다. 그림만 보면은 이게 화가가 그린 건지 의사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아주 디테일하게 그 우리 예전에 허준 나온 드라마 그 뭐죠? 드라마 이름이 허준이죠. 네. 그 거기 저 누구야? 정광열 씨가 나오는 유지태 선배 선배란다. 유지태 스승님을 그쵸 나중에 결국 시신을 해부하게끔 그거를 받아서 해부했다는 그런 장면 막 울면서 보고 그랬는데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화가인 레오나르도가 왜 굳이 해부학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그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몸을 그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의 몸에 그 미세한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팔을 굽히고 팔을 필 때 어떤 근육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모양을 잡히는지 얼굴 표정은 어떤 근육으로 움직이는지 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다. 근데 역시 레오나르도는 다릅니다. 그렇게 공부를 좀 하다가 관찰을 하다가 야 이거 갖고 안 되겠어. 내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알아야 돼. 해부를 하겠어. 이게 말이 될까요? 그래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어떻게 움직이지? 피가 어떻게 흐르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까? 이런 것 자체가 궁금해졌대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화가의 그림의 목적으로 이제 관찰을 하다가 점점 과학적인 연구에까지 넘어가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저희가 그 노트 얘기를 했습니다. 레오나르도의 노트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씨가 반대로 쓰여 있습니다. 글씨가 반대로 거울에 비춰야 제대로 보입니다. 신기하죠? 이게 많은 전설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은 또 음모론 같은 것도 나오는데 비밀을 숨기려고 암호처럼 쓴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글쎄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레오나르도 이분이 왼손잡이입니다. 나는 왼손잡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왼손잡이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오른손 저 같은 오른손잡이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시자고요. 자 여러분 왼손에 볼펜을 잡아보세요. 자 펜을 잡아보세요. 왜? 우리 왼손잡이니까. 자 왼손에 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똑같이 우리 쓰듯이 오른손잡이가 쓰듯이 써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손이 글씨 위를 지나가죠. 그 노트 위를 지나가게 되죠. 왼손으로 쓰면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볼펜이나 뭐 연필 이런 필기류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 옛날 펜을 쓰고 볼펜 붓을 쓰고 이랬을 때는 번지잖아요. 건드리니까 자꾸 번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 반대로 쓰면 괜찮네? 왼손잡이가 여러분 여러분 왼손에다가 펜을 드시고 글씨를 왼손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게 일본은 그렇게 쓰지 않나요?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번지지가 않죠. 편하죠. 그러면서 본인은 뭐 어차피 야 내가 보는 내가 쓰는 노트인데 남들이 뭐 어떻게 뭔 상관이야 나만 볼 줄 알면 되지 요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는 뭔가 비밀 암호처럼 쓴 거다 라는 거는 조금 애매하다 증거도 없다 다만 왼손잡이 천재의 뭔가 독특한 특이한 필기 습관이었을 것 같다 라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렇죠. 좀 특이하긴 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레오나르도 하면 떠오르는 게 많은 게 있지만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최후의 만찬.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그림이죠. 근데 단순히 13명을 쭉 그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반응을, 그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반응을 그렸다고 합니다. 놀라는 사람, 화내는 사람, 서로 물어보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그리고 유다. 예수는 가운데 계시죠. 주변은 막 혼란스러운데 중앙은 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의 연극 무대 장면처럼 느껴진다고까지 합니다. 저도 이걸 봤는데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까지 수준이 높지가 않아서 네. 근데 참 대단한 작품이긴 하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근데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빨리 문제가 생겼을까? 요게 바로 이제 레오나르도의 또 실험 정신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예전의 전통적인 프레스코 기법은 젖은 회벽에 빠르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천천히 수정하면서 그리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실험을 합니다. 근데 그 방식이 벽이랑 잘 안 맞았던 거죠. 작품이 완성돼서 얼마 안 돼서 손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천재가 최고의 작품을 그렸는데 뭔가 더 잘해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작품을 보존하는 데는 조금 실패했다라고 판단이, 역사적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좀 특이한, 확실히 괴짜인 느낌이 나죠. 자,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셨던, 레오나르도 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모두가 기다렸던 모나리자. 여러분, 모나리자 실제로 지금 르브르 박물관에 있잖아요.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진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운이 좋아서 그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을 어릴 때 대학 졸업하고인가? 하여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뭐니 뭐냐, 워낙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르브르 박물관 자체가 엄청 크고 정말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많아요. 근데 뭐 저도 사실 그렇게 뭐 수준이 높지 않으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모나리자는 너무나 많이 익히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봐야 된다. 근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모나리자 앞에는. 근데 정작 모나리자 저는 되게 클 줄 알았거든요. 작아요. 굉장히 작고 멀리서 벽에다 딱 붙여놓고 이게 앞에 사람들이 못 오게 막아 통제를 하니까 저같이 눈 나쁜 사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냥 사진 찍기 바빴습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자, 근데 왜 모나리자 이 작품이 그렇게나 유명할까요? 이게 진짜 막 인류 역사 가장 뛰어난 그림인가요? 이게 정말 누가 봐도 막 이 그림은 우와 막 보면서 막 기절하고 쓰러져? 아니면 아니잖아요. 일단은 레오나르도라는 그 이름, 브랜드, 명성이 있고요. 그리고 모나리자의 신비한 미소, 그리고 그 정체에 대한 미스테리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프랑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실제로 1911년에 르브르에서 도난을 한번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명성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모나리자는 누구냐?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으로는 피렌체의 상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 리사 게라르디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인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도 아니고요, 상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와이프, 아내였던 리사 게라르디니를 그렸다는 것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또 다른 이름은요, 모나리자의 또 다른 이름은 라 조콘다 라고 합니다. 조콘도의 아들이 아니라 아내니까. 근데 신비한 미소, 어떻게 보면 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레오나르도의 아주 유명한 기법 스푸마토와 관련이 있습니다. 스푸마토, 이게 토마토 스프 같네요. 스푸마토, 그렇게 하면 기억하기 쉽겠다. 스푸마토. 네, 스푸마토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법이 경계선을 딱딱 끌어 그리는 게 아니라 연기처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흐리게 연결을 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야? 경계선을 뚝뚝 끊지 않고 연기처럼 부드럽게, 흐리게 연결을 한다고 그래요. 특히 입가와 눈의 미묘한 명암 차이 때문에 약간 보는 위치와 시선에 따라서 표정이 조금씩 입체적으로 달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기법이겠죠. 네. 그런데
레오나르도 이분이요 실제로 모나리자 이 제품을 아, 제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작품을 제품이래 작품을 오랫동안 본인의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유명해요.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손을 계속 수정하고 수정 계속 손을 봤대요. 수정하고 이게 레오나르도의 정말 특징입니다. 이분은 뭐가 이렇게 쫙 해서 끝 완성 이게 아니라 쫙 하다가 오케이 아 좀만 더 할까 아 여기다 빛을 좀만 더 넣을까 아 여기 입가를 좀만 웃게 할까 아 여기 조금만 어둡게 할까 아 여기 좀 색깔을 바꿀까 이런 식으로 계속 고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분의 성격이 뭐 완벽주의자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대로 끝을 못 보는 성격이라 그런 건지 그거는 뭐 역사가 판단해 주겠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빈치가 그래서 들고 다니는 노트가 있잖아요. 그 노트를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진짜 별의별 내용이 다 있다고 합니다. 해부학도 있고 빛에 대한 얘기, 그림자, 뭐 소용돌이, 기계, 식물, 암석, 새, 무기, 뭐 사람의 얼굴, 도시 계획까지. 어떤 날에는 자기가 해야 될 일, 투두 리스트라고 그러죠. 해야 될 스케줄까지 적어놨대요. 근데 목록이 이런 겁니다. 오늘 딱따구리의 혀를 조사할 것. 내일 악어의 턱을 쳐다볼 것. 다음날 빛이 눈에 들어오는 방식을 확인할 것. 말도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에 자기가 살아 숨쉬는 이 세상 모든 게 다 그분한테는 해결하고 관찰하고 알아봐야 될 숙제였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향해 500년을 앞서간 천재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물론 이분이 굉장히 막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남긴 건 진짜 맞다고 해요. 근데 현대 기술을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예언을 할 정도로 맞췄느냐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그분이 만든 그 설계한 기계 장치들도 실제로 지금 만들어보면 작동하지 않을 확률은 높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현대의 기술들을 이분이 많은 발명을 했다라고까지 하는 건 조금 과장된 표현이고 다만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분야들을 이분은 혼자서 다양하게 연결해내고 생각을 했다. 예술과 과학을 하나로 묶었다. 이분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부학을 공부하고 물을 보다가 기계를 생각하고 새를 보다가 비행을 만들고 이런 식이니까요. 아트,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은 하나로 뭉치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죠. 자, 인생의 후반에 레오나르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랑수아 1세의 초청을 받아 프랑스로 갑니다. 야, 프랑스의 왕인데 이름이 프랑수아 1세예요. 그럼 한국 왕은 한국 이런 건데 네, 프랑스의 왕 프랑수아 1세의 초청을 받아 프랑스로 갑니다. 왕은 레오나르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말년을 보내고 1519년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서 유명한 전설 하나. 레오나르도는 프랑수아 1세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아름다운 장면. 그래서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진 정말 아름다운 장면. 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보기는 팩트체크는 어렵다. 그냥 후대에 조금 더 멋있게 좀 더 낭만적으로 만들어진 그냥 구두적 전설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의 판결 중 하나는 그분이 프랑스 왕의 품에서 죽었다 많은 그림에 나와 있는 듯이 그거는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일단 보류.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최종 소사 들어갑니다. 레오나르도는 과연 천재였을까? 일단은 뭐 천재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해부학, 기계, 수학, 자연 관찰, 뭐 비행, 건축 어마어마한 범위를 정말 연구하고 정말 최고의 천재죠. 하지만 동시에 시작은 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프로젝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계획만 남긴 것도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 구현되지 않은 아이디어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또 실패한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분은 모든 걸 잘해서 천재라기보다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만져보고 모든 것에 궁금해하고 실제로 모든 것에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우리는
후대에 이분을 정말 최고의 천재다라고 보는 게 아니었을까요? 자, 오늘 최종 판결 들어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현대 기술을 미리 발명했던 과학자이자 초인이다. 요건 좀 과장이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술과 과학을 하나의 기초로 하나의 호기심으로 묶어버린 어마어마한 인물이었다. 요거는 인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작은 했으나 그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비하였다. 완성 못한 게 많았다. 요것도 인정.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인간미가 남아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립니다. 네, 오늘 진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그분의 얘기 또는 좀 몰랐던 얘기 아니면 너무나 잘 알았던 얘기를 다시 한 걸 수도 있겠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천재분도 있구나. 그렇죠? 그런 걸 들을수록 나는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노래를 제가 안 들어드릴 수가 없죠. 조용필 씨가 부릅니다.

네, 뭐 조용필 씨의 모나리자를 뭐 당연히 들으셔야죠. 네, 당연히 들으셔야 되는데 그 리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조금 재밌는 여담을 좀 알려드릴게요. 뭐 그전에는 조금 뭐 역사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려면 이분이 뭐 일단 워낙에 많은 것에 그 출중하셔갖고 참 대단한 뭐 우리가 알고 화가이자 조각가이자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이 또 요리도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요리도 그렇게 잘하셨고 요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본인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그 요리를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데 너무 특이한 요리를 만들었대요. 뭐 닭뼈슬로 뭐 레몬즙 당근을 해갖고 만들고 또 오리를 가지고 막 채소로 해보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이 먹던 그런 요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고기 위주로 그냥 구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어마어마하게 막 꾸며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싫어했대요. 그래서 잘리고. 네, 요리사로서는 별로 성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음악에도 엄청난 조예가 있으셨다고 하고 이분이 음악도 너무 좋아해서 음악 잘했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떠오르는 건 없는데 그 제가 처음에 새를 좋아하고 새를 많이 관찰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새를 그 시장이나 이런 데를 가다가 그 당시에는 새장에 이렇게 새를 그 뭐지 판매하고 이렇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장에 갇힌 새를 보면 본인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전부 사서 그냥 하늘로 날려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새를 되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장에 갇힌 새들을 보면 본인이 그거를 지불하고 새를 다 자유롭게 풀어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조금 그런 동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고기를 드시지 않는 채식주의자로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다만 운동을 또 워낙 잘해가지고 그 뭐라고 그러더라 운동 선수로서도 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목소리도 아름다웠다 그러고 굉장히 그 체격 조건도 되게 좋았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분이에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할 수가 있는지 정말 파헤칠수록 화가 난다, 그죠? 그 이분이 하신 또 마지막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 이분이 그 남기신 말 중에 참 멋진 말이 단순함이야말로 궁극의 정교함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단순함이야말로 궁극의 정교함이다. Simplicity is the ultimate sophistication. 이제를 이제 이탈리아 말로 하면은 La semplicità è l'ultima sophisticazione 정도 되지 않을까?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잠깐만 다시 읽어볼게요. 자 한국말입니다. 단순함이야말로 궁극의 정교함이다. 크 멋있죠? Simplicity is the ultimate certification.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이태리 원어로 La semplicità è la ultima sofisticazione. 뭐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뭐 혹시 이태리 하시는 분들은 네, 저한테 돌을 던져주세요. 저는 알줄 몰라요. 그냥 써 있는 거 원어를 읽어봤는데 뭐 비슷하지 않겠어요? 네. 아무튼 어마어마한 분이신 거는 틀림없습니다. 참 이분은 제가 그 뭐랄까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역사로 훅 돌아가서 위대한 인물 중에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을 뭐세 명을 골라라 이러면 저는 진짜 한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분을 한번 물론 뭐 대화가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그 천재성을 정말 보고 싶고 물론 뭐 저는 이순신 장군도 뵙고 싶고 여러 가지 만나보고 싶은 위인들이 있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니 디카프리오 자꾸 죄송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정말 인류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네 그냥 어마어마한 존경심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이렇게 제가 노래 한곡 마지막 띄워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또 하루에 듣는 문학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문학 재밌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채널 고정하시고 재밌는 문학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 자 마지막 곡은 이태리가 나와서 이태리 비슷한 음악 틀어드릴게요. 로마의 휴일의 유명한 OST죠. Yesterday Once More 잠시 들으시면서 이따 뵙겠습니다. 2부에서 채널 고정!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그 주말에 여러분들과 조금 뭔가 좋은 글귀를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유진아라는 시인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유진아 시인 계신데 제목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따뜻한 사람. 한번 짧으니까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제목은 따뜻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데워줍니다. 잘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어지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고품격 음악 문학 방송 훈훈한 카페.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 하루에 듣는 문학은요, 아주 짧은 한마디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작품입니다. 어느 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 앞에 세 명의 마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 맥베스, 당신은 왕이 될 것이다.
0: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뭐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고,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쟤. 무시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말을 들은 뒤에 하나씩 예언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진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눈앞에 보인다면 여러분은 운명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운명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그 질문을 따라가 보는 작품,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 하나, 맥베스입니다. 자, 윌리엄 셰익스피어, 뭐 이 작가분은 설명이 필요 없죠. 너무나 유명하시죠. 뭐 1564년 다 아시잖아요. 1564년 태어나신 거. 어디서 태어났죠? 영국 스트랫포드 어폰, 뭐야 너 길다. 영국 스트랫포드 어폰 에이번 넘어갈게요. 하여튼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영국에서. 희곡과 시를 통해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남기신 유명한 셰익스피어는 뭐 두 말 필요 없죠. 대표작 뭐가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대표작 3개 4개 되기 시작. 여러분 함께하세요. 시작. 햄릿, 오셀로, 리어왕, 로미오와 줄리엣, 한여름밤의 꿈, 그리고 오늘 함께할 맥베스. 크, 많이 맞추셨나요 여러분? 자, 맥베스는요 셰익스피어의 비극 가운데 비교적 짧은 문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한번 나보도록 할게요. 자, 영웅이었던 장군이 권력욕에 빠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죄책감에 무너지고 결국 또 다른 살인으로 자기의 공포를 덮으려다 파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빨랐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넘어갈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이 작품 아주 재밌습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악한 일을 하는가라는 게 아니라 평범하고 명예롭고 아주 좋던 착한 우리가 봐도 명예롭던 존중받던 사람이 욕망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었는가 또는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루에 듣는 문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요,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전쟁이 벌어집니다. 스코틀랜드 왕 덩컨을 배신한 세력과 외적이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용맹하게 싸운 장군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맥베스 장군입니다.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고 전쟁에서 이는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었던 덩컨 왕은 그의 충성과 용맹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이제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맥베스 장군은요, 친구이자 동료 장군인 뱅코와 함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 동료 장군 이름이 뱅코예요. 뱅코라고 기억나시나요? 우리 옛날에 이홍렬 선생님, 코미디언 이홍렬 선생님 뱅코라고 있었는데 맥베스의 친구는, 네, 동료 장군은 뱅코입니다. 뱅크, 뱅코 아니고요. 뱅코. 활량한 들판에 이상한 존재를 만납니다. 돌아가는 길에 세 명의 마녀를 만나요. 이게 아주 유명한 작품에서 유명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연극을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 이 마녀들은 맥베스를 보며 이상한 인사를 합니다. 첫 번째 마녀가,
2: 글래미스의 영주여 만세.
0: 이건 이미 장군이었던 맥베스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지위입니다. 글래미스의 영주였죠. 그러자 옆에 있던 둘째 마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 코더의 영주여 만세.
0: 맥베스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 나는 코더 영주 아닌데? 코더 영주 아닌데? 나는 그냥 글래미스, 작은 글래미스 영주인데? 왜 나한테 코더 영주라고 그러지? 근데 세 번째 마녀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2: 앞으로 왕이 될 자여 만세 만세 만만세.
0: 맥베스가 놀랍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뱅코에게도 마녀가 얘기합니다.
2: 당신 자신은 왕이 되진 않겠지만 당신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야.
0: 당신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지만 당신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옆에 있는 뱅코 장군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세 마녀는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야 신기하죠. 그 맥베스 장군과 뱅코는 황당하죠. 뭐야 이거. 그런데 잠시 후에 왕의 사신이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탁탁탁탁탁. 장군 무슨 일이냐. 덩콩 왕께서 장군의 전공을 높이 평가하여 당신에게 코더 영주의 지위를 내리셨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당신에게 코더 영주의 지위를 내리셨습니다. 조금 전 두 번째 마녀가 얘기했죠.
2: 코더의 영주여 만세.
0: 그랬잖아요. 본인은 아닌데 그게 바로 현실이 된 겁니다. 맥베스 머릿속에 당연히 어? 야 잠깐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녀는 나한테 왕이 된다고 했잖아. 두둥. 이게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세 번째 마녀가 그랬죠.
2: 당신은 왕이 될 것이다.
0: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왕 덩콘 왕을 죽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살인을 생각하게 된 사람은 누구다? 맥베스 자신입니다. 예언이 그에게 욕망을 심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원래 잠자고 있던 욕망을 깨운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맥베스는 생각합니다. 야 가만히 있어봐, 운명이 내가 왕이 되도록 정한 거 아니야? 이 코더의 영주도 내가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냥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어차피 내가 왕이 될 운명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운명이잖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야 잠깐만, 내가 왕이 되려면 지금 왕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죠. 맥베스는 자신의 아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라고 항상 남자들은 시작합니다. 평소에 잘하지 않고 평소에는 막 못하고 싸우고

여러분, 위험할 때 또는 뭔가가 일이 크게 벌어졌을 때, 또 굉장히 살이 팍팍, 살이 그 판단이 빠르고 가끔은 남자보다도 더 이렇게 판단력이 빠를 때가 있죠. 그녀는 그 편지를 보자마자, 그래? 그렇다면 왕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편의 성격을 알거든요. 하, 이 남자 이거 이 남자 야망도 있고 다 좋은데 너무 사람이 좋아갖고 인정이 많고 망설임이 많아. 어떻게 장군이라는 작자가 저렇게 인정이 많고 망설임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은 건 자기도 알겠는데 그 과정에 뭔가 손에 피를 묻히거나 더러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 그런 성격인 걸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소식이 들어옵니다. 덩컨 왕이, 왕께서 맥백스의 성에 와서 하룻밤 묵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레이디 맥백스, 즉 와이프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자기 집으로 왕이 오잖아요. 그녀는 결심합니다. 오늘 밤 덩컨을 죽인다. 두둥 빠밤. 그런데 정작 맥베스 장군은 고민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야, 이 덩컨은 우리 왕이잖아. 나는 신한데, 신하고 어떻게 왕을 배신을 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신은 왕인데. 야, 가만 있어봐. 그걸 떠나서 덩컨 왕이 우리 집에 방문한 손님이잖아. 나는 이 성의 주인이고. 야, 가만 있어봐. 내가 주인인데 우리 성을 방문한 손님한테 해코지를 한다고?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가만 있어봐. 왕이 나한테 코더 영주라는 땅이랑 명예를 새로 만들어줬잖아. 야, 가만 있어봐.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잖아. 왕 좋은 사람이잖아. 날 좋아하잖아. 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왕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굳이 왕을 죽여야 되나? 내가 굳이 살인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와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여보, 이거 하지 말자.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뜻대로 하소서 이랬어야 되는데 레이디 맥베스가 남편을 몰아붙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했던 건 뭐였죠? 흥, 왕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놓고 이제 기회가 되니까 쫄았냐? 겁먹은 건가요? 흥, 치킨 같으니. 맥베스 남편의 남성성과 용기를 자극하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맥베스 장군이잖아요. 열받죠. 이 마초가 갑자기 확 열이 받는 거예요. 내가 전장에서 그 수많은 적들을 싸워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내가 날 겁쟁이라고 놀려? 아, 절대 용서 못하죠. 그때 독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좋아, 하겠어. 내가 까짓 거 죽이지 뭐. 레이드 맥베스는 계획도 세웁니다. 덩컨 왕의 경호원들에게 술을 먹여요. 경호원들에게, 아유 고생 많으시네, 아유 우리 왕께서 우리 성에 있는데 뭐가 걱정, 자기들 고생 많다, 응, 니들이 고생이 많다, 자 술 좀 먹어, 괜찮아, 먹어 먹어. 그러면서 잠이 들었을 때 맥베스가 왕의 방으로 와서 왕을 죽이게끔 플랜을 짰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 죽인 피 묻은 검을, 단검을 잠들어 있는 경호원들에게 던져놔서 그들이 범인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크, 여성분 치밀합니다. 자, 드디어 밤이 됐고 그 경호원들은 레이디 맥베스가 먹인 술에 취해 잠들어 있습니다. 조용한 밤 맥베스가 착 방으로 살금살금 가는데 눈앞에 단검이 하나 보입니다. 손을 쫙 뻗어서 단검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알고 보니 환영이었습니다. 너무 그는 혼란스럽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아, 내가 진짜 이거 해야 되나? 아, 내가 진짜 칼을 잡고 내가 왕을 죽여야 되나?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직 그는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그 피 묻은 단검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아, 모르겠다. 일단 왕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잠들어 있는 왕 덩컨을 칼로 찌릅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밖으로 나오죠.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미 완전히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내가 뭐 한 거야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그때 경호원들이 잠꼬대를 합니다. 근데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맥베스가 죽였다. 근데 그것도 환청이었습니다. 어쨌든 맥베스는 막 정신없이 넋을 잃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 손을 딱 바라봤더니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이 세상 모든 바다의 물을 가져와서 내가 손을 씻는다고 해도 이 피를 씻을 수 있을까? 오히려 내 손의 피가 바다 전체를 붉게 만들진 않을까? 이렇게 막 고뇌합니다. 그때 레이디 맥백스가 얘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보, 그거 물 조금이면 이 일은 끝나요. 손 조금 물 조금 갖고 씻으면 그냥 끝납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해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또 무섭게 그녀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다음날 아침 됐습니다. 덩컨왕의 시신이 발견되죠.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살해당했다, 왕이 죽었다. 맥베스는 오히려 연기를 하죠. 분노한 척하면서 왕을 지키던 경호원들을 붙들어냅니다. 이 자식들, 경호를 해야 될 이 자식들이 술 먹고 잠이 들고 뭐? 그 자식들 손에 검이 있었다고? 이들 중에 하나가 분명히 왕을 죽인 거야. 그리고는 분노한 척하면서 그냥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뭐 누가 뭐 자백하고 뭐 시간도 없어요.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왕을 죽인 자들이 너무 분해서 내가 죽여버렸다. 하지만 진실을 누군가 말할까봐 뭔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덩컨의 아들들이 있죠. 왕의 아들. 갑자기 그들 아들이 무서움을,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들인 멜컴과 도널 베이는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살해를 당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죽였어? 그 다음은 우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둘이 뿔뿔이 둘이 흩어져서 각자 도망갑니다. 그런데 왕자들이 각자 도망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쟤들 뭐야? 아버지가 살해당했더니 왕자들이 도망가네? 저 아들들이 왕 죽인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완벽한 알리바이가 됐죠. 그리고는 왕인은 자연스럽게 맥베스에게 넘어갑니다. 드디어 넘어갔죠.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맥베스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마녀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근데 한번 잠깐 생각해보자고요. 정말로 운명이 맥베스를 왕으로 만든 걸까요? 아니면 왕이 될 겁니다 라는 말을 들은 맥베스와 그의 아내가 스스로 예언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더 진실일까요? 과연 예언 때문에 운명으로 맥베스가 왕이 된 걸까요? 아니면 그 말을 들은 맥베스가 스스로 예언을 만들어낸 걸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더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 이름이 맥베스입니다. 맥베스. 비슷한 이름 가수를 찾아봤습니다. MC 더 맥스. 맥베스. MC 더 맥스. 행복하지 말아요.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분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하루에 있는 문학 시간에서는 여러분 우리 섹스피어의 맥베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맥베스의 이제 중간 이후 마지막 분위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결국 맥베스 장군이 왕을 살해했죠. 살해하고 경호원들을 이딱 저 놈들아 그냥 한꺼번에 몰살을 시켰습니다. 자, 드디어 왕이 된 맥베스. 그가 그때 원했던 자리죠. 이제는 행복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마녀의 예언 하나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 세 마녀가 만났을 때 마지막 마녀가 자기한테 왕이 될 상이요 만세 만세 만만세 그리고 끝났으면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옆에 있던 벤코 장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당신 왕이 되지 않지만 당신의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맥베스가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 마녀들에게 다 이루어졌어. 다 됐어. 그러면 결국 내가 왕 되려고 이렇게 난리쳐서 결국 됐는데 왕관을 벤코 집안에 넘겨준다고? 어? 내가 왕이 겨우 됐는데 벤코 자식들이 왕이 된다고? 자, 그 순간부터 그의 절친이었던 벤코가 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자식! 맥베스는 킬러, 살인자들을 고용합니다. 벤코와 그의 아들이었던 플리언스를 죽이라고 하죠. 어두운 밤길에 벤코와 플리언스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용을 받은 살인자들이 습격을 하여 거기서 싸우다가 벤코는 죽습니다. 하지만 아들이었던 플리언스는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벤코의 후손이 왕이 된다는 예언은 살아있는 거죠. 그날 밤 맥베스는 귀족들을 초대한 연회를 엽니다. 왕이 됐으니까 이제 촥 한번 파티를 해야죠. 권위를 보여줘야죠. 사람들이 모두 촥 앉아서 새로운 왕에 대해서 칭송을 합니다. 맥베스 우리들의 새 왕 맥베스. 딱 맥베스가 딱 보는데 저게 누구야? 분명히 자기가 죽이라고 했던 죽은 벤코가 앉아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벤코가 그의 유령인 거죠. 그의 영혼이 자기를 탁 쳐다보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죠. 자기만 봅니다. 맥베스는 그 벤코 유령에게 나를 그런 식으로 보지 마! 제발 나를 그렇게 보지 마! 옆에 있던 귀족들이 당황하죠. 왕 왜 저래? 그들이 레이디 맥베스 와이프가 얼른 튀어나와서 우리 왕께서 요새 너무 피곤하셔서 가끔 이렇게 증상이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파티 여기까지 집으로 가세요. Go home! Get out! 그래서 끝내버려요. 왕을 죽였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절친 친구를 죽였다는 죄책감 맥베스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언했던 마녀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처음에는 만났죠. 근데 이제는 자기가 부하들을 시키고 어떻게든 마녀를 찾아요. 찾아갑니다. 이제는 맥베스 그가 예언에 의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들의 말을 무조건 맹신하는 거예요. 마녀들은 맥베스에게 새로운 예언을

0: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째 마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더프를 조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맥더프는요, 맥베스 왕에게 반대하는 오리지널 귀족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왕을 친했던 오리지널 귀족 중에 한 명이 맥더프. 맥더프를 조심하라. 이거 약간 말하다 보니까 성대모사가 그 저분 같은데요, 그 돌아가신 우리 안성기 우리 배우님. 그
1: 커피는 맥시, 커피는 블랙, 날 쏘고 가라.
0: 약간 이런 느낌인데.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첫째 마녀가 맥더프를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마녀가
1: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맥베스를 해칠 수 없다.
0: 일단 맥베스는 그 얘기 듣고는 뭐야, 오 다행인데? 모든 사람은 여자에게 태어나니까 그럼 나는 누가 날 죽일 수 없겠네? 그러자 세 번째 마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 버넘 숲이 던시네인 성으로 움직여오기 전에는 맥베스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0: 다시 한 번요. 이게 좀 길죠? 버넘 숲이, 숲, 숲이요.
1: 버넘 숲이 던시네인 성으로 움직여오기 전에는 맥베스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0: 맥베스는 그 얘기 듣고 더 안심합니다. 오, 다행이다. 야, 버넘 숲, 나무 울창한 숲이 어떻게 움직여? 숲은 움직일 수가 없지, 숲은. 숲은 그대로 있는 거지. 나무가 뿌리 들고 올 거야? 아니잖아. 그럼 결국 뜻은 뭐다? 나는 안전하구나. 이미 두 마녀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가 오만하게 되죠. 첫 번째 예언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될 운명이라고 들었을 때 그는 기다리지 않고 운명을 앞당기려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그 예언을 믿으니까 자기는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맹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자기가 듣고 싶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첫 번째 마녀가 조심하라고 했던 맥더프의 가족, 귀족이죠. 맥더프는 맥베스를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일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잉글랜드로 가서 덩컨의 아들, 도망가 있던 덩컨의 아들 중에 한 명인 멜컴과 연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하는 거죠. 맥베스는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어쭈구리? 이것들이 지들끼리 힘을 모아? 근데 이미 맥더프는 자기 옆에 또 도망가 있죠. 그래서 맥베스는 또 한 번 지시를 합니다. 맥더프의 아내와 아이들을 죽여라. 자, 여러분, 맥베스라는 장군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나라와 국가를 사랑하고 정말 왕에게 충성을 하던 그런 무신이었습니다. 무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맥베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덩컨 왕을 죽일 때만 해도 사실 그는 고민하고 망설였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손에 묻은 피를 보고 공포에 질리고 이미 살인하기 전에도 그는 막 헛것을 보고 시달렸었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죄 없는 아이들까지, 와이프 아이까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미 악한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어려운 거지 이제는 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자, 이쯤에서 그 와이프 레이디 맥베스는 뭐 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살인을 가장 강하게 푸시하고 밀어붙였던 사람이 바로 레이디 맥베스였죠. 사실 맥베스 장군은 처음에 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망설일 때 그를 놀리며 조롱하고 밀어붙였던 게 바로 레이디 맥베스였습니다. 뭐 남편을 왕 만들고 싶었겠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물 조금이면 다 씻겨집니다. 어? 물 조금이면 다 씻겨요. 걱정하지 마요. 라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레이디 맥베스 그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잠든 채로 방을 돌아다니고요. 손을 계속 비벼대기 시작합니다. 손을 씻는 것처럼. 그리고는 중얼중얼중얼중얼 됩니다. 저주받은 얼루가 없어져라 제발. 저주받은 얼루가 제발 좀 없어져.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손에 피가 묻어있는 것 같이 밤마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씻어도. 분명히 그녀가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물 조금이면 됩니다. 물 조금으로 씻으면 끝이 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무엇을 해도 자기 손에 있는 피를 또 피 냄새를 없앨 수 없다고 느낍니다. 모든 향수를 갖다 뿌려도 자기 손에 피비린내는 없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없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실제 피는 없습니다. 피 냄새도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느끼는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있는 거죠. 레이디 맥베스의 정신은 계속 무너져갑니다. 결국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이 맥베스 왕에게 전해집니다. 뭐 정확한 죽음에 대해서는 이 극이나 소설에서는 자세히 보여주진 않지만 아마도 자살로 암시가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조문인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자살한 것으로 암시가 되죠. 그런데 자 여기서 아내를 잃은 맥베스의 반응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을 듣고 삶의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그냥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는 나라를 사랑했던 군인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그런 장군이었죠. 근데 왕이 되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죠. 하지만 끝에 남은 건 뭡니까? 사랑해도 아내도 죽고요. 그에겐 적들만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엔 공허함만 남아있죠. 자,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군사가 뛰어들어옵니다. 폐하! 버넘 숲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버넘 숲이 움직입니다요. 야, 숲이 어떻게 움직여? 멜번의 그 멜컴의 군대, 그 아까 같이 합 동맹을 맺은 군대가 자기 병력의 정확한 숫자를 숨기기 위해서 버넌 숲의 나뭇가지를 잘라서 몸에 들고 전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멀리서 보면 숲 전체가 우르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순간 맥베스는 깨닫습니다. 가만 있어봐. 마녀의 예언이 세 번째 예언이 이거 그거 아니야? 자기가 지금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 다른 거죠. 적군이 성으로 몰려옵니다. 일단 그래도 맥베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 두 번째 마녀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맥베스를 죽일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여자에게서 나오니까 나는 고로 죽지 않는다. 살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믿었던 거죠. 마지막 전투를 치열하게 버리고 막 싸웁니다. 거기서 도망갔던 맥더프를 만납니다. 그 귀족. 둘이 싸우죠. 맥베스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야, 까시, 너는 나를 죽일 수가 없다. 왜? 나는 예언이 있거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나를 절대 해칠 수 없어. 그러자 맥더프가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같이 태어난 놈이 아니다. 나는 어머니의 배를 갈라서 태어난 놈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제왕절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배를 갈라서 끄집어낸 다른 방식으로 태어난 거죠. 맥베스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마녀들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을 돌려서 얘기했구나.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망가진 않습니다. 끝까지 일단 싸워봅니다. 그러다 결국 맥더프에게 죽습니다. 맥더프는 맥베스를 결국 쓰러뜨리고 덩컨의 아들이었던 멜컴이 왕에 오릅니다. 스코틀랜드의 질서는 다시 돌아오고 맥베스의 비극은 끝납니다. 자, 맥베스가 망한 이유가 여러분 작품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마녀 때문일까요? 만약에 마녀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마녀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않았더라면 맥베스 장군이 왕 덩컨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녀들은 한 번도 직접 너는 왕을 죽여야 돼, 왕을 죽여라, 벤코를 죽여라, 맥더프 가족을 죽여라 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선택은 맥베스가 한 거죠. 마녀들은요 그냥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욕망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저지른 건 맥베스 본인 자신이었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시죠. 레이디 맥베스는 과연 나쁜 악녀였을까? 와이프요. 처음에는 레이디 맥베스가 남편보다 훨씬 잔인하고 아주 그 냉철하고 못됐죠. 남편을 자극해서 결국 살인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근데 먼저 사실 시간이 갈수록 죄책감에 먼저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맥베스는 처음에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했지만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고 점점 무감각해지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의 변화가 반대죠. 레이디 맥베스는 강인했지만 죄책감 때문에 무너져버렸고 금방 맥베스는 죄책감을 없애고 덮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은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했던 소설 맥베스 어떻습니까? 왕이 되고 싶은 한 남자의 이야기처럼 들리셨나요? 사실은 욕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한번 허용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살인은 어렵죠. 불법 어렵습니다. 내가 해오지 않았던 일 하는 거 어렵습니다. 덩컨을 죽이기 전에 맥베스 장군은 정말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저는 짧게 얘기했지만 실제 그 계선 굉장히 많은 망설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살인부터는 조금 쉬워지고 세 번째는 고민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본인이 아꼈던 친구도 여자와 아이도 본인이 필요하다면 누구든 죽일 수 있는 그런 살인이 돼버렸습니다. 맥베스의 변신은 왕이 된 게 아니죠. 살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악인이 되어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비극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가 그토록 원했던 왕관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 사랑했던 아내까지 잃게 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언 같은 마녀들이 맥베스를 망친 것이 아니라 예언을 들은 뒤 자신의 욕망을 선택한 맥베스가 스스로를 망쳤다. 자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우리는 그 성공이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그 성공을 빨리 얻기 위해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할까요? 오늘 하루에 듣는 문학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였습니다.

우리 주인공 맥베스가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듣고서도 조금 기다리면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살다 보면 언젠가 먼 훗날에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건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열심히 살면 나한테도 기회가 오는 건가? 먼 훗날에 이럴 수 있었는데 아쉽죠? 박정훈이 부릅니다. 먼 훗날에.

네, 박정훈 씨가 부르는 박정훈의 먼 훗날에 들으셨습니다. 주인공 맥베스 장군이 좀먼 훗날에를 기약하면서 기다렸다면, 네, 뭐 스토리가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네, 혼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후니훈이와 함께하는 제 2부의 한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맥 베스라는 비극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이 스토리 자체가 되게 탄탄하고 재밌고요. 사람의 그 욕심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아까 노래 틀어드기 전에 마지막에 던졌던 질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은 꼭 성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좀더 빨리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뭔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뭐 약간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드리긴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점을 보러 가거나 무슨 타로를 본다든가 무슨 운명을 본다든가, 요새는 컴퓨터나 모바일 앱으로도 많이 하는데, 제가 옛날부터 보면은 항상 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요새도 뭐 요새까지는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봤는데, 가끔 이제 어떤 반응이 있냐면, 제가 점을 보러 갔을 때 대부분 그냥 좋게 나오는데 어떨 때는 정말 너무 좋게 나와요. 그래서 봐주시는 분께서 뭐볼거 없다, 당신은 볼거 없다, 너무 좋다, 그냥 하다 보니 제 자랑이 아니 그냥 막 어떤 분은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재력가 재벌이 될 거고 뭐 능력이 많아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정말 크게 성공 대성할 거다,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정말 들으면 기분 너무 좋은 칭찬이나 막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 아는 지인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점을 봤는데 말이야, 엄청 잘 된다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그냥 잘될 운명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니면 잘 된다고 한 것이 내가 뭔가 지금처럼 계속 뭔가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그 결과로서 네가 잘 된다는 걸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될 운명, 운명론도 있어요. 운명, 분명 죽어도 내가 안될뭐 진짜 운명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면 제가 열심히 해도 안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비관적인, 그러면은 비판적인 생각을 하면 될 일도 안 되지 않겠나요, 사람이? 그죠? 일단은 뭐 그런 거죠. 경기하기 전에 아유 내가 저를 어떻게 이겨, 이러고 경기를 뛰는 사람이랑 오늘 난 무조건 우승한다라고 정말 전의를 불태우고 뛰는 사람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오늘 시험 볼때 나는 만점 맞아서 시험 본 놈이랑, 아유 여기 저 똑똑한 애들 내가 쟤네들은 어떻게 이겼냐, 꼴등 마람 탕이다, 이렇게 시험 보는 사람이랑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된다, 뭐 재력이 어마어마할 거다, 나중에 뭐 크게 될 거다, 큰 인물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잘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정말 잘 되겠지라고 열심히 해보면 뭐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만에 하나 뭐좀안 좋은 얘기 들으면 그걸 또 이겨내려고 열심히 하면 또 해결될 거고, 좋다 그러면 더 좋게 하려고. 그렇지만 우리 조금 전에 했던 맥베스처럼 뭐 내가 왕이 되고자, 또는 어디 조직의 뭐 장이 되고자,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자, 위에가 팀장이 되고자, 나의 그 사람을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린다던가 뭐 음모와 해친다던가 뭐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운명이라면 자기 스스로 자기 맡은 바에서 열심히 하면 그런 결과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되도 않는 얘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면서, 벌써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웃고 떨다 보니까 또 마칠 시간이 또 됐습니다. 오늘 또 훈훈한 카페 여러분, 그 고품격 음악 방송이자 고품격 문학 방송 훈훈한 카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또 오후 되시고, 편안한 오후 되시고, 신나는 오후 되시고,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하나 틀어드리면서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Air Supply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이런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훈이훈이 훈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크엔드 수다 로빈입니다. 레이벌데이로 월요일 하루 쉬었더니 일주일이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때아니게 비가 오길래 좀 시원해지려나 했는데 더덥지근하고 정말 많이 더우셨죠? 그래도 어느새 9월의 둘째 주입니다. 이러다가 올해도 그냥 휙 지나갈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우편함을 하나씩 두고 있대요. 그 안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들어있는 거죠. 누군가는 우편함 속의 이야기를 전부 꺼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우편함 밖으로 아무것도 새어나오지 못하게 꼭꼭 닫아놓는다고 합니다. 우편함을 열어 보여줄지 말지는 주인 마음인데 왜 그토록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궁금한 걸까요?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독이 되어서 상대방은 우편함을 영영 안 열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저절로 그 마음속의 우편함이 열릴 수 있도록 기다려줄 줄 아는 기다림의 지혜와 그리고 공감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가야죠. 위크엔드 수다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 우편함에 편안한 휴식과 평안함들만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의 둘째 주 토요일 아침 위크엔드 수다 이제 시작할게요.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모두를 위한 주치, 암을 잘 아는 주치, 안 메디칼.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안메디칼, 유니굿프렌드 보험, 김스전기, 용자나라, 새로 다래, 그리고 LA 안과그룹. 감사합니다. 오늘 오프닝을 샹송으로 골라봤어요. 저희 위크엔드 수다 1호 팬님께서 요즘 샹송을 즐겨 들으신다고 해서 저도 골라봤는데요. 샹송의 매력이 정말 상당하죠. 절대적으로 가사를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프렌치가 말이 참 부드럽고 너무 예뻐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막 샤랑샤랑샤랑 두 팔 벌려서 춤을 추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드디어 영화 오디세이를 봤습니다. 마당몰에 있는 리젠스에서 봐서 한글 자막이 있어서 더욱 재밌게 봤거든요. 만약에 한글 자막이 없었다면 영화 보기 좀 힘들었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 초반에 좀 잤어요.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벼르고 벼르다가 본 영화인데 영화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확 깜깜해지고 극장 의자가 너무너무 푹신하니까 절로 잠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포세이돈 아들 외눈 거인 폴리페모스 나올 때 완전히 깨서요. 와 진짜 그때부터 영화 끝날 때까지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지혜, 전략, 정의로운 전쟁의 여신이자 오디세우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돕는 신 아테네 그리고 신들의 왕 제우스. 이 그리스 신화 너무너무 재밌어요. 진짜. 주인공은 오디세우스입니다. 그리스의 작은 섬나라 이타카의 왕이자 지혜와 전략이 뛰어난 영웅이고요. 힘으로만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위기를 빠져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유명한 트로이 목마 이야기에도 오디세우스의 지략이 등장을 하죠. 전쟁이 끝나고 아내와 아들이 있는 집이자 본인이 다스리던 나라로 돌아가려는데 무려 10년의 세월이

맞습니다. 이 장면이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힘이 세다고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도 있다. 폴리페모스가 아버지인 포세이돈에게 오디세우스 일행의 불행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자 병사 하나가 저 괴물이 말을 할줄 아는데 대화를 해볼 걸 그랬나 하는 말에 오디세우스가 자네는 개미랑 이야기하나? 라는 대사도 재밌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여정에는 세이렌이라는 존재도 등장을 합니다. 세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어요. 노래를 듣는 사람은 그 목소리에 홀려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그래서 병사들에게는 밀랍으로 만든 귀마개를 하라고 하고 본인은 그 노래를 듣는데 굉장히 괴로워하죠. 아마도 그 노래에는 아내인 폴리페모스의 목소리와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서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괴로워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건 바로 시간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그동안 오디세우스는 수많은 일을 겪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수없이, 정말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런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10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아들은 자라고 아내는 나이가 들고 고향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영화에서요, 인생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어디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가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오디세우스는 전쟁에서 이긴 영웅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내와 아들을 다시 만나는 것,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주인공 맷 데이먼이 오디세우스를 연기하고요. 진짜 이 왕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앤 해서웨이가 왕비. 그리고 아들 역에는 스파이더맨으로 유명한 톰 홀랜드 등 화려한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바다와 폭풍, 신화 속의 존재들과의 만남 등큰 스케일 오디세이 정말 재밌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끝낸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서 10년 동안 바다를 떠도는 이야기 오디세이. 오늘은 영화 오디세이 이야기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기다리고, 누군가는 길을 잃고, 또 누군가는 다시 돌아갈 길을 찾습니다. 우리 위크엔드 수다 애청자 여러분들, 마음 한편에도 돌아가고 싶은 어느 한 곳쯤이 있으신가요?

0: 찌베레.
1: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2: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2: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2: 맞아. 제로 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2: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 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AM 1650 라디오 서울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생활 속 알쏭달쏭 이야기 했었잖아요. 치실이 먼저냐, 양치질이 먼저냐, 워럴 피게 먼저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과일을 마켓에서 사가지고 와서 바로 씻고 넣느냐, 먹을 때 씻느냐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너무 재밌어서 이번 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알고 보면 더 헷갈릴 수 있는 생활상식 2탄입니다. 알고 나서 더 헷갈리면 안 되는 건데요. 첫 번째요. 전자레인지 음식을 데울 때 뚜껑을 덮는다? 안 덮는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냉장고에서 데필 음식을 꺼내고 전자레인지에 넣습니다. 데필 때 꼭 덮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랩을 좀 씌우는 편이기는 한데 이것도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덮개나 차라리 냅킨 같은 거 덮는 거, 글쎄 그건 어떨까요? 아무 뚜껑이나 덮으면 안 되고요.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용기나 그런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밀폐된 용기를 그대로 돌리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안에서 수증기가 생기면서 압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뚜껑이 약간 우그러들기도 하던데, 그거보다는 뚜껑 자체를 그냥 덮어서 데우는 것보다는 전자레인지 중 덮개로 덮고 음식을 데피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커피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셔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닝커피는 정말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아침에 그 커피 내려오는 향이 잠도 깨워주고 아침을 향기롭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너무 포기할 수 없는 향기입니다. 그래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커피를 드시는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 한 잔 먼저 꼭 드세요. 잠자면서 메말라 있던 수분을 좀 채워주기도 하고요. 어쨌든 아침에 미지근한 물이 제일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커피보다 물 한 잔 먼저 꼭 드시기에요. 그 다음에 약은 물 없이 삼켜도 된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알약 하나 정도야. 게다가 알약이 조금 작은 사이즈면은 그냥 꿀떡 삼켜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약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시는 거 일반적인 거 아시죠? 무조건 약은 물과 함께 드셔야 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약을 커피랑 마시면 그건 왜 안 될까? 어차피 약을 물에 먹고 커피를 바로 마시면 커피랑 먹는 거나 물에 먹는 거나 뭐가 다르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도 약사님이 시키는 대로 약은 꼭 물이랑 드시기.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저만 조금 삐딱선이에요. 냉장고 사이드 쪽에는 우유를 넣으면 안 된다? 저 이 얘기 진짜 처음 들었거든요. 냉장고 사이드 쪽에 우유는 넣지 말라고 합니다. 냉장고의 문 쪽은 냉장고의 안쪽보다 온도 변화가 큰 편이라서요. 우유처럼 비교적 신선도 관리가 중요한 식품은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는 게 더 적절하대요. 냉장고 문에는 자주 꺼내서 쓰는 소스나 뭐 음료수 그 정도, 상대적으로 온도 변화에 덜 민감한 것들을 넣는 게 좋다는군요. 도마 하나로 고기와 채소를 다 사용해도 된다? 글쎄 이거 약간 딜레마인데요. 제일 좋기는 고기용, 야채용, 과일용 이렇게 각기 다른 도마 사용이 좋기는 한데, 부득이하게 집에 도마가 하나밖에 없고 고기와 채소를 함께 사용해야 할 경우, 그래도 비교적 채소를 먼저 도마에서 사용을 하고 한번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육류를 손질하는 게 좋겠죠? 특히 생고기나 생닭 등을 손질한 도마와 칼은 다른 음식과 교차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더욱 깨끗하게 세척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래할 때 옷을 뒤집어서 빠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은근히 의견이 갈리는데요. 옷을 뒤집어서 빨래하는 분들 계시죠? 특히 청바지나 어두운 옷 뒤집어서 빨면은 세탁하면서 돌아갈 때 생기는 마찰이나 색 빠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프린트가 만약에 있는 옷도
프린트 부분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전부 뒤집어서 세탁을 한다기보다는 색이 진하거나 프린트가 있거나 약간 섬세한 옷들은 뒤집어서 세탁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달걀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요. 뾰족한 쪽이 위일까요? 둥근 쪽이 위일까요? 냉장고에 달걀을 넣을 때 어느 쪽을 위로 보통 보관하세요? 뾰족한 쪽 아니면 둥근 쪽? 정답은 둥근 쪽이 위래요. 저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뾰족한 쪽이 위쪽인 줄 알았거든요. 달걀의 둥근 쪽에는 공기 주머니가 있는데요. 둥근 쪽을 위로 보관하면은 달걀의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작은 궁금증들이 참 많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갑자기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게 잔재미죠. 잔재미. 생활의 잔재미. 위크엔드 수다 잔재미.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숫자 9를 겹쳤을 때 어떤 모양을 보십니까? 네, 사람 귀의 모양과 비슷하지 않나요? 한국에서는요, 1962년에 그래서 9월 9일을 귀의 날로 제정했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자, 귀 건강하면 무엇보다도 청각세포, 이게 한번 손상되거나 파괴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요. 이어폰이나 헤드폰 착용이 일상화된 요즘 같은데 우리 귀 건강을 위해서라도 소리 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음향기기 사용 기준은요, 보통 최대 음량의 60% 이하로 설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한 5, 60분 사용 후에는 10분 이상은 귀에 휴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꼭 뭔가를 들어야 잠이 든다는 그렇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몇 시간이고 귀에 이어폰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꼭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귀 건강과 관련되는 건 귀지입니다. 사실 귀지 제거하다가 다쳐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죠. 이 귀지는 세균 번식을 막는 일종의 천연 방어막입니다. 대부분 음식을 씹거나 말할 때 턱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배출된다고 하니까요. 특히 면봉이나 귀이개 같은 걸로 억지로 파내는 거, 이것 역시 잘못된 습관입니다. 뭐가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야 좀 시원한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자꾸 하게 되니까요. 아, 그리고 특히 귀이개나 면봉 꼭 사용 금지, 귀에 물들어갔을 때예요. 젖은 귀 속 피부는 매우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아무리 부드러운 면봉이라 하더라도 자극을 주면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외이도염으로 이어지는 게 흔하다고 합니다. 두 개가 있어서 더 안심이 될까요? 하지만 잘 들리던 게 어느 순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때는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죠. 수일 내에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야 청력을 회복할 확률을 그만큼 높이게 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월 9일 오늘은요, 귀의 날입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오늘 함께할 책 내용은요, 프랑스 작가 가스통 루루의 대표작,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바로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1910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요, 오페라 극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미스테리이자 사랑과 집착, 그리고 인간의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뮤지컬로도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이야기의 무대는 프랑스 파리의 오페라 극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유령이 극장 안에 살고 있고, 극장 관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때로는 공연을 방해한다는 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실제로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샹들리에가 떨어지고 극장 관계자들이 사라지고 무대 뒤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오페라의 유령이 나타난 거야. 하지만 이 유령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습니다. 극장에는 크리스틴 다이라는 젊은 무용수이자 가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사랑했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자신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는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틴은 그 목소리를 음악의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녀의 노래를 이끌어주고 더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였죠. 하지만 그 목소리의 정체는 바로 오페라의 유령 에릭이었습니다. 에릭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지녔지만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진 남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한 그는 오랫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극장 지하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틴의 목소리를 사랑했고 그녀를 자신의 음악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크리스틴에게는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이해해주는 존재라고 믿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크리스틴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라울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라울은 크리스틴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 역시 라울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 크리스틴을 사랑하지만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수 없고, 또 한 사람은 크리스틴과 함께 평범한 사랑을 꿈꿉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은 두 사람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여기서 이 작품이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에릭은 분명 무서운 행동을 합니다. 크리스틴을 납치하고 자신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강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작가는 그를 단순한 악당으로만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외로움이 있었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나 잘못되었던 것이죠.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는 순간 에릭은 크리스틴을 자신의 지하 공간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은 어둡고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마치 현실과 꿈의 경계에 있는 듯한 그런 공간이죠. 에릭은 크리스틴에게 자신과 함께 살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외로움과 고통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릭은 크리스틴에게 선택을 맡깁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장면은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에릭은 그동안 사랑을 소유하려고만 했죠. 크리스틴이 자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했고 자신의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내 곁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결국 크리스틴은 라울과 함께 떠나게 되고 에릭은 다시 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죠. 이 작품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훨씬 깊습니다. 사람은 왜 사랑받고 싶어 하는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에릭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았고 자신의 얼굴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악과 지하 세계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물론 에릭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가두거나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화려한 오페라 극장과 어두운 지하 세계를 대비시키면서 인간의 겉모습과 내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화려한 의상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무대 아래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상처와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때로 아주 큰 사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큰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죠. 무서운 이야기 속에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미스터리 속에 슬픈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인간의 외로움과 욕망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책의 줄거리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오페라의 유령은 뮤지컬로도 진짜 유명하죠. 특히 아름다운 음악과 화려한 무대 그리고 에릭과 크리스틴의 비극적인 사랑을 통해 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페라 극장의 복잡한 구조와 지하세계의 신비로움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심리까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오페라의 유령. 오페라의 유령은 우리에게 혹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 이번 주말에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내보도록 할게요. 위크엔드 북스토리 오페라의 유령이었습니다.

0: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 나눠보는 명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바논 출신의 시인이자 철학자 칼릴 지브란의 명언 다섯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명언 다섯 가지. 말은 아름답고 메시지는 날카롭다. 첫 번째는요. 만일 바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바람이 그것을 나무에게 털어놓는다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비밀은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누설을 탓하기 전에 왜 입을 연 건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만일 바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바람이 그것을 나무에게 털어놓는다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너무 시적인 표현입니다. 바람에게 비밀을 말했는데 그 바람이 나무에게 또 말하고 나무가 새에게 말하고 그러다 보면 온 세상이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핵심은 비밀은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너한테만 하는 얘긴데 뭐 그런 말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는 수다쟁이로부터 침묵을, 편협한 이로부터 관용을, 불친절한 이로부터 친절을 배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스승들에게 고맙지 않다. 우리는 때로 가장 괴로운 사람에게서 가장 값진 것을 배운다. 혹여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불편한 스승이 되고 있진 않은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와, 진짜 저 사람처럼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거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에 속박되지는 말아라. 비록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외로운 기타줄처럼 함께 서 있으라. 허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참나무, 사이프러스 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다. 사랑은 함께하되 자유로워야 한다. 진짜 사랑은 거리를 허용할 줄 안다. 사랑하니까 가까이 있고 싶고,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알고 싶고, 사랑하니까 내 생각대로 해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너무 가까워지면 어느 순간 상대방의 숨쉴 공간까지 빼앗게 될 수 있습니다. 지브라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외로운 기타줄처럼 함께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기타줄은 여러 개가 함께 있어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지만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죠.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오히려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부부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도 그렇고요. 친구도 그렇습니다. 함께 하는 것과 모든 것을 같게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네 번째는요. 낙관주의자는 장미에서 가시가 아닌 꽃을 보고, 비관주의자는 꽃이 아니라 가시만 쳐다본다. 무엇을 보느냐보다 무엇을 보려 하느냐가 중요하다. 삶의 풍경은 당신의 시선이 그려내는 그림이다. 내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하루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뜻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굶주린 사람에게 배고픔의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충고를 대식가가 어찌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해 없는 충고는 상처가 된다. 공감 없는 말은 위선이 될 뿐이다. 이해 없는 충고는 상처가 된다. 공감이 없는 말은 위선이 될 뿐이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꼭 정답을 콕 집어서 알려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함께 공감해 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칼릴 지브란의 다섯 가지 명언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비밀을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불편한 사람에게도 배울 점을 찾아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속박이 아닌 자유를 허락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넓게, 깊게, 따뜻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충고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는 것. 이 다섯 가지가 결국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자. 누군가의 말에, 행동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셨다면요, 너무 오래 마음에 두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웃을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위크엔드 수다도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1: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2: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1: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2: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1: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2: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213-388-7979, 213-388-7979.
4: 유니굿 프렌드 보험.

네, 오늘 이 시간도 위크엔드 수다 여러분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또 한 시간이 지나갔네요. 오늘 소개한 책 오페라의 유령도 좋았고요. 영화 오디세이 이야기도 좋았고요. 칼릴 지브란의 명화 다섯 가지도 참 좋았고요. 오늘은 사람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한 주였는데 다음 주에는 무더위가 조금은 수그러들 것도 같습니다.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시는 분들 한 번 더 소개할게요. 모두를 위한 주치, 암을 잘 아는 주치, 안 메디칼.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크엔드 수다 저 루빈과 함께해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주도 파이팅 하시고요. 남은 토요일 오후 또 일요일까지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차트 2부 이어갑니다. 먼저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합참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5: 네, 현재까지 발사체의 재원은 밝혀진 바 없고 합참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23일 만에 발사입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은 추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4: 네, 다음은 전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 출근길에서 입장을 전했습니다.
5: 여러 논란으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제기되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6: 지난 7일 도어스태핑 뒤 직접 해명을 자제해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나흘 만에 출근길 발걸음을 멈추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죄했습니다.
7: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이런 논란거리를 거리가 되어서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6: 입장 발표 이후 취재진 질문에도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제약사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들이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성이 아니냐고 묻자 떳떳함을 수차례 언급했고
7: 사실은 제가 떳떳하지 않다면 이게 다 공개되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6: 식약처 청탁 의혹 역시 공익적인 민원 전달이었다는 입장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던 만큼 자신이 전달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의혹 해명에 더해 검찰개혁에 앞장선 과거 이력 등을 언급하며 법무부 수장으로 적임자라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검찰, 언론개혁, 상법 개정 등을 이루었다며 장관으로서도 국민을 위한 개혁적인 일에 매진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해명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정착이란 의제를 부각하며 청문회 돌파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는데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온 인사청문회까지 제기된 의혹 파장이 가라앉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이 불거진 제넨셀 임상시험은 식약처의 문턱은 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정부지원금 심사에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 두 기관의 판단이 엇갈렸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8: 제넨셀은 지난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탁으로 신속한 승인이 이뤄졌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당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제넨셀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보건복지부엔 정부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섯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비임상 유효성 근거와 동물실험 결과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탈락시킨 겁니다.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워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셈인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관련 부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9: 통계학적인 유의성과 연구시험의 설계로 보면 다른 의견을 결론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청탁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있죠.
8: 보건복지부는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0: 더 차별성이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식약처가 하고 있는 승인하고는 목적과 평가 기준이 좀 다르다.
8: 식약처도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과학적 심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승인했다는 입장입니다.
11: 건강한 사람 48명이 이 치료제를 투여받았을 때 아주 중대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8: 또 식약처는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제넨셀이 제출한 자료 자체에 허위 내용이 담겨 있어 걸러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제 업무를 맡았던 직원 6명은 관련 재판에서도 모두 무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식약처가 부실 검증을 했다는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권유수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 씨가 박사학위 연구 논문 참고 문헌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학 측이 예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양 씨의 박사학위 논문 관련 연구 부정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예비 조사에 나섰는데요. 양 씨는 지난해 8월 경희대학교에서 생명과학 분야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제보자는 학위 논문 중 최소 5건의 기본 정보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 녹취 등을 연일 쏟아내며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시큰둥하던 민주당도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5: 낙마 공세에 앞장서는 한 의원을 두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청문전국 초반만 해도 민주당은 김승원 저격수를 자처한 한동훈 의원에 대한 대응을 담당 대변인 한 명에게 맡겨뒀습니다. 관심 줄 필요 없다. 이 정도는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엿보였는데 김 후보자와 브로커, 판사 등 온갖 녹취가 쏟아지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심야 대책회의를 거쳐 당내 전담 대응팀을 꾸리는 등 방어전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 의원의 오빠 공세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고
13: 최 의원 김 의원이 좀 나오실 것 같은데요? 민주당 오빠 게이트, 오빠들이네요. 오빠들 게이트.
12: 결국 김민석 대표가 전면전에 선봉에 섰습니다. 녹취 짜깁기와 비공개 자료 상납 프레임을 내세우며 이진숙 의원급과 맞먹는 퇴출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14: 검찰 잔당 세력의 사실상 내란 연속 행위가 한동훈의 관종 정치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12: 이처럼 민주당이 서둘러 총력전으로 돌아선 건 출범 초기 김민석 호가 놓인 답답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국정지지율 돌파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신약 청탁 의혹이 한 의원 말대로 권력형 사건으로 각인되면 반민주당 정서가 번질 우려도 적잖기 때문입니다.
15: 임상실험 과정의 문제점 이런 거를 은폐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본인이 알았을 리가 없는 사실이지만 아픈 대목들이죠.
12: 국민의힘이라고 한 의원의 낙마 공세를 속 편하게 지켜만 보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제명한 한 의원이 대여투쟁 주도권을 쥐고 존재감을 키울까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는 오빠 공세를 깎아내리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16: 자꾸 오빠를 강조하는 것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 네. 그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한 의원의 검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공개 발언한 점정식 원내대표와는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친한계가 청문회 참여를 명분 삼아 한 의원 복당을 거론하면서 당권파의 신경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반대로 여당의 속을 복잡하게 하는 건 완주 의지를 밝힌 용혜인 후보자입니다. 선명하게 지명 철회만 외치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못마땅한 기색을 참아 드러내진 못한 채 불편한 얼굴로 청와대 기조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 안팎의 평가와 의견을 지도부를 중심으로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어제 충북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YTN에 그제 용 후보자의 반박 기자회견은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에 불을 확 지른 격이라며 그나마 후보자를 옹호했던 당내 의원들마저 과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4: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머리 위에 있다며 지명 철회를 하지 못하는 건 좌파 카르텔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용 후보자를 장관직에 앉히려는 건 이 대통령에게 얽혀있는 좌파 카르텔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이어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과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에 마지막으로 언더조직 출신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앉히려는 계획이라고.

0: 중에 총리실 과장이 신분을 숨긴 채 질문을 던진 것을 두고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한성숙 총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한 의원은 해당 직원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국회 본회의장 앞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 중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3: 네, 무슨 취지로 수사지휘라고 불리죠?
4: 엄정한 조사 확인을 지시하겠다.
3: 확인이라고
4: 지시하겠다.
3: 하셨나요?
4: 지시한다고 하셨죠? 어디 기자시죠? 어떤 부분 기자시죠?
3: 일반인입니다. 네.
2: 한성숙 국무총리가 수사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해 보라 했다는 것을 두고 한 의원이 수사 지휘라고 비판하자 뭐가 문제인지를 물은 겁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일반인이라고 밝혔는데 알고 보니 총리실 소속 과장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의원은 즉각 대정부 질문에서 한 총리를 단상에 세워놓고 국회를 사찰한 거냐며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5: 그거 본인이 시킨 거 아니에요?
6: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5: 그럼 누가 시켰어요?
6: 지금
5: 누구 책임이에요?
6: 저 부분이 사실
5: 한성숙 총리 책임 아닙니까?
2: 결국 한 총리는 하루 만에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했다며 한 의원과 국민께 유감을 표명했는데
6: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실에도 가서 상황을 설명드렸고
2: 한 의원은 자신에겐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해당 과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4: 국회를 능멸하고 정치를 사찰했던 사안입니다. 과장의 즉각적인 파면이 필요하다.
2: 민주당은 한 의원의 질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시도했습니다. 국정 현안을 물어야 할 자리를 사적 분풀이에 악용했다는 겁니다.
7: 국가 현안은 온데간데 없이 직전 열린 자신의 기자회견에서 벌어진 일을 빌미 삼아 본회의장을 사적 분풀이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2: 한 총리는 직접 유감 표명에 나섰지만 사찰이란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한 의원의 파면 요구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총리실 직원의 돌출 질문에서 시작된 이번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꼽히는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미국 뉴욕 등 곳곳에서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9.11 희생자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이 오늘날 미국이 싸우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미 대통령 9.11 추도사에서 어떤 메시지 내놨습니까?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인근의 미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 열린 추모식에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2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11 테러를 거대하고 끔찍한 악의 순간으로 규정하면서 2,977명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유라며 오직 승리만 있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2: We will never, ever forget. That's why we fight today. We don't have a choice. There can only be victory. We fight hard, we fight to win.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라고 부르면서 9.11 테러와 연결해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에 당한 9.11 테러를 상기시키면서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2: And we salute the service members working right now to ensure the world's number one sponsor of terror,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ill never, ever have a nuclear weapon.
1: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만큼은 통합의 메시지도 냈습니다. 그날 우리는 모두 뉴욕 시민이자 미국인으로 한 가족이었다면서 미국 사회 단결을 되새겼습니다.

0: 같은 시간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뉴욕 맨해튼의 뉴욕 세계 무역센터 예터 그라운드 제로 9.11 추모 광장에서는 유가족들이 모여 희생자 전원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했습니다. 9.11 당시 세계 무역센터에 사무실을 둔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이자 테러로 친동생과 직원 수백 명을 잃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참석해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펜타곤 등 미국 곳곳에서는 성조기가 개양됐고 뉴욕 증권거래소 등 각지에서는 묵념과 헌화가 이어지면서 종일 추모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1: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란 전쟁의 전선은 홍해 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홍해 입구 바브 엘 만데브 해협 일대를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해협 내 요충지인 페림성까지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후티는 전날 전략 항구인 모카를 점령한 데 이어서 현지 시간 11일 해협 한가운데 있는 요충지 페림성과 맞은편 예멘 본토의 두바브까지 장악했습니다. 예멘 정부 측은 후티가 마지막 섬들까지 점령하면서 예멘 쪽 홍해 연안의 통제권을 사실상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제할 경우 글로벌 해상 물류는 물론 중동전쟁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후티의 공세에 사우디아라비아도 반격에 나서면서 모카공항 등을 공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는데요. 오만 중재로 이란과 걸프 협력회의 6개국 외무장관들이 오는 14일 오만에서 안전한 선박 통항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이란 전쟁 발발 뒤 6개국과 이란의 고위급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처음입니다. 걸프 산유국들도 원유 수출 차질이 장기화하면서 해협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란과 직접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다만 해상 봉쇄 해제와 원유 수출 허용, 동결 자산 접근 등 미국의 양보가 전제되어야만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회동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의 변화가 없다면 긴장 완화를 위한 상징적인 외교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합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급등세가 일단 진정되면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유정입니다.
1: 국제유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을 관리하기 위한 임시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날까지 이어졌던 급등세가 일단은 진정이 된 겁니다. 현지 시간 11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1월 물은 전장보다 2.81%가 내린 배럴당 104.61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 브렌트유가 하락 마감한 것은 6거래일 만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물은 2.37% 하락한 배럴당 100.05달러에 마감하며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전쟁의 여파로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자 이란의 트럭과 택시 운전사들의 항의와 파업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정부가 지난 7일 일부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0.04달러 수준으로 두배 인상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인상은 보조금으로 기름을 채울 수 있는 할당량을 넘겨 주유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휘발유 가격 인상 후 이란 동부 케르만주에서는 택시기사 120명이 이번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란이 탄도미사일 생산을 재개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대 수천 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백악관은 이란의 군사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기존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2: 이란 테헤란 인근 산악지대에 위치한 이란 핵심 국방산업복합기지 코지르 미사일 단지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지하시설 곳곳에서 이란이 탄도미사일 생산을 다시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동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전쟁 전 비축해둔 부품을 활용해 탄도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초기 단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생산시설을 집중 타격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미사일 생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란은 최근에도 미군 함정 등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 2 فروند شناور آمریکایی، 8 نفتکش و 10 فروند کشتی متخلف با قصد عبور از منطقه ممنوعه و ناایمن تنگه هرمز مورد هدف قرار گرفتند.
2: 특히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액체 추진 미사일뿐 아니라 언제든 발사가 가능한 고체 추진 미사일 역시 생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또 추가 타격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지하 조립 시설 건설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나탄즈 핵시설 인근 곡괭이 산에서 올해 건설 활동이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미 정보 당국자는 이란이 현재 보유 중인 부품만으로도 수백에서 수천 기의 미사일을 조립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지난 6월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소강 국면을 활용해 군사 능력을 재건해왔다고 짚었습니다. 또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전해온 전쟁의 주요 성과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 재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이란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1: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이 이번 통화에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내에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국방부 등 부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중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감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대신 군사나 외교 안보와 관련된 정보는 고도의 보안 사항이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해당 정보는 유출이 되면 국가 안보와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 이어서 전국 소식입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임 재재청 요구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법권의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례가 없던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에 조 대법원장은 여러 선택지를 두고 막판 결단을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5: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재재청 공을 넘겨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2주째 침묵으로 장고를 이어갔습니다.
6: 원장님, 대법관 재재청 관련 입장 있으십니까? 이번 주 안에 발표하실 예정이시니까.
5: 법원의 날을 맞아 오랜만에 공식 발언대에선 조 대법원장. 재재청 요구 관련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쏠렸는데 현안에 콕 집은 구체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대신 기념사에 독립이란 단어만 8차례나 등장할 정도로 사법부 독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7: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5: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하는 원론적 발언이지만 후임 대법관 임명을 고리로 한 갈등 속 대법관 공백 사태까지 현실화한 상황인 만큼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대법원은 후속 절차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추천위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 수용, 추천위를 새로 꾸리는 후보 원점 재검토, 새로운 절충안 제시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막바지 결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재청권 침해라는 법조계 일각의 비판은 물론 학계의 의견과 여론을 폭넓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이 길어지는 침묵을 깨고 언제쯤 공식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법관 공석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4: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재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뇌물 혐의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수사 착수 1년 만에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나흘 만에 가로막히면서 수사 의지는 물론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검찰이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7차례 소환 조사에 응했고 주거도 일정에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4월 김 의원을 마지막으로 부른 이후 지금까지 수사 내용에 결정적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신병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차남 특혜 채용,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수수 묵인, 신라레저 청탁 의혹 등은 증거를 보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당혹한 분위기입니다. 늑장 수사라는 지적을 받으며 수사 착수 1년 만에 신병 확보를 시도한 건데 보완 수사 요구와 함께 퇴짜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 거물 정치인 수사에서 검찰을 대체할 실력과 의지를 입증하기는커녕 체면만 구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에 검찰이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구속 필요성을 추가로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를 오랜 시간 끌어온 만큼 김 의원 사건을 불구속 송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느 경우라도 권한 확대를 앞둔 경찰이 수사력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그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A씨가 보낸 메시지 빈도를 보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희 씨가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현 측 변호인도 법정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이 감정적 여론전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재판부에 배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경찰관이 학생들에게 테이저건 기능을 보여주려다 오발 사고가 나 중학생 한 명이 다쳤습니다. 테이저건에 맞은 학생은 허벅지와 팔을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9: 경찰 차 한 대가 학생들이 모여있는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공터 쪽으로 걸어가더니 잠시 뒤 경찰차가 큰 길 쪽으로 다시 빠져나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반쯤 충북 음성군 대소읍에 있는 공터에서 경찰관의 테이저건이 발사돼 중학생 한 명이 다쳤습니다.
10: 오발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곳에 있었던 남학생들이 테이저건에 관심을 보이자 경찰관이 다른 기능을 보여주려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9: 테이저건에서 발사된 침 하나는 피해 학생 허벅지에 꽂혔고 다른 하나는 팔을 스쳤습니다. 당시 테이저건은 안전장치가 풀려 있었고 전극침이 든 카트리지도 장착된 상태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경찰관이 전류가 흐르지 않아 괜찮다며 학생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1: 가까운 병원이라도 가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류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병원 이송을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9: 경찰은 다른 신고를 처리하고 복귀하던 경찰관이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자 테이저건에서 전기가 나오는 스턴 기능을 보여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침이 나가는 카트리지가 장착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발 사고를 낸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4: 경기 파주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된 30대 탈북 여성은 이제 막 한국에 정착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지침에 따라 경찰은 매달 피해자와 접촉을 이어왔는데 지난 7월 21일 마지막으로 교류가 끊겼습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 탈북민 여성 A씨가 경기도 파주에 새 둥지를 튼 건 지난 5월입니다. 빨리 적응해 돈을 벌겠다는 자립 의지가 강했다고 지켜본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13: 되게 활달하고요. 빨리 정착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의지가 엄청 강하셨어요.
12: 경찰도 매달 한 번 이상 탈북민 신변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14: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15: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다음 주 15일 청문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각각 이 사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여야 법사위 의원 한 분씩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사위 여당 간사시죠. 김우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6: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5: 다시 국회로 돌아오셨는데 제가 축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다시 축하드립니다.
16: 고맙습니다.
15: 네,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바로 현안 문제 네. 좀 여쭤볼게요. 네, 9.1 법사위에서도 증인 채택을 두고 한바탕 여야가 맞붙었는데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참고인 왜 모두 반려하시고 채택 안 했습니까?
16: 네, 이 사건이 네. 가장 본질적인 사건이 제넨셀 사건, 코로나 치료제 사건 아니겠습니까?
15: 네.
16: 그런데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두 분이 정말 돈을 시퍼렇게 뜨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때 김승원 의원 또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잡기 위해서 집요하게 벌였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른팔 왼팔을 다 그 사건에 수사검사로 내려보냈고요.
15: 네.
16: 그런데도 꽝이 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검찰이 국회 청문회보다 천배 만배 더 강력한 검찰 청문회를 이미 통과한 거다.
15: 네.
16: 그런데 그 사건을 다시 이번에 끄집어내서 이 되돌이피로 무한 반복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 네. 그래도 여러 증인과 참고인을 좀 불러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형사 재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께 알려드릴 뭐 의무 그들의 어떻게 일들을 처리했는지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증인 참고인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16: 네, 그런데 증인 참고인이 없이도
15: 예.
16: 이미 증인 참고인을 통해서 야당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치 공세를 무한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니 청문회 대상인 김성원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5: 의원님이 야당 의원이실 때도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렇게 뭐 증인 참고인 채택 국민의힘이 안 해주려고 하면 채택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도 주장을 하셨는데 과연 좀 이게 보통 일인가 일반적인 일인가 그런 좀 의구심이 있고요. 한동훈 의원이 본인을 청문위원으로 앉혀달라 증인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 차원에서 좀 받아들일 가능성 이것도 없는 건가요?
16: 네. 지금 한동훈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15: 네.
16: 청문회에 나와서 어떤 자신의 존재감도 드러내고 또 이 청문회를 일종의 좀 흙탕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15: 네.
16: 한동훈 의원에게 판을 깔아줄 생각은 전혀 없고요.
15: 네.
16: 그리고 이건 저희들 생각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도 제가 협상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15: 네.
16: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이 한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15: 네.
16: 단지 뭐 윤상현 의원 등 개별적인 의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건 국민의힘 당론이랄까요? 지도부의 입장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 네. 현재까지 김승원 후보자 의혹들 있잖아요. 뭐 식약처 청탁 의혹, 주가 저작, 연류 아니면 가족 인건비 특혜, 성범죄 가해자 변호, 뭐 음주운전 70만 원 벌금 이런 것들이 좀 명확히 청문회장에서 해명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좀 보세요.
16: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그 주된 내용들은 네 이번에 김승원 후보자가 나와서
15: 네.
16: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5: 네.
16: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 중에서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건 이 제넨셀 사건인데,
15: 네,
16: 네. 저는 이것만 하나 좀 덧붙이고 싶어요.
15: 네.
16: 그 지금은 뭐 다들 잊어버렸는데 이때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위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치료제가 없어서 정말 뭐라도 쓰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제가 이제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15: 네.
16: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말 외국에 뭐 화이자나 이런 치료제가 아니라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특히 이 사건, 이 강화목의 교수가 만들었다는 제넨셀이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관심이 있었으면 그 당시 이낙연 당대표죠. 총리였군요. 이낙연 총리가 이 사람의 그 원재료, 원재료를 키우는 제주도까지 가서
15: 오빠 나를 믿어. 그러니까 김성원 후보자가 그래 알았어. 내가 식약처장에게 내가 전화해줄게. 연락할게. 이게 정상적인 민원 처리는 아니지 않아요?
16: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받고
15: 예.
16: 김승환 후보자가 이게 이권이 크게 걸린 문제이니
15: 네.
16: 그리고 복마전이니
15: 네.
16: 그렇게 쉽게 청탁을 할 수는 없고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라고
15: 네.
16: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일상 임상 실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받아본 뒤에
15: 네.
16: 본인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15: 네.
16: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이 분야 전문가에게 그 관련 자료를 다 보내서 후배한테 자문을 구해봅니다.
15: 네.
16: 그랬더니 그 후배가 이거 괜찮은 것 같다라고 네.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님께
15: 네.
16: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승인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빨리 한번 검증을 절차를 진행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 단순히 뭐 잘하는 후배의 부탁을 받고
15: 네.
16: 아무런 검증 없이 한 건 아니다
15: 네.
16: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 그럼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러한 의혹을 받는 장관 후보자 지명자를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아니 민주당 소속 김우겸 의원님은 찬성하시겠어요?
16: 네, 뭐 입장 바꿔서 하면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15: 네,
16: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15: 네.
16: 김승원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잘 해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 알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의혹이 이렇게까지 커진 데는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컸잖아요.
16: 그렇죠.
15: 지금 네. 민주당에서는 자료 출처를 좀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점이 좀 문제라고 의원님 생각하세요?
16: 네, 한동훈 의원이 여러 가지 정말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공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15: 네.
16: 수사 기록 이건 뭐 수사 기록 일부는 그 중에 일부는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15: 있죠, 예. 변호인
16: 네,
15: 통해서
16: 네.
15: 구할 수 있고요.
16: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몇몇 건은 그런 범위를 넘어서거든요.
15: 네.
16: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15: 네.
16: 사건 처리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15: 네.
16: 제목이 사건 처리 계획서인데 이게 저도 좀 알아보니까 서부지검에서 대검으로 세 차례 보냈어요.
15: 네.
16: 그런데 그 내용은 정말 한 5명 정도 서부지검과 대검, 검찰 지도부 포함해서 한 대여섯 명 정도만 알 수 있는 내용의 자료입니다.
15: 네.
16: 그래서 이건 뭐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변호사 손에도 안 가고 오로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15: 네.
16: 그중에서 이걸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두 명, 세 명? 요 정도 딱 특정이 돼요.
15: 네.
16: 네. 그래서, 이거는 뭐,

0: 업무상 기밀누설이나 피해사실 공표 이런 게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예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고발사주 사건에 그래서 손준성 검사만 다쳤죠. 네, 그런데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그 사건의 이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는 서버에 접촉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내용을 빼내려면 그러면 그 거기에는 로그 기록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 접근했는지가 드러날 거고, 그러면 뭐 한동훈 의원은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그게 몇 명으로 특정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저는 누가 유출했는지 이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1: 법적으로
0: 합니다.
1: 문제가 있다.
0: 네,
1: 근데
0: 그렇습니다.
1: 의원님께서 그 윤석열 정권 시절에 최상병과 관련된 수사 계획서 이거를 국회에서 좀 공개하셨잖아요. 그거
0: 네네.
1: 건이랑 좀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그
0: 아,
1: 수사
0: 그럼요.
1: 계획서도 검찰 일부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0: 아, 그러지 않았고요. 네. 일단 제가 그 수사계획서를 그때 법사위였나? 에서 한번 제가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 국민의힘에서 저를 이제 고발을
1: 법적
0: 했어요.
1: 조치하겠다.
0: 근데 제가, 네. 그 당시 윤석열 정부입니다.
1: 그렇죠.
0: 사고 없으시기 바라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검찰 다 조사받았고, 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 의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용해인
0: 네.
1: 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0: 네. 하여튼, 여론이 뭐, 대단히 안 좋게
1: 좋진
0: 흘러가고 있는 건
1: 않죠?
0: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어제 봐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한 40분가량 기자회견 하는 걸 보면, 했다는, 뉴스를 보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을 테고, 예, 그러니, 하여튼, 청문회에서 본인의 해명과 소명까지는 들어봐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김우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우겸 의원. 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우겸 의원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쪽 얘기도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곽규택 의원 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2: 네,
1: 네,
2: 안녕하십니까?
1: 의원님 나와 계시죠?
2: 예.
1: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 감사합니다.
1: 네, 9.18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한판 맞붙었고 국민의힘이 증인 44명, 참고인 4명, 총 48명 명단 올렸지만 싹 반려됐고 민주당에서 동의 안 해가지고 이제 증인, 참고인 없이
2: 그렇죠.
1: 인사청문회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2: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1: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이번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이 없는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때어뭐어 배추농사에 투자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했는데도 증인을 아무도 채택을 안 하고 또 자료도 안 내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전혀 검증이 안된 상태로 청문회가 끝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의혹들이 전혀 해소가 안된 채,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런 것이 지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그대로 민주당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 하고 오만한 지금 청문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1: 네, 지금 방금 전에 김우겸 민주당 간사가
2: 네.
1: 증인 채택 왜안 했냐고 여쭤봤더니 이게 증인 채택하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거부 사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웃지만 마시고 어떻게
2: 법무부 장관에
1: 생각하세요?
2: 대해서 지금 온갖 의혹, 그리고
1: 네.
2: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한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그에 대해서 만약에 자신이 있다면
1: 네. 네.
2: 관련된 증인들을 불러서 민주당에서도 뭐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지금 해명은 안 되고, 또 오히려 국민들께서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식만 나빠지겠다 싶으니까 일방적으로 또 증인 없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3: 네.
2: 정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 정말 궤변에 가깝습니다.
1: 의원님도 이제 인사청문회 하시는 거잖아요.
2: 예예. 예.
1: 의원님이 제일 좀 중하게 살펴보시는 김승원 예. 후보자의 의혹은 뭐예요?
2: 원래 김승원 후보자는 사실 지금 나오는 의혹들 말고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것을 주도한 인물이에요.
1: 네.
2: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었던 몇몇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제치고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거잖아요. 저는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임기 중에 자기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감행하겠다 하는 저는 사인으로 봅니다.
1: 네.
2: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1: 네.
2: 그리고 지금 식약청 노플법 로비 사건에 연루된 의혹 그리고 부적절한 사적 관계 이런 부분들이 법무장관으로서의 과연 이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1: 네.
2: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런 것을 밝히는 또 청문회를 할 예정입니다.
1: 근데 서윤교 위원장도 아니 우리가 예. 법사에서 같이 활동했던 동료 의원인데 막 너무한 예.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의원님 같이 활동했는데 좀 너무 심하게
2: 그런
1: 하는
2: 차원, 그런 차원하고는 전혀 달라요? 관련이 없다고 보여져요.
1: 네.
2: 오히려 거대 여당의 법사위 간사를 하면서
1: 네.
2: 그 직책을 자기 사건 처리에 이용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히려 배신감마저 들죠.
1: 네.
2: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청문회에서 낱낱이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1: 그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동훈 의원이 좀 앞장서고 있잖아요.
2: 그렇죠. 예, 예.
1: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좀 예. 사보임을 해서라도 한동훈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오는 게 맞겠다,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그런 역할, 그것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1: 네.
2: 다만 그것을 굳이 청문회의 뭐 사보임까지 하면서 청문위원으로 와야 된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보여져요.
1: 네, 왜요?
2: 지금 뭐 한동훈 의원이 지금 입수한 자료 그 자료로 문제 제기를 잘 하고 있고
1: 네.
2: 또 그에 발맞춰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어떻게 보면 협업 관계라 할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2: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총 6명이거든요.
1: 네.
2: 여기서 누구 한 명을 빼고 한동훈 의원이 굳이 들어올 필요는 없다.
1: 네.
2: 한동훈 의원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그대로 잘 하면 되고
1: 예.
2: 또 법사위 위원들은 또 청문회 당일날 또 각자 맡은 부분들을 잘 협업을 하면 결국에는 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1: 네.
2: 예예. 예.
1: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이 꺼낸 기소 계획서나 녹취록 이 출처 문제 삼고 있거든요.
2: 예, 예.
1: 의원님도 검사셨고요. 이거 예. 문제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2: 저는 지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이제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에 대해서 그것의 출처를 문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1: 네.
2: 그 지금 제기되고 있는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것을 저는 민주당이 자인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 네.
2: 그 출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언론의 기자가 어떤 정말 공익적인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의 당사자가 된 비리의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고 그 기사를 제보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거든요.
1: 네.
2: 저는 그 민주당의 지금 그 한동훈 의원에 대한 자료 출처에 대한 공세 그건 결국에는 민주당의 지금 아주 궁박한 처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1: 그 당 뭐 최고위에서는요 한동훈 네네. 의원의 복당 주장까지 좀 나오고 있었어요.
2: 네.
1: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윤상현 의원하고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2: 네.
1: 한동훈 의원 잘하고 있다,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2: 예, 예. 지금 저도 지난번 뭐 그 보궐선거 당시에 이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켜서 우리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로 한 명을 내보내는 것이 맞다 하는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지금 청문회 때문에 복당을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1: 네.
2: 아직 그 본인의 역할은 지금 한동훈 의원이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1: 네.
2: 복당을 시기는 아마 정치적인 이벤트가 적절한 이벤트가 있을 때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좀 용해인 후보자 관련된 논란도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2: 예예. 예.
1: 어제 좀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2: 예.
1: 그냥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2: 예예. 예.
1: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성을 차려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잖아요.
2: 예예. 예.
1: 그거 좀 어때 장관 후보자로서 저런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는 지금 국민들의 짜증에 정말 기름을 부은 기자회견이 아닌가 싶어요.
1: 네.
2: 지금 국민 여론을 보면 용해인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여론이 거의 지금 70%대거든요.
1: 네.
2: 잘했다고 하는 의원은 굉장히 작습니다.
1: 네.
2: 그러면 국민 대다수가 용해인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역할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네.
2: 거기다 대고 너희들이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이거든요.
1: 네.
2: 이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 장관으로서의 어떤 자격보다도
1: 네.
2: 어떤 인성 자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 네.
2: 지금 본인이 비례대표를 두 번 한 것도 사실은 기본소득당으로 나가서 비례대표를 한 게 아니잖아요.
1: 네.
2: 어떤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나가가지고 두 번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장관이 됐을 경우에는 비례대표직을 그만두는 것이 그동안의 국회에서의 관례였다면
1: 그렇죠.
2: 그것을 따르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저는 어저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길래 의원직은 사퇴를 하겠다. 그렇지만 장관으로서 역할은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뭐 이런 방향인 줄 알았어요.
1: 네.
2: 네, 그런데 오히려 국민에 다 대고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야.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오만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김승원 후보자나 용해인 후보자 계속 저렇게
2: 예.
1: 버티면서
2: 뭐 예.
1: 인사청문회까지 가면
2: 예, 예.
1: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2: 아, 땡큐죠. 저희들 뭐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보다도
1: 네.
2: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보는 그 어떤 장관으로서의 어떤 무게감
1: 네.
2: 이런 것을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잘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1: 네.
2: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을 위한 뭐 법률 비서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2: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시키겠다는 거고 공소시설을 너가 앞장서라. 온갖 비리에도 불구하고 꼭 김성원을 시켜서 공소시설을 받겠다. 이런 사인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저는 맞지 않다. 예, 그렇게 봅니다.
1: 인사청문회 때문에 상당히 좀 바쁘시겠어요.
2: 네, 그렇죠. 뭐 자료 챙겨보랴. 또 네. 요새 언론에서 워낙 또 많은 이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1: 네.
2: 예 그런 부분도 챙겨보는 것도 굉장히 바쁘네요.
1: 좀
2: 예.
1: 따로 뭐 이렇게 히든 카드로 김승원 예. 후보자 이렇게 공격할 의혹 제기할 예. 만한 건이 따로 준비하시는 거 있어요?
2: 히든 카드를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1: 아 있긴 있어요?
2: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오, 인사청문회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의원님
2: 예, 예.
1: 바쁘신 과정 중에 예.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이상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셨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여집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인공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이적, 그것을 먼저 행하게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예수님을 시켜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맨 끝장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적이 많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이적이 많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여러분 잠 깨라고 울리는 소리인데 잠을 안 깨는 분들에게 다시 퀴즈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이적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내가 보낸 메시아다.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받아들여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지금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특히 병 나은 사람들, 그죠? 또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이 성경 말씀,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그 성경을 봐라.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나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많은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을 브링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너희들이 요한도 못 믿겠지. 내가 일으키는 기적도 못 믿겠지. 그런데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신약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이 있는 곳까지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어두움을 밝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계시죠, 그죠?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알려져 있죠. 이분이 28살 때 이 짜르 이제 황제죠, 러시아의 황제, 이 짜르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그 클럽 활동을 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 시베리아에 가서 이제 총살형을 당하게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잠깐 중간 기착지에서 어떤 여인이 전해주는 성경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얼마 뒤면 총살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막 온 신경들이 다 오픈되는 것 같아요. 마음도 정말 가난해지고 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이렇게 이 우리의 양심이나 모든 것들도 굉장히 좀 착해지는 그런 때인데 그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이 점점점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어둡던 감옥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 그리고 얼마 뒤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 사면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총살을 당하기 2분 전에 사면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그가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남은 이 복역 기간 동안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많은 정말 위대한 작품들을 이 땅 가운데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책의 형태로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것을 그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인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안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생명을 마시는 생명의 그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들인데 성경 지식하면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죠? 막 그렇게 해서 다 외우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머리가 좋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주인공인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한 목적이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육신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교인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짭이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생명이 담긴 생명의 그릇으로 읽은 것이 아니고 경전으로 그들이 읽은 것입니다. 그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외운 것입니다. 그들의 먹고 살 길을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공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팠어요. 그 결과 그들은 성경의 핵심 내용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전히 마지막까지 남았던 거죠. 이런 비슷한 현상이 중세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중세의 사제들, 요즘 말로 한 목사들이 성경을 그들이 읽을 때 성경을 자신들의 밥벌이 대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세 천년 가까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모임에 참석하는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청년부 활동을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임자를 만나면 여지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또 그러다가 영 임자를 못 찾으면 또 떠나요. 그래서 어디 딴 교회 더 이쁜 자매 어디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딴 교회를 갑니다. 이런 목적과 이 동기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참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논산 훈련소, 저희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데가 이제 논산인데, 논산 훈련소에 가면 이제 이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오잖아요. 머리 다 빡빡 깎고, 그리고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들로 하여금 와서 면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죠. 그럼 이제 그때 뭐 치킨도 싸갖고 오고, 뭐 바리바리 싸갖고 딱 오죠. 연병장에는 정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다 머리를 똑같이 깎고 다 같은 제복을 입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희한하게 몇째 줄에 누구? 자기 아들은 다 기억한대요. 프랑스에서 어떤 시험을 했냐면 이 베이비들을 5명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녹음을 우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엄마에게 그 소리를 들려준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엄마들이 자기 베이비의 목소리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 기적이 일어난대요. 다 알아듣는데요. 예. 내가 정말 무엇에 애정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왜이 성경을 읽느냐?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엉뚱한 곳에 인도하기도 하고, 바른 곳에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오늘 무엇을 찾아서 오늘 예배당에 왔느냐? 여러분 중에는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 삶의 문제를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많은 갈등과 혹은 갈증과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핵심을 붙들지 못하면, 아니 어쩌면 그러한 문제들이 바로 이 핵심을 여러분들이 붙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것인지도 몰라요. 저는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나냐면 그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그분을 다시 생각하라고, 그분께 다시 돌아오라고, 그분으로 다시 먹고 마시는 그 행복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저에게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라고 그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토픽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좋아하는 설교의 토픽, 축복, 할렐루야, 그죠? 뭐 은혜 받는 거, 축복, 그 다음에 형통하는 거, 내 삶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촥갈수 있는, 예? 그런, 또 하나 삶이 어려우니까 위로받는 거, 그죠? 이런 그 토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딴 교회 갈 때는 그런 토픽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밖에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요구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설교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정말 귀가 솔깃하는 그런 토픽을 두고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달라고 요구를 할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생이 무엇인지,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저 세상에

0: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내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질문합니다.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소리로 창조. 그분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격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긴 거예요. 없던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소리는 인간의 소리와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내 영이 깨이게 돼 있어요. 잠자던 내 영이 깨이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라, 일어나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깨는 방법, 일어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소리,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인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며 내 안에 참 안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눈물의 여왕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영을 보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기도 하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내 본질인 영혼에게 참 생명을 던져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질인 영이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설교하고 예수를 설교할 때와 그 이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지혜, 그런 것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요, 설교자도 설교하고 나면 굉장히 허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나서는요 굉장히 참 정말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팠을 때 예수님이 주신 그 기적의 떡을 먹고 얼마나 환호했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떡을 먹인 이유는 진짜 떡인 너희들의 본질이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나야, 내가 메시아야, 나야, 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12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지금 떠나가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바로 그 우리의 본질을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싫어해요. 식상하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묻든지, 왜 예수님을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미 영적으로 수준이 많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 위에 있는 더 고상한 지식으로 나에게 깨우침을 주거나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목사님의 수준을 조금 높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성경에 더 고상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안 했을 겁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이면 당대의 석학입니다. 그가 섭렵하지 않은 학문이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그야말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알았던 모든 철학과 모든 수사학과 당대의 최고의 지식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처음에는 해로 여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가 아니고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해로 여긴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것보다 더 고귀한 지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도 거의 자기의 유언 같은 말씀, 베드로 후서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십시오. 베드로가 부탁했던 건 뭐냐면 더 많이 예수를 파라는 거예요. 예수를 파고 파고 파고 그 더 깊이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앞에 달려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 성경인데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코 식상한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를 참석하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뭔가 내 삶의 보탬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듣고자 하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나에게 요즘 감동이 없는 시절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라도 내가 좀 눈물을 찔끔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여왕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 그룹들 모임들에 가면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사는 비결, 비법,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가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인생을 사는 지혜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느냐? 이 말씀이 왜 떠올랐냐면 여러분 누구 만나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오늘 오셨습니까? 이 질문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이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본질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이 주는 행복과 그분이 주는 그 기쁨,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다른 레벨의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그때 우리에게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게 뭐였습니까? 알사탕 하나? 그죠? 눈깔 사탕 하나가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물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까? 그죠? 그게 청소년 시절이 되니까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됩디까? 아니겠죠. 그죠? 쾌락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쾌락 위에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정신적인 기쁨, 뭐 사랑도 차원이 있어서 뭐 플라토닉 러브래나? 그러면서 육체적인 그 사랑보다는 정신적인 사랑이 더 또 고퀄리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영생이 주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 그 맛을 아시는지요? 그 맛을 아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길을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식상해진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 지겨워진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벌써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나 깨우지 말라, 나 내비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예수에 관한 말씀, 예수의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다른 요소로 믿음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예수께 나가야 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얻으러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누구도 생명이 여기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보기 때문에, 고집 피우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못 믿고 계신 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유일한,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신 분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사모합시다. 늘 예수를 바라봅시다. 세상 즐거움과 행복, 세상 것이 아닌 예수의 것,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인생에 날개가 달립니다. 할렐루야. 날개 달고 싶지 않으세요? 전 날개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이디오피아에 가는데 5월 달에 제가 가면은 분교를 한 군데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분교를 가는 데가 7시간 걸린대요. 근데 비포장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 뭐냐 그랬더니 5월 달쯤에 비행장이 하나가 완공이 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괜찮겠다, 왕복 14시간이니까, 그리고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나이 연세 드신 분들도 좀 가기 때문에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행장이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아주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14시간을 30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14시간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아무리 젊은 저라도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날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여러분, 비행기 날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신답니다. 자, 우리 그 날개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신명기 32장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날개 위에다가 그들을 올려놓고 그들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 되신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날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아버지가 업고 나르신다는 거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날개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 날개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 예수 잘 믿으면 문제가 더 많이 생기니까? 사탄이 더 많이 공격하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더 생겨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저도 하나 갖고 있어요. 하나가 아니죠, 저는. 하여튼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날개를 믿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그 날개로 그 인생을 업어서 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날개를, 하나님의 날개를 다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더 빨리 가세요. 주님이 더 힘있게 일하세요. 내가 뛰는 것보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더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잘 믿읍시다. 기도의 사람들이 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고 다음 주에 기쁨의 간증을 갖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투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역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UBM 치료지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베메드 바르. 자, 우리 1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첫째 날에 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지금 이 광야가 어느 광야? 시내 광야라고 했어요. 보면 지금 기준이 뭐냐면요, 이집트 땅에서 나온 바로 그 날을 지금 시작 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그렇게 계산하면 너무 쉽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유월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니산월 14일. 그러면 언제 지금 나오는 거예요? 15일 날 나오는 거예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자, 14일 밤에 유월절, 그 밤에 문설주에,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나니까 모든 이들이 어떻게, 이제 그 바르지 않은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나가! 이랬단 말이에요. 빨리 나가!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이튿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며칠이에요, 그러면? 1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니산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자, 저 제목 봤죠? 제목. 출애굽 1년. 출애굽이 시작되어는 그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일 날 어디? 고센 땅. 람셋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여기 12장 39절부터 쭉 보면, 출애굽기 12장 39절부터 쭉 보면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에돔이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에담인가요? 거기에서 묵고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옮겨진 데가 어디냐 하면 비아이론, 홍해 앞바다. 거기에 도착을 했단 말이죠. 도착을 해서 지금 여기에 1월 중순 출애굽기 14장, 한절이 아니라 14장 전체를 봐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전술을 제가 쓰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도착을 해서 진을 쳤는데, 이집트 군대가 안 되겠다 그리고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중순경에, 이 날은 중순이라고 잡았던 이거는요, 거리상 어느 정도 정확한 날짜를 잡을 수가 없어서. 근데 왜 중순이라고 잡았냐, 15일 날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1월 말쯤, 중순 어느 어간쯤, 그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적지를 않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제 바다를, 중순에 출애굽기 14장에 넘어왔어요. 넘어온 다음에 신광야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기 신의 광야가 아니라 이거는 신광야예요. 신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아, 먹을 거 없다는 거죠. 이제 또 금방 뭘 봤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마른 땅을 건너왔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죠? 한 달밖에, 15일 날, 1월 15일 날 나왔고 2월 15일 날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먹을 거 없다고, 고기 없다고 막 이제 불평불만들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6장 1절에 보면 만나를 주, 그다음에 12월 말이에요. 2월 말 르비딤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신광야를 떠나라 이래가지고 떠나서 르비딤까지 왔단 말이에요. 르비딤 광야에서, 르비딤 바위에서 반석을 치죠. 그래서 물을 먹었어요. 그날 거기에 보면 17장 1절이 그 얘기고요.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17장 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 전쟁을 하면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팔이 아파서 내렸어. 아, 이게 어떻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렸어. 그랬더니 저, 그래서 누가 도와요? 아론과 훌이 돕잖아요. 그 얘기가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로 이동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동을 했어요. 3월 1일, 이제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거는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전에도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막 약속을 줄 건데, 이거를 할 건데, 니네들이 지킬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걸 들고 백성에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몰라, 뭐라 그럽니까? 지키겠나이다. 이게 19장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때 안 지킨 거예요. 이게 안 지킨 거라고요. 여기 나오죠. 이제 20장에서 40장까지 쭉 이야기가, 25장부터는 저기 뭐죠, 성막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성막 얘기가 나오다가 금송아지 사건이 그 전에 있었어요? 성막 이후에 있어요? 성막 중간에 있거든요. 32장인가요? 33장인가요? 그때 금송아지 그 사건이 나온다고요. 그러고 나서 40장 끝장이죠. 40장 딱 끝머리에 가서 성막이 어떻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봉헌식이 이제, 네, 40장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곧그달 첫날에 뭐라 그래요? 성막이 세워지니라. 둘째 달, 아까 저 제목에 출애굽 제2년 차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둘째 달이에요. 그리고 첫째 달 첫째 날, 이게 지금 어디였어요? 계속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예요.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에 와 있으면서 계속 이게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1월 1일 날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보면 40장 30절, 34절 보면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아멘이었죠. 그 다음 연결되어진 게 우리 어저께까지 보았던 레위기였어요. 그럼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아까 장소 나오죠? 시내 광야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계속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법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성막 그 전에 출애굽, 그죠? 출애굽해서 뭐 중간 다 떼고 지금 시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으면 됐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왜요? 그 성막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 거하실까요? 아니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거룩해지셨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하시면서. 그러면 빨리 가야지. 약속의 땅으로. 그죠? 아멘. 빨리 가야 돼요. 자, 이제 민수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디예요? 장소가 지금? 제 계속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 민수기가 민수기의 뜻이 뭐예요? 수 세는 거잖아요. 수. 넘버.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백성이 얼마인지, 니네 저게 뭐에 그 뭐죠? 저 어떤 집단이 어떻게 있을 건지, 그리고 니네가 무슨 너네 지파 르우벤 지파는 무엇을 하고 유다 지파는 무엇을 하고 뭐 저기 뭐지? 고아 자손은 뭘 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계속 숫자를 센다니까요. 그래서 민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제목은 뭐다? 벨미드바르. 광야다. 우리 헬라의 이렇게 사상은요, 무엇인가를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상은 그곳에서 무엇을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그거를 놓고 저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레위기는 뭐였어요? 레위에게 말하다. 이게 레위기였잖아요. 근데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오늘은요 민수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시작하면서 저기 뭐지? 베미드바르를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광야에서 이제 1월 네. 이게 두 번째 해예요. 우리 첫 번째 해에 1월 14일이 뭐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무서워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지켜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고 났는데 지금 1월 14일이 딱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냐면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가면 유월절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키고 있다. 근데 여기를 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유월절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이 유월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듬해에 가서나 유월절을 지켜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언제? 한 달 후에 두 번째 유월절이라서 그 1월 14일 날 못 드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유월절이 있다. 아,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세심하지 않으세요? 그게 이제 9장에 나오고요. 자, 이제 오늘 거예요. 오늘 1장 첫 번째 인구 조사. 뭐 르우벤 지파는 얼마고 시몬 지파는 몇 명이고 갓 지파는 얼마고 뭐 므낫세 지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따로 분리되어져서 계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지파예요. 어느 지파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자, 여기에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 여기 장정이라고 적어놨어요. 남자의 숫자를 적은 거예요. 계수한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저기 계수 안 한 거예요. 그게 4월 10 1장 46절까지 쭉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다가 나와요. 1장 전체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이게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라고 해서 그 말도 나오고요. 그 말이 두 번이 나와요. 그래서 1장 전체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가 14번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내 광야를 어느 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얼만큼 머물러 있었을까? 자, 아까 1년 차에 딱 보면 3월 15일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월 20, 그 이듬해에 2월 20일 날 떠난대요. 그러면 1년이 됐을까 안 됐을까? 며칠 모자라는 1년이 된 거예요. 이제 베미드바르 우리 이렇게 볼게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자, 1장 1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첫째 날에 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베미드바르 우리 그래도 히브리어를 조금 보고 가죠. 네.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다? 광야이다. 그런데 지금 베미드바르는 그 광야 안에서. 광야는 와 어려워 뭔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올해에는 베미드바르는 말씀이 있는 곳, 교회가 말씀이 있는 곳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이 있는 곳이고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베미드바르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3번에 계수하라. 세우 at 로시. 네. 로시가 뭐예요? 머리죠. 이게 직역을 하면은요. 이거는 계수하라라는 얘기거든요. 뭐 할지니라라고 계수할지니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로시는 직역을 하면 머리를 들어 올려라 그 얘기거든요. 자, 이제 왜이 말을 썼을까요? 우리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죠? 아까 출애굽 얘기했잖아요. 노예들은 이렇게 고개 뻣뻣이 들고 일하나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해. 이랬다가 쭈그리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노예들은. 근데 그곳에서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고개 숙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놔두세요, 안 놔두세요? 머리를 들어라. 내가 너희를 세겠다. 1장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 수와 함께 모든 남자들 그들의 머리 수대로 계수하라. 여기에 보면 그냥 아까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그들을요 그냥 통틀어서 하나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족 단위로 이렇게 보지도 않으셨어요. 집안별로 또 보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너는 너희가 아니라 그룹으로 너희가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고 나아갈 자들이다. 광야 가운데 광야가 뭐라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 자신이 내 말이 있는 그곳을 걸어가고 싸워 나가야 할 자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머리를 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머리 드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얼좀 도도하게 어깨도 딱 펴시고요. 가슴 딱 내미시고요. 딱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그렇게 부름받은 자라니까요.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내 스스로를 막 찍어 누르지 마십시오. 제가 잘하는 게 아이 제가요 뭐 아이 이러고 하거든요.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또내 의대로 또아 이러면 그건 또 교만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실 때 주님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십시오. 특히 영적 전쟁할 때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야의 이름을 들고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을 때 무엇을 들고 걷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뼈와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창이고 칼입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 두기네요. 전투하는 공동체다. 우리는요 룰루랄라 손뼉치고 먹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두 번째 나온 게 지금 영적 무장이라고 나왔어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우리 계수하는데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면서 뭐라 기준이 있었잖아요. 어린아이 갓난아기부터 뭐 저기 뭐지 80, 90까지 세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20살 이상 보호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내 싸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노인들 80, 90이 넘었어요. 싸울 능력이 그러니까 이 영적 분별은 되는데요. 육신적으로 이 뭐라고 할까요? 체력, 전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외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신체 능력이 아니라 영적 에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이 있는 20대, 30대, 40대 진짜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 나이는 90, 100이야. 그런데요, 어린아이인데도요, 이제 10살밖에 안 되고, 이제 7살밖에 안된 얘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있는 20, 30, 40대에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있다니까요. 이런 아이들의 기도와 이런 아이들의 이그 뭐죠? 저 찬양은요. 진짜 그 찬양은요. 못 말려요. 그거를 듣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이 깨어져. 마찬가지. 80이 넘고 육신적으로 정말 70, 80, 90이 넘은 그 어르신들의 기도와 중보. 이게 20, 30, 40대에 영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 20대부터 20살부터 50살까지 싸움에 나갈. 그리고 제사하는 나이는 몇 살부터죠? 레위기의 제사 30세부터예요. 예. 네. 그 뭐죠? 구별이 기준이 달라요. 자, 그렇게 봤습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그다음에 우리 네, 광야에서의 영적 무장.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육신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가운데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이 영, 여기에 우리가 선포해야지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해요. 우리가 우리끼리니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까십하는 거 절대 불평불만하는 거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다. 우리 주님은 이기셨어. 아멘이시죠?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그냥 왜 그냥 숟가락 하나 얹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니까요. 왜요? 우리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막에 주님의 그 성막 안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 베미드바르에 와서 그냥 내 열심으로 내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뭘로? 말씀이 있는 곳 그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한테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넘어지는 것 같고 아직도 쓰러지는 것 같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순간순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발딱 일어나야죠. 천천히 일어나지 마시고요. 확 용수철 그냥 잡았다가 탁 놓으면 그냥 탁 튕기잖아요. 그렇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야 때문에. 그 이름 예수야. 그 이름 부르네. 예수야의 이름을 부르면서 튕겨져 올라오십시오. 나 아닌 것 같아. 나왜 이래? 막 이러면 이럴 때막 고개 들고 나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십니까? 왜 이러지?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낫소하시라고요. 고개를 들으시라고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베미드바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으십시오. 예수야가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상태입니다.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수했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머리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나올까요? 이제 아까 뭐 동쪽 편에 뭐 누가 서라? 유다 지파부터 서고 뭐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서쪽에는 누가 서고 막 그래요. 그죠? 남쪽에 누구 떠던 이제 세 지파 서고 북쪽에 뭐 이렇게 서고 그러라고요. 그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고 하시거든요. 전쟁에 진을 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이동할 때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맨 가운데 뭐가 있어요? 법궤가. 법궤가 맨 먼저 가죠. 법궤가 맨 먼저 가고요. 중간에 이제 성막의 순서대로 이제 고아자손이 뭐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천막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널빤을 들고 가고 그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을 치고 있을 때는 성막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동할 때 뭐가 제일 먼저 나간다고요? 법궤의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무엇을 중심이냐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행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뭘 중심이 한다고요? 무엇이 먼저여야 된다고요? 말씀이 먼저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자, 아까 금방 불기둥 얘기했어요. 불기둥이 움직여 다닐까요? 아니면 서 있을까요? 불기둥은 서 있어요. 구름기둥은 움직일까요? 서 있을까요? 구름기둥은 움직입니다. 인도할 때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돼.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머물고 싶다고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거를 나만 볼까요? 모든 사람이 볼까요? 모든 사람이 봐요. 나는 봤는데 그래서 가려고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이 안 일어나. 아니거든. 너 잘못 봤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못 본 거라니까요. 진짜로. 자기 판단에 자기가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공동체 안에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보여주세요. 정말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를 두고 그것을 두고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같은 마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 그럼 그거밖에 안 돼. 막히는 거죠. 이제 네. 자, 그랬고 또 하나. 민수기에 보면 금방 불평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엄청나게 나온다니까요. 가지고 이제 뭐 잘못했다고 딱 엎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열어주셨다가 또 그냥 잘 나가고 있으면 또 불평불만이 나오고 막 그러면 또 아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아, 진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불평불만이 그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죠? 욕심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가지고 불평하죠. 나중에는요. 아, 먹는 거 가지고 불평하면 참 사람이 조금 쪼잔해 보이잖아요. 네, 쪼잔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불평불만이 뭔지 아세요? 모세 권위에 대한 너만 리더냐? 그 이제 좀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아니 너무 먹는 것만 가지고 좀 하는 건 좀 쪼잔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예욕이죠. 먹고 살기 바쁘면요 명예욕 있지도 않아요. 열두 정탐꾼을 보냈던 그곳이 가데스바네야. 아 이쁘다 왔다 여기 가데스바네야. 거길 가가지고 열두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고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에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내가 메뚜기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혹시 있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저기 있네요. 네.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워요. 그죠? 가데스 바네아 슐라울 레카가요. 민수기 13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미 들으신 후예요. 그렇게 말한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했지? 그래. 그대로 네가 말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지난주에 어저께까지 본 말씀 뭐가 있었죠? 베하르? 베오코타이가 있었죠? 베하르에서는 뭔 얘기했어요? 안식년과 희년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땅의 회복과 종들의 자유를 주시겠다. 회복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배우고 타이에서는 무슨 얘기하셨어요? 내 규례를 순종하면, 지키면, 지키고 따르면 축복하겠다. 그런데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 질병부터 시작해서 가난과 전쟁과 그거 하시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위한 저주를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저주하겠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1세대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2세대들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몇명 차이 나지도 않게 기억이 안 나요. 60만, 그쵸? 그만큼 돼요. 한 200, 200몇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요, 1세대, 우리가 1세대와 2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이의 1세대, 2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옛생각, 옛습성, 옛것들, 나의 겉사람, 이게 1세대예요. 요게 죽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1세대를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셨냐? 아니요. 나의 나됨 있잖아요. 나의 나. 악한 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악한 자. 나의 나 되려고 하는 그 나. 그건 1세대예요. 그래서 죽어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2세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 새로운 자아예요. 나의 나됨에 대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자아가 살아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 자아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광야라는 이야기예요. 레위기에서 뭐였죠?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러면 지금 민수기에서는 자, 이제 우리가 거룩하라 이거 외웠잖아요. 민수기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외워야 될까? 이게 9주 동안 이야기할 거예요. 요거 기억 잘. 약속을 땅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예, 가는 거예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라 이거예요. 통과해야 약속의 땅을 들어가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광야를 통과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우리 9주 동안 이렇게 딱 집어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 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 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컴먼 월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영광선교회 이명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10전 8기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질병 주님 앞에 사실은 그래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제가 병원에서 그때는 그게 465장 찬송이었는데 4절까지 천사의 음성으로 나한테 쭉 찬송가가 내려와가지고 내 영혼이 따라 부르는데 눈물이 난 잘 울지 않는 사람인데 너무 감격스러워갖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누워서 입도 안 열고 속으로 따라 불렀는데 왜 이 찬송을 내가 따라 부르게 해주시는가 그랬더니 맨 끝에 4절에 보니까

아저씨네 그것만인 줄 알았어요. 하하, 내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뜻이로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두고두고 내가 그 찬송을 드라이브하면서도 부르고 또 자려고 할때 지금도 그걸 계속으로 불러보면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이 목사는 옛날 이 목사는 죽어야 된다. 이 목사가 죽어야 내가 산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살려면 죽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죽었다 또 살아났다 죽었다. 그걸 내가 느껴요. 질병에 대해서 공포를 버리십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게 서양 속담인데, 실패 안 해본 사람은 성공 못 합니다. 성공해도 그 성공이 자기가 안 돼요.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나중에 그 성공이 내 성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실패를 뭘로 잡수느냐? 보약으로 잡수자. 보약으로. 그렇게 살다간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선배들이고, 링컨 대통령이고. 알죠, 여러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몇 가지씩 교훈을 하나씩 캐치하는데, 그거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놀라운 정말로 지식의 근. 그리고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 내가 걱정이 생기면은, 아휴, 어떡하다, 나는 이렇게 이래, 뭐가 이래가지고 나한테 걱정이 왔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에브리바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걱정이 있어요. 그것이 뭐 종류가 다르다 뿐이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얘기해봤자 그 사람도 걱정이시니까 또 무릎대고 더골치 아픈 거야, 서로. 그래서 수다장이만 돼버려. 알아도 주지 않아. 거기다 또한술더 떠갖고, 아, 그 사람이 그래. 흉 보고 다니는 거야.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해결해 주세요.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런 거 상담하는 분,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제는 뭐 천국 가셨겠지. 근데 이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유명한 분이 필 박사가 지나간다니까 어떤 청년이 달려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저좀 상담 좀 받으시겠어요? 그래, 해보자고 상담을 하는데, 뭐 걱정거리가 뭐 이거저거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휴, 이런 걱정이 끊임없이 나한테 따라다니지 모르겠어요. 좀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걱정 없이 살까요? 그러면 간단하네. 저기 바라보이는 공원 묘지 있지? 거기 가서 누워있게나. 공원 묘지에 가 있는 사람 빼놓고는 걱정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다. 우리 남편이 이러고 저러고 속을색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쪽 남편은 더한 거야, 또. 얘, 말도 말어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수다다이가 여자들 우물가에 앉아갖고 서로 그냥 그러고 주책들을 떨게 되는 거야. 응? 오늘 여러분, 걱정이 없는 데는 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럼 왜 걱정거리가 우리한테 다가오느냐? 여기서 우리가 다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과 믿음으로, 믿음 가지고 말씀 속에서 이겨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 뭐 걱정 있어봐야 몇년 가겠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지. 그동안에 남한테 하나님의 영광이나 안 가려야겠지? 더 많이 또 축복을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또 축복이 빨리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발버둥 칠 필요는 또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 줄 사람한테 주게 돼 있고, 너는 요것만 가지라면 요것만 가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가장 불행한 사람, 소경 바디메오를 항상 묵상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풍부하고,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너무나 눈이 반짝반짝해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집집마다 한번, 내가 여러분 집에 안 가봤지만, 냉장고 딱 여니까 어떻게 돼 있을까? 냉장고가 텅텅 비어있는 집 한번 손들어 봐, 여기. 오름 올리는데 보니까는 1년 넘은 음식들이 꽉차 있는 집도 있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 당시 냉장고도 없었지만은 쌓아놓을 만한 음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헬렌 켈러는 어릴 때 내염을 앓아가지고 장님 되고 귀머거리 되고 봉오리 되고요. 그죠? 남아있는 건 감각밖에 없는데, 그 유명한 설리반이라고는 집념이 강하고 선한 선생님이 이 장애자를 붙잡고 거기서 가능성을 뽑아내는데 보니까 문학적인 소질이 풍부한 소녀예요. 그 아이한테다 감각, 손가락 감각을 통해서 하늘이 푸다는 거 가르쳐주고 꽃이 어떻다는 거 가르쳐주고 문학가가 돼버렸어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이런 장애자 문학가가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다할수 있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헬렌 켈러 여사의 글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단한 시간만이라도 내가 눈을 떴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시간만 눈을 떴다가 다시 감더라도 한 시간만 눈을 떴으면 좋겠다. 한 시간만 하나님이 내 눈을 떠주신다면 얼마나 내가 감사할까? 저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있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정말로
가망성이 없는 나를 이렇게 귀하게 길러주신 설리반 선생님 얼굴을, 그 눈빛을 내가 한 번만 봤으면 정말로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한 시간만 눈을 떠도 감사하겠다고 하는, 아,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있는데, 여러분은 한 시간만 눈 뜨고 있습니까? 잠 주무실 때 빼놓고는 다 눈 뜨고 있지. 그 눈 떠갖고서는 좋은 걸 보는 게 아니야. 또 뭐 쓸데없는 허용덩어리가 돼가지고는 어찌고 저찌고. 여러분 행복합시다. 바디메어가 뭘 잘했어요? 자기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벗어났어요. 누구를 향하면,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나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이 있는지 난 잘 모르지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없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계시니까 문제없다. 정말 믿으십니까? 하, 그러고 이제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아니야 달로, 아, 이 사람들이 뭐가 웅성웅성 하고 지금, 아, 거지 받으며 귀는 열려 있으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우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지나갑니까? 좀 적선 좀 하셔. 아이고 좀 가만히 있어. 지금 예수 선생님이 지나간단 말이야. 아이고, 예수 선생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귀가 더 그냥 꽉 열려가지고, 어? 예수 선생님이 지나가셔? 그러면 내가 이 기회다, 기회.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바디메어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막 외치기 시작하는. 그 당시에 거지가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지금도 거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도, 그땐 거지가 더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거지는 언제나 많아. 또 장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이 바디메어가 성경에 이렇게 올라간 것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참 총명이 있는 거야, 총명.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기 보니까. 47절에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뭐라고? 소리 질러 가로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는 한 절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을 한 번만 했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사람들은요, 인심이 참 고약해요. 이 불쌍하고 볼품없는 이 거지 받으면 항상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이. 시끄러, 임마. 잔잔해, 임마. 잠잠해, 임마. 뭐 이렇게 떠들어, 떠들기는. 그분은 너한테 돈 주려고 하는 분 아니야. 아이, 시끄러. 적선이 나오면 가만히 좀 조용히 적선하지.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와서 구박만 한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말기고, 구박하고, 응? 길을 죽이고 막 그러는데, 더 소리 질러, 더. 사탄이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런 기도가 응답되니? 어저께 됐잖아, 오늘 됐잖아. 근데 왜 응답 안 돼? 그만둬, 그거. 사탄이가 밤낮 그런 속삭속삭 합니다. 속지 마세요. 바디메어는 끝까지 끈질긴 인내를 가지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냐,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모르는 척 걸어. 왜 그냥 걸어가셨을까요? 한마디 다윗에서 예수야 할 때 벌써 예수님은 먼 발치에서부터 바디메어를 다 알아보신 분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알죠? 나다넬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걸 다 미리 아셨다고. 먼 데서 기도하셨는데 그걸 다 아신 분이요. 처음에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얼마큼 굳센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응답도 빨리빨리 주실 때가 있지만 정말로 중대하고 귀한 기도응답은요, 오래 걸립니다. 왜? 귀할수록 오래오래 다져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그릇을,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견고한가. 오히려 까꾸르면

0: 보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1: 그랬더니 해와 달이 멈췄다. 그것이요, 지금 컴퓨터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루가 더 길어진 거 나타내. 23시간하고 몇, 이것이 전부 다 증거가 됐어요. 진짜로 해와 달이 멈췄어요. 어떻게 멈춘 줄 압니까? 지구에 이거 있죠. 지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23.5도인가요? 그것이 지축. 지축을 약간 움직여. 약간 움직여 놓으면 한 동네가 하루가 길어져요. 지구를 누가 잡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확실한 믿음은 해와 달을 멈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외친 그 외침은 예수님의 발걸음 멈췄다. 누가 더 큰 믿음이야? 여호수아가 더 큰 믿음이야? 바디메오가 더 큰 믿음이야?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의 믿음이 더 크게 느껴집니까?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 누구야?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해와 달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을 발걸음을 멈추게 한 바디메온 믿음이 더 큰 거야. 여러분도 진영을 가지고 나가라 이 말이야. 뭐 조금 해보다가 아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네.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방정맞게 자기 혼자서 막 그냥 공식을 만들어 갖고 이러지 말라 이 말. 소경 바디메오는 가능성을 향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갔다 이게.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불행하게 느껴져도 우리 주님 앞에 상달만 딱 되면 그날로 해결해 버려. 할렐루야. 그날이든 하여튼 그 시간부터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해. 양하고 돼지를 갖다가 시궁창에다 갖다가 탁 집어 던졌대요. 양한 마리하고 돼지 한 마리 집어 던지니까는 양은 그냥 거기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막 치는데 돼지는 대굴대굴 굴더래 거기서. 그것이 다른 거야. 같은 불행 속에 빠졌는데도 양은 나오려고 막, 양과 같은 사람은요, 주여! 나를 건지셔서 나는 장님으로 평생 살다는 안 되겠습니다. 눈 떠갖고 나도 사람 살듯이 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디메온데. 아유, 뭐내 팔자가 그렇지 뭐. 에휴, 이게 좋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또 눈이 장님이니까 돈도 주지 뭐. 그냥 죽었어. 내가 눈 떠버리면 또 누가 뭐돈 주나? 뭐눈 뜬다는 확신도 없지만은 이런 병신 같은 인간이 돼지예요. 돼지는 뭐 때문에 있는지 알아요? 8월 추석날 잡혀 잡수시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독일에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가 있었죠. 유태인들을 학살시킬 때그 히틀러가 그랬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몇 사람 있는 가운데 누가 있냐면 유태인 외과 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동지가 다 굶어 죽다 죽어서 다 죽었는데, 강제 노동을 시킬 때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땅을 파는 거예요. 파면은 거기서 유리 조각이 나와요. 유리 조각이 나오면 그걸 갖다 이렇게 갈아갖고, 나는 꼭 나가서 나는 다시금 의사로 할수 있고 다시 살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유리 조각을 갖다 살짝 갖고 와가지고 맨날 면도질하는 거예요. 다른 거기 죄수 아닌 죄수들이지만은 그 사람은 수염이 이만큼 덥석해가지고 수염 깎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맨날 절벽만 하니까 그냥 퍽퍽 죽어 넘어지는데, 이 외과에서는 항상 여기 반짝반짝하게 맨날 닦고 있더니 이 사람만 살아나왔어요. 또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코리덴 풍요사. 믿음이 굉장한 사람. 이 사람의 책을 내가 여러 번 읽었는데, 폴란드 여자예요. 자기 가족들이 다 끌려갔어요, 거기. 유태인 한 사람을 갖다 벽장에다가 감춰놨다가 들켜가지고 다 끌려갔는데, 자기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언니가 베티라는 언니, 언니도 굶어 영양부족으로 다 돌아가셨는데, 이 코르덴 풍요사 근데 거기 끌려 들어갈 때 요만한 성경책 하나를 갖다 고무줄에다 매가지고 여기다 목에다 하나 걸고, 그다음에는 바이라민, 종합 바이라민 한 병을 딱 끝내 이렇게 목을 매가지고 또 하나 걸고, 두 개를 딱 걸고 들어가서 나는 꼭 살아나온다는 확신을 가졌어. 할렐루야. 큰일 나겠다. 몸검사할 때는요, 어떻게 욕을 해서 다 갖다 감춰놓고 한 3년간 거기 있는 동안에 아버님, 언니 다 돌아가셨어. 영양부족으로. 이 사람은 비타민을 여러 개 꺼내서 하루에 몇 알씩 먹어요. 그게요, 한 달도 못갈한 병인데, 요만한 거. 하나님께서 계속 넣어줬어요. 계속 넣어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근데 그세 식구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언니하고 아버님은 천당 가시고 자기는 살아남아 갖고 복음 전해야겠다는. 원래는 식의 기술자였는데 이 사람이 바이람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먹어. 다음날 보면 또 있어. 한병 가지고 3년을 먹었어. 하나님이 계속 넣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서류가 잘못돼 가지고 이 사람이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식의 공장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바이람을 계속 넣어주신 거 하나님 증거하라. 그러니까 이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0: 오나라 가라 가방 하나 딱 들고 복음 전파로요 전 세계를 90몇 살까지 복음 전파다가 가셨는데 그 가서서 그 아우슈비츠 거기 그 감옥에서 거기서 바이라민을 하나님이 계속 늘려주는 바람에 다 영양부족으로 돌아갔지만은 자기만 살아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헨델이 유명한 메시아곡을 작곡해가지고 지금도 유명한 음악가지만은 빚더미에 앉아있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밤새 울면서 기도하다가 공중의 천사들의 막 노래소리가 밤새껏 들리는 거야. 얼마나 그 노래소리가 은혜스러운지 밤새. 그래가지고선 그냥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하다가 영안이 열리면서 막 천사의 노래소리를 들어갔고 아침에 눈 떠서 보니까 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음악가니까 그대로 천사들의 그 노래소리를 베낀 것이 메시아라는 곡인데 그 노래를 듣는 사람마다 다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앉지를 못해요. 어떤 나라에 가서 이 메시아 곡을 연주해도요 그 나라 왕들이요 딱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유명한 메시아 곡 작곡가로서 헨델이 오고 오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1급 예? 음악가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고난을 여러분이 보약으로 잡수세요. 보약으로 알고 잡수세요. 할렐루야. 속세계는 식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멋지게 나보다 더 멋진 사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소리만 잘 지르는 게 아니요. 예수님 없어서 그러면 오라고 해라. 갑자기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니까요. 사람들의 인심이 싹 바뀌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조용해 이러는 사람이 야야 주님이 오라고 부르신다 일어나 가자 하 그래가지고 생긴다 그냥 막 아마 두 다리는 성했던가 봐. 응? 뛰어가는데 보니까 뭐가 거치장스러워? 빨리 가고 싶은데 뭐가 겉옷이 말이죠 무거워. 이 사람의 총재산이야 그게. 그래도 겉옷이라는 게 뭐 누더기 같은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이 무거운 겉옷을 들고 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 얘라 그냥 포기를 달해. 포기. 주님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막 달려간 거야. 얼마나 급하면 겉옷을 벗어 던졌겠어. 예수님 앞에 재빠르게 달려가는 용기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 그래가지고 주님이 앞에 딱 달려간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아니 뭐 묻지 않아도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도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꼭 그러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때 야 진주와 집사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니 너 왜 이렇게 밤잠 안 자고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니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말하라고 이렇게 이런 것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뭐 에휴 우리가 맘만 먹고 있어도 아신다는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바디메어가 무슨 마음 갖고 나온 거 다 아시지만은 또박또박 고백하는 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눈 만졌다는 말씀도 없고 뭐 기도해 주신 말씀도 없고 그냥 가래. 벌써 뛰어나올 때에 다 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절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전진하는 용기를 가지고 빠르게 주님 앞에 확실하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만 드리면 빠르든지 늦든지 다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악마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어요 한 번은. 왜냐하면 악마 하나가 너무 나이가 많아갖고 이제는 은퇴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 늙은 악마가 뭐라느냐면 나는 이제 그만 좀 일을 하고 은퇴하려는데 젊은 악마들대로 말이지 내가 가진 도구 중에서 아주 좋은 도구 하나 팔 테니까 자네들이 이거 안 사가겠나. 그게 뭡니까? 실망이라고 하는 도구야. 요거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왔는지 몰라. 이 도구가 최고로 지옥으로 많이 사람을 데려온 도구야. 그러니까 보통 값으로는 안 팔어. 아, 부르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팔겠다는 거야. 그래, 젊은 악마들이 돈이 없어. 그렇게 많은 걸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만 그건 안 팔리고 있다네. 오늘 여러분 보세요. 가디나의, 예? 아니, 가스스테이션 주인하는 그 여자분이 분신 자살을 하고 또 누군가 목매달아 자살하고 맨 자살. 저 지지난주에 어떤 남자분이 우리에게 잠깐 들렸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가 불안한 거 좀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뭐 남자분이 불안하다는 게 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아 뭐 별건 아니고요. 얘기 좀 해보세요. 해봐야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바로 옆방에서요 그저껜가 혼자 사는 남자가 자살을 했어요. 어머나. 그래서 막 냄새가 콸콸 나는 바람에 매니저한테 얘기했더니 갔더니 구더기가 막 끓더래. 그러면 그분의 신문에 왜 안 났을까요? 아유, 신문이라는 건 조금밖에 없어요. 큰 변 났어, 이거. 그, 이게 악마가 실망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지금 잡아간다고요. 네? 여러분, 실망을 왜 합니까?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왜 실망합니까? 열 손가락인데 왜 실망합니까? 그렇죠? 바디메오가 단 살았는데, 바디메오는 눈 뜨는 축복만 받은 사람이야. 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았기 때문에, 겉옷을 버리고 따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육안이 열리면서 뭐까지 열려? 영안도 열려.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천국 사람. 그 사람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났겠죠. 나이 많아서. 천국, 세상을 떠날 때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바디메오 어디가 있을까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얘기해 보세요. 바디메오야, 어? 그날에 너 얼마나 신났니? 눈만 떴냐?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예수님, 아, 또 가만히 있었겠어? 막 내 눈 뜬 예수님 믿으라 믿으라 하고 다니면서 상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야. 끈기와 결실만이 무엇인데 해낼 수 있다. 606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매덕균을 죽이는 아주 좋은 약이죠. 그죠? 이것을 세균학자인 폴 에리시라고 하는 유명한 세균학자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많은 매덕 걸린 사람들을 고쳤는데, 왜 606인지 아시죠, 여러분? 실험실에서 1909년 8월 31일 날 이것을 발표하게 됐는데, 그 전에 7년 전부터 지하실에 들어가서 세균, 매덕균을 죽이는 무슨 약이 없겠냐. 검사를 한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야. 얼마큼 실패했냐. 기나긴 7년 동안에요. 605번을 실패했어. 얼마나 끈질긴지 알겠습니까? 600은 고사하고 100번만 실패해도 다 도망갈 판인데, 605번을 실패해도 또 한 번 더 했다는 거예요. 더 했더니 606번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약의 이름을 606이라고 친 거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영국의 처칠 수상 알죠? 그 사람은요, 공부를 되게 못해가지고 대학교에서 맨날 꽁치만 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의지는 아무도 못 따라가요. 그 사람의 표가 뭔지 아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결코. 영어로 말하면 네버 기브업, 네버, 네버, 네버, 네버, 네버. 그 의지 때문에 그 사람은 유명한 정치가로 영국을 살렸어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1: 지금까지 세계연구선교회 임영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신문사와 비전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례 플래너 조 마리아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먼 미래를 위한 퓨처 플래너 조 마리아입니다. 이 무더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건강에 안 좋다, 이거는 누구든지 어느 분이든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잖아. 그렇죠. 물론 스트레스가 생겨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다 이렇게 놓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은 일이, 걱정 안 해도 돼야 되는 이런 작은 일이 닥치면 막 걱정을 하다가 더, 그거보다 더 큰 걱정이 몰려올 때는 내가 언제 작은 걱정 속에 걱정을 했지, 이런 게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정말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그 장례식을 이제 갑자기 치르게 됐다,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에 어떤 그 어려웠던 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이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이런 죽음 앞에서는 정말 그 작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출생과 결혼 같은 이런 환영받는 그 우리의 그 가족 간의 행사를 계획을 하실 때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일에는 의사소통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또 이렇게 존중하고 또 서로 공감적인 이해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그 행복한 그런 행사 계획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식탁에서 가족들과의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할 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대화를 하시는 가족분들은 거의 아마 없으십니다. 이제 주로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거나 또 부모님들께서 양로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신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저부터도 이제 어머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양로원에 계셨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런 묘지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장례식 절차, 장례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막상 이제 일을 닥치고 나니 어머니께서는 이제 이런 절대로 이제 나는 화장은 하기 싫다. 이제 화장하면 내가 이제 두 번 죽는 것 같으니까 이제 화장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항상 이제 살아생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도 자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 딱 돌아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아, 이럴 때 묘지라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묘지에 대한 많은 어떤 애착이라든가 묘지를 정말 구입을 해서 매장을 이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가장 안 좋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 LA 내가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타주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살아생전에 함께 모시고 있어야 되고 함께 이렇게 자주 찾아뵀어야 됐는데 그런 기회가 저는 없었던 거죠. 비행기 타고 이제 병원으로 가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죠. 아, 조금 이렇게 살아계실 때 물론 이제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이제 그 양로원을 요양원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그 환경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 이제 물컵에다가도 이제 이름을 일일이 다 써가지고 이제 그 물컵으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 컵으로 스티로폼 컵으로 이제 물을 드셔야 됐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모시지도 않으면서 이런 그런 어머님이 계신 이런 환경을 탓할 수는 없었고요. 또 식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환자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건강한 음식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맛도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이제 영양의 그런 죽을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또 죽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랬을 때에는 이제 그 많은 정신적인 혼돈이라든가 또 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남은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받아야 될 그런 정신적인 고통과 또 경제적인 이런 다양한 매장을 해야 될 것인지 화장을 해야 될 것인지 또 납골당을 화장을 또 이제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데 과연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또 그 납골당을 또 어디에다가 사야 되는지 정말

0: 그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다 결정을 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힘들죠. 그래서 이제 장의사에서 이제 유족분들,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한 80%, 90% 준비가 안돼 있는 가족일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어떤 분노라든가 화도 많이 나고요. 이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정말 아이디어가 없는 분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감당해야 될 이런 엄청난 비용들을 뭐한 3만 불을 갑자기 3만 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며 이제 거의 많이 이제 많은 분들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허탈감도 있고 또 정말 불만족스럽고 또 아주 슬픈 데다가 더 이제 그런 처리해야 되는 많은 상황들이 정말 기분 나쁘게 이제 이 장례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 속에서도 슬퍼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럴까요? 정말 슬퍼할 수도 없는 다양한 이런 일들이 곳곳에 요소요소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그 묘지에서 이제 그 묘지에 이제 장의사에서 서비스가 끝나고 이제 하관식을 하려고 이제 묘지에 오면은 묘지에서는 이제 그 witness fee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서비스가 하루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대형 묘지 같은 묘지 측에서는 뭐 하루에 뭐 많게는 40에서 50 케이스 또20 케이스, 20 패밀리 이렇게 굉장히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윈네스 피를 내시는 가족들은 빨리 달려와서 얼른 이렇게 일을 해주는데 그 윈네스 피를 이제 아깝다기보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이제 뭐 400불 이렇게 뭐 낼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죠. 돈이 정말 저부터도 이제 어머니 묘지 사드리고 싶었는데 묘지를 사드릴 수 있는 이런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묘지를 못 사고 그냥 화장을 해서 이제 그냥 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이제 지금까지도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어떠한 그런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 내가 나의 그삶 속에 그 마지막 그 정리라든가 마지막 어떻게 그 사후에 매장을 할 것인지 화장을 할 것인지 또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이런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가장 쉽게 또할수 있는 게어 그냥 내가 죽으면 바디 도네이션 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제 무료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바디 도네이션도 수십 장 여러분 사인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거 다 읽어보신 분 거의 없으실걸요?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영어도 모르는데 그거를 다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읽어보고 이제 사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바디 도네이션 그러면 이제 뭐 심장이나 뭐 이제 막 비행기 띄워서 얼른 이제 그 우리 그 장기 기증을 이제 하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장기를 이제 도네이션을 하면 되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그 오랫동안 약 드시면서 막 100살 넘게 뭐 103살 이렇게 되시면 그분들이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시는 약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병을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열심히 챙겨서 잡수셔야 되는 이런 그런 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약 이름 같은 것도 다 이제 꼼꼼하게 이제 적어 놓고 이제 제가 이제 저를 예를 들면 이제 어디 병에 이제 아파서 내가 이제 이런 이러한 약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내 장기를 도네이션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그분들이 제 장기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렇게 장기 기증이라든가 이제 시신 도네이션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하시는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뭐 6 weeks 있다가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는데 이제 뭐 체중이 많이 나가면은 또쓸 수가 없고 이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다시 가족들이 모시고 와서 이제 장례식을 이제 치렀던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 내가 장기 도네이션이다든가 바디 도네이션을 하면 100%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물론 이제 가족이 없거나 장례식도 필요 없고 올 사람도 없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런 그 필드에서 직접 이제 사례를 이제 많이 지켜보면은 혼자 사시는 분일수록 인간관계 굉장히 좋으시고요. 오히려 부부가 있거나 자녀들이 많거나 이런 분들 장례식보다 더 많은 분들, 친구분들, 또 사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커뮤니티 리더들도 많이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지막 이런 장례식 할때다 이제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뭐, 아, 죽으면 뭐알게 뭐야. 내가 뭐 그냥 아무렇게나 뭐 그냥 바다에 뿌려.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많은 이제 어떤 분은 굉장히 그 유명하신 한인 분이신데요. 그분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사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셔가지고 이제 대대로 이제 몇대 이제 증손이셨나 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대로 이제 그 집안에 그게 이제 있습니다. 그 우리가 물건처럼 뭐그 밸류가 얼마 나간다 이제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분들의 그 패밀리 그런 풍습이라든가 그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그 집안의 그 풍습 또 어르신 조상님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가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풍습으로 마지막 이제 뭐 증조할아버지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런 어떤 역사 같은 이런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 패밀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나 이제 그 사랑하는 분들의 그 가족들한테 우리가 이제 미리 건강할 때그 사후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우리가 건강에도 이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생전에 잘 살다가 이야기도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막 이제 병원에 아파서 들어가면은 뭐막 코에다가 뭐 옥시전 달고 뭐 입에다가 뭐 호흡기 달고 이러면은 말을 할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미리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을 걸.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있을 때 하시는 이런 죽음 준비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존엄성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배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그 정신적인 그 고통을 이제 감소시켜 주는 거죠. 물론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정말 작은 비용으로 모든 것들을 뭐 예전에 어떤 분은 이제 묘지도 700불에 사놓고 또 묘지에 들어가는 거뭐 비석 200불에 사놓고 뭐땅 오프닝 클로징 뭐 이런 거 250불 뭐 엄청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싹 이런 거를 패키지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벌써 93세, 93세신데요. 굉장히 건강하세요. 물론 뭐 운전 다 하고 다니시고 뭐 묘지도 뭐 57년인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정말 그런 분들 보면은 와, 정말 그 옛날에 이분들은 정말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프로퍼리 뭐 집이라든가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을 그때 벌써 50년 전에 이제 그걸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러시는데 이제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그 조부모님들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대대로 다 이런 거를 내리 이렇게 배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부모님들을 대하는 이런 에티켓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면에서도 이런 대화를 저도 뭐 우리 아들 굉장히 질색팔색을 하고 뭐 이야기도 못 꺼내게 했지만 이제 직업상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하면서 저 자신부터도 이렇게 아 죽으면은 뭐가 무슨 소용인데 죽으면 이제 미리 이거를 죽기 전에 다 이렇게 선행도 베풀어야지 그게 이제 대대로 이렇게 축복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이런 자녀들에게 이러한 부모님인 70세, 80대 대신 우리 부모님인 나 자체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더 모르죠. 특히 또 이제 미국에서는 같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3대, 4대 이렇게 다 같이 살지 않잖아요. 뭐 자녀들도 이제 다 크면 나가서 살기 때문에 정말 그 어쩌다가 저나 자녀분들이 오면은 아마 여러분들을 하던 일다 스탑시키고 오 그리고 엄청 반가워 그러고 이제 막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그 회장님께서 중요한 그 미팅 그런 미팅 중에 이제 따님이 전화 오시니까 전화를 주니까 얼른 이제 다 회의도 스탑을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물론 이제 인간적이신 그런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많은 그 어떤 약점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저는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로서 당당하게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과정 중에서도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했고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거는 부모로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묘지 준비, 이런 장례에 관한 이런 준비가 없이 돌아가실 때에는 잘 사는 자녀들일지라도 사실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시면 정말 바쁘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나가는 자녀분들 두신 그 부모님들은 특히 이제 스스로 더 이런 죽음 준비 더 잘 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의사 선생님들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제 병원에서 그런 스케줄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케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있어가지고 부모님 그 장례식 못하신 선생님도 실제로 있었고요. 또 어떤 수술 그 시간 뭐 1년 전에 다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없고 또 그 선생님만이 이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종종 이제 자주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부모님께서는 이제 아드님, 며느님이 다 이제 굉장히 바쁘신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당신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 바쁜 아이들에게 하나도 신경 쓰고 쉽게 하지가 않으신 거죠. 이렇게 부담을 주기가 싫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그런 준비를 해 놓으신 분들은 정말 노후에도 걱정 없고 또 우리가 적어도 죽을 때까지 죽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이제 요즘에는 또 화장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거 화장하면 화장 비용 뭐 얼마나 가겠어? 그냥 그때 가서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바쁜 아이들의 그런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준비 없었을 때에는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복잡한 그런 과정들을 다 이제 아이들이 또 아이들이 출장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출장 다녀올 때까지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에 자녀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어떤 케이스는 아주 추운 겨울에 비행기가 못 떴어요. 한국에서 여기 미국의 LA에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계획이나 이게 사람의 그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어떤 이런 시간과 이런 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우리가 정말 그 스트레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스트레스 생길 일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해소를 시키고 미리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 모든 것은 이제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좋은 일이고 또 좋은 일도 나쁘게 생각하면은 이제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들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I'm okay. 나는 잘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말이 통하는 그런 친구분들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고 여름에 팥빙수라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그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제 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그 시간을 보내는 것도 지금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웃게 하는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스스로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고 또 이렇게 실천해 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내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기도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장례 설계사 조마려와 함께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987-0736, 310-987-073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비전 복음 방송을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독일 국민에게 배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내가 서독에 가서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쓰고 또 두 가지의 노동을 하여 꼬박꼬박 저축을 해온 일을 어떻게 알고 대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독일 국민들의 근면함과 소박함 그리고 정직함을 높이 칭찬하면서 우리 국민도 세계 인류 국가를 세우려면 그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먼저 어느 누구도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을 게르만 민족에게 배우자고 외쳤습니다. 6년 동안의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이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닥치는 대로 일하는 것을 직접 내 눈으로 보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가정집은 물론 상점에 유리창을 닦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신문 배달까지 하는 것을 매일 볼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나는 독일 사람들이 또 길거리에서 성냥 한 개비로 6, 7명이 모여 담뱃불을 붙이는 광경도 자주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집안에서나 바깥에서 신문이나 책을 읽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토록 물질과 시간을 아끼는 국민이라는 것을 독일에 가기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그런 일을 배우고 싶었고 또 부러워하였습니다. 나는 검소한 생활을 하는 독일 사람들에게 배워 비싼 영국산 비옷이나 독일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사지 않고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만 사서 쓰면서 지냈습니다. 그 무렵 독일 국민들이 자랑하던 구룬딕 스테레오 라디오는 하도 인기가 있어서 애국인 광부 거의 모두 사서 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자주 오는 영국이어서 런던 포그라는 레인코트가 인기를 보고 있어서 즐겨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광부 중에서 상당수가 이 라디오와 비옷을 사서 쓰고 있었습니다. 내가 독일에 살면서 독일 국민에게 배운 또 한 가지는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낸 상품을 애용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는 생활 태도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애국적인 정책을, 경제인은 경제 건설에, 근로자는 기계와 씨름하면서 밤을 새우며 지성인은 재기 곧 거듭 일어서는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나는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 국민이 문명의 그늘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뒤지고 있었던가를 서독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어프랑스 전세계를 탄 우리 광부들은 수세식 화장실 사용법도 몰라서 서서 대변을 누웠는가 하면 화장지를 빼 쓸 줄 몰라서 신문지로 뒤를 닦기도 하였습니다. 또 광산에서 식료품을 골라 먹지 못하여 걸린 기생충 때문에 노동청과 보건소에서 주는 해충약을 먹고 지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똘똘 뭉친 독일 국민은 20세기에 들어서서 두 번 큰 세계 대전에서 이웃나라들의 연합군에 패망하였으나 곧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단결의 힘에 의해서였습니다. 1914년 8월에 일어난 제1차 대전에서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토만 제국과 동맹하였고 영국은 프랑스, 러시아와 기타 20개국과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미국은 1917년 4월 2일 독일의 잠수함 무차별 공격에 맞서서 영국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를 점령한 히틀러는 덴마크,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를 점령하고 영국을 공격하였습니다. 유럽 서부에서는 중립국 스웨덴과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를 점령하였으며 동부에서는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서부 폴란드를 점령하고 로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지지국으로 참전시켰습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
1: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내일부터 연방준비제도 페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내일과 모레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이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꽂아 넣은 케빈 워시 페드 의장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번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을 했지만 의장은 나름대로 이유를 들면서 인하를 하지는 않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과격하게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물러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11월에 있는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라며 금리 인하를 거듭 주장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 페드는 고유가, 인플레이션 탓에 가중되는 금리 인상 압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백악관과 중앙은행 간의 금리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13일 아일랜드 순방 도중에도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어떤 경제 지표와 관계없이 미국 금리는 다른 나라보다 낮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페드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는 일부 국가들과의 교역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했는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금리를 중간선거의 핵심 정치 변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미 현재 고유가 상황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최근에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사상 처음 6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이 경유는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는 장거리 화물트럭, 농기계, 건설 장비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을 주요 지지층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들에게 면목이 서지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상승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수사를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겨냥해서 러시아 정유시설과 경유생산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직접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 고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은 결국 페드로 하여금 2023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느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 정유시설, 경유생산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했다라고 전해드렸었죠. 네, 이에 대한 보복 조치일 수도 있겠죠.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서부의 철도 기반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 타격으로 인해서 유럽 고위 안보 관계자들이 큰 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도 이 열차에 타고 있었는데요. 유럽 고위 안보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 지대를 통과한 직후 바로 인근 천도 시설에 러시아 드론 공습이 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외교 열차를 노린 표적 공격이 아닌가 이런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오전이고요. 당시 공습은 야호딘역에 정차해 있던 열차 엔진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습 직전 승객 대피 명령이 내려져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지역, 바로 유럽 고위 관료들이 탔던 열차가 지났습니다. 바로 이들을 노린 공습일 가능성이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죠. 스웨덴 총리를 지낸 칼 빌트는 우리 열차는 아니었지만 국경 통과 지점에서 바로 우리 뒤를 따르던 열차가 공격당했다. 드론이 접근했고 승객들은 마침 대피해서 다친 사람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탑승했던 존슨 전 영국 총리도 이번 공격은 무차별적이고 무의미한 행위였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보니까 조나단 파월 영국 국가안보 보좌관 또 데이비드 전 CIA 국장 등도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러시아 측은 그저 철도 기반 시설을 정밀 타격한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번 사건은 특히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물론이고 북대서양조약기구 연합국의 경계감을 한층 끌어올리는 그런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앤디 워홀 작품을 위조한 대규모 미술품 사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 투자자 가족은 관련 미술상과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자 리처드 펄먼 일가인데요. 바로 플로리다주 법원에 미술품 딜러와 갤러리 등 6명 이상의 개인 및 법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가족은 지난 2023년부터 약 10개월에 걸쳐서 마이애미 소재 갤러리에서 워홀의 작품으로 소개받은 회화, 판화 200여 점을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지불한 금액만 약 670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이 소장을 보면은 가족 측은 해당 작품들이 앤디 워홀 재단에서 나온 정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거래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워홀 재단 측에서 지난 2012년부터 이 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진위 확인 업무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매 이후 이 가족들은 별도의 감정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상당수 작품이 위조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일부 가짜 작품이 페루에서 만들어진 뒤 미국으로 반입된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 정품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허위 인증서와 도장을 마련하는 데 관여한 인물들까지 있었다라고 가족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전문가들은요. 거래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중개 과정도 복잡한 특히나 고가 미술품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서 동일한 워홀 작품이 반복해서 시장에 나와도 아마 구매자들은 이를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AI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취소가 되거나 잠정 보류되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특히나 텍사스주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소개도 몇 번 해드렸는데요. 들여다보니까 사실 텍사스주하고 AI 데이터 센터하고는 생각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더라고요. 공화당 소속인 그레거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찬성을 했고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짓기 시작했는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주민 반발이 생각보다 너무나 커지니까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 연결 적합성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네, 텍사스는 저렴한 땅값과 주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그야말로 데이터 센터 서부 개척 시대를 누려온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텍사스는 미국에서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 용량이 가장 많은 곳이더라고요. 네, 현재 텍사스주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이 계획된 데이터 센터는 무려 25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렉 에봇 주지사가 발빠르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발맞춰서 바로 자신의 이 텍사스를 AI 개발의 중심지라고 선언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생각보다 너무 높은 상황에서 중간선거는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러자 자신의 선거 당락이 결정될 문제니까요.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주정부 차원에서의 입장 변화는 물론이고요. 각 지역구 의원들, 후보들의 입장이 사실은 더 빨리 바뀌는 모습입니다. 네, 공화당 핵심 지지층인 농촌 유권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출마한 이 지역 후보자들은 데이터 센터 업계와 일부러 거리 두기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요, 이 데이터 센터를 지역 자원을 빨아들이는 불청객쯤으로 여기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 당국이 데이터 센터 개발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발표까지 하기에 이르렀고요. 결국 이 같은 주지사의 감사 지시는 금융권과 은행들의 투자를 어렵게 만들 테고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연됨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민심을 얻어서 다시 당선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 행보는 또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마음을 뒤집은 사람은 언제든지 또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지난 주말에 위스콘신주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 톰 티파니 연방 하원 의원이 탑승한 소형 비행기가 호수에 비상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톰 티파니 의원은 지난 토요일 만찬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탑승한 소형기가 동력을 잃으면서 공항 인근 호수에 수상착륙했습니다. 해당 비행기에는 이 티파니 의원, 조종사 이렇게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비행기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기체에서 다행히 빠져나와서 헤엄을 쳤고요. 긴급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가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가벼운 부상만을 입었습니다. 티파니 의원은 오른쪽 눈이가 찢어져서 봉합치료를 받은 상태고요. 병원에서는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톰 티파니 의원 올해 68입니다. 그런가 하면 카멜라 하리스 전 부통령의 자택에 괴한이 무단 침입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말리부에 위치한 해리스 전 부통령의 자택 앞마당에 괴한이 침입했는데 자택 안으로 들어서기 전에 보안 요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LA 카운티 셰리프 요원들이 출동했고 이들은 괴한을 체포하지 않고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단 집안에 침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한편 사건 당시 해리스 부부는 자택에 머물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통상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비밀 경호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퇴임 후에 평생 경호가 이루어지고요. 부통령은 퇴임 후 6개월 동안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LA 카운티 셰리프 요원들이 출동을 했던 거였구나 싶기도 하는데요. 사실 2025년 1월 해리스 부통령의 경호 기간도 6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기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결정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를 철회했습니다. 뭐 그래서 연장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그 기간은 끝났기는 했습니다만

0: 되겠죠. 잠시 후에 돌아와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 아빠!
1: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3: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4: 1250만불! 1250만불!
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주 7일 24시간
6: 323-782-8600, 323-782-8600.
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8: 클레버케어 들어보셨나요? 당신으로부터 시작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당신이 원하는 서비스와 일상의 웰니스 루틴. 클레버케어는 당신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동서양 의학의 지혜를 고루담아 당신의 건강한 오늘, 편안한 내일에 함께하겠습니다. 클레버케어,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9: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케어 헬스플래닝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CSMP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있습니다.
1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1: 너무너무 좋습니다.
1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홀브룩에는요, 남반구에서 유일한 인체 냉동보존 시설이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단 6곳뿐인데 그 가운데 하나인 냉동보존 시설이 호주에 있는 것이죠. 자, 7명의 시신이 보관돼 있다는데, 먼 미래에 과학기술이 발전한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이 냉동보존을 선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미 사망했지만 결국 다시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설 2023년에 평범해 보이는 산업단지 내 창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듀어라고 불리는 거대한 저장 용기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창고에 7명의 시신이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 속에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보관돼 있습니다. 듀오 한 개는 최대 4명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첫 냉동 보존자는 80대에 숨진 남성으로 2024년 5월 시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6월 90대 남성의 시신이 냉동 보존됐습니다. 보관된 사람 가운데 가장 젊은 사람 40대 여성입니다. 자, 이들은 미래에 다시 살아나기를 희망하면서 거액을 지불하고 냉동 보존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이

0: 시설의 회장은 냉동 보존이 사람들에게 수명 연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실제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부과된 사람들이 약 250년 뒤에 되살아날 가능성 10% 정도로 이 회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이 적은 이유가 미래 의학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노화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지금 죽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 되살리는 기술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냉동 보존 작업은 사망 직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세포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이른바 유리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얼음 결정이 생겨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냉동 보호제를 주입하게 됩니다. 작업을 마친 시신은 시설로 옮겨져 액체 질소가 담긴 듀어에 보관이 되고, 이 액체 질소는 계속 증발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당초는 한 달에 한 차례 보충을 해왔는데 현재는 2주에 한 번씩 채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냉동 처리와 무기한 보존에 드는 비용 총 21만 호주 달러입니다. 달러로는 약 16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회원비가 또 있다고 하네요. 자, 한편 과학계에서는 현재 과학기술로 냉동 보존된 사람을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포나 배아, 혈액 등을 냉동 보존할 수 있다고 해서 인체 전체를 손상 없이 냉동했다가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잘란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냉동 보호제를 넣을 때 인체 모든 조직에 균일하게 전달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몸의 바깥쪽과 내부 장기가 서로 다른 속도로 냉각되는 과정에서 조직이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적절한 속도로 냉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사망 원인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되살리는 게 그래서 어렵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만 아니라면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본인 그리고 가족들 때문에 이런 시설이 생기고 또 운영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한쪽에서는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은 살아 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 그삶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빨리 스스로가 심장을 멈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조력사 허용에 관한 얘기가 특히 유럽 각국에서는 논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또 허용이 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아직 법정으로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전만 해도 조력사 허용 쪽으로 많이 무게가 실렸다고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 영국 하원에서 말기 환자의 조력 자살을 허용하려던 법안이 반대 286표, 찬성 270표로 결국 부결됐다고 합니다. 단 16표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같은 의사당에서 314대 291로 통과됐던 사안인데 단 1년 만에 정반대의 결론에 이른 것이니까. 자, 이 문제가 사실 얼마나 깊은 균열 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부결된 법안은 말기 성인 환자 법안이라고 불렸습니다. 잉글랜드와 웰스에 거주하는 성인 가운데 의사로부터 시한부 6개월 미만이다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받아서 스스로 투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사가 직접 주사를 놓는 방식은 아니고요. 신청자는 증인이 서명한 두 장의 선언서를 통해서 의사를 밝혀야 하고, 두 명의 독립적인 의사가 진단을 확인하며 환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또 강요당하지 않았음을 보증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판사,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세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 사례를 검토해서 만장일치로 서명하는 절차까지 두었습니다. 절차만 놓고 보면 상당히 촘촘한 설계죠. 그럼에도 부결된 이유는 시니어나 장애인, 빈곤층이 가족이나 사회에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떠밀릴 수 있다라는 우려였습니다. 서류상으로 아무리 절차가 정교해도 병실에서 자녀의 지친 얼굴을 마주한 시니어 환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는 심사할 수 없다라는 게 요지죠. 아, 그리고 사실 올해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보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노동당의 애슐린 달튼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요한 모든 사람이 양질의 완화 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진정한 선택권이 없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서둘러서 만들어지는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라고 밝혔고요. 어쨌든 정말 고통을 덜어줄 다른 길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선택지로 먼저 제도화하는 것, 과연 자기 결정권의 확대인가? 그런 물음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한편 미국에서는 1997년 연방 대법원이 판단을 각 주에 맡겼고요. 이후에 오리건주를 시작으로 현재 13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 등 모두 14개 관할 구역에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에도 관련 법률이 있고요. 일부는 시한부 진단을 요건으로 두지 않기도 합니다. 프랑스도 역시 최근에 관련 법안을 승인했고, 네, 조력 자살이 합법인 대표적인 나라는 스위스죠. 매년 500명 이상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앞서 소개드렸던 냉동 보존 시설 그리고 조력사 등등 모두 고통받는 삶, 결국 의미 없는 삶은 살고 싶지 않다라는 데다 있는 것 같습니다.
1: 지난 주말 아일랜드를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분리돼 아일랜드와 통일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해서 영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국은 공식적으로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해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개 지역이 합쳐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아일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는데 이 둘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일중 하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영국에 속해 있는 북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에 아일랜드와 한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영국으로서는 매우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한국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독도를 독립시켜서 일본과 합병해야 한다라는 뭐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만일 반대로 일본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대마도를 독립시켜서 한국과 합병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로도 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아일랜드 문제는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에서 매우 민감한 이슈로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이 문제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그동안 이 중립 정책 기조를 깨뜨리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에서 즉각적인 파장과 반발을 낳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디젤 가격의 급등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경유시설을 공격하지 말 것을 우크라이나에게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로부터 러우 전쟁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크라이나는 한 가지를 해야 한다. 러시아의 경유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유라는 것은 디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었다. 다른 목표물이 많이 있으니까 디젤 연료는 타격하지 말라. 그것은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내가 말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서 디젤유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라며 디젤유의 부족은 중동 사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배송을 하기 위한 대형 트럭이 사용하는 이 디젤유는 이 때문에 서민 물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유의 가격은 현재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갤런당 6달러를 넘어가면서 민생 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악재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디젤유 가격 급등은 본인이 일으킨 이란전쟁 때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 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해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모두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9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마다 해창가에 오셔서 추석맞이 즉석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해창가 리워즈 회원이시라면 오후 12시부터 밤 10시까지 프로모션 공간에 오셔서 회원카드를 긁기만 해도 최대 $5,000 이지플레이에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려면 반드시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창가.com에서 확인하세요. 유효한 사진 신분증을 소지한 21세 이상 성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금옥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7: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직전 조사와 비교해서 3.6%포인트 떨어진 수치라고 합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3.8%포인트가 올라서 63.3%로 나타났네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 초반대까지 밀린 것도 그렇지만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각 인선 논란,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됐고 특히 진보층과 20대 청년층의 상당폭 이탈까지 더해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리얼미터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부정적인 여론을 더하는 데 일조했던 개각 인선 논란과 관련해서요. 네,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올랐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결국 지난 주말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용혜인 전 후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은 자신이 기본소득당 의원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뭐 사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자체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장관직까지 겸임한다라는 그 자세 자체가 국민적 공감대와 부합하지 않다라는 논란이 크게 인바 있습니다. 네, MBC 차기 대표이사에 이성주 IMBC 이사가 내정됐습니다. 이 내정자는 1995년 MBC 기자로 입사했고요. 2013년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장, 2020년엔 미디어 기획국장을 지낸 후 24년부터 IMBC 경영이사로 일해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쁘다는 말을 하기는 어렵다. 지금 얼마나 무거운 시기고 무거운 자리인지 잘 알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개정방송 3법 시행 이후 첫 공영방송 사장으로 내정된 의미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상황이면 아마 사장 도전 자체를 안 했을 것이다. 이 권력을 절대 인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법 개정 취지였기 때문에 그 취지에 따라 방문진 이사들이 선정이 됐고 또 국민추천위원단이 가동이 돼서 이렇게 뽑힌 이 자리 더 무겁게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에 좀 더 깊이 있는 심층 취재를 약속했고요. 드라마 왕국 MBC 재건을 위해서 총괄 프로듀서 중심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야말로 원팀 거버넌스 확립도 제시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현직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던 20대 대학원생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학내인권센터도 자체 조사를 거쳐 이 해당 교수에게 해임 또는 파면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2부는요, 서울대 이과계열 소속 50대 A 교수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이 신림역 인근에서 자신의 지도 학생이던 20대 대학원생 B씨에게 스킨십을 요구하고 또 신체 접촉을 직접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B씨는 자신의 지도 교수인 A 교수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어쩔 수 없이 응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뭐 한 번만 했던 게 아니죠. 예, 평소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등을 꾸준히 해왔다라고 피해자는 주장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해보면 예,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같은 내용으로 서울대 인권센터에도 신고했고요. 따라서 지난 7월 A 교수에게 해임 또는 파면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A 교수에 대한 학내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일들이 대학가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이번 일을 계기로 특히 서울대학교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요. 교수라고 하기에는 그렇네요. 피의자, 피의자에게 정말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서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열흘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5일이 추석이라는 거 아셨나요? 점점 한국의 명절하고 멀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25일입니다. 이렇게 열흘가량 앞두고 연휴 직후인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하루 더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올해 추석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서 나흘에 그칩니다. 지난해는요, 연차 하루를 활용하면 최장 10일까지 쉴 수 있었는데 비교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진다는 거죠. 네, 9월 28일은 현행 규정상 자동으로 대체 공휴일이 되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정부의 별도 결정이 필요하고요. 현재까지는 9월 28일 지정과 관련해서 정부가 공식적인 방침이나 결정을 내놓은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5일이 추석이고요. 그리고 26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사흘이 공식적인 연휴입니다. 그리고 27일은 일요일이니까요. 주 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는 실제 연휴는 나흘인 거죠. 24, 5, 6, 7. 네, 그래서 지난해에는 개천절, 한글날, 주말, 대체공휴일이 맞물리면서 금요일 하루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최장 10일까지 쉴수 있던 것에 비하면 무척 짧게 느껴지는 것이죠. 일각에서는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치니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그러면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여길 보면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서 법정 자동 대체 공휴일 대상에서는 제외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정부의 어떤 방침이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반가운 소식. U18 야구 아시아 선수권 대회 우승을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U18, 언더 18이요. 18살 아래.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사실 뭐 아시아에서 우리 또 언더 18 학생들 잘해왔습니다만 일본, 대만 같은 호적수들이 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하연승이라는 이도류라고 하죠. 투수와 타자를 겸할 수 있다는 하연승이라는 이 선수가 그야말로 완투를 기록하면서 일본을 결승전에서 꺾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엄청난 제안이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KBO에 남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하연승 선수, 곧 신인 드래프트에서 아마 맨 처음으로 뽑힐 것으로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시원시원한 투구폼도 그렇고 타석에서의 모습 역시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일본을 꺾은 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오는 9월 19일부터 공식 개막인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그 개막 일에 앞서서 조별 리그에 들어간 경기들이 있는데요. 남자 농구가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열린 조별 리그 A조 최종 3차전에서 일본을 100대 83으로 크게 제압하면서 조별리그 3전 전승을 거두면서 조 1위로 8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 지은 한국 선수단입니다. 네, 다시 한번요. 9월 19일에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남자 선수들에게는 병역 혜택이라는 특혜도 달려 있는 만큼 남다른 각오로 임할 것 같고요. 그들의 열정을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섭씨 10도에서 15도 안팎이면 꽤 차가운 물인데요. 여기에 또 얼음까지 띄웁니다. 그렇게 몸을 푹한 3분 정도 담그는 이른바 콜드 플런지. 운동선수들이 근육 회복법으로 많이 쓰였던 건데요.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아침 피로 해소 또 건강관리법으로 많이 쓴다라고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 지난주에 시작했다는 분도 저 봤어요. 하기 딱 좋은 날씨였기 때문이죠. 자, 차가운 몸을 담그는 콜드 플런지. 아침을 얼마나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지, 정말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주는지, 그리고 정말 근육은 빨리 회복이 될수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실험을 하고 SNS를 통해서 글을 올리는데요. 공통적인 부분은 아침에 찬물에 몸을 담그니까 에너지가 즉각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잠을 깨는데 훨씬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오후까지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음을 큰 변화로 느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찬물에 갑자기 노출되면 인체는 강한 자극으로 이를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피부 온도 수용체가 자극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박수와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되고요. 바로 이 과정에서 각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수면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냉수욕만 더한 것인데도 잠을 자는데 훨씬 수월했고 빨리 잠이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호주에서는 연구를 또 했더니요, 어느 정도 냉수 노출과 수면의 질 사이 연관성이 관찰이 됐습니다. 스트레스 수준도 낮아졌는데 이것이 바로 또 수면에 영향을 줄수 있었고요. 심혈관 질환자는 이거는 조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냉수욕은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특히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분들, 그냥 찬물 샤워 정도로 생각하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 다 하시고요. 마지막 30초만 찬물로 마무리하는 방법. 이것만 해도 우리의 교감신경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강도를 높인다고 더큰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적당한 자극이 바람직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입니다.
1: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0: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1: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213-388-7979 213-388-7979
4: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최근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를 구하기 위해 한국인이 일본을 찾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일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주요 도시의 마운자로 또 위고비 등을 취급하는 병원 가운데 일부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을 채용할 정도입니다. 당뇨 치료제였던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이라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합니다. 게다가 정부가 판매 가격을 정하지 않아 의료기관, 약국별 가격 차이도 큽니다. 반면 일본은 마운자로가 2형 당뇨병 치료제로 공식 인정되며 정부가 정한 약값을 기준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습니다. 여기에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실제 마운자로 2.5mg 같은 경우 한국에서 4주 분량이 3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7만 원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서울에 사는 한 회사원은 친구와 함께 당일치기로 후쿠오카를 방문, 이 마운자로 4개월치를 85만 원에 구입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왕복 항공권 비용 약 35만 원을 감안해도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NS에서는 마운자로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일본의 클리닉을 성지라고 소개한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 일부 병원에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을 고용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병원은 대면 진료 없이 이 SNS 채팅을 통해 처방하거나 대량 구매를 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마운자로를 구입해 한국 내에 반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반입 역시 90일 이내에 본인이 사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영문 처방전과 원래 포장 유지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한 포르쉐 차주가 자신의 차량에 실종아동 90명의 사진과 정보를 담은 전단을 붙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단에 담긴 아동 한 명은 실제로 가족과 재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남서부 윈난성 쿤민에서 포르쉐 718 차량 한 대가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차량의 고급스러운 외관이 아닌 차량 앞뒤를 빼곡히 덮은 실종아동 전단이었습니다. 27살의 차주 두리는 실종아동 자선단체 베이비컴홈 홈페이지에 실종아동 90명의 정보를 받아 직접 차량 래핑을 디자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실종아동 전단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알릴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같이 차량에 전단을 붙이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만,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이 차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릴수록 또더 많은 사람이 실종아동 정보를 볼수 있고 그만큼 재회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내가 본차 가운데 가장 멋진 차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일부 부모와 자원봉사자들이 이 차량에 실종아동 전단을 붙여 더 많은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을 변경한 뒤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현지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과 소비 둔화가 이어지면서 스코틀랜드 위스키 산업에 대규모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과거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생산을 크게 늘린 여파가 현재 공급 과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스코틀랜드에서 숙성 중인 위스키는 약 14억 리터로 현재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면 약 3년치에 해당합니다. 숙성 창고에 보관된 것만 약 120억 병에 달하고 있는데, 다만 이 가운데는 상당수가 숙성 기간을 채우지 않아 당장 판매할 수 있는 완제품은 아닙니다. 한편 재고가 급증한 배경에는 2010년대 생산 확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스카치 위스키 수요가 늘어나자 증류 업체들은 미래 판매 증가를 예상하고 생산 시설과 숙성 물량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생활비 부담 등이 이어지면서 소비가 자연스럽게 둔화했고,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음주량 자체가 감소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고가 싱글 몰트의 수출액도 6%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찾는 소비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업체들은 생산량을 줄이고 재고 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위스키는 생산 후 최소 3년간 숙성해야 하므로 수요가 줄어도 단기간에 재고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업계의 고민입니다. 현재 상황은 과잉 생산으로 막대한 위스키가 남았던 지난 1980년대, 이른바 위스키 호수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인도 등 신흥시장의 성장과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위스키 업계가 생산 확대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재고 관리와 새로운 시장 개척에 집중해야 하는 전환점에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1: 인공지능 개발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온 앤트로픽, 그리고 오픈 AI, 또 스페이스 X AI, 그리고 구글 딥 마인드 등 미국 내 4대 이 AI 대기업의 수장들이 한 목소리로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라는 데 뜻을 모으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는 이 AI 발전 과정을 1, 2, 4, 8, 16, 32로 이어지는 곡선에 비유하면서 현재는 그 곡선이 가팔라지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아모데이 CEO는 AI 시스템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더 빠른 버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커지고 있다라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AI 개발 회사가 AI 기술 발전을 우려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데이 주장에 샘 올트먼 이 오픈 AI CEO도 즉각 동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샘 올트먼은 10년 안에 AI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확률이 10%에 달하는 위험을 우리는 감수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일란 머스크 스페이스X CEO도 이 아모데이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그들의 말이 맞다라고 짧지만 동의하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아모데이의 이 같은 발언은 앤트로픽의 연구원 제이콥 칵슨이 최근 AI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통제 불능 상태라고 여겨지는 산업에 나는 더 이상 동참하고 싶지 않다라면서 사직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 아모데이 CEO의 주장에 일란 머스크, 그리고 샘 올트먼, 그리고 허사비스가 차례로 동조 입장을 내놓으면서 평소 AI 개발 경쟁을 벌여온 4개 기업의 수장들이 이 AI의 위협에 일제히 동의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최근 AI 전문가들 사이에서 속도 조절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AI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위험해질 수 있다라며 관련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민주당 모금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민주당이 AI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에게 하원 의장이 될 경우에 민주당이 공개적인 논의를 위한 틀을 마련하라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AI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으면서 이 AI가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잇따라 AI 규제 필요성을 최근 들어 갑자기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전 연방교통부 장관은 민주당이 AI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잠재적 대권 주자인 좌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AI 기술 발전을 통제하기 위한 가드레일을 마련했어야 할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오는 수요일 의원 총회를 열고 AI 대응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명확한 이슈를 그동안 잡지 못했던 민주당이 이 AI 우려 문제를 선거 이슈로 선점한 모습입니다.
0: 9월 14일 오늘은 소설가 황순원 선생의 기일입니다. 2000년 86세 나이로 서울 사당동 자택에서 별세했는데요. 평안남도에서 태어나서 16세 시로 등단했습니다. 광복 후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독 짓는 늙은이, 학, 그리고 그 유명한 소나기, 이런 단편들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소나기, 혹시 기억하시는 장면 있으세요? 수수밭 속은 달콤한 수수 냄새로 가득했다. 둘은 좁은 수수밭 사이로 바짝 붙어섰다. 소년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뜻밖의 소나기를 피하면서 두 사람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졌던 순간, 그 찰나의 인연이 평생의 기억으로 남게 되는 계기를 서정적으로 표현한 그런 부분이죠.
2: Show me that you love me too.
0: 모닝리포트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쁩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제 융자를 잘하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한결 선선해진 공기 속에서 아침에 내걷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잘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6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수정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2: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3: 99센트부터라고요?
2: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4: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수정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2: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기.
5: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6: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5: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6: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5: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6: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8: 진짜 감쪽 같네.
9: 역시 벤트웨이야.
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Yeah.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16년 9월 14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어쩌면 그 전에 끝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안전 항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회의가 개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전격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모닝뉴스 첫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4: 아일랜드 방문 마지막 날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 종전 시점을 11월 미 중간선거와 연결했습니다. 이란이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오며 합의를 원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쓸모없는 합의는 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5: Iran will end right after the midterms, but it'll end right after the midterms.
4: 궁극적으로는 미군이 이란에서 빠져나올 것이라면서도 베네수엘라처럼 미국이 남아 석유를 가져가기로 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는 시진핑 주석과 훌륭한 관계라며 취소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일을 연이틀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또 다른 외교적 논란도 나왔습니다.
5: You have Northern Ireland and you have Ireland and it would seem to me that one of the naturals of all time is put them together.
4: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대해 아직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며 영국 속을 긁으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아일랜드산 위스키에 대한 관세는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에게 달렸다며 개의치 않는다고 반응한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호르무즈 해협 회의는 전격 연기됐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은 합의 도출을 위해 연기했다고 밝혔고 이란 매체는 일부 영내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연기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이란은 오만과 합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안전 항로를 주변국에 설명할 계획이었지만 바레인이 불참을 선언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참석도 불투명해지면서 영내 조율의 어려움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두 달 동안 이란을 드나들려던 상선 100여 척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강철 장벽 봉쇄 작전을 재개한 이후 지난 60일 동안 중부사령부 병력은 상선 100척의 항로를 변경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군의 허가 없이 이 봉쇄선을 통과한 선박은 한 척도 없다며 미군 병사들은 이 임무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개전 직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해상 봉쇄를 통해 140척 넘는 선박 이동을 가로막았습니다. 이후 6월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봉쇄를 해제했지만 양측 간의 후속 협상이 결렬되고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자 이란의 자금줄을 옥죄기 위해 7월 13일부터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수행하기 위해 일본에 있던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을 중동 아라비아해로 이동 배치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가 이행되던 지난 7월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을 공격한 이란 군부에 크게 분노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이란 관리 5명과 혁명수비대원 2명은 이 신문에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카타르의 LNG선을 포함해 상선 3척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바하디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고성을 지르며 무모한 행동이었다고 질타하고 경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바이디 총사령관은 자신이 상선 공격을 승인한 적도 미리 알지도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회의도 공격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에서 군사작전을 판단 수행하는 군 조직이 이란 지도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선 공격 이튿날인 7월 8일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해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이후 이란 지도부에서 가장 역사상 격렬한 정치적 충돌이 벌어졌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도부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장성급 두 명이 사임하겠다고 압박했으며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개편돼 혁명수비대 최장수 총사령관 출신 모센 레자이가 사무총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문제의 상선 공격을 결심한 주체를 추궁했는데 현장 지휘관들이 지도부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위반하는 모든 선박을 공격하라는 지침에 따라 독단으로 행동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관련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당시 외부엔 이들 상선이 불법 항로를 운항한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과 중동 국가들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서 해명했다고 미국 관리들은 뉴욕타임즈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미군 3명을 사망한 요르단 미군기지 정밀 공격에 중국 측의 위성사진을 활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은 서로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애써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중국이 우리를 염탐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 말이 맞지만 우리 역시 그들을 염탐한다라고 말한다며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들 역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지난 7월 17일 요르단의 무아파티 살티 공군기지를 공격하기 전 중국 측으로부터 기지에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란은 탄도미사일로 기지 미군 숙소를 타격해 미군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두고 그는 꽤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우리 역시 꽤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은 이란이 중국 위성사진을 활용해 미군을 공격했다는 보도를 직접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중국과 미국이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군의 중동작전을 관할하는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이 이란전쟁에 쓸 미사일 재고량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이 공개한 예고 영상에서 미사일 재고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퍼 사령관은 우리는 잘 무장돼 있고 어떠한 만일 사태에도 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미국이 현재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재고량의 45%를 사용했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미사일은 절반 이상 사용했다는 추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래의 어떤 위협에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의 이런 입장은 이란 전쟁이 반년을 넘어가면서 미군의 핵심 무기 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어졌습니다. 후티 반군이 사우디 주요 시설을 잇따라 공격한 데 이어서 예멘 정부군과의 전투에서도 완승을 거두며 중동 정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군의 범주를 넘어 홍해 해상 요충지를 장악하고 전세를 주도하는 후티 저력과 그 이면에 얽힌 영내 강대국들의 셈법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Y10입니다.
6: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군사기지와 주요 인프라에 미사일 공습을 퍼부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해 연안 바브 엘만 대부 해협 요충지들을 장악한 후티는 이란의 지원을 얻고 파죽지세로 전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당초 호각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을 깨고 예멘 정부군과의 전투에서도 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멘 정부군은 정규군 외에 여러 군벌로 쪼개져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고질적인 내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후티는 소규모 기습팀과 첨단 자폭 드론을 결합해 분열된 정부군을 완벽하게 압도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 예멘 내전 개입 당시 수도와 핵심 시설이 공격당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후티와의 전면전을 극도로 꺼립니다.
7: I would blame definitely the Yemeni government at the same time the Saudi Arabia who are
6: 다급해진 사우디 측이 미국에 군사 개입을 거듭 요청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8: We've had discussions. The Houthis called us, and they don't want to fight with us.
6: 미국 지원이 차단되면서 사우디는 홀로 무거운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후티가 단순한 반군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경고합니다.
9: The Houthis now have a tool to target those countries and to pressu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lay according to their game. So this is the trump card. And they've realized that.
6: 후티는 예멘 수도 사나를 수년간 통치하며 사실상 정부 역할을 수행해온 실효적 세력입니다. 나아가 국가급 수준의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글로벌 물류의 핵심 목줄인 홍해 해상 통로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티는 중동의 세력 균형을 송두리째 흔드는 가공할 만한 지정학적 주체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모하마드 에슬람이 이란 원자력 청장 겸 부통령이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원자력기구 본부에서 열리는 연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매체에 에슬람이 청장이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었지만 유엔의 제재 대상이란 이유로 오스트리아 정부가 그의 입국을 거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유엔 제재위원회에 에슬람이 청장에 대한 입국 제재 면제를 요청했지만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결국 무산됐다고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에슬라미 청장과 대표단은 지난 12일 빈으로 향하는 정기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비행 도중 미국의 지속적인 방해와 일부 국가들의 협조가 맞물리면서 항공기 항로가 변경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대표단의 최종 목적지는 오스트리아 수도 빈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동 경로 중간에 비행기가 기수를 돌리며 제지를 당했다며 이에 따라 에슬라미 청장은 결국 빈에 도착하지 못한 채 출국 당일인 12일 테헤란으로 다시 귀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에슬라미 청장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일시나마 면제한다면 이란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한국에서 기부한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그런 기념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구호 대장은 이어서 현지 이재민 수용소도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늘 카트만두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의료팀 일부는 오늘 현지 병원과 대피소 두 곳을 찾아 의료 수요 현황을 조사하고 의료용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2차 구호대에 파견된 구조 인력은 소방청에 소속된 두 명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색 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구호대 활동 시한이 당장 사흘 뒤인 이번 주 목요일까지인 만큼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구호대 측은 내팔치기 허용하고 협조하는 범위 안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이어가려고 노력한다는 입장인데요. 윤주석 구호대장을 취재진이 만나 관련 입장을 다시 물었습니다.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1: 구호대 차원에서 수색, 구조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군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요. 저희가 남은 임무 기간 동안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 윤주석 구호대장은 또 지난 주말과 오늘 기업 측과 잇따라 면담하면서 현지 수색 상황을 청취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누아코트 적십자회 앞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2: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1250만 불, 1250만 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7: 아빠!
6: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8: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1: Air.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모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불법 체류자뿐만이 아니라 영주권자 등 합법 체류자에 대한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까지 잇따라 연방 이민 당국에 체포되면서 이민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를 받던 신청자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영주권 수속 중이면 안전하다는 인식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인 골프 강사 양모 씨는 텍사스 어빙 소재 이민서비스국 사무실에서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받던 중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양 씨는 미국인 아내와 결혼한 뒤 영주권을 신청해 최종 인터뷰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양 씨가 이민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8월 31일 궐석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때문에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법원 출석

0: 출석 통지서를 우편이나 이메일, 전화 등 어떤 방식으로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 씨가 실제로 재판 출석 통지를 적법하게 전달받았는지가 향후 추방명령 취소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남가주에서도 지난해 10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한인 남성 황 씨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다운타운 이민서비스국에서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마친 뒤 즉각 아이스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황 씨 역시 과거 법원 출석 통지를 받지 못해 궐석 추방 명령이 내려진 것이 체포의 배경이었습니다. 이후 이민 판사가 추방 명령은 취소했지만 아이스가 즉시 석방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바 있습니다. 또 공항도 새로운 단속 현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혼 영주권을 신청 중이던 20대 한인 박모 씨가 지난달 뉴욕 JFK 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플로리다 여행을 떠나려다 아이스 요원에게 체포된 바 있습니다. 박 씨는 체류 기간을 넘긴 상태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었다는 게 체포 이유입니다.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던 한인 영주권자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한국 방문 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체포돼 4개월 넘게 이민구치소에 구금됐던 바 있습니다. 과거 마리화나 소지 혐의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또 애틀란타에서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인 영주권자 임모 씨가 지난해 2월 이민단속국에 체포돼 추방명령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과거 이민법원 기록이나 추방명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영주권 인터뷰나 해외여행에 나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의 추방명령이나 이민법 위반 기록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영주권 인터뷰나 출입국을 앞둔 신청자라면 과거의 자신의 입국, 체류 기록과 이민법원 출석 여부, 추방명령, 형사사건 기록 등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 검토를 받을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추방을 강화하면서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이민자를 보내는 추방 정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3국 추방은 추방 대상자의 국적이나 출신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보내는 방식으로 최근 미국의 이민 단속에서 새로운 특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he Week US 보도에 따르면 제3국 추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은 멕시코입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멕시코 국적이 아닌 추방자 약 2만 명이 멕시코로 보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에게 약 1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현지 망명 제도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타말라에도 제3국 추방이 크게 늘었습니다. 2026년 4월부터 8월까지 미국에서 과테말라로 보내진 멕시코 국적자는 2,28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테말라에 장기 정착하기보다는 멕시코로 이동하기 전 거치는 일종의 경유지 성격으로 보내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나마와 코스타리카도 주요 3국 추방 대상국으로 올랐습니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 가나에도 불법 체류자들이 보내졌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추방자들이 이들 국가와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점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낯선 곳에 갑자기 도착한 뒤 체류 기간이나 향후 이동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우즈베키스탄이나 가나 등에서는 추방자 인권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미주 한인들 가운데 복수 국적이 허용되는 65세 이후 한국에 돌아가 노후를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수 국적자는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서 미국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데도 문제가 없고 소위 하득 70%의 경우 한국의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복수 국적을 고려하는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별도의 주거기간 요건 없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위 하득 70%일 경우 1인당 최고 월 349,706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해외에서 생활했어도 한국에 들어가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다른 수급자와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외국인의 기초연금 꼼수 수령 논란과 관련해 지급 기준에 국내 최소 거주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일부에서 최소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복수 국적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2년 전부터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인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변수는 해외 소득과 재산입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재산을 기초연금 심사에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신고 및 확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소셜시큐리티 개인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자, 미국 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앞으로 제도 변화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신고 범위, 적용 방식 등은 관련 법령과 제도 개편의 최종 확인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개솔린 가격에 이어서 디젤 가격도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유가정보업체 가스버디는 전국 평균 디젤 가격이 지난 주말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6달러를 돌파하면서 트럭, 운송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말 중동전쟁 개전 때와 비교하면 무려 61%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디젤 가격은 훨씬 더 높은 8.1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6달러를 넘었고 캘리포니아 평균은 디젤 가격 8달러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친이란 대리 세력들이 가세하면서 중동전쟁이 확산하며 국제유가는 다시 100달러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전쟁 초기와 달리 이번에는 충격을 완화해줄 완충장치가 모두 사라진 상태여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솔린 가격, 디젤 가격 더 상승할 우려도 있습니다. Y10입니다.
1: 호르무즈해협이 막힌 뒤 1200km 길이의 동서송유관은 사우디 원유 수출의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이 송유관을 통해 홍해 쪽으로 나가는 수출량을 하루 500만 배럴까지 2배 이상 늘려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후티 반군이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큰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의 원유 수출량은 3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선 후티 반군이 바벨만대부협을 장악하고 이라크 민병대가 송유관을 공격하면서 아예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홍해 연안에 비축해놓은 원유도 며칠 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초기와 달리 원유 수입국들의 재고도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감소한 세계 원유 재고량은 이미 5억 배럴을 넘어섰습니다. 6월 이후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 수송량이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전쟁 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개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을 공격해달라는 사우디의 요청을 두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을 억제하던 완충장치가 모두 사라지면서 세계 경제가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캘리포니아 주택보험의 최후의 보루 페어플랜의 보험료가 10월 15일부터 평균 29.1% 인상됩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페어플랜이 당초 요청한 35.8% 인상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에 승인했지만 산불 위험 지역 주택 소유주들의 보험료 부담은 상당폭 커질 전망입니다. 페어플랜 가입자가 최근 증가한 가운데 이번 인상은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갱신 가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29.1%는 전체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평균이어서 실제 인상폭은 주택의 산불 위험도 지역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고위험 지역에서는 산불 관련 보험료 두 배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기지, 전국의 주택시장이 또 이 모기지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지난해 6월 이후 약 1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다시 치솟으면서 바이어들의 월 페이먼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집값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모기지 금리까지 다시 상승하고 있어 주택 구입 여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 잠시 살아나던 주택 거래가 다시 위축되고 기존의 주택 소유주들의 매물 출회까지 제한하면서 주택 시장의 정상적인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미 모기지협회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85%로 전주의 6.79%보다 0.06%포인트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푸드스탬프 SNAP 혜택이 오는 10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캘프레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만큼 한인 수급자들도 새로 조정된 지급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방농무부 식품영양국은 2027 회계연도 푸드스탬프 최대 지원액과 소득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새 기준은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본토 48개 주와 워싱턴 DC의 최대 월 지원액은 가구 규모별로 조정됩니다. 1인 가구의 월 최대 지원액은 기존의 298달러에서 306달러로 8달러가 오릅니다. 2인 가구는 546달러에서 562달러, 3인 가구는 785달러에서 808달러, 4인 가구는 994달러에서 1023달러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4인 가구의 최대 지원액은 월 29달러, 연간으로는 최대 348달러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모든 가구가 최대 금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푸드스탬프는 가구 규모와 소득, 그리고 공제 대상 지출을 토대로 실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세계 회계연도에는 소득 기준도 함께 조정됩니다. 한국계좌와 부동산, 증여, 상속, 은퇴 및 자산관리 문제를 한자리에서 짚어주고 종합 솔루션을 제시하는 텍스 자산관리 특별 세미나가 지난 12일 LA 아로마 센터 더 윈 뱅키돌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세무, 법률, 자산관리 전문기업 JC1 대표와 한국일보가 함께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서 전청 대표는 만석을 이룬 참석자들에게 해외 자산 신고, 소득세 절세, 은퇴, 증여, 상속 설계, 한미 크로스보더 텍스 플래닝 등 한인들이 실제로 자주 접하는 세무 재정 문제를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질의 응답도 진행했습니다. 존청 변호사의 오렌지 카운티 세미나는 오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JC1 얼바인 본사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3: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2: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3: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0: 장례비는요?
11: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1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여당이 시끄럽죠. 민주당이 시끄럽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여권 내부의 파열음은 오히려 더 커진 모양새입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고리로 한 대통령 공개 비판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고 밖으로는 조국 혁신당과의 충돌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지난 주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 출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였습니다.
2: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들 세력에게 엎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까?
1: 그러나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3: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탄핵하려고 하던 그런 식의 어떤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1: 추지사의 발언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는 당내에서도 쏟아졌습니다.
4: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게 집중하시고 해오셨으니까 그러지만 저는 경기도지사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 충돌은 민주당 울타리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주말 사이 김민석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나 합당을 거론하면서 지분을 나누는 방식은 구정치라는 취지로 선을 그은 게 발단이 됐습니다.
5: 웬 지분 타령입니까? 정치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겁니까? 조국 혁신당은 김민석 대표가 가진 기득권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1: 조국 전 대표의 레드팀 행보도 연일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기존 핵심 지지층을 밀어내고 뉴 이재명 중도 보수로 외연을 넓히려 한 전략에 그 원인이 있다고 청와대와 김민석 고를 동시에 직격했습니다. 범여권 결집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여러 현안을 거치며 불거진 내부 갈등이 다시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사퇴 여파 속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며 엄호 배수진을 쳤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다음 타깃으로 연쇄 낙마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YTN입니다.
6: 청문전국 최대 분수령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선 구축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야권의 검증 공세는 허위 조작으로 규정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신상 캐기, 모욕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7: 아니면 말고시기의 의혹을 100번 되풀이해도 거짓 선동이 검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6: 특히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벌인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며 공세 고삐를 쬐는데
8: 본질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을 겨냥한 정치검찰의 수사 그리고 그 자료를 다시 꺼내든 캐비넷 정치
6: 각종 논란 속 용혜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당정 지지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정운영 부담이 될 연쇄 낙마만큼은 막겠다며 배수진을 친 모습입니다. 반면 용 후보자 낙마로 한껏 기세가 오른 국민의힘은 이제 김승원 차례라며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신약 로비 의혹은 물론 후보자 가족이 연계된 협동조합 문제까지 각종 의혹을 전방위로 두들겼고 엄호에 나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까지 싸잡아 날을 세웠습니다.
9: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이라는 이유는 결국 공소 취소 아니겠습니까?
6: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김생이사, 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이 죽는다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고 친 한동훈계는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에 이어 호남 향후 회장 부녀에 대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새로 꺼내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10: 호남 향후 회장으로서 선거 때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은성으로 이런 특혜 채용을 해준 게 아니냐.
6: 집권 여당으로선 용혜인 후보자에 이은 연쇄 낙마만큼은 결사 저지하겠다는 각오지만 야권의 사생결단 공세는 물론 악화하는 여론까지 반전시킬 수 있는 청문회가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날부터 여야는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불신을 키운 책임을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YTN입니다.
11: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이름만큼이나 자주 거론된 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각각 대법관 후보 재청과 임명 과정에서 갖는 권한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한 겁니다.
12: 대법원장이 재청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동의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은 임명해야 돼요?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가는 순간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13: 지금 후보자는 지금 된다고 보내고 송봉기 후보자는 안 된다고 반려하고 이렇게 선택적 재재청하는 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11: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파고들었습니다. 대통령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법적 해석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후보자 입장을 따져 물었습니다.
14: 진행 중인은 형사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 재판 바로 재개해야 된다고 후보자도 생각하십니까?
11: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 공세로 맞섰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빠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단을 내리는 게 가능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5: 초고속으로 그 심리를 종결짓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 장본인이라고 인식했다.
11: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의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단 말 외에는 대부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처남 소유의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살며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6: 법조인으로서 그걸 몰랐다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송구합니다만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김성수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이 없던 것도 여야 설전이 오간 이유였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다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7: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18: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17: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18: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17: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18: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19: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20: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19: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20: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19: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20: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19: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2: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2: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2: 진짜 감쪽 같네?
23: 역시 벤트웨이야!
2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33입니다!
2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의 작품을 위조한 대규모 사기 행각이 드러나 피해 가족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자 리처드 펄먼과 그의 가족은 최근 플로리다주 법원에 미술품 거래상과 갤러리 등 6명 이상의 미술상과 관련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약 10개월간 마이애미 한 갤러리에서 앤디 워홀의 진품으로 믿고 그림과 판화 200여 점을 구입했습니다. 총 구매액은 670만 달러입니다. 펄먼 가족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 작품이 앤디 워홀 재단에서 직접 나온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앤디 워홀 재단은 2012년 이후 작품의 진위를 직접 인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감정 과정에서 구입한 작품 상당수가 위조품으로 드러났습니다. 펄먼 가족은 일부 작품은 페루에서 제작돼 미국으로 운송됐으며 작품을 진품으로 가장하기 위한 인증서와 도장을 제공한 관계자도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캔버스 뒷면에 가짜 감정 도장을 찍고 운송 서류에는 실제 작품 가치와 크게 동떨어진 낮은 금액을 기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펄먼 가족이 처음 작품의 진위를 의심하게 된 것은 2023년 말 크리스티 측에 소장품을 보여주면서입니다. 이들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가수 데비 해리, 슈퍼맨 등 워홀의 대표 소재를 다룬 자신들의 소장품을 살펴봐달라며 크리스티 측 전문가들을 초청했습니다. 크리스티 측이 일부 작품의 의문을 제기하자 가족은 판매상인 레슬리 로버츠에게 진품임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로버츠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 사건은 올 1월 합의로 종결됐습니다. 로버츠는 이와 별도의 미술품 사기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오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거래 과정이 불투명하고 파편화된 고가 미술품 시장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 지도, 뭐 세계 지도, 미국 지도 하나씩 걸려있는 가정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흔히 보는 세계 지도에서는 아프리카가 실제보다 작게, 유럽이나 북미는 실제보다 크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도상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UN이 면적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도 도법 사용을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도한 결의안에는 미국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지금 봐도 얼핏 봐도 세계지도에 아프리카 그렇지 않아도 커 보이는데 이거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미 실제는 지도에 나온 것보다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표준화하자, 지도 도법의 사용을 권고한다 라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도 결의안에 미국이 싫다라고 한 겁니다. 와이텐입니다.
1: 세계 지도에서 아프리카와 그린란드의 크기를 비교하면 비슷한 면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아프리카의 면적은 그린란드의 약 14배입니다. 메르카토르 도법 때문입니다. 1569년에 항해용으로 개발된 메르카토르 도법은 각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크게 부풀려집니다. 반면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중남미 등은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됩니다. 이런 왜곡을 줄이기 위해 유엔 총회가 새로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퀄 어스 도법과 같은 등면적 지도의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 개발된 이퀄 어스 도법은 지역별 면적 비율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도 형태 왜곡은 비교적 적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 Symbolically, it's important to know exactly what is the place of African continent. A fair word begins. With a fair map. It's clear.
1: 이번 결의안에는 유엔 회원국 가운데 미국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은 없고 메르카토르 도법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일괄적 교체를 권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지도 제작과 교육 현장에서 등면적 지도가 얼마나 활용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러시아가 대량 생산 중인 저렴하면서도 혁신적인 무기들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전쟁 비용 측면에서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혁신적인 저가형 제트 추진 무기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경쟁국들을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몇 년 만에 기존 모델을 개조해 전투 실험을 거친 후 실전에 배치한 계란5 반데로를 서방 국가들을 위협하는 무기로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개량해 만든 계란 드론은 최신형인 계란5 순항 미사일형 드론이고 반데롤은 경량급 순항 미사일입니다. 계란5 반데롤 무기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 계란5 계란의 개자가요. 저희가 달걀을 얘기할 때 개자는 아니고 어입니다. 계란5와 반데롤은 각각 제조 비용이 약 1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러시아의 유사한 기존 모델들이 각각 200만 달러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제조 비용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20배입니다. 러시아가 저가형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드론 위협 정보 회사 드론색의 최고 경영자 마이크 모닉은 러시아는 자국의 드론 프로그램을 위해 중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색 분석가들도 러시아가 제트 엔진과 항법 컴퓨터, 통신 전자 등 중국산 부품에 의존한다는 우크라이나 측 평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수출을 규제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격추된 러시아산 드론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중국산 부품이 러시아 무기에 사용됐다는 점이 일부 드러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냉전 시대 이후 주로 고가의 정교한 무기 체계를 구축해왔던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산 저가형 무기들은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러시아의 무기 개발은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북한이 군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 산사태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칭짱고원의 고온 현상이 캘리포니아 폭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이언스 어드벤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UCLA 쉐융캉 교수와 중국과학원 대기물리연구소 리첸 부연구원 등 연구진은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티베트 고원의 초겨울 이례적 고온이 캘리포니아주와 인접 지역의 기록적 겨울 강수를 불러왔다는 제목의 논문 초록을 보면 연구진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2016-17년과 2022-23년 기록적 강우를 연구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때가 통상적으로 캘리포니아가 건조한 라니냐 상황이었다며 관측자료 분석과 지구 시스템 모델 실험 결과를 통해 티베트 고원의 초겨울 고온이 그 직후 캘리포니아 강수의 주요 역할을 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월요일의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중풍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각종 위장질환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중풍 중에서 20% 정도가 뇌출혈에 속하는데 70%에서 80%는 중뇌동맥에서 발생을 합니다. 뇌에서 신경이 내려올 때 뇌교라는 곳에서 신경이 교차가 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뇌의 반대쪽 신체가 영향을 받으면서 편마비가 오는데 뇌출혈도 뇌의 어느 부위가 터졌는지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는 북경중의대에서 중풍에 관하여 박사 논문을 쓰고 영향력이 있는 이학 잡지에 두 개의 논문을 발표하고 졸업할 때에도 논문 답변을 중풍에 관하여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의 인체 해부학도 더 심도가 깊게 연구를 하였습니다. 뇌의 인체 해부를 하던 생각이 아직도 또렷한데 여기 중뇌동맥 혈관은 정말로 잘 터지게 생긴 곳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고속도로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은 차가 막히는 것처럼 사람이 뇌의 중뇌동맥 옆 부위가 바로 큰 혈관이 오다가 여러 개의 작은 혈관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막히기 때문에 터지기가 쉽습니다. 중뇌동맥이 터지면 이 부위를 컨트롤하는 팔, 다리 쪽이 영향을 많이 받고 이 중뇌동맥이 터지면 말하는 기능이 실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 말을 하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남이 말을 판독하는 판독 기능과 말을 하는 운동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남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를 감각성 실어증이라고 하고 말하는 기능을 상실하면 운동성 실어증이라고 하는데 운동성 실어증이 오면은 주위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고 글을 쓰는 능력도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케이스를 보면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외마디 소리를 내시다가 생각은 뻔한데 말씀은 나오지 않으시고 너무 답답하시니까 주먹으로 힘껏 자기 가슴을 막 두드립니다. 환자도 울고 가족도 울고 그 슬픔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중풍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1: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2: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1: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4: 레몬법 전문 미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8: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9: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메디칼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불체자뿐 아니라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영주권자 등 합법 체류자에 대한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까지 잇따라 이민 당국에 체포되면서 한인 이민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영주권 수석의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를 받던 신청자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영주권 수석 중이면 안전하다는 인식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텍사스 루이즈빌에 거주하던 한인 골프 강사 양모 씨는 어빙 소재 연방 이민 서비스국 사무실에서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받던 중 이민 단속국 요원에게 체포됐습니다. 양 씨는 미국인 아내와 결혼한 뒤 영주권을 신청해 최종 인터뷰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측은 양 씨가 이민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8월 31일 궐석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법원 출석 통지서를 우편이나 이메일, 전화 등 어떤 방식으로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 씨가 실제로 재판 출석 통지를 적법하게 전달받았는지가 향후 추방명령 취소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남가주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한인 남성 황모 씨는 지난해 10월 다운타운에서 역시 똑같이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마친 뒤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됐습니다. 황 씨 역시 과거 법원 출석 통지를 받지 못해 궐석 추방명령이 내려진 게 체포의 배경이었습니다. 이후 이민판사가 추방명령을 취소했지만 아이스가 즉시 석방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바 있습니다. 유타주에 거주하는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신모 씨는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던 중 과거 음주운전 관련 기록이 문제가 돼 지난해 8월 아이스에 구금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3월 영주권 인터뷰를 마쳐 추방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공항도 이민 단속의 새로운 현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던 20대 한인 박모 씨가 지난달 뉴욕 JFK 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플로리다 여행을 떠나려다 아이스 요원에게 체포됐습니다. 미국 입국 후 허용된 체류 기간을 넘겼다는 것이 체포 이유입니다. 영주권을 이미 취득한 한인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던 한인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한국을 방문한 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체포돼 4개월 넘게 이민구치소에 구금됐던 바 있습니다. 과거 마리화나 소지 혐의가 문제가 됐지만 이미 처벌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애틀란타에서는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인 영주권자 임모 씨가 지난해 2월 ICE에 체포된 뒤 추방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과거 이민법원 기록이나 추방 명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영주권 인터뷰나 해외여행에 나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의 추방 명령이나 이민법 위반 기록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영주권 인터뷰나 출입국을 앞둔 신청자라면 과거의 입국 체류 기록, 이민법원 출석 여부, 추방 명령, 형사사건 기록 등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추방을 강화하면서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이민자를 보내는 추방 정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3국 추방은 추방 대상자 국적이나 출신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보내는 방식으로 최근 미국의 이민 단속의 새로운 특징입니다. 시사매체 더 위크 US 보도에 따르면 제3국 추방이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과테말라에도 제3국 추방이 크게 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역시 주요 3국 추방 대상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아프리카 가나에도 불법 체류자들이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추방자들이 이들 국가와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점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낯선 곳에 갑자기 도착한 뒤 체류 기간이나 향후 이동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이나 가나 등에서는 추방자 인권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은 아프리카 적도기니까지 제3국 추방 대상국으로 활용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들 가운데 복수 국적을 허용되는 65세 이후 한국에 돌아가 노후를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수 국적자는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서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데도 문제가 없고 소득 하위 70%의 경우 한국의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복수 국적을 고려하는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별도 거주 기간 요건 없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일 경우 1인당 최고 월 34만 9,706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해외에서 생활했어도 한국에 들어가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수급자와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행정부는 외국인의 기초연금 꼼수 수령 논란과 관련해 지급 기준에 국내 거주 최소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부에선 최소 5년, 최소 3년 등등등 한국에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계속 추진 중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해외 소득과 재산입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재산을 기초연금 심사에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신고 및 확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셜연금, 개인연금 받는 사람, 그리고 미국 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앞으로 제도 변화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다시 이렇게 기초연금 제도 개편이 추진되는 이유는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1,047명에서 2023년 5,699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기초연금도 212억 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서 외국에서 매달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으면서도 한국에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돼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택보험 최후의 보루 페어플랜 보험료가 10월 15일부터 평균 29.1% 인상됩니다. 산불 위험지역 주택 소유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게 평균 29.1%입니다. 페어플랜 가입자가 최근 증가한 가운데 이번 인상은 신규 가입자뿐만이 아니라 갱신 가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29.1%는 전체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평균치여서 실제 인상폭은 주택의 산불 위험도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지역, 산불 고위험 지역에서는 산불 관련 보험료 2배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푸드스탬프, 이 SNAP, 푸드스탬프 혜택이 오는 10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지급하는 게 인상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게 인상됩니다. 오래간만에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인상폭이 뭐 대단하진 않아요. 1인 가구의 월 최대 지원액은 298달러에서 306달러로 8달러 오르게 됩니다. 2인 가구는 546달러에서 262달러, 3인 가구는 785달러에서 808달러, 4인 가구는 994달러에서 1023달러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4인 가구의 최대 지원액은 월 29달러, 연간으로는 최대 348달러가 늘어갑니다. 다만 모든 가구가 최대 금액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스냅은 이 푸드스탬프는 가구 규모와 소득, 공제 대상 지출을 토대로 실제 지급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남가주 곳곳에서 소규모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LA 국제공항 동쪽 레녹스와 웨스트몬드 일대에서는 뉴포트 잉그루드 단층대를 따라 지진 활동이 집중됐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 5분부터 12일 오후 2시 30분까지 레녹스와 웨스트몬트 일대에서 규모 1.0에서 2.7의 소규모 지진이 무려 9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크렌셔와 헌팅턴팍, 벨, 웨스트 애덤스, 미드시티, 가디나에서 주민들이 진동을 느꼈다라고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팜스프링 인근 팜데저트의 고급 콘도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된 60대 한인 여성은 집 안에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깃대를 사용해 남편에게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남편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기소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국은 유족 통보를 이유로 피해자 신원을 사건 발생 당일이었던 지난 4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김 씨는 남편에게 깃대를 사용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고 사건 당일 현장에서 체포돼 살인 혐의로 구치센터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 대변인은 김 씨를 남편에 대한 중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남편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보호명령도 올 1월에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반대에도 법원은 해당 혐의를 경범죄로 처리하고 김 씨를 석방했으며 검찰이 받아낸 보호명령도 종료했다라고 스미스 검찰은 전했습니다. 지진에 이어서 고온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져 소방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빅서 지역의 플래스켓 산불은 2만 9천여 에이크를 태웠고 인근 팀버 산불도 2만 5천여 에이크를 태운 가운데 진화율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북가주 레이크 멘도시노 카운티 경계에서도 지난 10일에 발생한 루카스 산불 3천 에이커 이상으로 확대한 상태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 내려졌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자택에 괴한이 무단 침입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일 말리부에 위치한 해리스 전 부통령 자택 부지에 괴한이 침입했지만 자택 내부에 들어서기 전에 보안요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쉐리프국이 출동했고 괴한은 체포되지 않고 추방된 것으로 일단 현장에서 떠날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해리스 부부는 자택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여러 차례 암살 시도와 찰리 커크 피살 등이 이어지면서 미국 내 정치적 폭력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지난 주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몰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 인상기나 차량에 대한 설명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 역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요일 새벽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에서 맥라렌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고 화재로 이어져 두 명이 숨진 가운데 사망자 중 한 명이 유명 자동차 모임의 공동 설립자인 27살 제임스 웨어로 확인됐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사고는 일요일 새벽 12시 18분쯤 어바인의 컬버 드라이브와 디어필드 에비뉴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2019년형 맥라렌 차량이 신호등이 바뀐 뒤 급가속하다가 통제를 잃고 우측으로 꺾이며 연석과 가로수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차량은 두 쪽으로 쪼개진 뒤 화염에 휩싸였으며 출동한 소방대원이 불을 진화한 뒤 차량 내부에서 시신 2구를 발견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주간 자동차 모임 중 하나인 사우스 오렌지 카운티 카스 앤 커피 측은 일요일 오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동 설립자인 제임스 웨어가 이번 사고로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웨어는 아버지와 함께 해당 모임을 산클레멘테 지역의 대규모 주간 행사로 키워내며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중대사고조사팀을 투입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스힐스 지역에서 일요일 아침 길을 건너던 40대 남성이 차량 두 대에 잇따라 치여 숨지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사고는 일요일 오전 5시쯤 세풀베다 블러바드와 파르테니아 스트리트 남쪽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 남성은 횡단보도가 아닌 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중 남쪽 방향으로 향하던 검은색 SUV와 은색 픽업트럭에 치였으며 두 차량의 운전자 모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 구급대원들에 의해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유족 통보를 위해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두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를 쫓고 있으며 사건 해결로 이어지는 제보에는 2만 5천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 오후 로스앤젤레스 남부 버몬트 비스타 지역에서 긴급 출동하던 LA 소방국 사다리차와 민간 차량 3대가 충돌해 소방관 1명을 포함해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사고는 일요일 오후 2시 30분쯤 120번 스트리트 인근 피게로아 스트리트에 위치한 상가 건물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유압식 구조 장비를 동원해 차량 안에 갇혀있던 부상자를 구조했으며 부상자 전원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정확한 부상 정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긴급 출동 중인 소방 차량을 목격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요일 로스앤젤레스의 유가 다리를 점거하고 고개 운전을 벌인 미니바이크와 포켓바이크 운전자 7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이들은 다리 위에서 오토바이로 도넛을 그리거나 앞바퀴를 들고 달리는 등 역주행과 고개 운전을 일삼았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로 주행 혐의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78명에게 태킷을 발부 조치하고 오토바이를 압수했으며 현장에 있던 차량 2대도 견인 조치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미성년 청소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공안전 작전으로 진행되었으며 경찰은 부모와 보호자들에게 위험성을 설명하고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렌 베스 LA 시장도 성명을 통해 공공도로에서의 미니바이크 운행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자녀들이 위험한 불법 행위에 동참하지 않도록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엘몬테 지역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와 경찰이 대응하는 도중 총격전이 벌어져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직전 엘로비아 일대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집 앞에 총기를 소지한 채 의자에 앉아있는 남성을 발견했으며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엘몬테 경찰이 현장을 완전히 확보하면서 소방대원들이 진입해 불을 진화했으며 총격 등과 관련해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신원이나 부상 경위 등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총격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 오렌지의 한 바에서 손님들과 마찰을 빚어 밖으로 쫓겨났던 40대 남성이 경비원과 몸싸움 끝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렌지

0: 경찰국에 따르면 토요일 밤 11시쯤 체프먼 에비뉴에 위치한 업소 주차장에서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머리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39세 남성을 발견했으며 구급대원들이 그 자리에 사망을 판정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업소 안에서 손님들을 소란스럽게 하다 경비원에 의해 밖으로 쫓겨났으나 이후 다시 돌아와 재입장을 시도하다가 경비원과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비원이 휘두른 주먹에 맞은 남성은 머리를 다치며 쓰러졌으며 해당 경비원은 현장에 남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이는 없으며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1: 캘리포니아가 인공지능 AI 챗봇과 소셜 체계가 46년 만에 바뀝니다. 지난 1980년부터 사용해온 기존 번호 조합이 모두 소진되면서 새로운 역순 방식의 번호판 생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에 따르면 기존의 일반 승용차 번호판은 숫자 1개와 알파벳 3개, 다시 숫자 3개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왔었습니다. 지난 1980년 1AAA000으로 시작된 이 번호체계는 마지막 번호인 9ZZZ999 번호판이 최근 제작되면서 46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새 번호판은 기존 배열을 뒤집은 형태입니다. 숫자 3개가 먼저 나오고 알파벳 3개, 마지막에 숫자 1개가 붙는 방식입니다. DMV가 공개한 공식 지침에 따르면 새 번호판은 001AAA1부터 999ZZZ9까지 발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 번호가 있는 번호판 갖고 있는 분들은 또 럭키 번호를 받을 수 있겠네요. LA 한인회가 한인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돕고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멘토를 만나다 프로그램을 정례화해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 10번째 강연이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LA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LA 소방국 제이슨 필립스 담당자가 멘토로 나서서 소방 공무원이 되는 과정과 자격 요건, 선발 절차, 실제 업무를 상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LA 소방국 소방 공무원들은 각종 재난 대응과 공공안전 교육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소방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직종과 비교해 선발 과정과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직업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소방관을 꿈꾸는 한인 청소년들이 채용 과정과 필요한 준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딱 뉴스 한번 쭉 훑어보고 출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함께 뉴스 무슨 소식 있었나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자 한국일보 많이 본 기사 탑 50, 탑 50 가운데 많이 본 기사 상위 몇 가지 추려보겠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갔다가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 역시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 계좌 자산 미신고 무조건 거액의 벌금이 아니다 라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세미나 관련 기사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곳곳에 동시다발 대형 산불로 비상에 걸렸다는 소식, 그리고 푸드스탬프 가격 인상된다는 소식, 페어플랜 주택보험료도 인상된다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팜스프링의 고급 콘도 살인혐의 체포 한인 여성은 피살자는 남편이었다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복수국적 기초연금 까다로워진다, 한국에서 기초연금 받는 것 까다로워진다는 소식과 불법 체류자가 무연고 제3국으로 추방되는 것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3: 아빠!
2: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4: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0: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3: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유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2: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3: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투표장에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 심리로 나타났습니다. 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 유권자 54%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막는 게 주된 투표 동기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6%였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 유권자 57%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정책 추진을 돕기 위해 투표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을 저지하기 위해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3%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 트럼프 정서가,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친 트럼프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1인당 5천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충성파인 마이크 존슨 의장은 의회의 논의와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미터 프레스 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1인당 5천 달러, 일명 트럼프 배당금에 대해서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점을 찾아낼 것으로 약속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나는 전면에 나서서 큰 공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일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배당금 지급 공약 지지와 관련해서는 나는 늘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고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슬림 후보를 겨냥한 강경 발언이 잇따르면서 이슬람 혐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토미 튜버빌 상원 의원은 최근 미시간주 민주당 연방상원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압둘 엘사이에드 후보에 대해서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자라고 규정했습니다. 튜버빌 의원은 민주당이 테러리스트를 워싱턴에 보내기로 했다며 그는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엘사이에드 후보를 지하디스트라고 지칭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엘사이에드 후보와 맘다니 뉴욕시장을 함께 거론하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자본주의와 미국을 증오하는 이슬람주의자들이라고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발언 수위는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위스콘신주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탐 티파니 연방 하원 의원 후보가 자신이 탑승했던 소형 비행기가 호수에 착륙하는 비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티파니 의원은 위스콘신주 오날라스카에서 만찬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탑승 소형기가 동력을 잃어 와소 다운타운 공항 인근 호수에 수상 착륙했습니다. 해당 비행기에는 티파니 의원과 조종사 등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기체에서 빠져나와 얕은 곳까지 헤엄친 뒤 에어보트를 타고 접근한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이 현재 사고 원인 조사 중입니다. 지금 이란 전쟁이 반년 넘었죠. 이런 이란 전쟁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골프장 홍보를 위해서 아일랜드로 날아갔습니다. 현장에서는 북아일랜드의 독립을 지지한다며 우방인 영국의 심기까지 건드리면서 이른바 내 마음대로 행보를 또 이어갔습니다. YTN입니다.
1: 우승컵을 건넨 트럼프 대통령이 선수와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도 아일랜드로 날아간 트럼프는 본인 골프장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2: So incredible, so inviting, and we're very honored by presenting you with a great course. It's been great.
1: 골프장 행사에 총리까지 나온 아일랜드의 환대에 트럼프는 즉석에서 위스키 관세 인하도 약속했습니다.
2: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am going to take the tariffs off Irish whiskey.
1: 트럼프는 지난해에도 본인의 골프장 홍보를 위해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북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분리돼 아일랜드와 통일하는 걸 지지한다고 말한 겁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영국 심기를 건들면서 조롱했습니다.
3: And then they asked me about Scotland. That one I won't talk about yet. I'll save that for another day. They're talking about Scotland. I'll save. You don't mind. I'll save that for another day.
1: 이란 전쟁에 미온적인 영국 정부를 자극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지만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작지 않습니다. 당장 우파 정당인 영국 개혁당은 물론 북아일랜드 최대 연합 정당도 우리가 알아서 한다며 발끈했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는 만여 명이 모여 트럼프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전임 정부 시절 도입된 화력발전소 탄소 저감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젤딘 환경보호청 청장은 이르면 오늘 주요 20개국 G20 에너지 장관회의 부대 행사가 열리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당시 환경보호청은 2039년 이후에도 가동할 계획이 있는 기존의 석탄발전소와 신규 천연가스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2년까지 90%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강력한 배출가스 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 예정인 환경보호청의 새 방침은 지난 2024년에 도입된 이 바이든 행정부의 발전소 배출가스 규제를 무력화할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화력발전소가 미국 내 주된 배출가스 오염원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홍역 환자 수가 30여 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홍역 감염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40세 여성이 홍역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이미 670명이 감염됐고 124명이 입원하는 등 홍역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홍역 관련 사망자가 2명 보고됐으며 또 한 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만성 폐쇄성 질환을 앓고 있어서 홍역 바이러스에 취약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직접적인 사인은 홍역 의심에 따른 호흡 부전이었습니다. 또 이 여성 역시 홍역 예방접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마존이 최근 마이애미에서 5명의 사망자를 낸 화물 항공사 21 에어를 통한 화물 운송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아마존이 협력업체 21 에어 경영진에게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은 안전은 항상 최우선 과제라며 사고 조사에 최대 협력하고 피해자들을 최대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영진에게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1 에어는 17대 안팎의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대가 아마존 화물 운송에 투입돼 있습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즈 구단주인 짐 크레인이 운영하는 화물 항공사입니다. 아마존은 약 2년 전부터 이 회사와 협력해 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연방준비제도 공식과 상관없이 세계 최저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의 무역협정 탈퇴에는 선을 그어 멕시코의 대미 수출 기지를 둔 한국 기업들로서는 일단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YTN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해서 연준의 공식과 상관없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The United States is so strong, we should be paying the lowest interest rate in the world, regardless of their formulas. I know more about formulas than anybody.
4: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독립성을 100%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시와 연준의 어떤 결정이든 지지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가 더 크게 낮아져야 한다는 강한 의견을 갖고 있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에 금리를 안 내리면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비슷한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5: And we're the best credit in the world. We make other countries rich. We could turn that off in 2 minutes. Do you understand that?
4: 다만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후에 준 회원국이 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캐나다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또 멕시코와 훌륭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사실 캐나다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탈퇴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 멕시코에 대미 수출 기지를 둔 우리 기업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7: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8: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7: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9: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20: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9: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20: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G20 주요 20개국 에너지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열리는 회의인 만큼 중국과 인도, 일본, 독일 등은 물론 캐나다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도 참석합니다. 미국은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이번 회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한 데다가 천연가스 가격도 뛰면서 유럽 각국은 겨울을 앞두고 가스 보유고를 확충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회의는 특히 러시아도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위기에 대한 우려로 국채금리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불안감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강한 경제성장으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베센트 장관은 강력한 경제성장이 심각한 부채 문제에서 탈출할 해법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고성장을 달성하기도 지속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녹록지 않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베센트 장관이 제시한 성장 계산법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논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장을 실제로 달성하고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AI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확산하면서 중간선거 정치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경쟁에서 앞서야 한다며 현재 AI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Y10입니다.
1: 최근 엔트로픽과 구글의 핵심 AI 개발 연구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10년 내 인간보다 뛰어난 초지능의 출현으로 인류의 종말을 이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AI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I believe that if we don't slow down at the current rate of progress, yes, there is a strong chance that we could all die in the immediate future.
1: 영화에서나 보던 AI 종말론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국에선 AI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AI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위험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이 공개 논의 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AI 위험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의제로 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AI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AI 경쟁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며 승리하는 쪽이 승자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규제보다 중국 견제가 우선이란 판단입니다.
3: We can do this and that, but I think you have a lot of negative forces that are bringing it up that shouldn't be bringing it up, and they're bringing up things that won't happen.
1: 실제로 최근 미 정부는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의 첨단 AI 모델에서 대규모로 데이터를 추출해 경쟁 모델 개발에 활용했다고 공개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24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AI 기술 패권과 타이완 무기 판매 등을 놓고 양국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신입니다.
0: AI가 중간선거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텍사스주가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을 걸면서 개발업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민 반발이 커지자 대규모 프로젝트의 전력망 연결 적합성에 대한 감사 착수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텍사스는 그동안 저렴한 땅값과 주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데이터센터 서부 개척 시대를 누려왔었습니다. 현재 텍사스주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이 계획된 데이터센터는 무려 250개가 넘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코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8: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9: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8: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9: 부에나팍 로스쿨 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8: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9: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8: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9: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8: 골프도 즐기고
9: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8: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9: 888-847-3098 888-847-3098.
1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2: We will fight for you.
1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모닝 스포츠. 자, LA 다저스가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어제 4-6으로 패했습니다. 어떻게 마이애미 같은 팀한테 질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죠. 마이애미 같은 팀을 보약으로 생각하고 잘 예, 몸보신하고 그리고 또 다음 시즌을 준비 다음 경기를 대비해야 될 텐데 마이애미와의 주말 3연전에서 1승 2패 부진했습니다. 마이애미는 뭐 계속 말씀드리죠. 꼴찌팀이에요. 꼴찌팀이기 때문에 이런 마이애미를 잘 네, 꺾고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저스는 90승 59패 뭐 거의 확정적이죠. 플레이오프 행은 거의 확정적인 상태이긴 합니다. 2위 샌디에고 파드레스와는 9경기 차이나 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순위 전해드리는 김에 내셔널리그 각 조 1위들 한번 볼까요? 동부조는 1위 애틀란타, 2위 필라델피아, 2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동부조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중부조 미러키 브루어스 뭐 단연 선두입니다. 전체 승률로 봐도 메이저리그 전체 30개 팀 가운데 승률 6할 2푼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플레이오프행을 아예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부조에서는 뭐 LA 다저스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동부조 가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먼저 플레이오프행을 확정 지은 팀 템파베이입니다. 템파베이 이렇게 잘하는데 인기가 없는 게 참 희한하죠. 안타깝습니다. 네, 템파베이 동부조 선두를 달리고 있고 2위 뉴욕 양키즈, 3위 보스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중부조에서는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클리블랜드 가디언스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서부조에서는 휴스턴 애스트로즈가 선두 그리고 그 뒤를 텍사스 레인저스가 바짝 쫓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대부분의 팀들은 오늘 뭐 경기 있습니다. 다저스도 오늘 있어요. 다저스 오늘 신시내티와 원정 경기를 갖게 됩니다. 다저스는 오늘부터 신시내티와 주중 원정 경기를 갖게 됩니다. 자, NFL이 이제 공식 개막했습니다. NFL 개막했는데 어제 경기 보신 분들 좀 답답하셨죠? LA 차저스가 애리조나에게 14-26으로 패했습니다. 하보 감독이 왔는데도 차저스 뭐가 이렇게 확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보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팀 쿼터백과 이 몇몇 선수들 교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지켜보시죠. LA 차저스 일단 개막전 경기에서 홈에서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열린 개막전 경기에서 애리조나에 14-26으로 패했습니다. 애리조나는 신인 감독이 차저스를 상대로 첫 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LA 클리퍼스 구단주 스티브 발머가 NBA 사무국의 셀러리 캡 우회 처벌에 불복하려는 입장을 번복하고 징계를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벌금은 납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NBA 사무국은 외부 로펌에 1년간의 조사를 거쳐 카와이 레너드와 관련된 규정 위반 혐의로 클리퍼스 구단에 3천만 달러 벌금, 1년 구단주 자격정지, 그리고 신인 지명권 5장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구단 측은 뭐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입장을 번복하고 징계를 수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 모레노 임시감독 선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2: 예상대로 서울 공격수 정승원이 모레노 1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 8월에만 8골의 도움 3개를 올리며 여름의 사나이로 불리는 정승원은 서울의 단독 선두 질주를 맨 앞에서 이끌었습니다. 같은 팀 골키퍼 구성윤과 인천 김건희, 김천 박태준, 대전 김봉수 등 어느 때보다 K리거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후보군이던 전북 이승우는 제외됐습니다. 깜짝 발탁도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레인저스에서 뛰는 김민수는 김건희, 박태준과 함께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이 밖에 손흥민과 오현규, 이동경, 그리고 미드필더 이강인과 이재성, 황인범 등 기존 월드컵 멤버가 대부분 포함됐고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과 골키퍼도 기존 주축 멤버로 꾸려졌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3백 전술을 고집하던 홍명보 전 감독과 달리 4-4-2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K리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술이기 때문인데 자신의 데이터 분석이 챗GPT에 의존한다는 건 완전 거짓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결국 모레노 일기는 K리거 대거 발탁과 4-4-2 전술 선택이 핵심인데 오는 24일 에콰도르전에서 첫 시험대에 오릅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0: 2026년 9월 14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0: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9: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4: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 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9: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 213-388-5600
10: 213-388-5600 융자 나라.
1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1: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3: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연방재무부와 국세청이 일부 이민자의 세금 환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세금 혜택을 차단한다라는 취지입니다만은 일부 합법 체류자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조세정책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방재무부가 추진 중인 이 새로운 규칙은 현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부 이민자의 환급 자격까지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환급형 세액 공제입니다. 세액 공제란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죠. 그런데 이 환급형 세액 공제는 공제액이 납부할 세금보다 더 많으면 그 남은 금액까지 돌려주는 것입니다. 재무부와 IRS는 최근에 이 새로운 규칙안을 내놨는데 근로소득세액공제 EITC, 또 자녀세액공제 CTC, 미국기회세액공제 AOTC의 환급분을 연방공공혜택, 이 Public Charge라고 하죠. 연방공공혜택, 정부로부터 무언가 혜택을 받는 그것으로 규정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야 할 소득세가 1,000불인데 환급형 세액공제가 1,500불이라면 세금 1,000불을 없애고 또 남는 500불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새 규칙은 이 500달러를 받는 것을 연방 공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환급분을 받으려고 세금 신고를 할 당시에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보면 취업비자 소지자 또는 다카 청년이라고 하죠. 불체 신분 부모로 인해서 추방당해 하지만 일단 유보된 그런 청소년 등의 경우에 이 환급형 세액 공제를 받으면 이를 공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공 혜택을 받으면 추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의 신청 시에 거부당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연준이 금리 안 내리면 일부 국가와 무역 중단하겠다라는데 도대체 그 나라들이 미국의 금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적자를 보는 일부 국가들에 대한 무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시장은 지금 유가와 소비자 물가 지수 등을 근거로 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극단적인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만일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내리지 않고 만일 인상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는 나라에 대한 관세뿐만이 아니라 무역 중단까지 언급하면서 고강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제 분석가들은 연준이 내일과 모레 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특정 국가들과의 무역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조처를 시행할지 주목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 뉴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죠. 금리와 무역 간에 어떤 관계가 있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건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미국 내 금리 문제와 다른 나라와의 교역은 직접적인 연관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금리로 인한 달러화 강세와 약세 등등의 이 변화라는 간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다른 나라에서 미국 제품을 살때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겠죠. 1달러짜리 물건을 사는데 한국 돈으로 예를 들어 1,300원을 줬었는데 1,400원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미국 기업이 제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무역 적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역 적자가 조금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인상하면 이렇게 무역 적자가 더 많이 나게 될 테니까 기존에 미국이 적자를 보던 그런 나라와의 무역을 아예 선제적으로 중단시켜버리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이 논리만 놓고 보면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역을 중단한다고 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입을 줄이는 동시에 수출도 같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이 한국산 부품을 수입해서 어떤 제품을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생산한다라고 가정할 때 교역 중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 기업들도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부품을 갖고 와서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더 비싼 가격으로 오히려 퀄리티는 좀더 떨어지는 그런 부품을 사와서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교역 중단은 자칫 미국 내 기업에게도 타격이 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생산 비용이 높아져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이는 곧이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될수 있을 뿐더러 물가 인상이 되게 됩니다. 물가 인상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 네, 연준이 물가 인상이 되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 금리를 올리는 그런 요인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안 내린다고 교역을 중단했는데 그 교역 중단 때문에 미국에서 물가가 올라가서 물가 인상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연준이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간 회의를 마치고 모레 오후에 금리 향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연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발표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금리 인하를 발표할지 아니면 골치 아프니까 동결을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네, 죄수의 딜레마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속도 조절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모양새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왜 속도를 늦춰야 하느냐? 계속 발전을 시켜라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AI에서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기 때문이다라면서 이 속도 조절론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중국이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AI에 투자하는 동시에 규제에는 현재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행정부와 의회 차원의 규제로 인해서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민간의 AI 기술 발전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심대한 타격을 자초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데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 AI의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참모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과 샨 케이언 크로스 국가 사이버 국장도 AI 기술의 통제 불능한 발전을 우려하면서 규제기관의 설립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AI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말만 하고 있지, 사실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선제적으로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마치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은 A라는 죄수와 B라는 죄수가 공범으로 같이 붙잡혀 왔는데 각기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게 될때 이들이 상대의 배신을 우려해서 서로 상대의 혐의를 불어버리게 되면서 상대의 혐의를 선제적으로 먼저 말해버리게 되면서 결국 둘 다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옆방에서 조사받고 있는 공범이 내 죄를 다 밝히고 자신만 살 궁리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옆방의 그 동료 죄수도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서로 하다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수의 딜레마.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으면 양국은 물론 전 세계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은 두 나라가 서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심 때문에 AI 기술 규제 정책을 하는 척만 하고 소위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를 구하기 위해 한국인이 일본을 찾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일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주요 도시의 마운자로 또 위고비 등을 취급하는 병원 가운데 일부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을 채용할 정도입니다. 당뇨 치료제였던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이라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합니다. 게다가 정부가 판매 가격을 정하지 않아 의료기관, 약국별 가격 차이도 큽니다. 반면 일본은 마운자로가 2형 당뇨병 치료제로 공식 인정되며 정부가 정한 약값을 기준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습니다. 여기에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실제 마운자로 2.5mg 같은 경우 한국에서 4주 분량이 3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7만 원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서울에 사는 한 회사원은 친구와 함께 당일치기로 후쿠오카를 방문, 이 마운자로 4개월치를 85만 원에 구입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왕복 항공권 비용 약 35만 원을 감안해도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NS에서는 마운자로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일본의 클리닉을 성지라고 소개한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 일부 병원에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을 고용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병원은 대면 진료 없이 이 SNS 채팅을 통해 처방하거나 대량 구매를 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마운자로를 구입해 한국 내에 반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반입 역시 90일 이내에 본인이 사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영문 처방전과 원래 포장 유지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의 집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15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용 시에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이용한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무료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와이파이 접속 시에 비용을 내야 했거나 아니면 일부 노선에서는 아예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승객들의 비용 절감과 편리성 향상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한항공은 모든 좌석 클래스에서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단 내일부터 일부 항공편을 시작으로 스타링크 기반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링크의 저궤도 군집 위성을 이용해서 승객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비행기는 좌석 등급에 상관없이 다 됩니다. 하지만 모든 비행기가 지금 다 되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먼저 개조를 마친 대한항공 에어버스 A350-900세대, 또 보잉 777-300ER 한 대 등총 4대에서 일단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들 항공기는 그런데 주로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기종이기 때문에 미주 한인들은 즉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내 와이파이의 속도도 기존보다 확연히 빨라집니다. 승객들은 기내에서 OTT 스트리밍 서비스, 즉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영상 시청이나 음악 감상 등을 무리 없이 할수 있게 됩니다. 또 온라인 게임을 비롯해 웹 검색, 뉴스 시청, 또 온라인 메신저 등도 안정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파일 전송도 지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할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뿐만이 아니라 영주권 등 합법 체류자에 대한 이민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까지 잇따라 이민국에 체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를 하던 신청자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영주권 수속 중이면 안전하다라는 인식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주 루이비일에 거주하는 한인 골프 강사 양모 씨는 지난 8일 이민국 사무실에서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하던 중 아이스 요원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양 씨는 미국인 아내와 결혼한 뒤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최종 인터뷰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양 씨의 아내에 따르면 인터뷰가 진행되던 중 아이스 요원 두 명이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와서 남편을 연행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스는 양 씨가 이민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지난 8월 31일 궐석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족 측은 법원 출석 통지서를 우편이나 이메일, 전화 등그 어떤 방식으로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 씨가 실제로 재판 출석 통지를 적법하게 전달받았는지가 향후 추방 명령 취소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곳 남가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인과 결혼한 한인 남성 황모 씨는 지난해 10월 LA 다운타운 이민국 사무실에서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마친 직후 ICE에 체포되었습니다. 황씨 역시 과거 법원 출석 통지를 받지 못해서 궐석 추방 명령이 내려진 것이 체포의 배경이었습니다. 이후 이민 판사가 추방 명령을 취소했지만 ICE가 즉시 석방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택보험 최후의 보루인 페어플랜의 보험료가 오는 10월 15일부터 평균 29.1%나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페어플랜 가입자가 최근에 증가한 가운데 이번 인상은 신규 가입자뿐만이 아니라 갱신 가입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 29.1%는 전체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평균치이기 때문에 실제 인상폭은 주택의 산불 위험도와 지역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좀 낮은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높은 지역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고위험 지역에서는 산불 관련 보험료가 두 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리부를 비롯해 네바다 시티, 레이크 에로헤드 등이 일부 고위험 지역에서는 주택의 절반가량이 페어 플랜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훨씬 더큰 폭의 인상을 겪게 될 전망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서 복수 국적을 고려하는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법은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별도의 거주기간 요건 없이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일 경우 1인당 최고 월 34만 9,7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해외에서 생활했더라도 한국에 들어가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다른 수급자와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외국인의 기초연금 소위 꼼수 수령 논란과 관련해서 지급 기준에 한국 내 최소 거주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일부에서 최소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 최소 거주 기간이 어느 정도로 설정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복수국적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분석입니다만은 여하튼 한국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국내 거주 기간이 결국 설정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가 7,300스퀘어 피트 대형 규모의 완전 금연 카지노 공간을 개관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 가운데 드물게 비흡연자를 위한 배려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서 다른 호텔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연 공간에서는 200종류 이상의 최신 인기 게임이 가능합니다. 이 새로운 금연 공간은 메인 카지노 플로어와 분리된 완전 밀폐형 환경을 독립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팜스 카지노 리조트는 라스베가스 최초로 원주민 부족이 전면 소유하고 있는 리조트입니다. 두개 타워에 걸쳐서 766개 객실과 스위트룸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1: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7: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8: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인당 5,000불 지급 발언에 제동을 건 트럼프 충성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 시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서 소위 트럼프 충성파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의장은 의회의 논의와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라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어제 NBC 방송에 미터 프레스에 출연해서 1인당 5,000달러의 소위 트럼프 배당금에 대해서 이 문제는 의회가 논의하고 의회가 결정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약의 그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 존슨 의장은 나는 전면에 나서 큰 공언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면서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라면서 조금 에둘러서 사실상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두는 듯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배당금 지급 공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존슨 의장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대통령과 협력할 것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라면서 즉답은 피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또 같은 날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5,000달러 배당금 공약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존슨 의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가 검토하고 논의할 시간은 전혀 없었다라는 말까지 됐습니다. 5,000달러 배당금 공약을 두고 민주당이 적법성과 재정적인 부담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 내부와 보수 진영 쪽에서도 쓴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 내 대권 잠룡 중에 한 명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배당금 지급안이 물가 상승을 엄청나게 부추길 수 있다라면서 비판했고 공화당 소속의 랄프 노먼 그리고 칩 로이 연방 하원 등도 경제적 부담과 실현 가능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심지어 보수 성향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서 선거 승리를 전제로 한 5,000달러 지급 발언은 노골적인 매표 행위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슬림 후보들을 겨냥한 강경 발언이 잇따르면서 이슬람 혐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타미 튜버발 상원의원은 최근 미시간주 민주당 연방상원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압둘 엘샤헤드 후보에 대해서 급진적 이슬람주의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튜버빌 의원은 민주당이 테러리스트를 워싱턴으로 보내기로 했다라며 그는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엘사에드 후보를 지하디스트다, 테러리스트다라고 역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하원들의 발언 수위는 더 높습니다.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은 미국에서 공직을 맡은 모든 무슬림은 미국 사회에 교묘하게 들어온 트로이의 목마다라며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적인 인물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앤디 오글스 하원의원은 무슬림은 미국 사회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반무슬림 정서를 조사하는 사회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9.11 이후 때보다도 지금이 더 심한 상황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각종 지표에서 미국 사회의 반무슬림 정서가 강화됐다라는 결과는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일반인의 반무슬림 고정관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이슬람 포비아 지수는 지난 2022년 25였는데 지난해에는 33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51%가 이슬람이 다른 종교보다 폭력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9.11 테러 발생 6개월 뒤에 지금과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응답률은 25%였습니다. 9.11 테러 직후에도 이슬람이 다른 종교보다 폭력적이다라는 응답이 25%였는데 지금은 51%인 것입니다. 9.11 때보다도 무슬림에 대한 반감이 더 높아졌다라는 반증인 셈입니다. 반무슬림 정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슬림 정치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에는 무슬림 의원이 4명이 있습니다. 9.11 당시였던 2001년에는 무슬림 연방의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또 조란 맘다니가 최초의 미국 내 무슬림 시장으로 취임했고, 오는 중간선거에서 엘사에드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연방 상원의원도 탄생하게 됩니다. 자, 무슬림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자 무슬림 정치인들이 대거 나서게 된 것인지, 아니면 무슬림 정치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반감이 격화된 것인지,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 같은 현상이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0: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자택에 괴한이 무단 침입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말리부에 위치한 해리스 전 부통령의 자택 앞마당에 괴한이 침입했지만 자택 안으로 들어서기 전에 보안 요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LA 카운티 셰리프 요원들이 출동했으며 이들은 괴한을 체포하지 않고 떠날 것을 요구하면서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건 당시 해리스 부부는 자택에 머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퇴임 후에도 비밀 경호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퇴임 후에도 평생 경호가 이루어지며, 다만 부통령은 퇴임 후 6개월간만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2025년 1월 해리스 부통령의 경호 기간을 18개월로 연장시켰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철회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향후 예방 차원에서 말리부 일대의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 지원자들이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원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여해야 할지를 에세이로 쓰라 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파와 무관해야 할 연방 공무원 채용 과정에 이 같은 요구가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질문을 도입한 것은 연방 인사관리처로 밝혀졌습니다. 인사관리처는 연방정부 공무원 채용 전반에 걸쳐서 해당 문항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이 같은 질문이 형식만 질문일 뿐 사실상 공화당 소속 대통령의 정책을 얼마나 지지하는지를 평가하려는 장치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무원 연맹은 이 질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그 채용을 불법적으로 정치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결과 법원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지난 주말 연방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이 같은 질문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해당 질문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가로막으면서 연방인사관리처는 현재 진행되는 채용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이 에세이를 쓰라라는 요구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케이팝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 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 자동차가 후원합니다.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앤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7: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들썩이고 있는 미국 내 자동차 시장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돼 있던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숨통이 터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중국 자동차 기업이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한다면 미국 내에서의 생산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실제로 만일 현실화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중국 자동차에게 있어서 금단의 시장이 아닐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현대와 기아입니다. 미국이 현대와 기아에게 있어서는 최대 해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서 관세 장벽을 피하게 되면 현대차 그룹은 판매량 뿐만 아니라 가격과 이 수익 측면에서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가 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 전기차의 미국 진출을 막아놓은 셈입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이라면 완성차 수입에 붙는 고율의 관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싸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그런데 100%가 넘는 관세와 각종 규제가 이 가격 우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 생산이 허용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수입 관세가 사라지는 만큼 중국 업체들은 기존보다 훨씬 공격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가 있고 기존 업체들도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그런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진입할 경우에 판매 가격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반적인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현대와 기아 등 자동차 업체의 그 입장을 말한 것일 뿐, 사실 뭐 현대 기아, 우리로 봐서는 좀 애국심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 이 애국심을 떠나서 단순히 우리는 미국 내 소비자의 입장, 그리고 현대와 기아는 그냥 자동차 만드는 회사의 입장으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를 그저 단순히 미국 내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폭이 많아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전기차는 품질 면에서는 다소 부족합니다만은 가격 경쟁력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불과 만 달러짜리 전기차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미국 내 생산을 통해서 관세를 피할 수 있다면 미국 내 자동차 시장의 가격이 급격히 내려갈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가격 인하 혜택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그 말 한마디에 지금 미국 내 자동차 시장은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들썩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역도 발을 빼기 시작하는 AI 데이터 센터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텍사스주가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제동을 걸면서 개발업자들이 큰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 연결 적합성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텍사스주는 그동안 저렴한 땅값과 주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AI 데이터 센터 서부 개척 시대를 누려왔습니다. 실제로 텍사스는 미국에서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 용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현재 텍사스주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는 250개가 넘습니다.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발맞춰서 텍사스를 AI 개발의 중심지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돌연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의 입장 변화는 물론이지만 각 지역구 의원들과 후보들의 입장은 더 빨리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화당 핵심 지지층인 농촌 유권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중간선거에 출마한 이 텍사스 지역의 각 후보자들은 데이터 센터 업계와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를 지역 자원을 빨아들이는 불청객으로 여기고 있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지역 납세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주 당국은 데이터 센터 개발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발표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텍사스 주지사의 이 감사 지시는 금융권과 은행들의 이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지연시키게 될 전망입니다. 공화당 주지사와 공화당 후보들도 발을 빼기 시작하는 AI 데이터 센터 스토리 전해드렸습니다.

0: 섭씨 10도에서 15도 안팎이면 꽤 차가운 물인데요. 여기에 또 얼음까지 띄웁니다. 그렇게 몸을 푹한 3분 정도 담그는 이른바 콜드 플런지. 운동선수들이 근육 회복법으로 많이 쓰였던 건데요.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아침 피로 해소 또 건강관리법으로 많이 쓴다라고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 지난주에 시작했다는 분도 저 봤어요. 하기 딱 좋은 날씨였기 때문이죠. 자, 차가운 몸을 담그는 콜드 플런지. 아침을 얼마나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지, 정말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주는지, 그리고 정말 근육은 빨리 회복이 될수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실험을 하고 SNS를 통해서 글을 올리는데요. 공통적인 부분은 아침에 찬물에 몸을 담그니까 에너지가 즉각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잠을 깨는데 훨씬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오후까지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음을 큰 변화로 느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찬물에 갑자기 노출되면 인체는 강한 자극으로 이를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피부 온도 수용체가 자극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박수와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되고요. 바로 이 과정에서 각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수면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냉수욕만 더한 것인데도 잠을 자는데 훨씬 수월했고 빨리 잠이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호주에서는 연구를 또 했더니요, 어느 정도 냉수 노출과 수면의 질 사이 연관성이 관찰이 됐습니다. 스트레스 수준도 낮아졌는데 이것이 바로 또 수면에 영향을 줄수 있었고요. 심혈관 질환자는 이거는 조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냉수욕은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특히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분들, 그냥 찬물 샤워 정도로 생각하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 다 하시고요. 마지막 30초만 찬물로 마무리하는 방법. 이것만 해도 우리의 교감신경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강도를 높인다고 더큰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적당한 자극이 바람직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1: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번 가면 두번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6: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7: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8: 뉴서울 호텔의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위스콘신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 탐 티파니 연방 하원 의원이 소형 비행기를 탑승했는데 호수에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탐 티파니 의원은 지난 토요일 한 만찬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탑승한 이 소형기가 동력을 갑자기 잃어서 공항 인근 호수에 수상 착륙했습니다. 해당 비행기에는 티파니 의원과 조종사 등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기체에서 빠져나와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긴급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티파니 의원은 오른쪽 눈 위가 찢어져서 이 봉합치료를 받은 뒤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티파니 의원은 올해 68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으로 수입되는 아일랜드 위스키에 부과해온 관세를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소유의 둔베그 골프장에서 열린 아일랜드 오픈 골프대회 시상식에서 연설을 하며 아이리시 위스키에 대한 관세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직후에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주요 생산품인 스카치 위스키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국 NSA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단행됩니다. 조슈아 러드 NSA 국장이 고안한 이번 개편안은 인공지능 AI를 비롯해 중국 견제, 사이버 보안, 그리고 글로벌 정보 등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메릴랜드주 포트 미드의 본부를 둔 NSA는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기관입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3만 명 이상의 인력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중앙정보국 CIA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력입니다. 디지털 첩보 활동이 전문인 NSA는 미국 정보 커뮤니티에서 최고 글로벌 도감청 기관이다라고 불리우고 있기도 합니다.

0: 지난 주말 아일랜드를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분리돼 아일랜드와 통일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해서 영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국은 공식적으로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해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 개 지역이 합쳐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아일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는데 이 둘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일중 하나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영국에 속해 있는 북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에 아일랜드와 한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영국으로서는 매우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한국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독도를 독립시켜서 일본과 합병해야 한다라는 뭐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만일 반대로 일본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대마도를 독립시켜서 한국과 합병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로도 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아일랜드 문제는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에서 매우 민감한 이슈로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이 문제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그동안 이 중립 정책 기조를 깨뜨리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에서 즉각적인 파장과 반발을 낳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디젤 가격의 급등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경유시설을 공격하지 말 것을 우크라이나에게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로부터 러우 전쟁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크라이나는 한 가지를 해야 한다. 러시아의 경유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유라는 것은 디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었다. 다른 목표물이 많이 있으니까 디젤 연료는 타격하지 말라. 그것은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내가 말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서 디젤유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라며 디젤유의 부족은 중동 사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배송을 하기 위한 대형 트럭이 사용하는 이 디젤유는 이 때문에 서민 물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유의 가격은 현재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갤런당 6달러를 넘어가면서 민생 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악재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디젤유 가격 급등은 본인이 일으킨 이란전쟁 때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2: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메디칼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100세주가 후원합니다.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솔비스트, 세르보 등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6: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5: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6: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5: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 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6: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5: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7: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다른 수입 증명 없이 렌트 수입만 가지고 융자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렌트 주는 집의 수입이 총 집 페이먼트의 70% 이상이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 주는 집의 모든 페이먼트가 월 만불일 경우 렌트 수입이 월 7,000불 이상만 되신다면 아무 수입 증명 없이 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연세가 드셔서 살고 계시던 큰 집을 렌트 주시고 다른 작은 집을 렌트하셔서 사실 경우 렌트 수입만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렌트 주는 집에 에쿼티가 많으시면 활용하시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날씨가 많이 만만해졌죠. 뭐 99도, 100도까지 오르던 지난주에 비교하니까 이번 주는 그저 만만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이번 한 주도 어려운 일 없이 만만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어우 살만해요. 어우 시원해라. 어우 추워.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변하다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정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돌보지 않아 잡초만 무성하던 정원에 새로운 주인이 찾아옵니다.
1: 잡초를 말끔히 걷어내고 아름다운 꽃을 심어야지.
0: 정원이 완전히 달라졌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자 다 뽑았다고 생각했던 잡초가 다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오래된 뿌리와 씨앗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근데요, 그렇다고 그 정원이 다시 버려진 옛 모습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도 이렇지 않을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멋지게 살아가려 결심해도 문득 화가 나거나 미움이 올라오거나 불평과 염려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1: 나 왜 이러지 요즘?
0: 그렇게 자책하고 실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잡초를 발견했다고 해서 정원이 주인이 바뀐 것은 아니죠. 그저 내면 깊은 곳에 남아있는 예전의 흔적일 뿐이고요. 중요한 건 잡초가 올라올 때마다 그걸 외면하지 않고 다듬어가는 태도. 잡초를 내 입만으로 완전히 뽑아내기는 어려운가요? 중요한 거는 내 의지만 믿는 게 아니라 서툴더라도 꾸준히 돌아보고 다듬어가는 과정. 우리 함께 해봐요. 자, 서두르지 말고 가끔씩 몽글몽글 솟아나는 내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면서 우리는 그렇게 더 단단하고 향기로운 내가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
1: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출발해볼까요?
0: 월요일은 다시 시작.

0: 월요일 오늘 출발 어떠셨습니까? 제가 좀 며칠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더위 먹고 어우 힘들어. 그리고 요즘 뭐 세계 상황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밝은 뉴스도 없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절망적인 기분도 들고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 호르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가끔 잡초를 다 뽑아내가지고 좋은 꽃을 심었는데 여기저기서 또 그런 나쁜 생각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상쾌하고 비록 아직 햇살은 지금 나오기 전이지만 저는 오늘 아침 굉장히 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 먼저 샤워를 하는데 아니 요만한 거미가 새끼 거미가 있는 거예요. 내려오지 말아라. 이래서 일부러 샤워기도 안 틀고 이렇게 수돗물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얘가 그냥 이렇게 탁 있더니 도망을 가야 되나 이러고 방향을 잘못 잡아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젖잖아요. 그래서 안 돼! 이래가지고 살짝 집어가지고 올려놨더니 어머 얘 죽었나 보다 어떡하지 살짝 집는다고 집었는데 그래서 얼른 그 화장지로 물기를 좀 빼주면 죽은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그냥 샤워기로 쓸어 내려갈까 하다가 그 화장지에 놨거든요. 근데 야 난 진짜 그렇게 연기를 죽은 척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요. 그것도 몸을 그냥 쫙 이러고 완전히 물에 그냥 쫙 젖어서 죽은 줄 알았는데 홀라당 얼른 일어나서 샥 도망가는 거 보고 야 생존을 위해서는 진짜 모든 동물들이 그렇지만 이 거미도 연기를 너무 잘하는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살았으니까. 예전에 제가 저쪽 맨모스 레이게 스키 타러 갔다가 그 침대 위에 그 이만한 거미가 있는 거야. 진짜 큰 거미. 이렇게 쫓아냈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맨 처음에 봤죠. 그랬는데 아니 집에 왔는데요. 제 스키 옷 위에 그 거미가 턱하니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막 숨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잘 이렇게 욕실 쪽에 스카이라이트이 있어서 거기 위에 거미도 몇 마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아보라고 놨는데 어? 두려워하지 마 이러면서 저랑 어떤 교감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소를 하는데 그냥 진공청소기로 그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이제 정말 내가 그렇게 약속을 한 거를 못 지킨 게 왜냐하면 제가 두려워하지 마 I'm not gonna hurt you 그렇게 영어로 거미한테 얘기하면서 근데 그렇게 죽이고 말았지 뭐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나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렇게 진공청소기로 밀어버렸으니 그래가지고 참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오늘 그 자리에서 똑같이 작은 어떤 거미를 살렸다는 게 기분이 좋았고요. 오늘 또 출근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한국 분이신데 아무 생각 없이 어머 왜냐면 조금 앞에 가면 요즘 거기 무슨 공사를 한다고 그 인도를 아예 막아놨어요 트럭이. 그래서 제가 어머나 한국 분이세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짱을 끼고 인도라는데 이분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들리게 어머 많이 듣던 광고가 나와서 광고도 익숙하잖아요. 저희 광고는 제 귀에는 어머 지금 혹시 무슨 방송을 들으세요? 했더니 라디오 서울을 들으신다고. 근데 지금 어딜 가시냐면요 그 옥스포드하고 육가에 가면 킥복싱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신대요. 거기 가서 킥복싱으로 헬스하는 그 근육 단련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몸 관리 위해서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양준만 선생님 너무 에너지도 좋으시고 어렸을 때는 밤에만 못 보고 낮에는 보셨다고 그래요. 그때 그걸 이렇게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우리 양준만 선생님 그리고 누님도 평생 아무것도 시력을 완전히 다 잃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하시고 저한테 자식 있냐고 그래서 없어 그랬더니 나는 셋인데 우리는 금술이 안 좋아서 셋 만났어요 이러시는데 너무 그렇게 화목하게 살고 계시고 에너지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한번 이분은 언젠가 전화를 한번 모셔보고 제가 빨짱을 끼고 이렇게 몇 블럭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헤어질 때 어머 여기가 어디죠? 그러시는데 아무래도 저한테 의지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을 감고 누군가가 나를 팔짱을 끼고 안내를 해서 간다고 할 때 완전히 믿고 편하게 가실 수 있으세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그렇게 다 믿고 찾아가시기까지 얼마나 자신을 믿고 그러기까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양준만 선생님 전화를 연결해서 그 비법도 한번 들어보기로 할게요. 자, 오늘 오프닝처럼 나 진짜 야 다시 태어났어 그러면서 뭔가 좋은 에너지가 있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공허하지? 기분이 왜 이러지? 하고 고개를 갸웃거려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린 늘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삽니다. 좋은 직장에 가고 원하는 걸 이루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알죠. 하지만 목표를 이루는 순간 이 도파민은 썰물 빠지듯 싹 빠져나가고 엄청난 해탈감이 찾아옵니다. 새 차를 사도 3주면 감흥이 사라지고 예쁜 애인을 만나도 몇 달이면 이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승진을 해도 몇 달이면 옛날 그 불안이 고스란히 돌아오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쾌락 적응이라고 부른대요. 우리 인간은 뭘 가져도 금방 익숙해지고 결국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 아닙니다. 수백만 년 전 우리 조상님들께서 맹수로부터 살아남아야 했잖아요. 편안하게 웃고 즐기던 조상이 어느 날 맹수의 밥이 되기 일쑤였고 그래서 매사에 의심하고 걱정하면서 저기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이런 편집적인 조상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런 분들이 살아남은 거죠.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현대인의 뇌 속에는 그 야간 경비원 같은 게 살고 있어서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어쩌다가 나쁜 일 뭐 이런 게 채싹 달라붙어서 밤새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부정 편향으로 간대요. 이게 행복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우 옆집 철수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비교부터 일단 끊고 상상 속의 완벽한 나와 또 현실의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지 말고 또 우리 현대인은 선택지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라고 그래요. 옛날보다 정말 훨씬 풍요로워졌는데 우울증과 불안은 더 늘어났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이라서 내가 이거 잘못 고르면 어쩌지? 이런 후회와 책임감이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 시지프스 신화에 보면 그리스 신화에 그런 게 있죠. 산 꼭대기로 바위를 밀어 올리면 이게 또 떨어지고 언제까지 이걸 반복해야 되는겨?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바위가 굴러 떨어질 걸 알면서도 산을 오르는 그 노력 자체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가끔 내가 왜 이러지? 이렇더라도요. 또 이제 올려서 올라가면 돼요. 이런 과정 속에서 작은 기쁨들을 작은 또 즐거움 있잖아. 우리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아멘. 관세음불살. 네. 오늘 벌써 이제 가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철새들도 이제 그 먼 거리를 날아서 가죠. 오늘 철새 얘기도 준비되어 있고 오늘 또 탱자 뮤직 극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날 말씀 듣고 와서 또 함께 할게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이용자 외길 36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이용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텝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

0: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제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 오브 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세메뉴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달라져요. 늘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기운이 나고요. 이런 기운이 또 라디오 전파를 타고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아 어제 그제 못 봐서 오늘 월요일 날 봐서 더욱더 월요일이 좋아요. 그래서 차차차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럭키 탱자님 그리고 다정 탱자님도 오셨네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걱정이 없어서 걱정하는 럭키 탱자님 무척 반가반가해요 했는데 걱정이 없어서 걱정하는 분이 럭키 탱자님이세요? 아우 진짜 멋지다. 모두 친구. 걱정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해봐야 이 돼지라는 거는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걱정을 탁 잊어버리시고 오늘 점심에 뭘 맛있는 한 끼 귀한 한 끼를 먹을까 오늘은 어떤 기쁨을 함께 나눌까 어떤 좋은 일 한 가지를 할까 내 몸을 위해서 오늘 뭔가를 좋은 운동을 뭘 할까 이런 좋은 생각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굿모닝 차차차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우리 양준만 선생님도 걸으시면서요 앞이 안 보이지만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온 감각을 집중을 해서 그 길을 잘 찾으시는 우리 양준만 박사님도 함께 하시는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10시부터 12시 함께 하고요. 자 오늘은 탱자 뮤직 극장

30년 만에 건넨 한마디. 나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 혹시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시나요?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닳고 얼굴도 이제는 세월 속에서 많이 달라졌지만 이상하게 버릴 수 없는 사진. 오늘은 바로 그런 사진 한 장에 담긴 70년의 시간이 담긴 얘기로 떠나보겠습니다.

0: 때는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그 시절 미 해군이었던 한 젊은 남자가 일본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패기.
1: 패기, 너무너무 사랑해.
0: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드웨이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패기는 아이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드웨이는
1: 패기, 내가 미국에서 꼭 부를게. 좀만 기다려.
0: 근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자기가 어렵게 모아놓은 돈은 아버지가 모두 써버렸고 어머니는 일본인 여성과의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패기가 보낸 편지가 누군가의 방해로 두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 후 두 사람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패기는 아이를 잃었고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결국 각자의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드웨인,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평생 하나의 걱정이 남아있었습니다.
1: 패기가 내가 자기를 버렸다고,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0: 평생 그게 마음에 걸린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패기를 찾아 헤맸습니다. 지갑 속에는 젊은 시절 패기의 사진 한 장만 간직한 채.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손주까지 볼 수 있는 시간. 그 긴 세월이 지나고 지난 2022년 마침내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0: 남자는 이 여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뒀던 말을 꺼냅니다.
1: 백이, 난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 찾을 수가 없었던 거야.
0: 피기는 그 말을 듣기 위해 70년을 기다렸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드웨인은 지갑 속에서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젊었던 피기의 사진, 70년 동안 품고 있었던 사진입니다. 사진은 발에 있었고, 하지만 그날의 기억까지 바래지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말보다 긴 포옹이었습니다.
1: 당신이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날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0: 드웨인은 재회를 한 다음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1: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 다행이다. 내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고, 늘 당신을 찾고 있었다고, 그리고 잊지 않았다고.
0: 우리 인생에는 참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1: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0: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70년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면, 짧은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잘 지내?
2: 어제 어떤 영상 보니까요, 어떤 여자분이 이혼한 지 한 10년 만에 엑스 허즈먼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하이 잘 지내? 굿나잇 하려고 전화했어. 이런 서프라이즈 전화를 하니까 너 도른 거 아니니?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남자가 봤더니 나중에는 그래도 굿나잇 하고서 인사를 하면서 통화를 마치더라고요. 오해를 받으면서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있는 것, 아주 늦게라도 진실을 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0: 오늘 탱자 뮤직 극장 함께한 곡들은 바로 언체인 멜로디, 아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옛날 오 막 베커 가면서 막 도자기 하는 거 그리고 나탈리 콜과 넷킹 콜의 언포게러블 듀엣으로 들으셨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넷킹 콜과 그의 딸 나탈리 콜이 현대의 어떤 그때만 해도 이게 대단했죠. 돌아가신 분의 그 앨범 위에다가 딸이 덧입혀서 이렇게 듀엣으로 만들어내는 거. 요즘은 뭐 영상을 통해서도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를 재현을 해서 또 그런 걸 하더라고요. 아 오늘은 어떤 걸 보니까요. 요즘 의학계에서 사고로 목소리를 잃은 분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 하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잃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뇌에 뭐 신경 연결을 해가지고요. 이게 그냥 말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컴퓨터로 작업하려면 더디 걸렸대요. 근데 지금은 뭐 순식간에 내가 생각하는 게 탁탁탁 돼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의 생전의 목소리를 덧입혀서 내 목소리로 그대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소통의 방식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통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목소리가 사실은 굉장한 악기고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새들도 노래하듯이 오늘 노래를 좀 흥얼거리시면서 언제 내가 노래를 흥얼거려봤을까 흥얼거리다 보면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브라 스트라샌드의 The Way We Were 들으셨습니다. 아, 오늘 실제로 있었던 그 전쟁 당시에 미국에 와서 내 사랑하는 또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았고 또 그때는 편지밖에 없었잖아요. 편지를 중간에서 어머니가 막 숨기고 뭐 이래가지고 연락이 끊겨서 하지만 그 세월 동안 70년 동안 그 여자의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어머 내가 버렸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못 찾은 건데 이랬는데 기적처럼 그렇게 다시 만났고 그분의 실제 그 재회의 영상과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너무 차분하면서도 정말 따뜻하게 그 따뜻한 포옹 안에 그 시절 동안 모든 담겨진 그 마음이 그냥 다 전해져 오더라고요. 오늘 탱자 뮤직 극장 함께하면서 우리도 마음속에 있는 거 더 늦기 전에 전해보자 이래가지고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죽을 뻔한 일이 있어서 아우 가기 전에 풀 건 풀고 가야지 그래도 응?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거미의 노래도 있듯이 아유 뭐 이렇게 그럴 필요 뭐 있어 풀어야지 하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X와도 지금도 잘 친구가 돼서 요즘은 우리 한인분들도 굉장히 쿨해지셔서요. 나도 뭐 X를 해가지고 같이 가족끼리 밥 먹고 미국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새로 각자 재혼을 했어도 다시 이렇게 만나서 아이들 뭐 졸업식이나 결혼식에는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뭐 경사뿐만이 아니라 생일잔치에도 아무렇지 않게 만나서 서로 안부를 전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그 단의 네트워크죠.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또 엄마 아빠고 그렇게 뭉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의 우리 또 후세를 위한 서포터가 함께 돼줄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기 전에 풀 거 좀 풀고 가면 너무 시원하지 않을까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오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권두환 박사 이분 별명이 만두 박사죠. 만두는 먹어도 안 찝니다. 이미 쪄서 나오거든요. 오늘 찐만두가 왠지 땡기네요. 그 왕만두 아우 굿모닝 차차차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곧 돌아옵니다.
1: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9: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굿모닝 차차차 함께 하십니다. 아 정말 올해는 엘니뇨라 비가 많이 온다고 하지만 아직 그 북가주 쪽에서는 불이 계속 나고 있네요. 아직 안 꺼졌어요. 꺼졌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플라스켓 파이어 바로 고르다라는 타운이 있는 거 아세요? 그 샌드 달러 비치 옆이네요. 그리고 또 팀버 파이어 이 몬트레이 카운티에서도 아직도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있네요. 불이 뭐 자연적으로 나기도 하고 워낙 폭염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인간이 이렇게 장난으로 불장난을 하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먹는 게 많이 오염이 돼서요. 우리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래요. 이 뭐 플라스틱 카드를 뭐 한 개를 뭐 먹고 있다잖아요. 일주일인가 뭐 하루에도 뭐 엄청나게 먹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잘 조절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래도 너무 아름다운 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자연 때문에 요즘 침식도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물가에 집을 가까이 줘가지고요. 인간이 그냥 야, 이 바다 내 거야 이러고 거기다가 밀리온 빌리온까지 가는 막 엄청난 것들을 세우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 카멜 바이 더 씨 여기가 클린튼 이스트우드가 시장님이셨던 그 타운으로 전 알고 있는데요. 동화 속 마을처럼 아기자기하고 예술가들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죠. 이 유명한 도시에 지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주 독특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집집마다 도로명 주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있잖아, 저기 큰 나무 교차로에서 세 번째 집. 응? 옛날에 우리 거기 어떻게 가요? 그러면 내려가지고 교차로에서 왼쪽. 그렇지. 거기 보면 전봇대가 있어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파란 대문 있지.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쭉 가면 거기 수양 버들나무가 있을 거야. 거기서 이제 오른쪽 막 바다 적다가 이게 어딘가 그랬죠. 근데 바로 그렇게 주소가 없습니다. 저기 큰 교차로 세 번째 집, 푸른 울타리 옆집 같은 식으로 위치를 설명해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 911 신고할 때는 다급하게 주변 지형 지물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역사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도시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주택과 상점에 공식적인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건데요. 이유는 뭐 안전 때문이죠.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긴급 구조대원들이 위기 상황 때 주소를 찾지 못해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택배기사님들도 이제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고 문 앞까지 물건을 정확하게 배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랜 전통은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행히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직접 찾아가는 고유한 전통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 이런 거 안 하고 그 우체국 가가지고 어머 내 이름으로 된 거 우체국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 우체국에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얘기를 나누면서 그 따뜻한 소통의 공간 그 자리는 그대로 지키는 거죠. 편리함이라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이웃과 온정을 나누던 소중한 추억과 일상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우리는 이 한인타운에 보면 시니어 센터에서도 모여 뭐 어디 가면 밥을 줘 하면서 많은 그래도 우리의 사랑방 같은 곳이 많아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말로 우리 또 우리 얘기로 함께 할 수 있는 라디오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 이민 오셨던 분들은 얼마나 고대하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아, 더위는 물러가고 요즘 철새들이 이제 남쪽으로 가자. 이 추위가 온다. 가자. 이래가지고 엘니뇨 준비도 많이 하지만 또 겨울에 또 난방비 걱정을 하는 얘기가 벌써 기사에 떴더군요. 에어컨은 이제 그만 들어도 되나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난방비도 있지만 미연에 이제 조금 효율적인 거 단열재라든가 여러 가지 또 준비도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새들이요.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정말 엄청난
그런 거리를 갔는데 최근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 철새 이동 경로 회담 글로벌 플라이웨이스 서밋 이 회담이 있어요. 철새들을 위한 우리 인간들 그래도 괜찮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전 세계 철새종의 절반에 가까운 45%에서 51%가 개체수 급감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더 안타까운 점은 철새 9마리 중 한 마리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습지와 갯벌 같은 핵심 서식지의 파괴,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기후변화가 이 철새들을 생존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비단 한국가의 노랑마른으로는 지킬 수 없다. 번식지와 월동지를 오가는 수천 마일의 여정 속에서 거쳐가는 모든 나라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라면서 이번 회담에서 공감한 각국이 나이로비 선언을 채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6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기금을 모아서 전 세계 이동 경로를 공동으로 복원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연의 경계에는 국경이 없죠. 우리 인간이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벽 너머에 생명의 날개짓을 이어가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철새들의 목소리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철새가 멸종한다면 그거야말로 또 이거 역시 먹이사슬의 어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해충을 이 철새들이 가면서 그냥 샥 잡아먹는 천연방제사인데 이거 못하죠. 그리고 식물 생태계의 그 이동과 번식이 정지되면서 연쇄적인 멸종을 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물새들이 바다와 육지 강을 오가면서 응아를 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훌륭한 비료가 된대요. 근데 이게 없으면 또 바다와 강의 기초 생태계까지 큰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이 철새는 우리 환경변화와 기후위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 생물이라고 하네요. 이제 수천 마일을 세상에 그 조그만 새가요 날라가지고 가는데 아마 이제 조만간 우리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쪽 멕시코만까지 알래스카에서 쭉 가잖아요. 세상에 너무 대단해. 자, 그런 철새들의 날개짓 응원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 뻔하죠. 바로 이 노래입니다. 사이먼과 가펑클의 철새는 날아가고. 근데요, 이 철새는 날아가고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브릿지 오버 더 트러블 워러로 되고 말았네요. 이걸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브릿지 얘기 들으셨습니까? 야생동물들이 건너다닐 수 있는 브릿지를 101 프리웨이에 짓고 있는 거 올 겨울에 개통이 되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혹시 P22라는 퓨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전설적인 퓨마 P22가 그리피스 파괴 동상으로 청동 동상으로 들어선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P22는 원래 그 저기서 태어났대요. 산타모니카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이 성인이 된 퓨마가 집을 떠나서 이제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멀어져야 되는데 그 거리가. 그래서 405번과 101번 고속도로를 무사히 건넌 기적 같은 얘기로 이른바 P22라는 이름을 가진 이 퓨마가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야생의 생태적인 연결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그런 퓨마인데요. 이 퓨마를 기리면서 그런 동상이 이제 그리피스 파크로 들어섭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죽었대요. 근데 나이 들면서 얘가 좀 이상해졌는지 내려와서 그 LA주의 인기 코알라 클로버를 해치기도 했고 또 어느 집에 바닥 밑에 그 크롤 스페이스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다가 발견되기도 했고 한데 검사 결과 고령으로 인한 만성질환 또 쥐약 중독 또 도로에서 차 사고도 겪고 그래서 내부장기가 손상이 심각하게 돼서 지난 2022년도에 인도적 자원으로 안락사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함께 사는 그리고 바로 윌리스 아넨버그 와일드라이프 크로싱 건설이라는 결실로 마침내 이어지는 그런 일을 이 퓨마가 해냈네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유황 건강 생활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브라이언주 용자 권도한 박사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우리 후니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Be a forest than a street.
1: Yes, I would.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 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1: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4: 카페보넨?
1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15: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6: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17: 오, 진짜 통 크네요.
16: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17: 단체 주문도 되나요?
16: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8: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19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9: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19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N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2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1: 차차차. 왜 목소리가 약간 잠기셨어요?
0: 누가요? 저?
1: 네.
0: 아니.
1: 굿모닝 이렇게 자기, 돼갖고.
0: 아니 약간 뒤를 띄워주기 위해서는
1: 아,
0: 내가 약간 가라앉아야지.
1: 거구나. 야.
0: 아.
1: 거기 또.
0: 아니 목소리가 거기가.
1: 네.
0: 그대께서 잠기셨나요?
1: 저요?
0: 주말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길래 팜스프링 다녀오셨어요?
1: 네, 팜스프링에서 일 좀 하고 왔습니다.
0: 와, 어때요?
1: 와, 낮에 거의 120도인데
0: 네.
1: 습기가요
0: 네.
1: 정말 문 열고 나가면 그냥 사우나예요, 사우나.
0: 아...
1: 훅 들어오는데 아...
0: 옛날에는 팜스프링 네. 뭐 120도 가지만 습기가 없어서
1: 들어야 하니까 사실 저 뭐죠?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하잖아요, 뭐 어느 네. 정도.
0: 드라이 사우나였어요. 네.
1: 아, 이번에 정말 너무 밤에도 105도고요
0: 아...
1: 입맛도 없고
0: 밤에 105도예요?
1: 밤에 105도였어요. 와... 밤에 9시가 10시가 온돌 만에 105도더라고.
0: 예.
1: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0: 어머나.
1: 아, 좀 힘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더워 가지고.
0: 어, LA는 좋았는데.
1: LA도 더웠다면서요.
0: 뭐 그래도 아우, 살 만해요.
1: 그래요? 아, 그래도 오늘부터 좀 온도가
0: 너무 살 만해. 예. 조금 더웠어도
1: 좋아졌어요.
0: 얼마 전에 그 더울 때에 비하면 아, 너무 시원해 이건.
1: 팜스프링도 예. 금요일 날 그랬고 120도 105도
0: 네.
1: 밤에 근데
0: 네.
1: 토요일 되니까
0: 네.
1: 98도 뭐 92도
0: 아 조금 내려갔어요.
1: 일요일 되니까 80 네. 10도씩 내려가더라고 매일매일.
0: 오.
1: 와, 그것도 신기하대요.
0: 오.
1: 거기 원래 플라밍고랑 뭐 닭이랑 막 있어야 되거든요.
0: 네.
1: 얘네들이 다 숨었어 어디 갔는지.
0: 어, 걔네들 더위지.
1: 너무 더우니까 플라밍고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0: 네.
1: 거기 원래 사진 찍어야 되는데.
0: 아이고.
1: 그
0: 플라밍고. 나는 너무 옛날부터 참
1: 네.
0: 너무 신비로운 게요.
1: 네.
0: 궁금해.
1: 뭐가요?
0: 왜냐면 뉴욕에 있을 때요.
1: 네.
0: 그 호수에 항상 어? 그
1: 오리들?
0: 덕이랑 오리들이 어, 있었는데 어. 겨울에는 걔네들이 어디로 갈까?
1: 제 뱃속으로.
0: 그 추위에 추위에 어디서 겨울을 날까? 걔네들도 철새인가? 오리도 가나?
1: 오리 어, 그럼요.
0: 오리 날아가지고.
1: 그걸 네. 사자성어로 보는 줄 아세요?
0: 오리 날다.
1: 오리지널.
0: 오리지널.
1: 오리지널. 아니 근데 아. 오리도 그렇지 않아요? 어디로?
0: 오리도 그렇게.
1: 가든지 어, 잡혀서 뭐 이렇게 우리 보신해 주든지 뭐 아 오리 먹고 싶다.
0: 아무튼 우리 인간도 그렇고 자연 네. 야생 동물도 그렇고 기후에 적응을 하면서 생존을 해야죠.
1: 아 근데 진짜 너무 더우니까 애들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0: 아, 어디 날지도 못하겠다.
1: 어디 숨어 있었나 봐요.
0: 어.
1: 근데 정말 마지막 일요일 날 80몇도 되니까 그때 좀 나와 있더라고요.
0: 아,
1: 어디 숨어 있었나.
0: 저는 애들이라 그래서 진짜 사람의 애들인 줄 알았어.
1: 아 아니 플라밍고
0: 애들은 뭐 그래도 뭐 120도 뭐 풀장에서 놀죠.
1: 아우 근데 애들도 네. 얼굴도 이렇게 밝아 보이지 않던데
0: 너무 더워.
1: 놀기는 놀아야겠는데
0: 아, 오늘
1: 표정이...
0: 진짜 살만하다 살만해.
1: 근데 여기 네. 진짜 살만해요. 날씨 좋아졌어요.
0: 네. 아우 감사해. 아우.
1: 근데 또 우리 미옥 씨가 또 주말에
0: 네.
1: 또 그런 뭔가 해프닝이 있으셨다고 제가
0: 네.
1: 아까 살짝 방송 전에 왜냐면 원래 네. 사과 따서 주기로 했잖아요.
0: 아, 그 사과 농장이 네. 일주일 연기했어요 개장을.
1: 그 오픈이 안 된 거죠?
0: 네, 19일 날 연대요. 볼케노 밸리 애플 팜인가 뭐 그래요.
1: 어, 그러니까 그거 잘 알아보셔야
0: 돼요. 라팔로마 마운틴 지나서.
1: 라팔로마?
0: 아, 팔로마 마운틴.
1: 네,
0: 파, 라팔로마.
1: 막 전해지는구나. 아, 그럼 다음 주에 가시는 네. 거예요?
0: 아니요, 아우 어. 너무 멀어.
1: 좀 멀긴 멀죠.
0: 같이 가자 했던 주동자가 네. 한국을 그날 가셔서
1: 아.
0: 캔슬.
1: 그 네. 사과는 그럼 네. 사 먹는 걸로.
0: 그냥 사 먹는 걸로.
1: 아,
0: 아 멀리 가요. 뭐 여기 가스비도 올랐는데.
1: 저는 사실 그거보다 네. 더 궁금한 게 있긴 한데.
0: 네, 그냥 지나갑시다.
1: 네.
0: 서로 지나갑시다.
1: 아, 그래요. 네. 오, 좋아요. 좋습니다. 쌤쌤.
0: 네, 네. 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1: 네. 네.
0: 아, 우리 다정님께서 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DMV 헐리우드 DMV 오피스 가서 보셨던
1: 아,
0: 일이 럭키 있으셨대요.
1: 비키님이 오셨는데, 럭키 비키님.
0: 아, 럭키 비키님이 네. 가끔 헐리우드 DMV 가면. 어 그렇게 헐리우드 스타들을 볼 수가 있다시네요.
1: 아유 그래도 DMV는 너무 싫어요.
0: DMV
1: 가면 기본이 한두 시간이잖아, 그죠?
0: 아니 그래가지고 줄 안 서는데 찾아서 가야 돼요.
1: 근데요 그게 네. 그 트래픽 요새는 나오잖아요.
0: 네, 네.
1: 어느 근처에 몇 분
0: 네, 네, 네, 네.
1: 그거 보고 가는 사이에 사람 가 있더구만요.
0: 아 그래요?
1: 저 그런 적도 있었어요.
0: 어 근데 저는 언젠가부터 안 갔는데 안 가고 다 집에서 되던데.
1: 그게
0: 갱신 같은 거는
1: 갱신할 때 네,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0: 네.
1: 시험도 봐야 되고
0: 아,
1: 그새 저처럼 티켓도 받은 놈 사람들은 네, 네. 가서 또 리튼 테스트 봐야 되고
0: 아.
1: 시력 테스트 봐야 되고
0: 어, 저 아는 언니가
1: 네.
0: 시력이 안 좋아져서
1: 네.
0: 계속 라이센스를 뺏겼어요. 운전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자동 주행이
1: 뺏길 정도로요?
0: 예.
1: 네. 그걸 어떻게
0: 안 보인대요.
1: 알고? 아, 그럼 하지 마셔야지.
0: 그렇죠.
1: 저는
0: 자동 주행이 있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1: 자동주행 타시면 되지 않나?
0: 아니 근데 그것도 어.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할 수 있다.
1: 아 그렇죠. 아직까지는 응, 응, 그렇죠. 응. 그렇죠.
0: 그러니까 나중에는 근데 시력이 완전히 안 보여도 어, 주행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테크놀로지가 나오겠죠.
1: 아 그렇죠. 응. 아니 근데 네. 저는 DMV에서 지금 아까 바브라 스트라이스를 보셨다고 하시는데 네. 저는 그 베가스에서 네. 그 살 때 응. 갑자기 호텔 카지노에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옆으로 비켜달라고 막 그러면서 응, 응. 보디가드들이 촥 그 등식 많은 흑인분들이 응. 양복 입고 쫙 옆으로 밀어요. 밀어요. 야 이건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구나.
0: 네.
1: 막 그 위에 올라가서 보려고 대학 때니까 어리니까 네네. 막 신나서 봤어요. 네. 누구밖에요?
0: 누구요?
1: 아 남자들의 우상 실버스타 스텔론.
0: 오, 야.
1: You know? 이러면서 나 진짜 옷을
0: 말했어요,
1: 락키, 락키처럼 응, 응. 찢어진 팔 없는 셔츠에 네. 반바지 입고
0: 어~
1: 그러면서 이러면서 지나가시는데 어, 어, 어. 화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0: 그럼 남자분이
1: 그,
0: 안 했어요.
1: 아니 그게 왜냐면 그 영화 찍을 때 분장이 있잖아요.
0: 네.
1: 이게 정말로 그것도 벌써 20년 넘은 건데도 얼굴이 이미 너무 연세가 되셔갖고
0: 아~
1: 제 머릿속에 락키나 람보는 저리 가고 정말 할아버지 같은 분이 등치는 좋지만 거기서 이러고 막 걷는데 제가 막 요 락! 막 소리 질렀거든요. 근데 무시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0: 다 똑같은
1: 얘기지. 사인 받고 싶은데 도저히 받을 엄두가 안 났어요.
0: 진짜?
1: 보디가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0: 저는 어. 가장 연예인 헐리우드 스타 중에 가까이 네. 있었던 거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이 있었어요.
1: 헉! 누구를?
0: 앤서니 퀸.
1: 진짜요?
0: 네.
1: 어떻게 엘리베이터에서 어디서?
0: 맨하탄 파크 에베뉴 32가 맨 처음에 있었던 라디오 코리아. 거기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1: 그래서요?
0: 뭘 그러긴.
1: 인사 안 했어요?
0: 아, 난 그런 줄도 몰랐지. 나중에 앤서니 퀸이라고. 오 정말 그런.
1: 아 그럼 옆에 있었네. 같이 탔을 때 몰랐었어요?
0: 왜? 근데 내릴 때 알았는데 이미 늦었지 뭐.
1: 이야.
0: 그리고 한국 분 중에는 뭐 이렇게 뭐 인터뷰에서 만나고 이런 거 말고요.
1: 아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어, 어. 우연히,
0: 우연히.
1: 어, 우연히.
0: 프레시 맵에 가서 그 싸이 강남 응? 강남 스타일 할 때 네. 프레시 맵에 갔는데.
1: 프레시 맵 뭐예요? 네.
0: 모두가 이제 그 춤을 강남 스타일 춤을 아, 해서
1: 마파는 그거. 아, 네네네.
0: 그 여기 그루브몰 있죠. 거기서 네. 그때 싸이 그때 난리 칠 때 가가지고
1: 난리 칠 때
0: 여덟 시에 가서 연습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다시 가가지고 이제 그게 그 무슨 엔터테인먼 무슨 프로그램 TV에서 찍었어요.
1: 네.
0: 춤추다 보니까 맨 앞에가 있는 거야 제가. 추다 보니까 뒤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싸이 바로 뒤에서. 그리고
1: 또 앞으로 밀면서 우리 갔구나.
0: 아 몰라요. 가다 보니까. 그래서 네. 그 영상 찍은 게 그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어... 꽤 조회수가 올라갔죠.
1: 근데 그거는 뭐 말씀 못 듣을 거 아니야. 춤추는 거니까 그냥.
0: 어 그렇지만 바로 옆에 그냥. 아... 그 아메리카몰 그 주인 회장이랑 같이 다 어... 옆에.
1: 그분도 춤추셨어요?
0: 옆에 같이 있었어요.
1: 어...
0: 그리고 막 그 누구지? 에이... 되게 유명한 헐리우드 그 두 MC랑 같이 바로 옆에.
1: 아 그 정도는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0: 그러네요.
1: 저는 남자들끼리 벗은 몸으로.
0: 벗은 몸으로 만났어.
1: 딱 헐리우드 대스타.
0: 아~
1: 누구게? 우리 좌녕.
0: 예.
1: 제가 좌녕이라고 하지만 누군지 맞춰보세요 댓글로.
0: 실좌.
1: 배웁니다. 좌녕.
0: 존 트라볼타.
1: 어? 뭐야?
0: 좌님은 존 트라볼타죠.
1: 좌 많은데. 하여튼 존 트라볼타 좌녕을 제가 사우나에서.
0: 어머.
1: 사우나에서 한 30년 전에
0: 예.
1: 만났어요.
0: 예.
1: 술 먹고 S 그룹 다닐 때 아는 후배가 예. 형 내가 그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딱 예. 신혼.
0: 맨날 S 그룹 S 그룹 그런데 S가 그 S예요?
1: 그 뭐 S가
0: 그렇구나.
1: 뭐예요? 아니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예. 그 연도를 연전시켰는데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예. 그때 결혼한 지 한 일주일? 예. 그러니까 결혼하고 와서 일주일인가 2주밖에 안 된 정말 신혼이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가 학교 다 왔으니까 결혼하고
0: 막 정말 신혼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네. 막 쌍코피 내고 그럴 때예요.
1: 꼭 그런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집에 일찍 가야 되는 시기인데
0: 어, 집에 일찍 다녀
1: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새신랑이니까 네. 막 술을 막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0: 일부러,
1: 일부러.
0: 못 들어가게 방에
1: 그래서
0: 문자
1: 아니, 막,
0: 그래.
1: 막 즐겁게 먹으면 신랑 네. 축한다. 네. 너는 이제 뭐 네. 지옥으로 들어왔다 이러면서 선배들이
0: 네.
1: 이제 그래도 막 술을 먹다가 이제 2시 가야 되는데 이 후배 놈이 형 얘는 총각이었어요. 형 내가 형을 위해서 사우나를 끊었어.
0: 어.
1: 우리 나랑 한번 해야 돼. 야 난 사우나 안
0: 해야 돼.
1: 전 사우나 안 해요. 진짜 그거 싫어요. 안 하는데
0: 네.
1: 이놈이 나 집에 못 가게 하려고 사우나랑 마사지 끊어놓은 거예요. 2시에. 그래서 저를 그 놈이 끌고 갔어요.
0: 네.
1: 그래서 술도 취하고 막 정신 졸리고 안경도 안 벗고 안 쓰고 그러고 막 가는데 얘가 형이 들어와서 탕에 들어오래요. 그래서 네. 사우나 이렇게 막 한증막 사우나 이런 데 들어가서 네. 안 가거든요.
0: 네.
1: 근데 걔가 오래서 갔는데 옆에 누가 네. 딱 들어서 앉아요. 남자가.
0: 네. 네.
1: 근데 저를 안겨 안 끼니까 잘 안 보여서 쑥 봤는데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0: 네.
1: 그래서 개 웃겼는데 제 동생이 저를 툭툭 치더니
0: 저 안 오빠가 앉아있었어.
1: 저 사람 뭐 이런 거야. 누구? 저 사람 내가 얘도 최갖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네. 제가 딱 보다가
0: 저 안도 생각이 안 나?
1: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다가 딱 나왔는데 그분이 딱 같이 나가더라고요. 네. 나보다 둘이 딱 정면으로 둘이 맞췄어.
0: 진짜 다 벗고?
1: 아니 그 밑에 타월을 한 거야. 아, 네. 서로 양쪽에 타월만 두르고 우통은 벗고.
0: 네.
1: 근데 딱 보다 저 정면에 딱 뭐 저도 모르게. 네. 어? 그냥 그러니까
0: 이상하게요. 연예인 보면 어서 봤더라.
1: 근데
0: 되게, 어 아는 사람인데.
1: 그게 되게 실례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게 그러면 실례인데 저도 모르게 어 이러니까 이분이 기분 나빠할 법도 한데 그 새벽 2시 반에 저를 보더니 씩 웃어요.
0: 새벽 2시 반에?
1: 새벽 2시 반에 씩 웃더니 네. That's right. 저 정확히 기억이 나. That's right. It's me. 딱 그러고 그래서 저한테 악수를 딱 권하시는 거예요.
0: 어머 멋있다.
1: 진짜 얼마나 멋있어.
0: 아 나 좋아했어. 잘 들어봐.
1: 딱 한마디. That's right. It's me. 웃으면서 딱 손을 올렸는데
0: That's right. It's
1: 제가
0: me.
1: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딱 잡으면서 두 손을 잡으면서 It's an honor. I'm a huge fan of yours. 막 어, 야, 맞아.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미스터 미스터 트래블터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유라고 하긴 미안하고 그냥 sir, sir 그러면서 막 아, 진짜 sir, 막 your, I watch your a lot of movies, sir, 막 그러니까 어, 야, 맞아.
0: 썰을 풀었구나.
1: 그리고는 이제 그분도 날 이제 귀찮은 거니까 한 번. 그러면 얘가 떨어지겠지 생각했나 봐. 그리고
0: 아니, 저리가 갔는데,
1: 어, 저리가 할 정도인데 공교롭게 내가 타이 가면 그분이 같은 데 치고 한 세 번을 마주치니까. 나중에 가시더라고요.
0: 아니 거기 어디예요? 네? 어디 사우나요?
1: 기억도 안 나요. 저는 그냥 끌려가서
0: 한인타운에 있는
1: 한인타운에,
0: 거였어요?
1: 네. 기억도 안 나요 지금은.
0: 아, 한 아니 한인타운에 있는 사우나에 그 새벽에
1: 2시 반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0: 트러블타 아 일부러 새벽에 오는
1: 거 그런 것 같아요. 그 드라이블타 형도 만났지.
0: 네.
1: 저는 그 니콜라스 케이지 형님도 네. 결혼 전에 네. 클럽에서 몇 번 봤고.
0: 아 그랬어요. 네. 아 저는 뉴욕에서 댄스 클래스에서 네. 브룩 실즈랑 같이 춤췄어요.
1: 말도 안 돼.
0: 진짜.
1: 우리 누나 부릉 누나?
0: 어 키가 진짜 크더라고.
1: 어 그럼 부르실즈는?
0: 어 그 스텝을 같이 밟았다 그러니까.
1: 이야.
0: 브로드웨이 댄스 센터. 그 브로드웨이 56가에
1: 부르실즈랑 같이 춤을 같은 레슨을 해요?
0: 아니요 우리 다 엄청, 아무나 들을 수 있는 클래스예요.
1: 엄청난 고가의 가격이에요.
0: 아니야 10달러밖에 안 했어요.
1: 부르실즈가 거기서 춤을 춰요 그럼?
0: 아니 그냥 거기 유명한 그 재즈 댄스 센터라니까.
1: 야, 그래서 만나면 네. 얼마나 좋을까? 샤리 네. 댄스 이렇게 했다.
0: 야,
1: 와, 브룩실즈.
0: 아니,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1: 어,
0: 오늘 준비한 거 못하겠네. 어, 못해, 당을 미뤄야겠다.
1: 예, 이거 다음에 하죠. 뭐. 예. 그냥 얘기 한 5분만 더 하다가 예. 그만 좀 뭐.
0: 그럼 무슨 얘기할래요?
1: 네? 아, 연예인
0: 원래 얘기 준비한 거 오늘 너무 좋은 내용이었는데 할 수 없어요. 이거를 막 헐레벌떡
1: 이거
0: 그냥
1: 다음
0: 하면 안 돼.
1: 뭐, 다음
0: 너무 아까워.
1: 어, 다음 주 네. 월요일 할게요. 네. 아니 그 괜히 우리 럭키비키님이 저기 뭐 얼류 연예인
0: 헐륜 얘기를 하셔서.
1: 근데 저는 미국 살면서 여기 살면서 네. 헐리우드 저는 진짜 많이 못 봤어요. 오히려 어. 베가스에서 자주 봤거든요.
0: 네, 네.
1: 뭐 그냥 오거나 한국 연예인도 저는 공항에선 많이 봤어요. 어떤 여자분이 네. 그 후드티를 입고 있는데 밤 네, 비행기 네. 12시 50분 비행기에 네, 네. 누가 가시는 거 마중 나갔는데 후드티 입은 여자 꼬마애가
0: 네.
1: 막 구석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여자 두 명 옆에서 막 이러 뭐야 근데 막 가려 이렇게 자기들이 막 그래요.
0: 네.
1: 나중에 보니까 여 배우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여자 배우신데 젊은 배우예요. 그 정도 급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후드티를 얼굴 가리면서 정말 얼굴 작긴 작더라.
0: 아 한국 분이었어요.
1: 한국 여자 배우.
0: 아 그러니까 너무 막 가리고 자기 이러니까
1: 오히려,
0: 뭐야 이상하네
1: 오히려
0: 이렇게 되는 거야.
1: 왜 그래? 그냥 있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괜히 저래. 오히려 저는 그 누구야 유인촌 선생님.
0: 네.
1: 공항에서 뵈갖고. 옆에서 선생님이 사람들이 여자 아주머니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전 네, 장관하기 네. 전에 예전에 전원일기 때 막 이러니까 팬들이 아주머니 막 말을 거니까 좀 귀찮으셨나 봐. 밤에 밤비행 피곤한데 저도 네, 그때 네. 공항 한국 가는 비행기였거든요. 네. 저도 인사하고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했더니 아 예 그랬더니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제 매니저인 줄 알았나 봐요. 네. 옆에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0: 유인촌 바디가든 줄 알지.
1: 어 그러니까 직접 못 가고 아주머니 약간 제 눈치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좋았던 거야. 자기 옆에 앉아 있으라고.
0: 아.
1: 그러면서 공항 앞에서 되게 같이 앉아갖고 예. 그냥 이런저런 둘이서 얘기 나누고.
0: 어머나.
1: 근데 한국 가서 좀 있다가 장관 되시더니만은.
0: 어우야.
1: 야. 저는 이주리 선생님도 돌아가시네.
0: 예.
1: 공항 흡연실에서.
0: 야, 진짜. 흡연실에서 많이 만났어요.
1: 저는 연예인분 되게 많이 만났는데 여자 연예인을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남녀 혼성 그룹을 만나도 네. 남자 멤버들만 만나. 그 누가 어디 갔어요? 그러면 아 지금 화장실 갔다 그러고 막. 그 여자 멤버는 본 적이 없고 딱 한 명.
0: 네.
1: 제가 정말 제 바로 앞에서 본 연예인 한국 네. 연예인 장나라 씨.
0: 아.
1: 와. 얼굴 못 봤어요.
0: 네.

0: 저는 뭐 그렇게 만난 분은 되게 많아요. 우리 심형래 감독님도 만나봤고.
1: 어, 그랬어요. 어. 나도 뭐 방송하면서 인터뷰 많이
0: 했죠. 아니요, 저는 인터뷰한 적은 없고
1: 어, 지나가면서 우연히
0: 술집에서 아, 만나고 식당에서 만나고 어릴 때 술집에서 그렇게 많이 만났어요. 저 허재 씨도 만나갖고 네. 다들 눈치 보는데 제가 딱 가서 네. 사인 한 점만 달라고 해달라고 네. 흔쾌히 해주시던데요.
1: 아, 근데, 그래. 근데 사인 허재 뭐
0: 이런 분들이요
1: 거야.
0: 또 사람들이 너무 못 알아본 척해도 좀 서운해할 것 같아요.
1: 네, 그럼요. 너무 유명하신 분들은
0: 그때 막 해도 그러니까 적당히 보다가 안 불편할 때쯤 이렇게 나오실 때쯤이나 이럴 때 네. 어, 실례지만 저 너무나 어릴 때도 팬이었다 이렇게 하면은 또 네. 좋아하시면서 사인해 주시더라고요.
1: 네. 아, 우리 LA에서는 그런 기회가 많으니까
0: 그렇죠.
1: 한번 장나라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장나라를.
0: 아, 우리 나라 잘 지내나? 나라야. 오빠야, 오빠.
1: 고백.

0: 나라의 고백 들으십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세요.
1: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 양행의 유한 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참 맛있는 소반 식당.
0: 융자 위기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제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세메뉴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 550를 경품

0: 선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굿모닝 차차차. 오늘 게스트 바로 이분을 소개할 때마다 엄청난 앵콜 요청이 있어서 오늘 맞습니다. 또 모셨습니다. 바로
7: 정말 엄청난 열풍 때문에 저희가 앵콜 오늘 인터뷰를 모셨는데요. 네. 두 가지 제품 준비하겠습니다. 와이저 리빙의 K-Kim 실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6: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두 분 네.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6: 아, 지난주 네. 더위로 고생 많으셨죠?
8: 네. 날씨가 네. 너무 덥죠, 여러분.
6: 밖에 지금 날씨 어떤가요?
8: 아, 전... 오늘 아침 아, 날씨가요. 네. 너무 섹시해요.
7: 날씨가 아, 섹시한 건 또 뭡니까?
6: 그러니까, 섹시한 건 뭡니까?
8: 아, 아 네. 섹시한 건 날씨가 네. 좀 선선해지기도 하고 아침에 네. 제가 네. 구름을 보면서 여기를 왔거든요. 네. 저희 동네에는 구름이 좀 많이 껴가지고 네. 야, 날씨 정말 주입인다 멋있다 이러면서 내려왔는데 네.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또 도움이 되는 제품들로만 네. 저희가 오늘 또 마련을 했잖아요.
6: 섹시한 네. 제품만 들고
8: 아주,
6: 오셨어요. 진짜.
8: 네, 아주, 아. 아주 귀한 제품들만 들고 왔습니다. 네.
7: 섹시하지만 한국 식약처 및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된 그런 안전과 효능이 아. 검증된 섹시한 제품이 오늘 네. 여러분께 아, 소개를 드릴 텐데
6: 정말 FDA 얼마나 네. 어렵겠어요.
7: 아, 그럼요.
6: 그걸 다 통과했다는 거는 정말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네요.
8: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FDA 메디컬 클래스로 인정을 받기도 했지만 사실 네. 오늘 소개해 올리는 모든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고국 대한민국 제품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네.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에서도 또 식약처라는 네. 의료기기에서는 3등급이 가장 높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의료기기로 가장 높은 3등급을 받은 제품들만 구성을 네. 했으니까 오늘 이 방송 들어 보시면서 네. 아, 나에게는 어떤 제품이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올리는 케겔기는 사실 여러분들 요실금이나 자골신경통을 전립선으로 인한 방광 관련한 질환들 치질 뭐 여러 가지 좋아지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어떤 게 해당 사항이 있는 거구나 라고 꼭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든 여러분들 치료가 되는 의료기기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려볼까 아, 네. 합니다.
6: 이 시대 단연 최고의 의료기기 바로 네. 자동 케겔 운동 치료기 아닐까요? 요실금 치료기?
8: 맞습니다.
7: 아니, 누구나 케겔 운동이 좋다는 건 사실 아시잖아요.
8: 네.
7: 이제는.
8: 그렇죠. 아시는데 여러분들 네.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보세요.
6: 아니 이 방송 할 때만 잠깐 하고 안 해.
7: 잠깐 또 해야 돼.
8: 잠깐 네. 그냥 마음으로 갔다가 네. 사실은 네. 이 항문 조였다가 네. 또 풀었다가 하는 이게 여러분들의 의지나 노력을 가지신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는 게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골반 근육, 속근육이 느슨해지는 건 그냥 자연의
6: 섭리죠. 네,
8: 그렇죠. 네. 어쩔 수가 없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느슨해지다 보면 여러분들 불편해지는 게 요실금이라거나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방광 관련한 불편함이 또 생기시고요. 또 그렇다라는 거는 알지만 두 분도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케겔 운동을 해보리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에 출연을 짜잔 하고 한 것이 바디닥터의 자동 케겔 운동기입니다. 이게 생긴 거는 꼭 방석처럼 생겼거든요. 네. 근데 이 방석처럼 생긴 거에 여러분들은 그냥 30분만 앉아 계시면 그 무지무지 어렵다라는 케겔 운동을 210회 하신 거예요. 30분만 앉아 계시면. 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스쿼트 운동 하시잖아요. 네, 네. 그거는 200회 하신 거라고.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네.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케겔 운동이 그리 좋다라는 거. 네. 그냥 광석처럼 생긴 이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 앉아만 계시면 강력한 EMS 저주파 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골반 근육을 엄청나게 수축하고 네. 이완하고 두들겨주고 마사지하면서 이게 치료가 되는 운동인데요. 이 골반 적은 코어 근육을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단련시켜주는 게 이 네. 바디닥터 케겔 운동기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6: 네.
8: 그러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냥 의지 필요 없이 30분만 앉아 앉아만 계시면 돼요.
7: 네.
8: 앉아만 계시면 돼요.
6: 요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8: 그렇죠.
6: 아니 장인 장모님 사드렸잖아요. 네. 요즘 어떠시죠?
8: 그렇죠. 직접 사드렸죠. 네. 네.
7: 야, 이 방송 통해서 제가 또 못난 애가 티가 나는 게 요 근래 네. 연락을 못 드려서 불효자가 돼버렸네.
8: 네.
7: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저희 장인 어른께서 더 좋아하신다고.
8: 네. 장모님을 네. 위해서 선물을 하셨나?
7: 장모님을 위해서 선물했으나 장인어른이 더 신나서 날리셨다는.
8: 아니, 맞습니다.
6: 우리 남자분들이 나이 드시면서 전립선 때문에 그러니까요.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8: 맞습니다.
7: 근데 어디서 말도 못해요 그거.
6: 그럼.
8: 네. 그냥 정말 말도 드시지. 못해요. 네, 네.
6: 화장실 자주 가야 되고.
8: 너무너무 자주 가시잖아요. 네. 그때 갔다 왔는데도 또
7: 그렇죠. 잔뇨감. 잔뇨감.
8: 네. 아, 화장실을 갔는데 빈뇨. 그리고 또 밤에 깨시는 야뇨.
7: 네. 네.
8: 너무너무 뭔가 힘들게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는 네. 여러분들 그 일상 불편한 일상으로부터 해결이 되시면서 아주 심한 변비에는 또 직방이고요. 치질도 치료가 됩니다. 이게. 네, 더 중요한 건 네. 골반과 허리에 있는 코어 근육의 발달로 아주 심한 자골신경통 없어지고요.
7: 네.
8: 네, 다리 저림이나 밤에 자다가 저처럼 지나시는 분들 해결됩니다. 자골신경통이랑 허리 통증, 다리 저림이 모두 사라졌다라고 하는 제 주위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7: 네.
8: 이게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마라톤 동호회래거나 사이클 동호회 분들이 한 분이 써보시고 이게 너무 효과가 좋더라 그러니까 그분들 네. 동호회에 계시는 분들이
7: 쫙 퍼지는군요.
8: 최근에 많이 오셨습니다. 무척 감사드립니다. 네.
7: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건강하고 잘 지키시고 잘 아시거든요.
8: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앉아서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7: 네.
8: 여러분들 손바닥이나 발바닥도 올려서 쓰실 수가 있고요. 또 저처럼 지나시는 분들은 종아리로 올려서 쓸 수 있고
7: 네.
8: 어제 좀 무리했더니 담이 왔나 이러시는 분들은 등으로 하셔서도 이게 또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이기 때문에
6: 네.
8: 여러분들 신체의 다른 부분들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엉덩이 빵빵해지잖아요. 애플립 되잖아요.
6: 네.
8: 네.
6: 이게 나이 들면 당연히 이게 빠지거든요. 근데
8: 그렇죠.
6: 애플 힙 만들어주는 엉덩이도 빵빵하게 해주고
8: 엉덩이가 실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성 기능 네. 강화도 된다라는 네. 말씀.
6: 네. 네.
7: 그러니까 뭐 효능이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8: 그렇습니다.
7: 이게 얼마나 좋으면 우리 그 유명 하버드 대학에서 또 연구 발표까지 해서 그게
6: 네.
7: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써보신 분들의
6: 네.
7: 정말 뭐 간증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써보신 분들 정말 후기
6: 네. 한번 들어볼까요?
7: 실제로 써보신 분들의
8: 음성을, 한번,
7: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면
8: 네.
7: 이게 얼마나 또 효과 있는지 여러분 보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주시죠.
6: 네. 네.
5: 솔직히 분수 물소리만 나도 오줌을 싸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8: 그전에는 그랬다
5: 네, 이거를
8: 이거죠.
5: 만나기 전에는
8: 네.
5: 진짜 오줌을 그냥 쌌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옆에서 놀랄 정도로 기침을
8: 네.
5: 해도 화장실을 갈 수 있을 까지도 못했었어요.
8: 네.
5: 정말 집 앞이 화장실인데 거기를 가지를 못하고 그냥 바지에 흐르는 거지. 주만에 정말 기침하는데 오줌이 안 나와요.
9: 진짜?
5: 아 이거 진짜예요. 지금까지 네. 기침을 해도 안 나와요.
6: 이분 정말 실감나게 말씀하시네요. 네, 이거 겪어보신 분들 있을 찐. 거야.
8: 네.
7: 이런 거 사실 부끄러워서 말하기 힘들 텐데.
8: 그렇죠. 사실 네. 아무에게나 말하기가 그렇죠. 좀 불편하죠. 근데 이분은 주방에서 하루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서서 일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발가락의 감각도 돌아와서 남편분이랑 부둥켜 안으셨다는 분이세요. 네.
7: 네. 이게 여러분 실제 네.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였습니다. 네. 또 다른 게 있나요 저희가?
6: 음성을 네. 들어볼까요?
8: 음성 한 분 더 네. 계실 것 같은데요.
6: 네. 네. 네.
10: 얼마나 오래된 아픔이셨어요?
5: 좌골신경화 10년 넘었죠. 제가 장거리 여행 운전을 하다가 생긴 병이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침을 너무 많이 맞아봤어요.
10: 좌골신경통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보셨을
5: 네,
10: 텐데
5: 네 근데 안 됐는데 여기에서 딱 치료를 이거를 사용한 지가 한 3-4일 만에 3-4일 만에 좌골신경 아픈 게 없는 거예요.
10: 아 정말이에요?
5: 네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되겠다.
10: 혹시 엉덩이부터 저 종아리까지 막 찌릿찌릿 저리고 뭐 혹시
5: 너무 심했어요. 저는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진짜로.
10: 그럼 저 비슷한 분이신가요? 네. 근데 그게 3-4일 만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5: 네 너무 신기해요.
8: 신기한 경험을 하신 네, 분이고요.
6: 진짜?
8: 이분 정말 3-4일 만에 좌골신경통 저희 대표님 다니엘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좌골신경통 네. 있으셨는데 케겔기 정말 며칠 사용 안 하시고 이게 없어졌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좌골신경통을 언급하신 분은요 변비가 좀 심하셨는데요. 이분이 네. 변비 해결되고 나서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케겔기를 끌어안고 삽니다라는 젊은 분이세요 이분도.
6: 네, 네.
7: 근데 뭐 여성분들이 워낙 다이어트 때문에 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변비에 고생하시는 분 많거든요.
8: 예, 변비로 네. 고생하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으세요.
7: 거기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진짜.
8: 네, 그리고 이렇게 음성으로 또 오셔서 간증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카톡이나 친필로 주신 분들이
7: 뭐 되게 많아요.
8: 너무너무 네. 많으셔서 네.
7: 몇 가지만 그러면
8: 네, 두 분이 네. 한번 네.
7: 네. 네, 그러면 일단 친필 먼저 우리 미용실 몇 개만
6: 네, 유실금 수술하기로 했는데 5일 사용 후 다시 진료하니까 좋아졌다고 수술 안 해도 된다고 3개월 사용하고 있는 지금은 유실금 재발 안 하고 있어요.
8: 대단하네요.
6: 너무 좋으시겠어요.
7: 아니 근데 지금 너무 많아서 몇 개만 제가 시간을 내서 네. 몇 개만 읽어볼게요. 바디닥터를 사용한 지 22일째 디테일합니다. 네. 22일째 네. 악성 변비 해결 요실금 확실히 잡혀가고 있고 양쪽 무릎 아픈 것도 완화되었고요. 소변줄기 힘차고 시원하게 보고 잠을 푹 잘 자고 얼굴 부었던 것도 붓기 빠지고 몸의 여러 곳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주셨습니다. 네. 이분은.
6: 아니 이분은 네. 60대 중반 남성분인데 소변 조절이 안 돼서 성인용 기저귀를 하고 다니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벗으셨다고 신기하시면서 이렇게 써주셨고요.
7: 네, 남성분도 이게 유명해요. 전립선 비대증.
8: 그렇죠.
7: 이건 소변 고생 진짜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자고 시원하게 소변을 보게 돼서 바디닥터 굿입니다. 라고.
6: 아니 허리에도 이렇게 좋은가 봐요. 디스크 네. 허리 협착증으로 10분 서 있기도 힘들었고 너무 아팠는데 바디닥터 사용하고 나서 허리가 안 아프더니 다리에도 힘이 생겨서 너무 행복합니다.
8: 사뿐사뿐 걸으시게 된 거지요. 네.
6: 그러니까 EMS 저주파 펄스로 이거를 계속 근육을 수축시켜주고 이완시켜주고 두들겨주고 마사지해주고.
8: 네.
7: 야. 야, 정말 이게 뭐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그냥 쓰신 분들만 후기만 봐도 너무 좋지만 이게 여러분 한국에서도요 진짜 매년 브랜드 대상을 뭐 휩쓸었다고 하는데
8: 맞습니다. 네.
7: 이게 사실 저희가 또 이제 이렇게 좀 되면 가격이 또 궁금하잖아요.
8: 무척 궁금하시죠.
6: 얼마인겨? 네.
8: 네. 그렇죠. 오늘도 특별한 가격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는데요. 네.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 그러니까 요실금 전립선 치료기기라고 여러분들 서치를 해보시면 대한민국에서는요 32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주 판매가가 2,500불인데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주문 주시는 분들에게는 500불 할인을 해서 1,999불 파격적인 가격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7: 네. 자, 여러분 500불이나 할인됩니다.
6: 네. 그렇습니다. 전화번호 좀 문의가 들어오네요. 전화번호 두 개를 소개할까요?
7: 네. 본사번호 562-529-5343번 562-529-5343번이고요. LA 우리 KKM시장님 전화번호 213-831-5855번 213-831-5855번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도 받으시고요. 직접 네. 체험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LA는 여기 바로 가면 또 상담해 주시고
8: 네,
7: 체험도 가능하시잖아요.
8: 네, 대각선으로 있는 3층 건물이니까는요. 네. LA는 꼭 전화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7: 네.
8: 바디닥터에서도 방석처럼 생긴 자동 케겔기 운동기와 함께 내놓은 대단한 야심작이요. 여러분들의 뱃살을 정리해드리는 네. EMS 허리벨트 특별가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7: 네.
8: 이게 저주파 파장대를 이용을 해서 1분에 7,500번의 강력한 자극을 복부에 전달을 시켜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벨트만 차고 2, 3분 있으면요. 그냥 체험하자마자 바로 구매해 가실 정도로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 느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 20분 정도 운동하면 6시간의 운동 효과와 독이 나다는 그리고 또 어머. 임상 실험도 네. 갖췄는데요. 12주 동안 사용하셨던 분들이 하루에 두 번
7: 네.
8: 12주 사용하셨던 분들이 모두가 6cm 2.36인가 인치가 줄어들었어요. 이거.
6: 네.
8: 이집만
6: 네.
8: 줄어들어도 여러분들 대단하잖아요.
7: 야. 아니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모두가 빠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8: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우와. 네.
6: 야, 이 뱃살 빼기 너무 어렵거든요.
8: 정말 어렵죠.
7: 근데 저 너무 웃기게 뭔지 아세요?
8: 네.
7: 아마 청취하시는 분 똑같을 건데 지금 미옥씨랑 저랑 전부 다
8: 네.
7: 케겔 운동할 때는 서로 눈치 보고 본인이 하셨을 거야 아마. 전
8: 네.
7: 했어요.
8: 네.
7: 뱃살 이거 하니까 자기 배를 살짝
6: 만져봐. 있어,
7: 다들 지금 이 얘기는
6: 아니 이거 진짜
7: 만져봐.
6: 빼기 어려워요. 근데
8: 뱃살 정리는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7: 야, 너무 신기한데요. 12주 동안 6cm의 뱃살이
8: 예, 6cm가 줄어들었어요. 임상실험 결과. 네, 그래서 이것도 놀라운데요. 이거는 네. 여러분들 미주 판매가가 1,500불에서 1,000불 할인을 해서 이번에 드립니다. 그런데 바디닥터의 케겔 네. 운동기와 네. 허리벨트를 같이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조금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가격은 요거는 방송에서는 언급하지 않고요.
7: 아하.
8: 주문하시거나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 한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좋습니다. 요거는 네. 여러분 미스테리합니다. 두 분을 같이 구매하시는 분께는
8: 네.
7: 지금 방송에서는 말씀 미처 못 드리지만
8: 네.
7: 직접 상담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 적용되는 아. 특별 할인가 또 있습니다.
6: 네. 네. 정말 100세 시대에 나한테 꼭 필요한 제품
8: 네.
6: 전화번호 두 개 네. 소개해 주세요.
7: 전화번호 562-529-5343 562-529-5343번이고요. LA 케겔 실장님 213-831-5855번 213-831-585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6: 네. 자, 이번에는 머리로 올라가 볼까요? 네.
7: 모두가 궁금해요. 남자들은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이거, 이거.
6: 아니, 여자분들도 뒷머리가 그럼요. 환하게 이렇게 빠지면 너무
8: 가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7: 남자는 나이 들면 네. 머리빨이에요.
6: 아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7: 키 160은 만나도 머리 없는 남자 못 만난대요.
8: 네.
7: 진짜 그래요, 요새.
8: 그렇군요.
7: 네, 머리 중요합니다.
8: 네. 그래서 지금 소개해 올릴 제품은 여러분들 탈모인들에게 희소식이고요. 또 장안에 여러분들에게 오랜 동안 한 6년 정도 사랑을 받고 있는 탈모를 막아주고 발목까지 해주는 이 헤어붐인데요. 나사에서 개발한 의료용 저출력 레이저로 여러분들의 좁고 막혀있는 모근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임상도 갖췄어요.
7: 네.
8: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두 곳에서 임상을 진행했고요. 놀라운 임상 결과는 이 임상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100% 발모가 되었다는 임상 결과가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모발 굵기도 12.60 마이크로메터가 증가를 했고요. 이를 근거로 그 까다롭다는 한국의 식약처 가장 높은 등급인 의료기기 3등급 받았고 미국 FDA에서도 메디컬 클래스를 허가를 받아서 미국에 정식으로 여러분들의 출시가 돼서 지금도 뜨겁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7: 와.
6: 아니 이게 뭐
8: 놀랍죠?
7: 임상 실험을 네. 하면 전 모두가 다 참가자 전부가 이렇게 또 발모가 되었다는 거 진짜 대단합니다.
8: 정말 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네,
6: 아니, 이거 쓰신 분도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직접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8: 네, 굉장히 많습니다.
6: 네,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8: 네, 사례가요. 일 예로 남편 생일에 아내분이 이걸 선물을 하신 거예요. 헤어붐은
7: 네.
8: 여러분들 그냥 네. 이렇게 뭐 그 헬멧처럼 머리에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 이거를 머리에 올려야 된다고 그러시더니 조금 쭈뼛쭈뼛 하시다가 한 두 달 정도 사용해 보시니까 머리 빠짐이 확 줄어드시고 정수리 부분에 비어있던 부분이 송송송 올라오면서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와이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7: 네?
8: 뉴욕에 사는 딸집을 방문했더니 딸이랑 사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아버님
6: 갑자기
8: 모발 이식하셨어요?
6: 뭐하셨어요?
8: 그래서 이야. 정말 가족이 너무너무 놀라셨다라고 하는데 남편이 써보시고 효과가 좋으니까 딸하고
6: 네.
8: 사위도 써보라고 이거 선물을
6: 네,
8: 하셨고요.
6: 네.
8: 같이 사시는 아내분도 나이 들어가시니까 머리 빠짐 걱정되시잖아요. 왜 내가 안 써? 집에 있는데. 그래서
7: 그렇죠.
8: 이분들은요. 헤어붐 전도사 되셨어요.
6: 아, 네.
7: 이야.
8: 실제로
6: 아, 집에 하나 있으면 서로 번갈아가면서 쓰고.
8: 그렇죠. 모두가 다 같이 쓰실 중요합니다. 수 있는 거니까요. 네.
7: 이것도 한국 제품이죠?
8: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고요.
7: 네.
8: 헤어붐을 만드신 분이 실제로 본인의 이 탈모 때문에 이거를 만드셨다고 해요. 공학 박사님이셨는데 나사에서 개발한 저출력 레이저 기기로 탈모 치료에 굉장히 좋다라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본인 탈모도 치료하셨고요. 저희 다니엘 박 대표님도요.
7: 네.
8: 본인이 이 효과를 대단히 보신 분이거든요.
6: 네.
8: 실제로 두피 케어도 많이 받으셨고
7: 네.
8: 정말 모발 이식을 해야 되나 터키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분인데
6: 터키 가면 해줘요.
8: 지금 여러분들 맡아보시면 여기가 네. 너무 풍성하시잖아요.
7: 네, 몰랐어요.
8: 가장 혜택을 보신 분 중에 또 한 분이기도 합니다.
6: 네.
8: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그냥 레이저에서 나오는 거 쓰고만 계시면 예쁘게 네. 생겼거든요. 혈류량도 증가가 되고 모근의 산소와 영양을 공급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모발은 튼튼해지고 젊은 시절에 그 모발로 돌아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이게 네. 두 가지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7: 맞아요.
8: 네, 하나는 지금 기존에 나왔던 건 한 자리에 앉아서만 계셔야 됐는데
7: 네.
8: 전화기 충전기만한 거 이거 끼우시면 여러분들 걸어다니면서 이거 쓰고 계셔도 되고요.
6: 네.
8: 또 두상이 좀 작으셨던 분들은 그동안에 썼던 게 이게 혹시 내가 이렇게 옆으로 하면 예, 미끄러지지 않을까라는
6: 네.
8: 약간의 불편함이 완전히 보완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6: 네, 이것도 특별가 오늘 뭐
8: 그렇죠. 네. 오늘 또 이거 특별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도 한국에서
7: 예.
8: 가격 보시면 놀라운데요. 미주 판매가가 2,500불입니다만 이 헤어붐은 700불 할인을 해서 1,799불 1,799불에 여러분들 구매 가능하시니까 그리고 이 소개한 모든 제품들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7: 오.
8: 신용을 기반으로 1년, 2년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니까
7: 네.
8: 한번 고려해보시고 체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 네. 네. 너무 좋습니다.
6: 미주전 지금 무료 배송도 해주시고
7: 무료 배송도 해주시고요.
8: 무료 배송도 가능합니다.
7: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그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실 네. 인증이 없거나 검증이 안 된 제품을
8: 사실은
7: 함부로
8: 그건 어렵죠.
7: 그렇죠.
6: 네. 정말 한국의 식약처뿐만 아니라 미국의 FDA에서 의료기기로 인증된 거예요.
7: 그렇죠. 의료기기로 인증된 네. 겁니다.
8: 맞습니다.
6: 효능과 안전에서 철저하게 검증된 제품들 믿고 네. 신뢰할 수 있는 바로 와이저 리빙의 제품들
7: 네.
6: 바디닥터, 케겔 운동기
8: EMS
6: 헤어벨트,
8: 허리벨트,
6: 네, 그리고
7: 헤어붐까지.
8: 헤어붐까지.
7: 근데 혹시 LA 근처에 계시는 분은요, 우리 K 시장님께 미리 예약하셔가지고 방문하시면 정말 친절하게 이거 다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거든요.
6: 네.
7: 저도 가서 체험하는 걸 직접 가서 보고 네. 있기 때문에
6: 네.
7: 제가 많은 분들은 거기 또 미리 예약하시기를 제가 또 당부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전화번호 562-529-5343 562-529 5343 LA 사시는 분들은 우리 K 실장님 213-831-5855 213-831-5855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7: 네.
6: 네, 캐시팅이 감사합니다.
8: 고맙습니다.
7: 네, 오늘 네. 너무 감사합니다.
6: 네. 네, 우리 진짜 와이즈하게
7: 네.
6: 잘 살아야 되겠어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7: 근데 네. 가보시면 진짜 체험해보시면 네. 왜 이게 좋은지 아실 거예요.
6: 네. 옛날에 진짜 오줌 싸지 않기에 이랬는데 진짜 이게 거꾸로 나이가 이제 또 이렇게 가는 진짜 이 응?
7: 그건 어쩔 수 없죠.
6: 우리 한번
7: 지금 나도
6: 잘 관리하고
7: 있어.
6: 남자답게 사는 법 김양배가 부릅니다.
7: 네.

0: 우리 훈이 씨는 어렸을 때 스카이 콩콩이라고 그거 해보셨어요?
1: 아, 당연하죠.
0: 어, 맞지, 잘했어요?
1: 저 잘 못했어요.
0: 저도요. 근데 이걸 미국 말로는 포고스티?
1: 어, 맞아, 맞아, 맞아. 네네.
0: 근데 기네스북에 별 기록이 다 있네. 이 스카이 콩콩을 하면서 예. 큐브 맞추는 거 있죠.
1: 어? 진짜요?
0: 본인이 본인 기록을 깼어, 이 청년이.
1: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하는 사람만 한다니까.
0: 그러니까. 아니, 그 스카이 콩콩 하면서.
1: 아니, 그런 생각 어떻게 하는 거지?
0: 큐브를 211개나 맞췄네. 뭐 하는 거야,
1: 그게
0: 진짜?
1: 그게 뭐야? 점프 큐브 하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0: 콩콩하면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콩콩하면서 이거 맞춰. 아, 뭘? 그러니까 응?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죠. 남자들이 잘한다고 그러는데.
1: 아니 그렇긴 한데 아니 네. 어떻게 하면 저런 생각을 할까? 나 이거 뛰면서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어떻게 네.
0: 애초에 아, 별거 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스카이다이빙하면서 뭐 했죠? 큐브 맞추겠지.
1: 어, 그런 것도 있었어요?
0: 스카이다이빙하면서 얼마 전에 큐브 맞추는 사람이
1: 나
0: 있었어요.
1: 진짜 네. 아, 이해를 못하겠네.
0: 아니
1: 네.
0: 그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무서울 텐데. 어떻게 맞출 생각을 할까?
1: 저는 큐비 그냥도 못 맞춰요. 그거 잘하세요, 큐브는?
0: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맞더라고, 옛날에 어렸을 때는.
1: 뭐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맞아?
0: 아니, 그게? 대충 하면 맞더라고. 근데 지금 못할 것 같아.
1: 이게 또 방식이 있다, 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0: 그래요? 어. 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맞았던 경우가
1: 많았어요. 저는 씬이 만들 때, 저를 만들 때 공간적 능력을 빼고 만드신 것 같아요. 저 완전 길치잖아요.
0: 그렇죠.
1: 어, 저는 희한하더라고. 이게 공간 능력이 없어요.
0: 아니, 남자들은 보통 방향 감각이 있는데.
1: 나 남자가 아닌가 봐요.
0: 자, 신기하다. 위대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네. 그런 어떤 능력이 다 있어요. 숨겨진 잠재 능력이
1: 있어요. 스카이 콩콩을 뛰면서 200 넘게 큐빅을 맞춘다?
0: 난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1: 뭐요?
0: 스카이 콩콩 하면서 먹는 거.
1: 못 먹죠? 그거 어떻게 먹어요?
0: 아니, 그걸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잘 먹고.
1: 뛰면서?
0: 어. 국짜장면 먹으면 어떻게 될까?
1: 스카이 콩콩 하면서 노래해보세요. 네.
0: 아, 그거 재밌겠다.
1: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어,
1: 그쵸?
0: 어, 그거 재밌겠다. 어,
1: 그거를 노래를 예를 들어서 안 쉬고 뭐 2시간, 3시간 한다든가 몇 곡을 부른다든가.
0: 어. 아, 그런 것도 있어. DJ들이 DJ를 장시간 보면서 뭐 이런 거.
1: 근데 그거는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0: 그쵸? 안 자고 하더라고요. 잠 안 자고.
1: DJ잉을? 누가 들어요 그렇게 밤새?
0: 그러니까 기록 세우느라고 그러지. 여러분은 뭐에 자신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 어, 럭키비키님의 스카이 콩콩 인기에 힘입어서 강씨 콩콩 뭐 이런 거. 아, 우리 강씨 옛날 유명했죠.
0: 네.
1: 강씨 꿈도 많이 꿨는데 무섭게.
0: 어렸을 때 진짜 하고 놀았던 것들 많죠.
1: 네. 요새도 하나요 스카이 콩콩?
0: 아, 요즘 애들이 그런 거 해요.
1: 안 하겠죠?
0: 정자 게임이나 하고 있지. 자,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치매 예방에는 고스톱이 최고랍니다. 네.
1: 어, 진짜 진짜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얼마나 치밀한 정신, 신경질이 필요한데.
0: 점 코러내기.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할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했군요. 네.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주면 제발 되돌려 가주세요. 건강식품에서 텔러유스의 정인수 코치 함께 하겠습니다.
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 냉면. 별미 중에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1: 카페보넨?
1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3: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이런 경우 진짜 그대 먼 곳에요가 될 것 같아요.
1: 너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0: 아니 루마니아에서 네. 어린이 전문 정신병원 건립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는데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어마어마한 길이 초대형 식탁이 펼쳐졌어요. 식탁 길이가 3.1마일.
1: 응? 거의 5km예요 그러면.
0: 어떻게 하셨어요? 야, 계산 잘하네.
1: 아니 1.6이잖아요.
0: 한인타운에서 다운타운까지 몇 마일일까요?
1: 한인타운에서 다운타운까지 네. 3. 몇 마일 아닐까요?
0: 4마일이래요.
1: 4마일? 어. 네. 허, 그 정도 거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0: 3.1마일 식탁, 세계에서 가장 긴 식탁을 놓고.
1: 와, 말도 안 돼. 와.
0: 꽃도 꽂고 사람들이 이렇게 간식 갖고
1: 그렇게
0: 와서
1: 그렇게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 되게 신기하지만
0: 그렇게 연결을 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1: 보통 중국 분들이 그런 거 잘할 것 같은데 어때도 특이하게 네. 루마니아네요.
0: 야, 그래도 좋은 일 한다니까 시민 2만 명이 모여서
1: 2만 명.
0: 그렇게 와. 함께 맛있는
1: 걸
0: 나눴대요.
1: 이런 건 좀 괜찮겠다. 뭔가 네. 의미가도 있고 하니까.
0: 어, 우리도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아리랑 축제, 우리 한인 네네네. 축제잖아요. 네네. 우리도 뭔가 그런 기록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어? 그렇지 않을까요?
1: 그 올해는 이미 늦었으니까 내년에 한번
0: 내년에 한번
1: 해보세요.
0: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네. 아이디어를 내봅시다.
1: 아, 괜찮네. 네.
0: 한 식탁에 앉아도 그대 너무 먼 곳에가 될 것 같네. 자,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1: 네, 즐거운 월요일 오후 되시고요, 여러분.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안녕.

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전문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텍스.
2: 오 진짜 통 크네요.
1: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2: 단체 주문도 되나요?
1: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3: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1: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3: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4: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부에라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라팍.
6: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5: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6: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5: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7: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8: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7: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8: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피츠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7: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8: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9: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0: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9: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0: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11: 김 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12: 흑염소 블루투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블루투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블루투 한방 미스터방을 찾아가.
13: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회복의 끝판왕 블루투 한방 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0: 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 캘리포니아 주택보험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불리는 페어플랜의 보험료가 10월 15일부터 평균 29% 넘게 오릅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페어플랜이 요청한 35% 인상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 승인했지만 인상 자체는 확정됐습니다. 이번 인상은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갱신 가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29%는 전체 가입자 기준 평균치여서 실제 인상폭은 지역과 산불 위험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고위험 지역에서는 산불 관련 보험료가 2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말리부와 레이크 에로헤드 등 일부 고위험 지역에서는 주택의 절반가량이 이미 페어플랜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북가주 레딩 지역에서는 실제 인상폭이 30에서 40%에 이를 것으로 현지 보험 중개업체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페어플랜은 민간 보험사들이 산불 위험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한 주택 소유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보험 수단입니다. 최근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은 산불 위험 지역 주택 소유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한층 더 키울 전망입니다.
5: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이 동시다발 산불에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캘파이어에 따르면 빅서 지역 플래스켓 산불은 약 3만 에이커에 가까운 면적을 태웠고 인근 팀버 산불도 2만 5천 에이커 이상을 소각했습니다. 두 산불의 진화율은 27%에 그치고 있어 소방인력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부 캘리포니아 레이크 카운티와 멘도시노 카운티 경계에서 지난 금요일 발생한 루카스 산불도 3천 에이커 이상으로 번지며 일부 주민에게 대피령과 대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불길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진화 작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매년 여름 산불 위험이 높아지지만 올해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소방 자원이 분산되는 상황입니다. 진화율이 낮은 만큼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국의 대피 지시를 주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연방농무부 식품영양국이 내년 회계연도 스냅 최대 지원액과 소득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스냅은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을 돕는 연방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캘프레시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새 기준은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1인 가구의 월 최대 지원액은 기존 298달러에서 306달러로 오르고 4인 가구는 994달러에서 1023달러로 인상됩니다. 다만 모든 가구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가구 규모와 소득공제 대상 지출 등을 토대로 실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소득 기준도 함께 조정되어 1인 가구의 월 총소득 기준은 1729달러, 4인 가구는 3575달러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원액 인상과 별개로 스냅 제도 자체는 대대적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공화당 주도로 제정된 예산법에 따른 근로요건 강화와 행정 절차 변화로 전국적으로 수급자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연구기관 예산정책 우선센터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약 500만 명이 혜택을 잃었으며 이 가운데 어린이가 15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가능 성인에게 적용되는 근로요건의 상한 연령도 종전 54세에서 64세로 높아졌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후보자에게는 민심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권유하면서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법적으로 해결된 문제라며 강력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동물실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확인된 약물이 임상 승인을 거쳐 실제 노벤타 여명에게 투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적합 여론이 과반 안팎을 오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 사태가 김승원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연막탄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7: 박정현 기자입니다.
8: 용혜인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하며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건 명분은 민심입니다. 겸직은 그 불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 눈높이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9: 그런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이런 인사 판단에 있어서는 법 위에 또 민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8: 그러나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에선 김 후보자가 기소 유예를 받았다며 법적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오빠 공세로 번진 가십성 의혹일 뿐 후보자 자격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건데 여권에선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10: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후보자로 고를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그런 좀 한계가 있는 거고요.
8: 나아가 이번 청문회에서 김승원 후보자 의혹 제기를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사건 보고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등 역공에도 칼을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공익적 민원의 전달이었다는 김승원 후보자 주장과 달리 검찰의 결론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 유예 처분이었습니다. 또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동물 실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난 약물이 임상 승인으로 투약까지 이뤄졌던 사실이 드러나며 도의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 지난주 여론조사에선 김 후보자의 부적합 여론도 과반 안팎에서 오르내리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용혜인 후보자 사퇴는 공소시효 돌격대장 김승원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연막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11: 훈련이 곧바로 용도 폐기했습니다. 이처럼 하자가 많은 임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청와대 의중이 공소취소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12: 결국 김승원 후보자는 민주당의 전방위 엄호를 받으며 청문회장에 섭니다. 다만 민주당이 용혜인 후보자에게 들이댔던 민심의 잣대를 김승원 후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진 따져볼 대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3: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4: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3: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4: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5: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4: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영주권 신청자와 영주권자까지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골프 강사 양 씨는 이달 초 어빙 소재 연방 이민서비스국 사무실에서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받던 중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에게 현장에서 연행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양 씨가 이민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달 말 궐석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법원 출석 통지를 어떤 방식으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통지 전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남가주에서도 미국인과 결혼한 황 씨가 LA 다운타운 이민서비스국에서 인터뷰를 마친 직후 체포됐고 이민판사가 추방명령을 취소했지만 이민세관 단속국이 즉시 석방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공항도 단속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 영주권을 신청 중이던 20대 박 씨는 지난달 뉴욕 JFK 공항에서 가족과 여행을 떠나려다 체포됐는데 지문 채취까지 마치고 최종 인터뷰만 남긴 상태였습니다.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텍사스 A&M대 연구원 김 씨는 지난해 한국 방문 후 샌프란시스코 공항 입국 심사 중 체포돼 4달 넘게 구금됐다가 이민법원이 사건을 기각하면서 석방됐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추방명령이나 이민법 위반 기록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나 출입국을 앞두고 있다면 과거 이민법원 출석 여부와 추방명령 형사기록 등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일대에서 소규모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LAX 동쪽 레녹스와 웨스트몬트 일대에서 규모 1.0에서 2.7 사이의 지진이 90건 발생했습니다. 크렌쇼와 헌팅턴 팍벨, 웨스트 애덤스, 미드시티 가디나 등 넓은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진동을 느꼈습니다. 이 지진들은 모두 뉴포트 잉그루드 단층대를 따라 집중됐습니다. 이 단층대는 지난 화요일에도 컴튼 인근에서 규모 3.2의 지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 단층대는 과거 최대 규모 7.5의 대형 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2017년에 발표된 바 있어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다만 USGS는 소규모 지진이 군집으로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더 큰 지진을 예고하는 지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남가주 전역이 활성 단층 위에 놓여있는 만큼 평소 지진 대비를 갖춰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 차량국가 46년 만에 자동차 번호판 번호 체계를 바꿨습니다. 지난 1980년부터 사용해온 기존 조합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기존 번호판은 숫자 하나에 알파벳 셋, 그리고 숫자 셋이 이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1980년 1 AAA0으로 시작된 이 체계는 마지막 번호인 9ZZZ999가 최근 제작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 번호판은 기존 배열을 뒤집은 형태로 숫자 셋이 먼저 나오고 알파벳 셋 뒤에 숫자 하나가 붙는 방식입니다. 차량국 공식 지침에 따르면 새 번호판은 1AAA1부터 999ZZZ9까지 발급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기존과 새 체계 모두 각각 1억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차량국은 과거 발급 추세를 감안하면 새 체계가 앞으로 약 40년간 캘리포니아의 차량 등록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새 차를 구입하거나 번호판을 교체 발급받는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새 체계가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6: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차청했습니다. 지난 8일 지명 이후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친윤 의혹과 수사기소 분리 반대 이력이 문제로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태가 확산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자신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공감한다고 말했는데 여권 강경파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7: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과거 행적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겁니다.
16: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되었고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습니다.
7: 지난 8일 지명 이후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과거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했고 나아가 친윤 의혹까지 제기된다며 초대 중수청장 자리에 앉혀도 되느냐는 겁니다.
17: 수사기소 분리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성명에 이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7: 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관련 추가 검증까지 지시한 거로 전해지며 사태는 일파만파 번졌고 이에 청문 절차를 앞두고 급히 취재진 앞에 섰단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보안수사권 폐지 주장의 취지는 검찰이 아닌 피해자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존중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16: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7: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뿌리내리도록 집중할 때라며 일각의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는데 이번 해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 반발이 바로 해소될지는 여전히 물음표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13: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4: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8: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4: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3: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4: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가밤. 이제 건강케어도 다르게,
5: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케어로
4: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관리.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5: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4: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5: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1866-566-9191.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1: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2: 팜스프링스 인근 팜데저트의 고급 콘도 단지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65세 여성 비키김이 체포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과 검찰에 따르면 이달 4일 팜데저트 소재 고급 콘도 단지 디엔클레이브에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셰리프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체적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외상을 입은 피해자를 확인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김 씨는 깃대를 사용해 남편에게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 당일 현장에서 체포돼 존 베누아 구치센터에 수감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 씨가 이전에도 남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가정폭력 사건에 연루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 체포됐으며, 이 기간 검찰이 기소한 가정폭력 사건만 5건에 달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 대변인 몰리 스미스는 올해 1월 검찰이 김 씨를 중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남편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보호명령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반대에도 법원은 해당 혐의를 경범죄로 처리하고 김 씨를 석방했으며, 검찰이 받아낸 보호명령도 종료했다고는 스미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반복된 가정폭력 전력과 법원의 경범죄 처리 결정이 이번 사망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법 처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13: LA 한인회가 오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한인회관에서 멘토를 만나다 프로그램 10번째 강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LA 소방국 제이슨 필립스 담당자가 멘토로 나서 소방공무원이 되는 과정과 자격요건, 그리고 실제 업무를 상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미국 소방공무원은 다른 공직에 비해 선발 과정이 까다롭기로 꼽히는 직종인 만큼 소방관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LA 소방국 소방공무원들은 각종 재난대응부터 공공안전교육까지 주민안전과 직결된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사 2부에서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교과과정 외에 어떤 과외활동을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별도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이 행사는 7학년부터 1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반드시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면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은 nextnga.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이 프로그램을 정례화해 청소년 진로 탐색과 차세대 인재 양성을 꾸준히 지

0: 요원하고 있습니다. 제이시 원그룹 대표 존청 변호사가 지난 금요일 LA에서 세무자산관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부터 한국 부동산 증여상속 설계까지 복잡한 국경 간 재무 문제를 한자리에서 다룬 자리였습니다. 존청 변호사는 한국 계좌를 수년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고의성이 없는 단순 누락이라면 자진신고 제도와 정상참작 규정을 통해 벌금을 크게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가족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당장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IRS 양식 3520을 통해 반드시 정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기한 내에 제대로 마치면 별도의 세금이나 벌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락하면 증여 상속액을 기준으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행된 ETF나 펀드에 투자할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 미국에서 발행돼 한국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활용하는 것이 신고와 과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존청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소득세 절세 전략과 IRA 401k 등 은퇴계좌 운용법, 그리고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한 자산 이전 방법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다음 세미나는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어바인 제이시 원본사에서 열립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 상황이 이달 들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후티 반군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장악하고 이라크 민병대가 동서 송유관을 공격하면서 사우디 원유 수출이 트레인타 연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아예 중단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세계 원유 재고는 이미 5억 배럴 넘게 감소했으며 홍해 연안에 비축된 원유도 며칠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 공격을 요청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구를 두 차례 거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을 억제하던 완충장치가 모두 사라지면서 세계 경제가 예측 불가능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뒤 1200km 길이의 동서 송유관은 사우디 원유 수출의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이 송유관을 통해 홍해 쪽으로 나가는 수출량을 하루 500만 배럴까지 두배 이상 늘려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후티 반군이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큰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의 원유 수출량은 3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선 후티 반군이 바벨 만데브 해협을 장악하고 이라크 민병대가 송유관을 공격하면서 아예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홍해 연안에 비축해 놓은 원유도 며칠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초기와 달리 원유 수입국들의 재고도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감소한 세계 원유 재고량은 이미 5억 배럴을 넘어섰습니다. 6월 이후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 수송량이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전쟁 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개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을 공격해달라는 사우디의 요청을 두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3: We've been in charge of that for a while. We've had discussions. The Houthis called us and they don't want to fight with us.
2: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을 억제하던 완충장치가 모두 사라지면서 세계 경제가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캘리포니아주가 인공지능 챗봇과 소셜미디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패키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금요일 주의회를 통과한 13개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애덤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인공지능 챗봇 규제법입니다. 오픈 AI의 챗 GPT를 사용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캘리포니아주 16살 소년 애덤 레인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이 법은 인공지능 챗봇이 자해 등 위험 징후를 감지하면 긴급위기 대응 절차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부모에게도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업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독립적인 아동안전감사와 연례위험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6살 미만 이용자에게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용 행태를 분석해 게시물을 배치하는 알고리즘 기능 역시 미성년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에 캘리포니아주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2: 한국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복수국적자의 수급자격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별도의 거주기간 요건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수십 년간 해외에서 생활한 복수국적자도 동일하게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2014년 1047명에서 2023년 5699명으로 5배 이상 급증하고 지급액도 9배 이상 늘면서 제도 형평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외국인의 기초연금 꼼수 수령 논란과 관련해 국내 최소 거주기간 요건을 두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2부에서는 최소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개정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해외 소득과 재산을 기초연금 심사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신고 및 확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셜시큐리티나 개인연금을 받거나 부동산 금융자산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앞으로 제도 변화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복수국적자도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는 점에서 거주기간 요건을 별도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 최종 법령 개정 내용을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을 확대하면서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이민자를 보내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3국 추방은 추방 대상자의 출신국이 아닌 전혀 다른 나라로 보내는 방식으로 최근 미국 이민 단속의 새로운 특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사매체 더 위크 US에 따르면 제3국 추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은 멕시코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멕시코 국적이 아닌 추방자 약 2만 명이 멕시코로 보내졌습니다. 과테말라에도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멕시코 국적자 2,284명이 보내졌으며 파나마와 코스타리카에도 각각 360명과 331명의 비국적자가 추방됐습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130명 이상 아프리카 가나에 100명 이상이 보내졌고 최근에는 적도기니까지 제3국 추방 대상국으로 활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추방자들이 보내진 나라와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점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낯선 곳에 갑자기 도착한 뒤 체류와 이동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적도기니에서는 추방된 이민자들이 무장경찰과 대치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제3국 추방이 전체 추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지만 미국 입국 자체를 억제하는 심리적 압박 효과를 노린 정책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 60개국 이상과 제3국 추방 합의를 맺고 무영구 국가로의 송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 내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 식약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 씨의 결심 공판이 함께 열립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검찰 구형을 받을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2020년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한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킹이엔토스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경찰은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으나 공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김 후보자를 다시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는 경찰은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지만 공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일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승인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부가 두 사람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검찰 구형을 들을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한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가운데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 후보자는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부지검은 경찰 수사팀에 양 씨와 강 씨의 뇌물공여 약속 혐의 공소장만 제공했는데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나머지 내밀한 수사 기록은 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브로커 양 씨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 씨는 법원의 신변 보호를 요청해 출석 과정에서 보호 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6: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8: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9: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8: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8: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0: 눈은 밝게,
11: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0: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1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0: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12: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13: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12: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13: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1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7: 213-383-3838 213-383-3838
18: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2: 로스앤젤레스 시장 캐런 베스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2028년 대선 출마설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리를 뒀습니다. 베스 시장은 지난 토요일 MSNBC 방송에 출연해 뉴섬 주지사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시장 선거에서 베스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스 시장은 이번에 상호 지지를 거부하며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2028년 대선 구도를 둘러싼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현재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베스 시장의 이번 발언은 정치적 동맹관계가 반드시 대선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8년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민주당 내 후보 경쟁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LAPD가 육가다리 일대를 전면 봉쇄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50여 명을 현장에서 무더기로 구금했습니다. 손을 뒤로 묶인 채 경찰의 통제를 받는 운전자들의 모습이 현장에서 포착됐습니다. 이번 작전은 이른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에 대한 강경 대응의 일환입니다.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는 차량과 오토바이 무리가 도로를 점거하고 위험한 묘기를 펼치는 불법 집회로 최근 LA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해왔습니다. LAPD는 이번 봉쇄 작전에 앞서 이미 69명을 체포하고 200여 대의 차량을 압류하는 등 단속 수위를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당국이 육가다리를 집중 단속 지점으로 삼은 것은 이 일대가 스트리트 테이크오버의 반복 거점으로 지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규모 구금은 기존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현장 봉쇄와 즉각 구금이라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불법 도로 점거 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도가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경미한 차량 장비 위반을 이유로 한 경찰의 선제적 교통 단속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단속이란 미등불량이나 창문 틴팅처럼 사소한 장비 위반을 빌미로 차량을 세우는 방식을 말합니다. 시의회는 이런 단속이 특정 인종을 겨냥한 차별적 관행이라는 비판을 받아들여 제한 방침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조치가 오히려 치안 공백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제적 단속은 경찰이 마약이나 불법 무기를 발견하는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반대 측은 단속 제한이 범죄 억제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의회는 인종 프로파일링 문제를 해소하고 경찰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원문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절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속 방식을 둘러싼 치안과 형평성 사이의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증인 한 명도 없이 열립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주가 조작 피해자 등 44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야 협상에서 모두 불발됐습니다. 과거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11명 이천 페인티도스년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4명의 증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청문회장 증인 출석이 무산되자 오늘 청문회 진행 상황에 맞춰 SNS와 기자회견을 통해 청문회장 밖에서 장애 검증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9: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세울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신청했습니다.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한 식약처 관계자와 제넨셀 전 대표, 주가 조작 피해 주주와 공익 제보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들과 가족협동조합 의혹 관련 수원시 공무원들도 명단에 이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채택은 모두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후보자 본인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20: 인사청문회에는 증인을 그렇게 많이 채택한 적도 별로 없고요.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입니다.
19: 국민의힘은 의혹 당사자를 직접 불러 대질해야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고 맞서왔는데 청문회 닷새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냈어야 강제성이 부여되고 있는데 진행 상황에 맞춰 SNS와 기자회견 등을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인 없이 열리는 청문회장 내부와 밖에서 펼쳐질 장외 공방까지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청문회장 안팎에서 동시에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7: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0: 상큼한 거 없을까?
1: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0: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 이게 바로 새로 달해야. 국산 달해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0: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달해?
1: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0: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0: 상큼함에 달해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달해.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지난 토요일 밤 LA 고급주택가 할리우드 힐스에서 흉기 난동이 경찰 총격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토요일 밤 9시 30분경 할리우드 힐스 워블러 인근에서 시작됐습니다. 흉기를 든 용의자가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경찰이 총격을 가해 용의자가 쓰러졌습니다. 할리우드 힐스는 LA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거 지역으로 평소 이런 유형의 사건이 드문 곳입니다. 원문에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부상자 수나 용의자의 정확한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LA 경찰국은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이 총격을 가한 경위와 용의자의 생사 여부는 추가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국이 지난달 공원에서 발생한 총기 사용 사건의 바디캠 영상을 지난 금요일 공개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2일 낮 브로드웨이 인근 공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었고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관에게 돌진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제압을 시도했으나 남성이 계속 위협적으로 접근하자 총기를 사용했고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공개된 바디캠 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국은 사건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총기 사용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는지는 현재 내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낮분비는 공원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전국 주택시장이 다시 높은 모기지 금리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전미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30년 고정모기지 금리가 6.85%까지 올라 지난해 6월 이후 약 1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금리가 6% 초반까지 내려가며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했지만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미 국채금리가 뛰었고 그 여파가 모기지 금리에도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리 상승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35만 달러를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금리가 6.25%일 때와 6.85%일 때 월 페이먼트 차이가 138달러에 달하고 30년 누적으로는 5만 달러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집값 자체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 중간가격이 90만 달러를 웃돌아 20%를 내려놓고 대출을 받아도 원금과 이자만으로 월 4,800달러가 넘습니다. 재산세와 주택보험까지 더하면 월 주거비용이 5,000달러를 훌쩍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전체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보다 2.7% 줄었고 재용자 신청은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달부터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한 기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항공은 내일부터 일부 항공편에 먼저 적용하며 에어버스 A350과 보잉 777 등 총 4대에서 우선 운영합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이달 장비 장착을 마친 에어버스 기종 10대에 먼저 적용합니다. 동아시아 대형 항공사 가운데 스타링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두 항공사가 처음입니다. 이코노미부터 비즈니스까지 모든 좌석 등급에서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 회원 가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탑승 후 기내 네트워크에 접속해 탑승권의 이름과 좌석 번호를 입력하고 광고를 시청하면 연결이 완료됩니다. 속도도 기존보다 크게 빨라져 OTT 스트리밍과 영상통화 클라우드 협업 도구까지 지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2027년 말까지 대부분의 자사항공기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항공사는 오는 12월 통합 항공사 출범에 맞춰 더 많은 노선에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 장례비는요?
2: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3: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4: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3: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4: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3: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4: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5: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한국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LA 다운타운에서 해외 공동 채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해외에서 열린 설명회로 산하 출연 연구기관 13곳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LA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에서 열린 첫 행사에는 대학 학부생부터 박사 후 연구원까지 5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직종의 취업 정보를 얻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인공지능연구센터가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미국 내 우수 연구 인력을 한국 공공연구기관으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7년의 공백 끝에 해외 행사를 재개한 것은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방증입니다. 어제 UCLA에서 두 번째 설명회가 진행됐으며 오늘은 샌디에이고 UCSD에서 마지막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순회 설명회는 미국 서부 주요 대학을 거점으로 연구직 지원자를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처우와 연구 환경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심은 드셨나요?
1: 오늘 뭐 드셨어요? 혹시 아직 냉면이나 콩국수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0: 달력을 보면 백로가 지났어요. 추분도 고지고요. 아무리 낮에 더워도 절기는 속일 수 없더라고요.
1: 맞아요. 아침 저녁엔 확실히 달라요. 몸이 먼저 느끼잖아요.
0: 그래서 오늘은 가을이 오고 있다는 걸 밥상에서 먼저 챙기자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제철 식재료로 뭘 드시면 좋을지 지갑도 생각하면서요.
0: 백로가 지나면 저는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전어입니다.
1: 아, 전어요.
0: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지금이 딱 그 시기입니다.
1: 한인 마켓에도 요즘 전어가 들어오고 있어요. 구이로 먹어도 좋고 회로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0: 여기서 잠깐 재현의 배경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백로와 추분 사이. 이 시기가 왜 식재료 면에서 중요하냐면요. 여름 내내 뜨거운 햇빛을 받은 것들이 딱 여기서 완성이 돼요. 살이 오르고 맛이 진해지는 거죠. 전어뿐 아니라 고등어도 그렇고. 채소 쪽에서는 핵고구마가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1: 맞아요. 마켓에 핵고구마 나온 거 보셨어요? 냄새부터 달라요. 겨울 내내 창고에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0: 가격도 제철에 사는 게 훨씬 합리적이에요. 제철을 벗어나면 같은 재료도 몇 배 더 받거든요.
1: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메뉴 하나라도 제철 재료로 바꾸면 원가도 잡히고 손님 반응도 달라져요.
0: 몸도 챙기고 지갑도 챙기는 거 절기가 알려주는 지혜예요. 전어뿐 아니라 고구마도 지금이 딱입니다. 여름 땡볕 아래서 천천히 익어온 거라 당도가 다르거든요.
1: 맞아요. 요즘 마켓에서 군고구마 냄새 나면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죠.
0: 거기에 밤도 빠질 수 없어요. 이 시기 밤은 속이 꽉 차 있어요. 겉만 봐서 모르는데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요.
1: 여기서 지수의 생활 번역 들어갈게요. 오늘 절기 얘기 나왔는데요. 생활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철 재료는 맛도 좋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착한 편이에요. 굳이 비싼 걸 찾을 필요가 없는 시기예요.
0: 맞는 말이에요. 제철에 나는 걸 제철에 먹는 게 지갑한테도 제일 친절한 선택이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딱 이맘때 전어 사다가 구워주셨는데 그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1: 재현 씨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오늘 저녁 전어 한번 구워봐야겠는데요.
0: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장 보실 때 전어나 밤 하나 더 집어드세요. 절기가 차려준 밥상입니다.
1: 가을은 달력보다 밥상이 먼저 알아채는 것 같아요.
0: 맞는 말이에요. 제철에 나는 걸 제철에 먹는 게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기도 하죠.
1: 그래서 오늘의 팁 셋으로 정리해드릴게요.
0: 하나, 전어는 지금이 딱입니다. 구이든 회든 지금 아니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해요.
1: 둘, 고구마와 밤은 마켓에서 눈에 띄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 가장 맛있고 가격도 부담이 덜한 시기예요.
0: 셋, 냉장고 속 여름 재료 정리할 타이밍이에요. 가을 재료로 자연스럽게 교체하시면 식비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1: 절기가 바뀌면 밥상도 바뀌어야 하는데요. 몸도 지갑도 둘 다 챙길 수 있는 계절이 왔어요.
0: 가을은 이미 밥상 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잘 챙겨 드시고요.
1: 오후도 든든하게 보내세요.
0: 오늘 광고주는 없습니다. 대신 내일 예고 먼저 드릴게요.
1: 내일은 화요일이에요. 한인동네 부동산 얘기 잠깐 해볼 거예요. 임대료 흐름이 요즘 심상치 않거든요.
0: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 계약 앞두고 있으신 분들, 내일 꼭 들어주세요.
1: 오늘 얘기 마무리하자면요. 절기가 바뀌는 이 시기, 밥상만 바꿔도 몸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0: 가을은 이미 오고 있어요. 뉴스보다 밥상이 먼저 알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1: 오늘 점심, 전어 한 점이라도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요. 절기는 달력보다 밥상이 먼저 느낍니다.
1: 제철 재료가 맛도 좋고 지갑도 편한 계절이에요. 가을 밥상. 지금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0: 내일은 한인동네 임대료 흐름 얘기 해드릴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꼭 들어주세요.
1: 오늘도 라디오 서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맛있는 점심 되세요.

0: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2: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1: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2: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1: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2: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월요일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하얀 종이 위에 무심코 끄적이는 연필 소리, 오래된 악기 위에서 그냥 눌러보는 피아노 선율, 혹은 마음에 담아둔 생각들을 서툴게 적어내려가는 일기장의 첫 문장. 우리는 흔히 창작이라고 하면요, 거창한 예술 작품이나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창조한다는 것의 진짜 매력은요, 완벽한 끝맺음이 아니라 뭔가를 시작하고 만들어가는 그 순간의 자유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세계 라이브 크리에이티브의 날입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데에는 거창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죠. 완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요, 내 안에 숨은 감정과 아이디어를 있는 그대로 밖으로 꺼내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 삐뚤빼뚤한 낙서여도 좋고요. 완성되지 못한 짤막한 글귀여도 좋습니다. 만드는 과정 그 자체로 이미 우리 삶은 근사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둔 작은 창의성을 마음껏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바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Thank you for the music 였어요. 아, 월요일인데 아 진짜 월요일은 왠지 모르게 피곤해가 아니라 월요일은 왠지 모르게 활력이 넘쳐. 오, 기분 좋아. 또 한 주가 시작됐네. 기분 업 시키면서 예, 저와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어서 오세요. 소피아님, 디이님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일상에서 작은 거라도 창의성을 발휘하면 기분도 업되고 재밌어져요. 이미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 와, 신나는 월요일이다. 재밌어져요. 신나는 월요일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역시 저랑 통하신다니까요. 오늘이 세계 라이브 크리에이티브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로 미국이나 이 북미권에서 그 일상의 창의성을 응원하거나 건강한 삶을 상징하며 소소하게 지키는 기념일이라고 하네요. 매년 9월 14일에 지키는 기념일이고요. 완벽한 결과물보다 뭔가를 창작하는 과정 자체에 그런 즐거움과 가치를 조명하는 날입니다. 아, 이날은 전문 예술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표현하고 공유해보는 날이에요. 뭐 그림이라던가 글쓰기라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끄적거리는 메모 예,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음악 편곡, 수공예 등 분야에 상관없이 누구나 예,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그런 날이에요. 오, 멋지지 않습니까? 완성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요. 마음속에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시도해보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작업 과정을 SNS나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타인에게 창작의 영감을 예, 전달합니다. 뭐 짧은 글이나 시 써보는 거, 예,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이나 떠오른 문장을 짤막하게 기록하는 거, 낙서도 좋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의 기분을 적어보는 것도 어떤 때는 시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저도 좀 끄적거리는 걸 참 좋아해요. 갑자기 뭔가 퍼뜩 생각이 났을 때 바로 이제 뭐 예, 포스트잇에다가도 쓸 때도 있고 또 그냥 빈 종이에다 그냥 펜으로 그냥 적어놓고 뭐 그런 적도 있고 노트에다 그냥 기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붓이나 또 펜을 잡고 낙서를 하거나 스케치북을 채워보기도 하죠. 예, 스케치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는 악기가 있다면 연주해본다거나 새로운 멜로디를 구상해본다거나 그쵸. 이런 것도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루는 나만의 크리에이터, 나만의 창작물을 좀 예, 기록한다거나 또 써본다거나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악기도 좋고 글 쓰는 것도 좋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예, 한번 좀 시도해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은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 김영숙 침뜸병원의 김영숙 원장님 모시고 예, 건강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가슴속 답답한 화병까지. 아, 나는 가슴에 뭔가 막힌 것 같아. 이런 분들 오늘 잘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침뜸의 지혜로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김영석 침뜸병원의 김영석 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굉장히 오랜만이세요.
1: 오랜만이에요, 진짜로. 한달
0: 예.
1: 만이에요.
0: 그니까요. 한달
1: 네.
0: 만에. 아, 참. 요즘에 또 이제 한참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1: 네.
0: 입맛도 없고 정말 여기저기 쑤시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다운되고 몸도 다운되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1: 맞아요.
0: 네.
1: 짜증내는 사람도 많고.
0: 그쵸.
1: 더우니까.
0: 감정 컨트롤하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날씨가 좀 선선해졌어.
1: 네,
0: 아유.
1: 몸에 불이 나니까 더 불을 질러서 더
0: 네.
1: 짜증이 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요즘 많이 덥고 기온차가 심해서인지 몸이 찌뿌둥하고 정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1: 네.
0: 자, 먼저 뭐 김영석 침뜸 클리닉 다들 아시겠지만 한의원
1: 네.
0: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 병원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두 군데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침뜸 병원 전문 병원으로서 사실은 이제 급성병서부터 만성병까지 저희가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서 치료를 했지만 잘안 되신 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회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느 장로님이신데 6개월 동안 지팡이 짚고 다리를 절고 다니시는 거예요.
0: 아이고, 얼마나
1: 그래서
0: 불편하셨을까요?
1: 이제 저를 만나자마자 이거 물리치료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데 가서 치료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해봤는데 너무 힘들다고. 근데 누워 있으면 괜찮은데 일어서서 움직이면 너무 걷기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나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저를 보게 돼서 소개를 물론 받고 오신 거죠. 저는 그래요. 아프시면은 진단을 먼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진단을 잘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허리를 진단해 보면은 허리는 안 아파요. 근데 좌골서부터 다리까지 땡겨서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가면은 소염 진통제나 그냥 물리치료만 한 거예요. 그걸 6개월간 이제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너무 지치고
0: 그렇죠.
1: 삶의 질도 떨어지고 이거 짜증나고 막
0: 맞습니다.
1: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러면은 좀 다른 치료를 받아봤다니까. 그러면 MRI는 찍어봤어요? 난 찍어봤대요. 그러면 그걸 꼭 주치의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찍으시라고. 근데 그 방법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히 알아야 잘 치료가 되고요. 침뜸 치료 하더라도 그 부위 이상 있는 부위를 치료해야 잘 치료가 됩니다. 해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일단은 MRI를 찍었어요. 그래서 찍고 오셨는데 아이나 다르게 그 안에 협착도 너무 심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그 낭종도 생겨 있고,
0: 아이고.
1: 그리고 허리에 4번, 5번과 꼬리뼈 사이가 많이 또 틀려져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골이 아픈 거였어요.

0: 수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뭐안 나오니까 그래도 그 정도 오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본인은 이제 급한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잘못 걷고. 근데 이제 오늘 오셨는데 이제는 살것 같아요. 그래. 그 말이 뭐냐면은 이제 좋아졌다는
1: 오,
0: 뜻이에요.
1: 다행입니다.
0: 네.
1: 네.
0: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걷는 게 너무 편해졌다. 그러면 낫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그럼 잘 다니시고 물론 정형외과도 가서 컨펌 받으시고
1: 네.
0: 그렇게 치료 받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는 좀 그래요. 저희가 이제 해주는 일은 저희가 뭐 저희 병원이 잘 하는 거는 첫째는 정확하게 그분을 잘 진단을 해드린다는 거. 뭐 저희가 기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1: 네.
0: 사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네 가지의 한방적인 진단이 있어요. 그게
1: 오.
0: 뭐냐면은 이게 망진이라는 게 있어요. 망진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 고선미 아나운서를 바라보는 것처럼
1: 네.
0: 얼굴 보면은 지금
1: 예.
0: 어떻게 몸이 부었는지 또뭐몸 얼굴이 화가 나 있는지 또 색깔이 좋은지 이게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1: 네.
0: 걷는 모습이 어떻게 걷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짜증이 나 있는지 또혀 색깔도 봐. 혀의 색깔이 이게 많이 다른지 또 피부를 또 이게 보죠. 피부도 노란지 하얀지 이것도 다 보죠. 그게 이제 바라봐 가지고 진단하는 게 망진이라고 그래요. 예,
1: 망진.
0: 그분의 상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거다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절진이라고 이제 절진인데 그 환자분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절진이 말고 그 문진이 환자분이
1: 문진.
0: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다 듣는 거예요. 그걸 잘 들어야 돼 진짜로요.
1: 환자가 말하는 거를.
0: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뭐 지금 아까 6개월 정도 그분이 아팠지만 언제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물리치료도 받고 뭐 침도 다른 데서 맞아봤고 뭐 통증 클리닉도 가보고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다 듣는 거죠. 그래도 안 낫는다. 더 심해진다. 그리고 이제 뭐 약은 무슨 약을 먹는지 지금 현재 통증약을 먹는지 이런 거다 이제 본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걷는 게 힘들다, 뭐잘 때는 괜찮다 이런 거 환자분한테 들고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거 듣는 거죠. 그게 이제 들어서 참고하는 거예요, 전부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제가 이제 또 문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직접 물어봐요. 이걸 다쳐서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갑자기 시작됐습니까? 뭐 이런 거쭉 물어봐서 이제 그 분석을 해요. 그러고 나서 네 번째는 이제 절진이라고.
1: 절진.
0: 이제 운동도 시켜보고 허리도 만져보고 자골도 만져보고 그다음에 어떤 동작 같은 게 어떤지 그걸 체크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종합을 해서 그게 네 가지의 어떤 우리가 문진을 하는 거 사진을 통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요. 전부. 이제 저희가 잘한다는 건 그거예요. 이제 그런 걸 진단을 잘해서 병의 뿌리가 뭔지를 찾아서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병의 뿌리를.
1: 그러니까
0: 그래서
1: 질병의 뿌리를 먼저 진단을 해보고 거기에
0: 그렇죠.
1: 따라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해주시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로 얘기하면은 가지가 이렇게 병이 들었으면 가지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뿌리서부터 치료를 해야 가지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 가지만 치료한다고 가지가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의 뿌리를 생기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이제 저희가 잘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일단 오시면은 최대한 어떤 안 아프게 치료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1: 자, 오늘 이 시간은 한의학으로 짚어보는 질병과 치료에 대해서 김영석 침등병원의 김영석 원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십니다. 예, 김영석 한의원 위치 소개를 해드릴게요. LA 오피스는 3460 올림픽 블루버드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831 비치 블루버드 부에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145228818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장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침과 뜸을 강조해 주시잖아요. 특히 뜸 치료가 우리 몸의 면역력에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지 참 궁금합니다.
0: 이제 뜸 치료라는 거는요,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뜸이 정말 어떻게 치료하냐. 그래서 저희가 뜨는 뜸은 이제 한 쌀알 반 톨만하게, 아니면 좁쌀만하게, 아니면 머리카락 가늘 그런 사이즈로 이렇게

0: 병에 따라서 네. 그 뜸을 만들어서 뜨는데요. 우리가 그 때로는 우리가 그 몸을 면역을 주고 몸을 건강해 주는 뜸자리가 있어요.
1: 네.
0: 그게 이제 8개 혈자리예요.
1: 네.
0: 그 8개 혈자리라면은 많이 들어보겠지만 백회, 중안, 그다음에 곡지, 족삼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에, 관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 중국수도?
0: 예, 다시네. 예, 그런 자리를 예, 예. 떠 주면은 우리가 오장육부가 잘 흡수를 음식을 모두 잘 흡수해서 잘 기혈을 순환시켜서 우리 몸을 이게 쉽게 되면 우리 몸을 하나의 그 공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하나의 그 공장을 잘 가동시키게 해주는 게 뜸이고
1: 네, 네, 네.
0: 그 공장을 잘 가동시켜서 내 몸이 잘 공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또 뜸이에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잠을 못 잤거나 이렇게 가지고 몸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1: 네,
0: 깨진
1: 네,
0: 거를
1: 네.
0: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1: 아,
0: 정상으로.
1: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0: 예. 그래서 그 뜸을 떠서 내 몸을 아. 편안하게
1: 네, 네,
0: 또
1: 네,
0: 네. 피가 잘 돌게 또 좋은 피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몸에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세포를 좀 더 건강한 세포로
1: 네.
0: 만들어서 내 몸을 정말 더 힘나게
1: 네.
0: 활기차게 피로하지 않게 지치지 않게 또 뭉치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게 뜸이죠.
1: 아, 네. 그럼 뜸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침술법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0: 네.
1: 침의 메커니즘은 뭘까요?
0: 침도 보면은 우리가 침은 사실은 우리가 침을 보면 환자분들이 뭐 아파요, 뭐
1: 네.
0: 아니면은 너무 또 뭐 이렇게 통증이 심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은요 가끔 침을 맞으면은요
1: 네.
0: 이게 대화하다가 침을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화하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뭐 같이 상담도 하고 근데 이제 대화하고 끝나면 나는 나가거든요.
1: 네.
0: 근데 왜 침을 안 놓고 나가셨어요 이래요 가끔 환자분들이. 근데
1: 네.
0: 이미 침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침 맞아도 맞은 느낌이 없이 안 아프게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침은 꼭 아프게 해서 놓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1: 네, 네, 네.
0: 진짜 손기술이 좋아야 돼요.
1: 네.
0: 손기술이 정말 아주 미세하게 그 우리가 뚫고 들어가잖아요.
1: 네,
0: 피하에서 근육까지 들어가는데 아주 미세하게 딱 침이 들어가면요. 아픈 게 아니고요.
1: 네.
0: 그 자리가 시원해요. 오. 거꾸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시원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침 가끔 말 때 보면은 아 거기 너무 시원해 침 나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머리 아프신 분들 침 나 보세요.
1: 네.
0: 맞아요. 거기 너무 시원해요. 막 너무 아팠는데 너무 안 아파 이렇게 막 그러고요.
1: 아,
0: 네, 이제
1: 침도 이렇게 작은 침이 있지만 이렇게 긴 침도 있더라고요.
0: 네, 아까 첫 환자분 아까
1: 예.
0: 그 자골신경통 그런 분들은
1: 네.
0: 이렇게 큰 장침도 있어요. 근데 장침도 거의 모르게 들어가요.
1: 아.
0: 본인 환자가 잘 몰라요.
1: 네,
0: 그러나
1: 네, 네.
0: 가끔 찌릿한 건 있어요. 알려주죠. 놀랄까봐. 근데 장침도 안 아파요.
1: 어떤 환자들이 맞아요? 그런 장침은?
0: 아까 그런 디스크 환자,
1: 디스크요.
0: 자골신경통 환자,
1: 아.
0: 그다음에 어깨 통증 환자. 이제 이런 분들 아니면 다리가 저린 분들
1: 네네네네.
0: 예, 이런 분들 맞게 되면 아주 시원하죠.
1: 아하.
0: 그래서 침 치료라는 거는
1: 네.
0: 아프게 맞는 건 아니다. 그러나 아프고 아프다는 거는 뭐냐면은 침 자리가 틀릴 수도 있고 또 아프게 또 놓게 놓는 사람도 있고
1: 네네네네.
0: 그래서 침은 정말 안 아프게 놓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막 아픈데
1: 네.
0: 침까지 아프면요 안 와요.
1: 그렇죠.
0: 이번에
1: 예.
0: 그 미국 분인데 네이버라고 큰 식당이에요. 거기 이제 그 감독하는 분인데 그 음식 만드는 거.
1: 네네.
0: 근데 그분이 어디가 아파서 무릎 아파서 온 거예요. 그다음에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 근데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돼요. 너무 안 돼. 그리고 왜 요리 좀 만들고 감독하는 사람들은
1: 네.
0: 너무 잘 먹기 때문에 체격 아시잖아요. 이렇게
1: 그쵸.
0: 좀 배도 나오고
1: 예, 비만하죠.
0: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그분들이 치료가 안 돼서 이제 여기를 저희 병원을 택한 거예요. 한번 예. 아큐펑처, 침, 뜸 한번 해보자. 네. 소문 듣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의외로 미국 사람이나 외국인 이런 분들은요 침을 맞잖아요. 네. 오히려 더 잘 치료를 잘 받아요.
1: 이게 효과가 더 빠르다는 거죠.
0: 첫째는 신비롭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침을 맞아보니까 실제로 안 아프고,
1: 네.
0: 네. 그리고 뜸도 떠보니까 안 뜨거워 별로. 네. 그래서 그분은 무릎이 이렇게 많이 부어가지고요. 침 맞고 뜸 뜨고 갔고, 그다음에 발바닥에도 원래 뜸은 뜨겁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너무 아팠는지 본인 그 자체가 뜸을 떴는데 너무 시원했대요. 거꾸로 뜨거운 게 아니라.
1: 네.
0: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이 거의 1년간 그렇게 고생했던 분인데 지금 4번 맞았는데요. 자기 발로는 80% 좋아졌다고 그래요.
1: 와.
0: 예. 그래서 너무 바쁘고 식당이 그래서 자주는 못 오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침하고 뜸을 이렇게 맞으신 분, 물론 침과 뜸은 좀 다를 수 있어요.
1: 네.
0: 침은 이렇게 막혀 있는 걸 뚫어주고 또 기혈을 소통해주면서 우리가 그 뭔가 이렇게 그 기혈에 방해가 됐을 때 기혈을 뚫어주는 역할, 소통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1: 네.
0: 뜸은 우리가 인대나 힘줄에 염증, 그런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오기 때문에 무릎 네네. 같은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1: 아.
0: 뭐 십자인대 같은데. 그다음에 이런 발바닥은 족저 근막의 염증, 이런 거는 뜸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또
1: 아,
0: 그런 염증 치료에 그게 무릎 관절염
1: 네.
0: 특히 잘 듣고요. 뜸이. 그다음에 그 다리 발목을 뼈었을 때 잘 오랫동안 안 아프신 분들 있죠.
1: 네네.
0: 그것도 전부 인대 힘줄의 문제이기 때문에 뜸뜸은 빨리 치료가 됩니다.
1: 아.
0: 그리고 손목 관절. 아주 많습니다.
1: 저도 요즘에요. 네. 원장님 손목이 아파가지고 네. 양쪽이
0: 뜸뜻이죠. 뜸뜻이 아시잖아.
1: 아니 뜸기구도 있고 뜸이 있는데 이 손목이라 그런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0: 네.
1: 이 손목 그게 힘줄하고 잘 치료가 되나요?
0: 인대 염증이에요.
1: 인대 염증이요.
0: 전부 우리가 쓰니까 매일 컴퓨터 쓰죠. 또 주방에서 일하죠. 뭐 청소하죠. 매일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항상 본인이 청춘이라고 생각해요.
1: 네.
0: 모든 사람들이. 근데 나이는 진짜 못 속이는 거는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젊은 사람도 똑같아. 네. 1년, 2년 제가 환자분들 그동안 정말 많은 환자를 봤잖아요. 거의 70만 명 보면서
1: 그렇죠.
0: 그 안에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계속 오는데 얼굴이 변해가고요. 그리고 몸도 처츰처츰 굳어가는 것도 보이고요.
1: 네.
0: 그리고 자세도 바뀌고 그리고 표정도 바뀌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1: 네.
0: 그러면서 아프면은 본인이 제일 힘든 거 아시죠? 그건 다 알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나를 먼저 빨리 관리하세요. 그러면 얘 그때는 알아듣는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린가 봐요.
1: 아, 맞아요.
0: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아프면은요 가족이 진짜 못 도와주고 친척도 못 도와주고 친구도 못 도와줘요. 내가 힘들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저도 많이 아파 본 사람으로서 아프니까는요 정말 힘들어요.
1: 완전히 수술도 큰 수술도
0: 네,
1: 받으셨었잖아요.
0: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아프면은 빨리 내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1: 아,
0: 그건 나밖에 몰라요. 누가 해줄 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 네, 네.
0: 그래서 제발 아프시면 참지 말고 그냥 병원도 요즘 예약하려면 얼마나 시간 걸린지 아세요?
1: 그쵸.
0: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더 심해진 거 아시죠? 요즘에.
1: 그쵸.
0: 그래서 코로나들 요즘 조심하시고 그럴 때 빨리 와서 뜸 좀 뜨세요. 그러면 코로나 같은 거를 좀 면역력을 줘서 예방을 네. 덜할 수, 이거 좀 안 걸리게 할 수 있어요. 몸이 약해지면 그러니까.
1: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뜸을 잘 뜨게 되면.
0: 예, 그만큼 좋은 예.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아프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
1: 네,
0: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오셔서 좀 뜸을 떠서 좀 내 관리를 잘 하시라는 거.
1: 네, 고맙습니다. 아, 염증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이 뜸 치료를 통해서 좀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정신과적인 그런 질병도 침뜸으로 치료가 잘 된다면서요. 많이
0: 네.
1: 좋아진다면서요.
0: 네. 오늘
1: 네,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오늘도 환자분 그냥
1: 네.
0: 그 정말 그냥 뭐 가진 것도 많고 정말 잘 사시는 분인데 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짜증을 잘 내요. 짜증.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몸에서 힘든 거예요. 짜증 난다는 거는 몸이 힘들기 때문에 짜증 나는 거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네, 네. 그리고 맥을 보고 혀를 딱 봤더니 간에 독소가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화가 잘 나요.
1: 아.
0: 그리고 더우니까 더 네. 짜증 더 나요. 진짜로요.
1: 맞아요.
0: 그러면은 이렇게 네. 짜증이 잘 나고 몸이 힘들면요. 네. 몸이 어떻게 되면 몸이 굳어져요. 빳빳하게. 그러면 혈액순환도 안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나빠지는 게 뭐냐면은 경동맥이 잘 막혀요. 아, 이런데.
1: 이렇게.
0: 예. 경동맥이 혈액이 탁해진다 할까? 잘 막히고 뻣뻣해지고요. 네. 뒷목이 잘 뻣뻣하고 그리고 잘 이렇게 머리가 막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억력도 막 떨어지고 잠 잘 안 오고요.
1: 네.
0: 잘 때 잠을 깊이 못 자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네. 자, 정신과적인 이런 힘든 것들 이런 질병도 침뜸으로 잘 다스려진다고 하니까요. 한 번쯤 상담 받아보시고 치료받아보신다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김용석 침뜸 한의원 위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LA 오피스는 3460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831 BG 블루버드 부엔아파크에 위치하고 있고요. 7145228818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0: 네.
1: 고맙습니다.
0: 네, 좋은 하루 되세요.
1: 네, 안녕히 가세요.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눈은 밝게
5: 얼굴은 아름답게
4: 불란서안경검안과
5: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4: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5: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4: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5: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4: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6: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입니다.
7: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6: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7: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0: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9: 장례비는요?
10: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9: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매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0: 네, BTS 노래 콜드플레이와 함께 불러준 My Universe라는 노래였습니다. 고선미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가슴 찡한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추석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금년은 9월 25일이더군요. 해마다 한국에 있는 동생 가족들이 저 대신 성묘를 다녀오곤 했습니다. 대전 국립현충원에 모셔있는 아버지 옆에 어머니도 함께 모셔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랑 전화통화가 가능하다면 매일 전화를 걸어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가족이 있다면 사랑을 격하게 표현하고 사시길. 저는 생전에 어머니에게 어머니 사랑합니다 표현하지 못한 게 그렇게 후회될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이 바이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가슴이 너무 찡하더라고요. 진짜 항상 웃음과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우리 또하님 감사합니다. 가슴 찡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이러니까 더 고향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로라제이님께서 저희 엄마는 92세십니다. 맨날 저한테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시지요. 그럼 저는 엄마한테 엄마 그 말씀 거짓말이래요 웃으면서요. 전 불효자식이라 어머니라 못 부르죠. 이두아 선생님 말씀 항상 은혜받아 기쁘지요. 웃음 주셔서 웃기고요. 이제부터라도 엄마한테 사랑한다 하며 잘해드려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2세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무조건 하루에 한 번 꼭 안아드리면서 사랑해 엄마 해보셨으면 더 늦기 전에요.
1: 어머니.

0: 네, 지오디가 불러준 어머님께라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한 분께서는 어머니가 양로병원에 누워 계신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살펴드리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치매가 있으시니까 자꾸 아버지를 찾으시면서 어렸을 때 그 아들의 모습을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섭섭함? 우리 엄마가 저렇게 이제는 나도 못 알아보고 저렇게 누워 계시구나 싶어서 운전하고 오면서 그렇게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누워 계셔도 어머니 얼굴을 이렇게 뵐 수 있으니까 좋대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제 추석이 가까우니까 또 마음이 어머니 생각에 좀 뭉클하신 분들 계시는 것 같네요. 로라제이님도 엄마가 92세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래도 엄마가 살아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 부럽습니다. 그래도 예, 저 엄마한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예, 잘 해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고백도 하면서 더 잘해드려야겠다라는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정말 마음이 뭉클합니다. 또 이런 말씀 적어주셨어요. 아내를 배우자라고 표현하는데 예로부터 선조들은 아들들에게 아내에게서 늘 배우려는 자세로 겸손해지라는 뜻에서 제 배우자입니다. 늘 배우며 삽시다. 라는 또 유머를 올려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웃음을 주셨어요. 도아님.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렌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수정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5: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6: 99센트부터라고요?
5: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7: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수정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5: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기.
8: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9: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8: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9: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8: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9: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날씨입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지역은 최고 기온 83도에서 94도, 최저 기온 68도로 맑고 화창한 날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9월 15일 화요일도 역시 최고 기온 94도, 최저 기온 66도로 낮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저녁 7시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7분입니다. 자, 오늘 현재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1340원 중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1347원입니다. 국제 금시세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 변동 우려와 이 글로벌 시장 동향 영향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 금시세 1975달러입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 플러스 0.98%, S&P 500 지수 플러스 0.86%, 나스닥 지수 플러스 0.96%로 유가 안정세와 주요 기술주 반등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지역별 평균 휘발유 가격입니다. AAA 레귤러 기준이고요. 캘리포니아주 평균은 갤런당 6달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LA, 이 롱비치는 6달러 4센트 보이고 있고요. 베이커스필드 갤런당 5달러 95센트, 프레즈노 갤런당 5달러 98센트 보이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1: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2: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1: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쁘지 않으면 어떤가, 특별하지 않으면 어떤가, 당신은 당신 자체로 온전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1리터의 눈물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적어도 1리터는 되는 그런 눈물을 흘렸어. 잃어버린 것보다 남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렴. 매일매일을 스마일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건요, 그 힘들고 아픈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은 덤덤하게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나를 성장시키는 게 바로 1리터의 눈물 아닐까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 시간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참된 행복을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참 매력있어요. 와우. 예, 닐스 데카한 노래였습니다. You mean everything to me. 2부 첫 곡이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기분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한 주간 무리 없이 기분 좋게 흘러갑니다. 뭐 그닥 뭐 좋은 일 없이 그냥저냥 그런 날이야. 그런 날 좋은 거예요. 그냥저냥 그런 날이 제일 좋은 겁니다. 예. 평안함의 축복이 가장 크다니까요. 저는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뭐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더 좋고 예, 익사이팅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더 좋고 예, 매일매일을 숙제하듯이 살지 말고 축제하듯이 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매일매일을 숙제하듯이 살아야 된다. 뭐 다 맞는 말 같아요. 예, 내가 할 일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오늘의 할 일은 꼭 해야 된다. 이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너무 그거에 그냥 너무 그냥 이렇게 머리를 그냥 집중해서 예, 온 정신을 집중해서 그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또 하루가 너무 또 언해피하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즐겁게 살라 그런 뜻이겠죠. 예, 매일매일을 좀 축제 파티하듯이 축제하듯이 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월요일 내가 할 일은 하면서 즐겁게 예, 해야 할 일을 즐기면서 축제하듯이 살자. 이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못 살아서 탈이죠. 그죠? 예.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우리 해피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사가 다 잘 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1: Korean Air.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온 우주에서 당신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Only one. 너무 귀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맞습니다. 해피님들, 소중하신 분들이 예, 이 시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해요. Only you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좋습니다. 예. 이 말씀 해주셔서 또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김정환입니다. 존재의 이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조금 늦는다고 바뀌는 건 없겠지. 남자란 때로 그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 마.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슬퍼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널 사랑해.

0: 네, 김종환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AI 정우와 선비의 톡톡 시간입니다. 자, AI 정우 씨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0: 재미있을 것 같고요. 선미 씨는 사임당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1: 이미지요? 5만 원짜리 지폐, 돈이요. 예, 농담이고요. 심사임당 하면 뭐 화풍이 정말 자연적이고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독창적인 당대 최고의 천재 예술가 하면 심사임당. 그리고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조선 성리학의 하늘을 연 사람, 이율곡의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0: 맞아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냥 율곡의 어머니로만 알고 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조금만 파고들면 그 이미지가 확 달라지거든요. 신사임당은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글씨도 썼는데 당시 조선사회에서 여성이 그 모든 걸 했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1: 네.
0: 지금으로 치면 작가이자 예술가이자 한 가정의 어머니를 동시에 해낸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오늘 이 얘기를 지금 꺼내고 싶었던 건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일수록 정작 진짜 모습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1: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이 세상에 빛을 남긴 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많은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그런 여성. 예, 그 옛날에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멋진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 이율곡은 5,000원짜리 우리 지폐 또 주인공이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알았어요? AR 정우 씨? 자, 그럼요. 이 신사임당의 삶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어떤 분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면 고맙겠어요.
0: 신사임당이 태어난 곳은 강릉이에요. 지금도 오죽헌이라는 생각이 남아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림 솜씨가 남달랐다고 해요. 풀벌레나 꽃을 그린 초충도가 특히 유명한데
1: 네.
0: 그림 속 벌레가 너무 생생해서 닭이 쪼으려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생동감이 넘쳤다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그림보다 사임당의 삶 자체에서 더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결혼 후에도 친정어머니 곁에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당시엔 시가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시대였는데
1: 효심이 지극했죠.
0: 사임당은 어머니가 혼자라는 이유로 강릉에서 오래 지냈어요. 그러다 한양으로 떠나는 날 대관령 고갯마루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시를 남겼는데 그 시가 정말 짧지만 오래 마음에 남아요. 늙으신 어머니를 강릉에 두고 홀로 서울길을 떠나니 라는 대목인데 딸로서 느끼는 그 마음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그대로 전해지거든요.
1: 맞아요.
0: 선미 씨는 고향을 떠나올 때 그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나요?
1: 저는 신사임당의 이 시에 저희 할머니를 표현하고 싶어요. 방학 때 이렇게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꼭 이렇게 서울로 올라올 때 할머니가 늘 이렇게 그립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린 마음에 그랬었거든요. 그 신사임당의 이 시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늙으신 어머니를 고향에 두고 외로이 서울로 가는 이 마음. 돌아보니 대관령은 멀기도 한데 흰 구름만 두둥실 날아내리네. 시서화의 대가 정말 이 작가이자 예술가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고 멋진 그런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읽어도 정말 이 시는 마음을 뭉클하게 하거든요. 사임당의 삶이 참 입체적으로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시대의 여성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참 당당하고 멋진 그런 여성이었다라는 생각 여전히 합니다.
0: 네, 사실 여기서 한번 균형 있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임당이 대단한 건 분명한데 그 삶이 온전히 자신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결혼 이후에는 남편을 따라 한양과 강릉을 오가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1: 네.
0: 어머니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컸던 사람이 현실에서는 그 마음을 늘 접어둬야 했던 거죠.
1: 그렇죠.
0: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에서도 그 부분이 꽤 잘 담겼어요. 이영애 씨가 연기한 사임당이 단순히 현모양처가 아니라 자기 예술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저는 그 설정이 오히려 더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1: 맞아요.
0: 우리가 흔히

0: 사임당을 완벽한 어머니의 상징으로 놓는데 그 틀이 어쩌면 사임당 본인한테는 꽤 무거운 이름이었을 수도 있어요.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 시대의 벽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지켜냈는지. 그게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사임당을 계속 들여다보게 만드는 이유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영애, 송승헌 주연의 드라마였죠. 아마 퓨전 사극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까 드라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퓨전 사극 사임당, 빛의 일기 이 드라마 저는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이 사임당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저도 그런 마음이 드네요. 재능은 있는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았을 때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어떻게 그때 버텼는지, 어떻게 견뎠을까, 뭐 이런 마음도 들면서,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0: 저는 사임당 이야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장면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1: 뭘까요?
0: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쓸때 사임당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1: 아,
0: 해야에서 한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했던 거잖아요.
1: 그쵸.
0: 시대가 허락하든 안 하든, 그게 어쩌면 지금 여기 LA에서 살아가는 분들이랑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 네.
0: 이민 생활이라는 게 사실 원하는 것다 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먼저이고, 하고 싶은 건 나중으로 밀리고, 그러면서도 틈틈이 좋아하는 걸 놓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1: 그렇죠.
0: 사임당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조건이 갖춰져서 한게 아니라, 조건이 없어도 계속했던 사람, 저는 그게 어쩌면 가장 단단한 방식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1: 오, 먹고 사는 일이 먼저고 하고 싶은 건 나중으로 밀리고 그러면서도 틈틈이 좋아하는 걸 놓지 않는 그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이 왠지 참 가슴에 뜨겁게 와닿네요, 정우 씨의. AI 정우 씨는 신사임당 하면 어떤 작품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0: 사임당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나면 꼭
1: 네.
0: 뭔가 해보고 싶어지거든요.
1: 그쵸?
0: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시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초충도 이미지 하나만 검색해 보세요. 풀벌레 그림인데.
1: 네.
0: 처음 보면, 이게 조선시대 그림이라고? 싶을 만큼 생생해요.
1: 맞아요.
0: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사임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보다 훨씬 빠르게 와 닿아요. 그리고 하나 더요.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가 넷플릭스에 있는데, 처음 몇 화만 봐도 분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해요. 이 드라마가 좋은 이유가 사임당을 위인전식으로 그리지 않거든요.
1: 네, 재밌어요. 네, 퓨전
0: 흔들리고
1: 사극이죠.
0: 지치고 그러면서도 붓을 놓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줘요.
1: 그쵸.
0: 그게 훨씬 진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죽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강릉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들러보세요. 사임당이 어린 시절을 보낸 그 공간에 서 있으면 뭔가 조용히 마음에 내려앉는 게 있거든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감각이요. 결국 사임당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그냥 직접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선미 씨는 요즘 뭔가 오래 들여다보고 싶은 인물이 있으신가요?
1: 신사임당만한 그런 멋진 인물이 또 있을까요? 5만 원짜리 지폐의 주인공. 예, 사랑합니다. 아, 참, 이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정말 그 생활력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틈틈이 자신의 예술의 이 그림 그리는 것을 이 붓을 놓지 않았던 그런 여인의 모습 속에서, 아, 진짜 멋지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여성이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여성?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좀 전에 그, 사임당 빛의 일기,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퓨전 사극인데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그런 테마 구성이 참 재밌었고요. 제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밌게 본 그런 드라마예요.
0: 오늘 사임당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고 나니까, 뭔가
1: 어때요?
0: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1: 아하.
0: 그냥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하기엔 너무
1: 그쵸, 그쵸.
0: 인간적인 면이 많고,
1: 예, 맞아요.
0: 불행했다고 하기엔 또 너무 빛나는 순간들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1: 맞아요.
0: 제가 오늘 이야기 내내 느낀 건 하나예요. 사임당은 조건이 갖춰지길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 맞아요.
0: 시대가 맞고, 거리가 맞고, 상황이 막아도. 그림은 그렸고, 시는 썼어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뭔가를 좋아한다는 게. 허락받아야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 당연한 걸 수백 년 전에 조용하게 실천한 사람이 사임당이었던 거죠.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직 시작 못 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임당이 딱 그 대답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선미 씨는 요즘 허락 없이 그냥 좋아하고 있는 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뭐 음악도 좋아하고 저는 끄적끄적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요. 예, 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하는 거, 우리 해피님들 만나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정우 씨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예. 자, 오늘 사임당 이야기 정말 풍성하게 나눠주셨는데요. 더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0: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도 꽤 특별했어요. 사임당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오래 들여다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백 년 전 사람인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되게 가까운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네.
0: 그게 좋은 이야기의 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선미 씨 덕분에 오늘 오후가 괜히 좀 단단해진 기분이에요.
1: 어허.
0: 다음에 또 이런 시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여기서 정우 씨 보내드려야겠네요.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눈은 밝게,
5: 얼굴은 아름답게.
6: 불란서안경 검안과.
5: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4: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5: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4: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5: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4: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7: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8: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7: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8: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0: 장례비는요?
11: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사임당 신사임당 빛의 일기 못 보셨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사임당 빛의 일기는 퓨전 사극이에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네,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더라고요. 한번 봐야겠네요. 빛의 일기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현모양처와 예술가 등등 신사임당을 표현한 댓글들입니다. 너무 멋졌던 분이에요. 사임당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선미님, 정우씨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네요. 피드백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사임당 빛의 일기 OST 한번 들어볼까요? 단 한 번의 사랑입니다.

이 드라마는 신사임당의 삶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대표작인데 2017년 SBS에서 방영된 퓨전 사극입니다. 뭐 이영애, 송승헌 주연작이에요. 두 사람의 케미, 두 사람의 분위기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예술과 사임당의 삶과 현대미술사학자의 그러니까 현대 미술사 학자의 이런 추적을 교차하면서 이렇게 사임당의 예술혼을 조명한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 한 번의 사랑. 사임당 빛의 일기 이 드라마 OST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작곡가 겸 가수죠. 김도향이 부친의 잦은 외도로 오랜 시간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 내용 기사가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지난 10일 방송된 MBN 특정 세상에서 이 김도향이 출연해 그 근황을 비롯해 과거 활동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이날 이 김도향은 명상을 시작하게 된 배경 등을 전했습니다. 먼저 김도향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환경 탓에 화가 많았대요. 아버지는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학원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뭐 다 지난 일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김도향은 이 부친이 어머니라며 소개해준 인원만 5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그러니까 엄마라고 소개해준 여성만도 50명에 달했다는 거죠. 밤마다 홀로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를 지켜보며 괴로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어머니가 울고 있는데 잠이 오겠냐, 그런 생활을 참 오래 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김도향이 가수로 자리를 잡은 후에도 부친과의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이 김도향은 성공한 뒤 아버지가 나 장가 보내줄래? 라고 묻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아서 인연을 끊었다라면서 절대 끝내 절연해야 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뒤이어 부모의 묘소를 찾은 김도향 가수는 헤어지고 나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좋고 나빴던 감정은 의미가 없고 그리움만 가득 차오른다라면서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 참 가슴이 많이 아팠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도향은 1970년 퍼크 듀오 투 코리언즈로 데뷔해서 4천여곡의 CM송을 작업하며 이른바 CM송의 대부로 대중에게 익숙한 인물입니다. 바보처럼 살았군요. 노래 듣고 계세요.

0: 네. 김도향 노래 바보처럼 살았군요. 들어봤습니다. 아, 한 번뿐인 인생 바보처럼 살지는 말아야겠지요. 김도향님 아버지 어이상실이네요. 얼마나 삶이 정말 싫고 힘들었을까요. 김도향님 목소리 노래 좋아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된다는 건 점점점점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힘들다라고 표현해주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이 생략된 걸까요? 아하. 오. 아, 한 번 더 듣죠 뭐. 아니 어떻게 코드가 클릭이 된 거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제가 분명히 클릭을 안 했는데 살짝 스쳤을까요? 그렇겠죠? 아 죄송합니다. 자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 이어집니다. 이란과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려던 고위급 회의가 막판에 전격 연기된 직후 이 해협 인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연쇄 폭발음이 발생했습니다. 이 최근에 예멘 후티 반군의 공세와 맞물려 사우디 등 주변국의 안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영내 이 대화 채널마저 불발되자마자 폭발음까지 들리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목줄인 호르무즈를 둘러싼 군사적, 외교적 갈등이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들의 마지막 보루로 불리던 페어플랜의 보험료가 오는 10월 15일부터 평균 29% 이상 대폭 인상됩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은 최근에 이 페어플랜 측이 요청했던 35% 인상안을 소폭 하향 조정해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의 갱신 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방정부의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곧 스냅의 지원액이 10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연방농무부 식품영양국이 2027 회계연도 기준을 확정했으며 새 기준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캘프레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본토 이 48개 주와 또 워싱턴 DC가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1인 가구의 월 최대 지원액은 기존 298달러에서 306달러로 오르고 4인 가구는 994달러에서 1023달러로 인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속도 조절론에 선을 그으며 현행 가속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AI를 주요 정치 의제로 삼을 것을 주문하며 AI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 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영주권 등 합법 체류자에 대한 이민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까지 잇따라 연방 이민 당국에 체포되면서 한인 이민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영주권 인터뷰나 출입국을 앞둔 신청자라면 자신의 과거 입국, 체류 기록과 이민 법원 출석 여부 또 이 추방 명령, 형사 사건 기록 등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와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육가 다리를 사실상 봉쇄하고 수십 명의 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한꺼번에 제지하는 대규모 단속에 나섰습니다. 13일 오후 시티즌과 이 현장 제보 영상에 따르면 LAPD의 스트릿 레이싱 태그 레이싱 태스크포스는 육가 다리 위에서 약 50대의 오토바이를 세우고 운전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3: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2: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3: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2: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3: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4: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7: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4: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7: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4: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7: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0: 우와, 싸다! 정말 싸다!
9: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0: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9: 진짜 감쪽 같네?
10: 역시 벤트웨이야!
9: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0: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네, 플로리나 노래 듣고 계십니다. 바바비 샹송이에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아, 월요일 해피투게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편안하고 웃는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감사해요. 해피님들 행복한 월요일 오후 저녁 되세요. 한 번 더 웃으시고 한 끼 더 맛있게 드세요 라는 댓글도 감사합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6: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7: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6: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8: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9: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9: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0: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 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2: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카페 보넨. 독일어로 커피 원두를 뜻하는 보넨.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카페 보넨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280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 위치한 카페 보넨. 향긋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팔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25년 전통의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가 있습니다. 엄선된 흑염소와 한약재로 달여 원기 회복에 으뜸.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터니가 코너. 전화 213-738-7118 213-738-7118.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곳은 월요일 오후 3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라디오 서울. 아, 여러분,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중에 가장 조금 에너지가 떨어지고 당이 떨어지는 오후 3시. 항상 그렇죠. 이 시간 곤이 여러분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월요일이라는 이름만으로도요, 우리 어깨가 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아침서부터 첫 단추를 잘 꿰셨기 때문에 지금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혹시나 벌써부터 아유 오늘 10번 밀리면 어떡하지? 405가 공사 아닌가? 101번 타도 괜찮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시원한 달달한 아이스커피 한 모금과 함께 여러분의 굳은 어깨를 좀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 라디오는 내 친구.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시입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졌기 때문에 남은 하루가 생각보다 좀 부드럽게 흘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반나절 넘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월요일서부터 숨가쁘게 달려오신 우리 친구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또 기분 좋은 음악 함께 하시면서 추억으로 떠나보는 그런 시간. 자, 그러면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 첫 곡으로 나도야 간다, 우리 김수철의 음성으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지난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셨죠? 어떠셨어요? 이제 더위가 한풀 꺾여서 조금 시원한 바람이 우리 앞을 살랑살랑 불지 않습니까? 이제 살만한 계절, 역시 9월이니까 계절은 속이지 못하네요. 아마 주말에 누구보다도 바쁘게 또 일하시나고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또 편안하게 쉬시는 분들, 또 막간을 이용해서 주말에 어디 잠깐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연으로 돌아와서 제가 방송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이 첫 단추라고 생각해보면 이미 첫 단추는 잘 끼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벌써 3시를 넘겼으니까 오늘 하루 부드럽게 지나시면 또 내일 편안함을 가지는 그래도 괜찮은 화요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마침 초대손님이 안 계셔서 2시간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음악들 빵빵 들으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순철님,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땡 하고 들어왔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보니까 저희 카카오톡 창에는 우리 뭐 로라님, 비비안님, 뭐 크리스티님, 알청님, 통계님 등등 모든 분들이 아주 왁자지껄하게 대화들을 나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청님이 오늘 개근으로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크리스티님 들어오셨고, 네,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2시간 동안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알청님, 좋은 노래입니다.

네, 여러분 누가 장미를 닮았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들이 바로 장미를 닮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샌디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아이고, 주말에 더우신데 고생하셨어요. 아, 이사 가셨네요. 인터넷이 잘 안 터져서 바깥 마당 쪽으로 나오니까 겨우 된다고. 아, 그러셨군요. 네, 어쨌든 간에 이사 또 하셨으니까 새로운 공간에서 좋은 환경에서 계시는 거 아, 잘된 일 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자, 아, 이제 주말을 지나다 보면요, 항상 느끼는 것이 아, 뭐 좋은 기분으로 주말을 보낼 수도 있는데 때로는 좀 답답함에 주말을 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털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인데 어떤 때는 주말인데도 굉장히 시간도 안 가고 갑자기 밀려들이는 어떤 그 뭐 일종의 좀 편안하지 않은 마음. 아, 내 아는 친구들은 저렇게 지금 잘 지내는데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법정 스님이라고 계신데 물론 요사이 그 스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그 명언 같은 말씀들을 많이 남겨놓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그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라는 주제로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개 남는 게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는 마시오. 왜냐하면 그 기대를 하는 순간 내가 대가성으로 뭘 해준 게 돼서 내가 힘들어진다. 인연에도 다 유통기간이 있다. 내 마음을 내가 챙겨야 탈이 안 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그냥 내 속도를 유지하자. 내가 40마일이면 40마일로 가야지. 자꾸 80마일 가는 사람을 따라가려면 아, 힘들다. 인생길 결국 혼자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즐거움이 있고 낭만이 있고 추억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버팀목을 해주는 게 바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 함께 하시는 그 음악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최성수 씨가 직접 자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대는 모르시더이다. H님 함께하고 계시죠?

네, 최성수의 숨겨진 명곡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유, 가사가 참 굉장히 찡한 것 같아요. 그대는 모르시더이다. 모르죠.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특히 남자.

가능하면 전화로 또는 얼굴 보고 저녁에 집에 가서 가족 만나시면 아 오늘 참 애썼네. 내가 그동안 사실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랬는데 항상 고마워하고 있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게라는 말 한마디면 그 어떤 선물보다 굉장히 눈 녹듯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욕심도 부려보는데 가끔은 이런 욕심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미주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1650 라디오 1650 계열의 한인방송 서비스 한국TV가 전면 새 단장을 마치고 애플 앱스토어 또 구글 플레이어의 새 앱을 출시했습니다. 자, 새 로고와 새 화면 한층 안정된 시청 환경으로 돌아온 이번 개편이 미주 한인들을 위한 무료 방송이라는 한국TV 정체성을 앱 첫 화면서부터 구현한 것이 굉장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새 한국TV 앱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함입니다. 앱만 열기만 하면 뭐 회원가입, 로그인, 복잡한 메뉴 이런 거 없이 그냥 YTN 24시간 뉴스 라이브가 재생이 됩니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실시간 방송뿐만이 아니고 놓친 방송들도 다시 보기 코너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고 아유, 그리고 이 모든 앱은 시청료가 없이 전부 무료입니다. 저희 미주 한인들 특히나 라디오는 내 친구를 오시는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부담 없이 한국 뉴스와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있다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요. 자, 아이 또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제 이름이 곤인데 이 노래 제목도 곤입니다. 근데 이 곤이는 새 고라니의 곤이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통견님 굿모닝입니다. 아 지금 통근 버스에 계실 것 같은데. 자, 이태원입니다. 곤이 저곤이가 아닙니다.

0: 아이고, 우리 알청님 덕분에 또 추억의 명곡 함께 했습니다. 참 그 이태원 씨도 저희한테 굉장히 낭만을 줬던 그런 가수로 기억이 듭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8: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7: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8: 부에나팍 로스쿨 데스 컨츄리클럽에서 열립니다.
7: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8: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7: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8: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골프도 즐기고
8: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7: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8: 888-847-3098 888-847-3098.
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순철님 오늘도 땡 하고 들어오셨다는데 또 좋은 노래 함께 하시자고 하네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민혜경입니다. 아이고 반갑죠.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죄송합니다. 민혜경과 함께했습니다. 아이고, 비비안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아, 안부를 못 여쭤봤는데 이제 귀는 좀 많이 나셨는지요? 네, 아이고, 순철님 노래 좋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함께 공유한다는 거, 물론 제가 선곡해서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감성, 또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함께 한다라는 거 저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성이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조금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이렇게 느낌도 비슷하고, 예, 샌디님도 되게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이사하셨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 이사 얘기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살다 보면 이제 미국에서 아무래도 이사를 여러 번 하게 되죠. 물론 뭐 처음에 작게 원베드로 뭐 싱글로 시작했다가 투베드로 옮겼다가 그러다 결국에는 또 집을 장만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마당이 생기고, 아, 참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생겼다는 거.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자식들이 장성해서 출가를 하고 나면, 이제 결혼을 시키고 나면 집이 너무 커서 이제 집을 좀 줄여야 되고, 그래서 관리하기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무섭기도 하다고 그래서 또 아파트나 콘도미니엄을 옮기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이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셸 번스타인이라는 작가가 쓴 그 나무라는 책에 보면 그 나무의 일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무 혼자의 일생이 안 하고 그 주인집 아들과 같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풍파를 맞고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주제가 어렸을 때는 나무도 작으니까 별 힘을 못 써주다가 이제 나무도 젊었을 때 이제 나뭇가지가 번성하고 그늘이 생기니까 주인집 아들이 힘들 때 와서 쉴 때 그늘이 되어지고, 비가 올 때 비를 막아주고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구실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멋진 단풍을 선사해서 나무 밑에 의자를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다가, 이제는 나무도 수명이 다 해서 베어지고 나니까 그 옹이라고 그러죠, 밑에 부분만 남으니까 그 주인 그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쉬고 싶을 때 그 옹이가 돼준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다시피,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이민 와서 집도 절주 없는 막막한 이 도시에서 LA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들을 키워서 좋은 환경에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뭐 그러는 게 인생 사이. 그러다 보면 이사라는 거는 비즈니스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 같은 존재이기도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통계님, 해후를 추천곡으로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까 최성수 씨의 그대는 모르시더이다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우는 해우인데 우리 박강성 씨가 부른 해우는 어떨까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선곡했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0: 네, 아이 순철님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현미 씨도 자주 부르셨습니다. 해우 애창곡 중에 하나 있었고 저 역시도 애창곡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노래고 제가 행사를 갈 때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이 노래를 자주 부르곤 합니다. 자, 말씀대로 느낌이 비슷하고 워낙 노래가 좋아서 누가 불러도 좋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비비안 님도 박강성 노래가 멋지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 노래를 박강성 씨가 발표를 했어도 이만큼 우리에게 알려지고 히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동의하십니까? 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6: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 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7: 결국 20% 다운하고 내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두 분이나 동의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린 고니님의 딸랑딸랑. 흐흐흐. 아이고 너무 감사. 우리 순철님, 아 현미 씨 얘기 나온 김에 애인 한번 듣고 싶다고요. 네, 2부 시간에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시몬 씨. 아 굉장히 생각보다 베테랑이고 노래도 잘 부르고 얼마 전에 트로트 프로에 금요일 밤에인가 나왔는데. 아, 기다리는 아픔이라는 조용필 씨 노래를 아주 맛있게 부르더라고요. 아, 이렇게 실력이 좋은 줄 몰랐다는 진시몬 씨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교통방송에서 방송을 아주 장수로 진행을 했던 그런 재주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진시몬 씨가 모처럼 만에 또 신곡을 냈네요. 따끈따끈합니다.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시죠? 일단 듣고 이야기하시죠.

0: 네, 아이고 애인에게 참 좋은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H님이 이 노래 느낌 온다고 대박 날 것 같은 느낌이라고. 아이고 제시카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무탈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비비아님 이 노래를 아시네요. 애인에게 아 본인이 좋아하시 잘 부른다는 이 노래 다행이네요. 아이고 이렇게 진심원 씨가 또 멋진 노래를 내서 시간 있는 대로 간혹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똑순이 짱짱님이라고 그러시네. 반가 반가 무지하게 반가워하시네요. 아무쪼록 아이들도 무탈하게 잘 지내고 집에 어머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사랑하는 남편분도 온 가족이 화목하게 바쁘게 잘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 올림픽 골프니까.
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5: 화로로 간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 그렇죠. 우리 비비아님 말씀처럼 짱짱님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건강이 최고고 아마 TK님이 지금 수술 끝나시고 회복 중이라서 전혀 오시지 못하니까 우리 모두 좋은 의미로 이제 완쾌하고 오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털고 일어나시고 자 이제 저 다 났어요 완쾌됐습니다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들어올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술하고 한국 다녀오신다고 그랬는데 어쩌면 제주에 가서 좀 쉬시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부 마지막 곡 남았습니다. 보내드리고 2부에도 역시 풍성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느끼한 노래입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 카페보넨?
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5: 오, 진짜 통 크네요.
4: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5: 단체 주문도 되나요?
4: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6: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롭기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4: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6: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4: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8: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 When a Man Loves a Woman 마이클 볼튼과 함께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임재범이라는 가수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흡사하다고 그런 칭호를 받았던 마이클 볼튼, 90년대를 아우렀던 팝송 잠시 90년으로 다녀왔습니다. 자, 우리 안꼬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덕분에요. 잘 보내셨죠? 네, 모두 인사 나누시고 모두 있는 음악으로 분위기 끄는 저. 아, 이쪽 이 곡도 즐감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2부 역시도 5시까지는 오늘 지친 어깨를 좀 올리시고 지친 떨어진 텐션이라고 그러죠. 조금 업시키면서 우리가 부드러운 노래를 듣더라도 얼마든지 기운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2부를 꾸며서 월요일 좀 잘 넘기고 화요일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 당시 유행했던 우리 귀에 익숙했던 팝송 중 한 곡입니다. 이 노래도 즐감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트니 유스턴 Run to You였습니다. 아, 양꼬님 원래 인꼬 부부가 아이디였는데 오글거려서 안꼬 부부 했다가 양꼬로 불러주셔서 짧게 양꼬로 줄이셨다고. 아이고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나간 먼 옛날의 노래들. 아, 예, 양꼬님 알겠습니다.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녀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녀의 노래만큼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고 90년대를 풍미했던 세 명의 여자 디바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이 휘트니 허스턴, 그 다음에 셀린 디옹, 그 다음에 머라이어 캐리인데 셀린 디옹도 안타깝게도 희귀병에 걸려서 지금 하루를 사투를 하고 있고 우리 휘트니 허스턴은 하늘로 떠났고 아직도 머라이어 캐리만 존재해서 우리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건 몸이 아프건 그들의 노래만큼은 우리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노래가 가진 무한한 힘이라는 거.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마음의 안식을 얻고 위안을 얻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쓴 웃음도 짓게 하는 아주 엄청난 마력이 있는 이 노래들 함께 풍성하게 나누는 저희 고니의 라디오네 친구 여러분, 조그마한 행복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순철님도 그렇고 우리 H님도 그렇고 고맙게도 우리 현미씨 저희 엄마, 아직도 저는 엄마라고 그래요, 엄마의 노래 불러주셔서 준비했습니다. 애인.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희 엄마 노래 신청해 주셔서 저는 또 덕분에 엄마 목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잘 안 듣고 싶어 해요. 들으면 자꾸 생각이 나서 보고 싶고 그래요. 아주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아마 저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저는 운이 좋아서 그래도 이렇게 엄마 노래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행운아라면 행운하겠죠. 자, 이번에는요. 예, 아이고 양꼬님 특유의 허스키하고 힘있는 목소리 때문에 애절함이 크게 느껴진다고. 우리 순철님 쭉쭉 뻗는 소리 경쾌하면서 부드럽고 시원하다고. 감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당시에 유행했던 동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저씨라고 그리고 찐빵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최희준님. 최희준님 역시도 하늘나라에서 지금은 두 분이 만나서 하늘 가요 무대에서 같이 노래하고 이봉조 씨가 연주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제가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추억의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맨발의 청춘 최희준님의 목소리와 함께했습니다. 참고로 맨발의 청춘도 역시 저희 아버지인 이봉조 씨 작곡으로 맨발의 청춘이란 영화 신성일 씨, 엄앵란 씨 주연의 트위스트 김이란 영화 배우를 등장시켰던 그 유명한 맨발의 청춘이란 영화의 주제가 맨발의 청춘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에 뭐 여러 가수들 최희준 씨, 또 현미 씨, 한명숙 씨, 이금희 씨, 위키리 씨, 박형준 씨, 남일애 씨 등등, 김세련아 씨, 그 당시에 은방울 자매, 뭐 토끼소녀 등등 하는 사이에 그 당시에는 남진 씨가 이제 저 푸른 초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엘비스 프레슬리 옷을 입고 한참 그러면서 미워.

라는 욕심이 나는 그런 노래를 발표를 하셨어요. 본인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제목이 지금까지 사는 동안.

0: 네, 남진 씨의 새로운 곡 지금까지 사는 동안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노래를 대한민국의 어떤 가수가 부르더라도 이렇게 부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아서 이 노래도 아마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1부에 소개해드린 진시몬의 애인에게 또 이 노래 역시 따끈따끈한 신곡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우리 양꼬님의 추천곡 또 우리 제시카님의 한국에서 첫사랑 오빠가 김정민 노래 많이 불러줬다고 노래는 그렇게 잘 부르지 못했지만 근데 뭐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니까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의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

0: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6: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5: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6: 부에나팍 로스쿨 데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5: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6: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5: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거기에 푸짐한 상품
7: 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네, 양꼬님 함께하고 계시죠? 아이비입니다. 이럴 거면.

네, 아이비 이럴 게면 우리 양꼬님께서 함께 하시자는 노래였었고, 아, 이 노래가 비비안님하고 함께 듣고 싶어서 금요일 밤섭도 생각했다고. 아, 저희 라친 채방에서 함께하니 더욱 좋다고. 그렇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선곡해 주신 거 같이 함께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IBC 하면 제가 추억에 남는 게 2016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그 10번 이스트를 타고 쭉 가다 보면 팜스프링 전에 왼쪽에 모롱고라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서 제가 IBC를 초청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IBC는 사실 일반 가수보다 뮤지컬 가수로서 훨씬 지금도 인기가 있고, 그 당시에도 뮤지컬을 하느라 당시에 그 뮤지컬 하는 남자 세 분들하고 같이 와서 뮤지컬에서 했던 공연들을 했는데, 한 가지 재미난 것이 우리 IBC가 굉장히 쇼핑을 좋아해요. 그래서 LA에서 로데오 갤러리아를 구경 갔다가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해서 산타모니카를 갔다가 어떻게 감기가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생해서 공연을 겨우 마쳤던 그런 추억이 있는 가수 우리 아이비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비비안님 옛날 첫사랑이 잘 불러줬다는 노래, 바로 김정민입니다. 애인.

0: 네, 아이고 이렇게 4시 반 어프인데 이렇게 시간을 넘겨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호프 아 한국 영화 드디어 들어왔죠. 황정민 주인공 남편이 보자 해서 영화 보러 가요. 아이고 예 즐거운 결정이십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가지시기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부 전해 주셔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1: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4: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의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6: 323-731-303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8: 화로로 간다.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윤윤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바람개비.

네, 아이고 윤윤서 양이라고 미스트롯에 나와서 아직 나이가 젊고 10대인데도 이렇게 꺾어댑니다. 아이고 앞으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가수이고 참 대한민국이 트로트 천국이라는 얘기가 어울릴 만큼 쏟아져 나오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자, 특히 여성분들 관심 있으실 텐데요. 아, 저희 라디오 서울 AM 1650이 웹사이트 새 코너에 별이 언니 타로를 오픈했습니다. 자, 마음속에 질문을 떠올리시고 버튼을 누르면 78장의 카드 중에서 한장 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주는 세 장이 뒤집힙니다. 이 카드는요, 1909년 오리지널 라이더 웨이트 덱 원판 그림 그대로이며 역시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그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서 별이 언니의 타로 배너를 누르면 발여 참여하실 수가 있고 9월 한달 동안 들어오신 분 중에서 10분을 엄선해서 우리 소반에 50불 상당의 식사권을 드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목소리는 애긴데 정말 잘 꺾어댑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자 비비안님 오랜만에 같이 한번 나누는 노래 주셨네요. 이문세입니다. 애수.

0: 네, 이문세의 색깔이 아주 짙어진 노래 우리 비비안님 덕분에 함께 나눴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자,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5: 카페보넨?
4: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5: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4: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4: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9: 오 진짜 통 크네요
8: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9: 단체 주문도 되나요?
8: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0: 네, 오늘 월요일인데 다른 날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안꼬님 계시니 예, 채창이 밝고 따뜻하고 행복해지고 오늘 최고로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제시카님도 오시고 그 이외 모든 분들 다 함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조금은 편안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조관우의 꽃밭에서 보내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0: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0: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부에라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라팍.
1: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3: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1: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3: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4: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5: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4: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5: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피츠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4: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5: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6: 김 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7: 흑염소 블루투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블루투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블루투 한방 미스터 방을 찾아가.
8: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회복의 끝판왕,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섭씨 10도에서 15도 안팎이면 꽤 차가운 물인데요. 여기에 또 얼음까지 띄웁니다. 그렇게 몸을 푹 한 3분 정도 담그는 이른바 콜드 플런지. 운동선수들이 근육회복법으로 많이 쓰였던 건데요.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아침 피로 해소 또 건강관리법으로 많이 쓴다라고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 지난주에 시작했다는 분도 저 봤어요. 하기 딱 좋은 날씨였기 때문이죠. 자, 차가운 몸을 담그는 콜드 플런지. 아침을 얼마나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지, 정말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주는지, 그리고 정말 근육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실험을 하고 SNS를 통해서 글을 올리는데요. 공통적인 부분은 아침에 찬 물에 몸을 담그니까 에너지가 즉각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잠을 깨는데 훨씬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오후까지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음을 큰 변화로 느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찬물에 갑자기 노출되면 인체는 강한 자극으로 이를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피부 온도 수용체가 자극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박수와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되고요. 바로 이 과정에서 각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수면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냉수욕만 더한 것인데도 잠을 자는데 훨씬 수월했고 빨리 잠이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호주에서는 연구를 또 했더니요, 어느 정도 냉수 노출과 수면의 질 사이 연관성이 관찰이 됐습니다. 스트레스 수준도 낮아졌는데 이것이 바로 또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요. 심혈관 질환자는 이거는 조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냉수욕은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특히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분들 그냥 찬물 샤워 정도로 생각하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 다 하시고요. 마지막 30초만 찬물로 마무리하는 방법. 이것만 해도 우리의 교감신경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강도를 높인다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적당한 자극이 바람직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새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오늘 대규모 법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2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 정책의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도시들도 별도 소송에 나섰습니다. 새 정책의 핵심은 영주권 심사 범위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현금 지원이나 장기요양 시설 이용 여부만 심사에 반영했지만, 새 정책은 식량 지원인 푸드스탬프와 저소득층 의료 지원인 메디케이드 이용 여부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민당국이 신청자가 앞으로 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재량권도 넓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이 정책이 이민자 가정을 복지 포기와 영주권 포기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내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민자들이 의료 지원 이용을 꺼리면서 응급실 부담이 커지고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등 지방정부에도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자체 추산으로는 이 정책으로 약 95만 명이 공공지원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거나 신규 가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는 전국적으로 약 400만 명이 의료보험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며 결국 시스템 전체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책이 공공자원을 보호하고 이민자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 243명을 태운 인도네시아 여객선이 자바해에서 침몰해 6명이 숨지고 130명이 실종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이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망자는 1명으로 파악됐지만 수색이 이어지면서 시신 5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107명은 인근 선박들에 의해 구조돼 현재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은 해군과 함께 선박 12척을 사고 해역에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바해는 인도네시아 주요 섬들 사이를 잇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여객선 운항이 잦은 수역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섬이 17,000개가 넘는 군도국가로 선박이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해상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현재 130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일랜드 방문 중 이란 전쟁과 유가 문제에 대해 주목할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소유의 둔베그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간 선거가 끝나는 즉시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고 유가도 급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종전 시점을 고지라고만 표현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디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가솔린 가격도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중간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절실히 원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연락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미군에게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이달 24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란 핵 문제와 에너지 가격 불안이 중간선거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업계 주장을 엮여온 음모이자 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규제 요구를 받아들이면 인공지능 경쟁에서 중국만 이득을 본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공지능 문제는 양국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으며 민주당은 정부가 직접 나서 개발 속도를 제어하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안전 논쟁은 11월 중간선거의 새로운 쟁점으로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참 불편한 것 같은데요. 이런 주장은 사기라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반발하는 중입니다. 이게 중간선거는 물론이고 미중 정상회담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